0: 어디 가는 거래?
1: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불렀나 봐.
2: 외계인은 뭘 먹지? 맛있을까?
0: 어, 이거 갖고 가야지.
3: 안녕.
4: 한 판 더 잡아볼 친구.
5: 저야.
6: 나.
5: 저건 내 거야.
2: 미안한데 난 좀 졸려서 배도 고프고. 외계인은 뭘 먹지? 어? 어떻게 된 거지? 여긴 어디야? 너 아직 안 갔어? 외계인아. 어? 내가 지금 거울을 보는 건가? 그래, 나도 반가워. 러블 더블? 근데 우리 어디가? 우와. 뭐? 한번 떠보라고? 우와! 나도 우주에서 뜨는구나. 이거 완전 신기해. 우와! 천장에 매달려 걷긴 또 처음이네. 어, 아니 근데 잠깐만, 지금 배고파서 웃을 기운이 없어. 간식 먹게 너희 집 가자고? 좋지. 어딘데? 여기서 40만 광년 거리라고? 우와 멀다. 차원이 다른 거리네. 어? 이게 너네 별이야? 엄청 큰 대리석처럼 생겼다. 우와, 이렇게 비행 접시 타고 다니면 재밌겠다. 뭐? 내가 이거 한번 몰고 날아보라고? 이런 건가? 우와,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걸 쓰면 조금 덜 아플 거야.

0: 돌에 깔렸나 봐. 내려가야 해. 근데 어쩌지?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아, 뭐야. 퇴행했어. 눈에 꼈네. 어쩌지? 어떡해? 맞아. 커피 구조대가 있었지.
1: 러블, 너 지금 어디야? 얼마나 찾았는데?
0: 그게 좀 멀리 와 있어. 한 40만 광년쯤 떨어진 별에.
1: 저 미안한데 신호가 너무 약해서. 방금 뭐라고 했어?
0: 나 우주야. 어떤 별에 갇혔어. 여기 친구를 도와주다가.
1: 어, 어쩌지? 신호가 끊겼네. 로보도 비행기 본부를 몰고 와줘. 커피 구조대 비행기 본부로 출동.
2: 라이더가 부른다.
3: 러블은 안 와? 바설은 또 왜 안 오지?
4: 조심해! 원반을 잘못 밟아서 원망을 샀네.
5: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0: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왜냐면 이번엔 갈 길이 아주 멀거든. 러블이 어떤 외계 행성에 갔는데 지금 거기 갇혀서 못 나오나 봐. 그래서 이번 우주 구조 작전에는 제이스? 넌 야간 출시령으로 러블이 어디 있는지 좀 찾아줘.
0: 우주경찰 제이스 출동!
1: 좋아, 한 명 더 필요한데. 로키, 네 집게발로 러블이 어디 끼어있으면 좀 풀어줄래?
2: 와! 초록에너지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날아가자! 좋아, 로보도. 이제 태양계 밖으로 날아가 볼까? 러블을 찾아야 하니까.
3: 배야, 많이 고프지? 나도 우주에서 먹는 간식 먹어보고 싶다.
4: 우와! 비행기 본부가 왔어!
3: 이렇게 보니 확실히 우주선 같네.
4: 여기야! 나 여기 있어, 얘들아!
3: 못 보고 가버리네.
1: 러블은 흔적도 없네. 잠깐, 저 노란색 익숙한데? 저거 러블 아니야? 제이슨, 로키, 바로 출동하자.

0: 저 아래에서 움직이는 게 보여. 됐어, 찾았다. 러블, 뭐하다 여기까지 왔어?
1: 얘들아, 러블은 괜찮아?
0: 아, 그게 겉보긴 멀쩡해. 그런데 좀 이상한 소리로 짖는데?
1: 우주에서 너무 굶어서 목소리가 변했나? 밥 먹이면 괜찮아질걸?
2: 근데 뒷발이 바위에 끼어있어. 도와줄게. 와! 집게팔!
0: 그물! 자, 올라타!
3: 얘들아, 내 말 안 들려. 나 여기 있어. 라이더, 얘들아, 살려줘! 뭐지?
4: 어, 봐! 저게 러블이야!
1: 어?
4: 제가 왜 저기 있냐? 어, 그럼 얘, 어?
1: 혹시 누구세요?
5: 얘는 러블이 아닌데? 얜 우주에 사는 러블이야. 러블이 둘이었나봐.
2: 우와, 러블한테 쌍둥이가 있었네.
3: 저기, 얘들아, 아직 안 들려? 나 좀 살려줘.
5: 러블은 아직 저기 끼어 있었네. 얼른 러블을 구하러 가자. 스카이가 가서 비행 접시를 잡아줄래?
4: 우주를 가르는 스카이!
5: 로키랑 체이스, 주마는 러블이 저 비행 접시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줘.
0: 알았어.
3: 얘들아, 와, 진짜 그리웠어.
4: 나도 네가 진짜라 기쁘다.
3: 로키, 체이스, 주마, 맞아서 고마워.
2: 바로 구해줄게. 집게팔!
0: 그물!
2: 자, 그물에 올라타.
3: 가자!
4: 왔다!
3: 고마워, 얘들아. 잡아, 동생. 형이 이 늪에서 건져줄게. 고마워할 거 없어, 동생. 우주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불러. 우주 간식이네.

0: 어떻게 된 거지?
1: 뭐야, 낮잠 잤어? 원반잡기 더 안 해?
0: 난 됐어. 방금 꿈에서 비행 접시를 질리도록 봐서. 간식은 아무리 먹어도 안 질리지만.
2: 이런 귀염둥이.
0: 우와, 난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었는데. 잠깐, 혹시 설마?
1: 커피 구조대 광대를 구하다.
3: 알렉스가 우리가 만든 카드 좋아할까?
0: 그러게. 이제 마셜 발도장만 찍으면 되지.
1: 아싸, 내 차례.
0: 찍히긴 했다. 멋져.
2: 스카이는 아직 선물 준비 중인가?
1: 다들 주목.
4: 알렉스가 엄청 좋아하겠다.
3: 말해 뭐해. 얼른 포장하자. 그래야 생일 파티 가지.
1: 미안, 이거 내 이동장인 줄 알고 한숨 자려 했네. 할아버지 최고! 생일 파티 진짜 멋져요!
2: 정말이야, 엄청 재밌어요.
5: 이 정도의 감격하면 깜짝 선물 보면 기절하겠네. 내가 말한 깜짝 선물이 왔어. 인사해라, 도들스야.
6: 안녕하세요.
4: 어, 머리 조심!
1: 도대스 진짜 최고야!
5: 참나, 최고는 무슨? 어릴 때부터 난 보라색 조끼에 신사모자를 쓰고 다녔었지. 왜냐면 내 꿈은 언제나 광대가 되는 거였거든. 뭐야, 나도 광대하면 잘하는데 왜 그래? 다들 잘 봐. 저리가 어린 광대, 내가 진짜 광대쇼가 뭔지 보여줄 테니까. 야, 남의 코를 왜 훔쳐가? 이건 내 코이야. 지금 나한테 꽃냄새를 맡아보라고? 좋아, 예쁘니까 한번 맡아볼게.
1: 조리하니까 진짜 웃겨.
5: 나 안 해. 가자, 야옹이들. 자기가 광대면 다야? 뭘 믿고 저렇게 까불어? 행사차잖아. 행사차 한번 탄 게 내 소원이었는데. 잠깐 빌려 탄다고 무슨 일이나 생기겠어? 와우! 뭐야? 니들 뭔데 여기? 내 발! 야, 사과해! 좀 당황했지만 드디어 내가 평생 기다리던 순간이 왔어. 야옹이들, 걱정만 내가 구해줄게. 숨 좀 고르고 난 다음에 퍼피 구조대를 불러줄게.
1: 지카레타다.
2: 펌딩어 시장님, 웬일이세요?
5: 고양이들이 나 빼고 요술차를 타더니 자기들끼리 도로 위를 달리고 있어.
2: 어, 안 돼. 잠깐, 저건 투드스 행사차인데 시장님이 왜 타세요?
5: 난 그냥 맨날 하는 행사 점검 좀 하려고. 따지지 말고 좀 구해줘.
2: 걱정 마세요, 험딩어 시장님.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6: 라이더가 부른다.
3: 마셜 조심해.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험딩어 시장님네 고양이들이 행사차에 탔다가 자기들끼리 달리고 있대.
2: 불쌍한 고양이들 무섭겠다.
1: 우리가 구해주면 되지.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넌 그물을 쳐서 저 행사차를 막아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스카이는 체이스가 차를 멈추면 후크를 저 폐업 열쇠에 걸어서 당겨줘. 차가 또 출발하지 않게 말이야.
3: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아, 누가 내 고양이들 좀 안 구해주나?
1: 저 광대맨을 따라가자!
2: 우와, 할아버지 묘기 진짜 잘하신다!
3: 이렇게 잘 되다니!
0: 걱정 마, 야옹이들! 나 말고 또 누가 구하러 올 거니까!
2: 어? 하마터면 눈을 가릴 뻔했네!
1: 도우려던 거니까! 자, 저 가로등 사이에다가 그물을 치자!
4: 그물?

0: 아, 투드리스가 갈렸네.
1: 작전 변경이야. 스카이, 투드스가 걸린 김에 차 위에다 내려줄래? 투드스, 거기 열쇠를 빼.
0: 기름 같은 건 없어? 뿌리면 잘 뽑힐 텐데.
2: 위험해! 기름 때문에 지붕이 미끄럽나 봐.
0: 성공했어!
1: 정말 잘했어, 투드스!
3: 우리 영희들 다친 데는 없어. 그래. 우와. 살려줘. 난 또 왜 균형을 잘 잡는 거냐.
1: 로키, 주마, 지원이 필요해.
4: 초록에너지 출동.
1: 해양보조 주마 출동.
3: 위험해. 다들 비켜. 너무 덜덜거려. 기차다.
1: 후. 거의 다 왔어, 얘들아.
5: 앞이 안 보여.
1: 트렁크를 닫아야겠어. 주마, 튜브를 써볼래? 한번 해볼게.
4: 튜브. 후, 풍선 때문에 난리네.
1: 근데 사실은 험딩어 시장님을 구할 때도 풍선을 쓸 거야. 투드스, 크고 빵빵한 풍선 있어?
5: 그냥 빵이잖아.
1: 됐다. 로키, 네 청소기를 바람을 내뿜는 모드로 바꿔줄래?
4: 어? 진공청소기 앞으로! 풍선으로 시장님을 받쳐주려고?
1: 바로 그거야.
0: 얘들아 서둘러. 알렉스 생일 파티장 쪽으로 가셔.
4: 위험해요.
3: 오, 저 생일 케이크 때문에 내 양복이 망가지겠어.
4: 범딩어 시장님

0: 케이크 구해줘서 고마워, 퍼피 구조대.
1: 아니야, 고맙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우릴 불러. 이렇게.
2: 마셜, 넌 저 소리 알아듣지?
0: 뭐라 했냐면 멋진 광대 노릇을 해주신 험딩어 시장님한테 이 광대 신발과 트로피를 바치고 싶대.
3: 그래, 멋진 광대인 거 이제 알았냐? 내놔! 와, 완전 딱 맞네. 이제 보니 내 트로피도 근사하고 옷깃색 꽃은 꽃까지 아주 섬세해. 웃지마, 안 웃겨.
0: 이렇게 멋진 생일은 태어나서 처음이야.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2: 덕분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Science. 한올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Color,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cience.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2: 덕분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자, 도레미 탐험단, 이제 모험을 시작할까요?
1: 네!
0: 과제를 잘 마치면 이 카드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줄 거예요.
2: 우와! 도장 세 개 다 받고 싶어요!
0: 좋아요. 첫 번째 과제로 캠핑장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볼까요?
1: 네!

두 번째 과제 완료. 이제 마지막 과제예요. 장작을 모아서 캠프파이어 준비하기.

0: 무슨 일이니, 도도? 어?
1: 나비 사진을 못 찍어서 너무 아쉬워요, 볼트 선생님.
2: 어, 도도가 참 아쉽겠구나. 대신 우리 마시멜로를 먹고 힘내볼까요?
3: 아, 네!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줄무랑?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꼬롱꼬롱 떠나요. 비치고 캠핑카
10: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9: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10: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9: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9: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커피 구조대 닭을 구워라.
12: 얘들아, 너희 덕분에 살았어. 닭 경연대회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
13: 당연히 놓아드려야죠. 먹을 것도 준비하셨어요?
12: 그럼 닭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운 옥수수지.
14: 냄새 진짜 고소하다.
15: 할아버지 책 드렸어요.
12: 고맙다 데미야.

0: 돼버리네. 풍선이라 다행이지. 진짜였으면 강아지 껌 돼버렸을걸.
1: 근데 이거 가게 위에다 달까 했는데 너무 커가지고 애매하네.
2: 그럼 저희 본부에다 달게요. 크기도 딱 맞을걸요?
0: 맞아요. 제 트럭에 깃대도 있는데 그것도 쓸게요.
1: 그러면 너무 고맙지.
2: 바람을 뺀 다음에 옮겨보자.
3: 어, 치카레타야. 어차피 우승은 너밖에 없어. 말해 뭐해.
4: 어머, 무슨 대회든 나갔다면 1등하는 위니 위니턴이에요.
3: 그래, 받쳐줘. 아니, 세상에 얘보다 특별한 달걀 어디 있겠어요.
4: 정말 요렇게 쬐끄만한 대회는 오랜만이라 영 적응이 안 된다. 아니, 내 입으로 말하긴 그런데. 글쎄, 우리 루스테리오는 대회만 나가면 우승을 하네. 보짝보짝 걷기 대회랑 의젓하게 서기 대회도 싹 우승했고.
3: 그러셨구나. 우리 귀요미 치카레타는 3년 연속 제일 매력적인 타입으로 뽑혔어요.
4: 우리에겐 저런 흙 묻은 옥수수 먹은 못 써. 엄마가 너 쑥쑥 크라고 요 유기농 사료 만들어 왔잖아.
5: 저렇게 돈 들여서 키운 닭을 어떻게 이기죠?
3: 일장의 무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 치카레타는 꼭 1등 할 거예요. 우아한 거 봐. 저 백조의 호수발레를 제가 어떻게 이기겠어. 일단 재능상은 네 거지.
5: 보기나 하세요.
3: 참나, 웃기셔 정말.
4: 우리 애는 소리도 잘 질러서 유리도 산산조 같네요.
3: 됐거든요. 우리 애는 부리가 엄청 귀여워요. 봐요.
4: 루스테리오는 거기요. 소리도 무슨 뮤지컬 같아요.
3: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해요.
5: 이렇게 줘서 고마워.
2: 아,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제 보드가 또 워낙에 빨라서. 으이, 뭐야? 내 슈퍼 울트라 글라이더 보드가 어디로 간 거지? 커피 구조대 도와줘.
4: 우리 루스테리온이요. 뭐든지.
3: 오, 치카레타야, 너도 들었지? 오, 예, 우리 애도 같이 없어졌네. 퍼피 구조대를 부르자. 우리 애기 어쩜 좋아.
2: 데니야, 안녕.
0: 데니 X라니까.
2: 야, 근데 방금 내가 산 글라이더 보드를 누가 가져가 버렸어.
0: 진짜?
2: 어, 잠깐만, 부대시장님 전화도 왔다.
3: 세상에, 이걸 어쩌면 좋니? 우리 귀요미 치카레타가 사라져버렸어.
4: 우리 멋쟁이가 구해왔네요. 저기 봐요. 근데 얘가 또 어디 간 거래?
3: 치카레타야, 돌아와!
2: 침착하세요. 퍼피 구조대가 지금 바로 닭들을 구하러 갈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6: 라이더가 부른다!
2: 조심해!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다들 빨리 와줘서 고마워. 공연장에 있던 닭들이 데니꺼 글라이더 보드를 타고 도망쳤대.
2: 가지마.
1: 빨리 닭들을 찾아야 해. 그래서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확성기를 써서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지 않게 잘 안내해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이번엔 스카이. 헬리콥터 위에서 고글로 닭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줘.
3: 아,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시민 여러분, 운전 조심하세요. 닭들이 돌아다녀요.
1: 어휴, 이제 살았다. 얘들아, 닭 좀 구해줘.
2: 안심하세요. 스카이, 뭐 좀 보여?
3: 고기! 방금 찾았어. 지금 기차야, 그 차야.
2: 고마워, 지금 가볼게.
1: 듣기만 해도 위험한데.
3: 잠깐만, 지금은 또 애견 미용실로 가네.
0: 어, 저기 있다.
4: 로테리오! 이렇게 엉망진창인 곳에서 놀고 싶니?
5: 엄마 여기서 체크메타야! 이리 와서 맛난 옥수수 먹어야지! 엉망진창이라뇨!
0: 그만!
4: 뭐하니?
0: 죄송해요! 체크메타! 로테리오! 천천히 가!
6: 허니젠이야? 이젠 네 차례인데 어디 갔니?
7: 내 정신! 얘 혼자 냅두고 왔네! 데니야, 닭 좀 봐줘!
8: 전 데니 X라니까요!
0: 저 글라이더 보드 데니 거야!
2: 근데 닭들은 어딨지?
3: 저기야! 농장 가는 트럭 위에 있어!
2: 응? 무슨 일이니? 닭들을 찾는 중이라서요.
0: 여기 있어! 사건 해결! 가버렸어. 아까 말 취소.
2: 스카이, 닭들이 다시 도망갔어.
3: 내가 가는 중이야. 한번 잡아볼게. 꾹꾹. 안 돼. 두루니 몬스터를 날뛰어서 잡을 수가 없어. 이제 바닷가 쪽으로 가고 있어.
2: 주마, 지금 바로 바다로 구하러 와줄래? 올 때 내가 특별히 부탁한 것도 챙겨오고.
9: 알았어.
8: 준비하시고 풍덩.
2: 꽉 잡아 얘들아. 내가 금방 구해줄게.
8: 옥수수 튜브. 대왕 큰 옥수수가 구조 활동에 최고네.
2: 자, 데니엑스야, 여기 네 거 보드.
8: 역시 뭘 좀 안 해. 기분 날아간다.
5: 아유, 우리 애기. 얘들아, 너무너무 고마워.
4: 참나, 고마운 것도 우리가 더 고맙거든요.
2: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꼭껴 하고 불러주세요.
5: 우리 치카레타는 어쩜 이렇게 용감해.
4: 우리 로테리오가 더 용감하죠. 로테리오! 얼른 이리 와!
5: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나한테 최고의 닭은 넌 거 알지?
3: 커피 구조대와 눈에 갇힌 자수.
2: 잘 왔어. 제설차는 미리미리 손봐둬야지.
3: 그치? 좀 있으면 산위에 눈이 올 테니까.
10: 눈이라고? 생각만 해도 좋다.
3: 나도 첫눈 오는 날에 제이크 오빠네 산에서 눈 가지고 실컷 놀 거야.
10: 요렇게 쭉쭉쭉.
3: 야, 너 보드 좀 탄다.
10: 고마워.
3: 너무 빨라서 멈추고 싶으면 보드를 옆으로 틀어. 이렇게.
10: 어쨌든 멈춤.
3: 괜찮아, 눈에서 타면 더 잘 될 거야.
11: 한번 상상해봐. 이게 차갑게 쌓여있는 눈인 거지.
3: 아이, 차가워. 너무 발시려.
8: 얘들아, 이거 봐라. 눈 강아지.
12: 옳지, 갑이야. 아가들이랑 가서 맛있는 풀 마음껏 뜯어먹고 와라.
13: 그래, 눈보라가 심하게 친댔으니까 그 전에 다 먹고 와.
12: 아이고, 베티나, 이걸 어쩌지? 저기 풀밭은 쟤네가 다 차지했어. 그래, 좋은 풀밭은 이쪽에도 많으니까 가자. 어때? 맛있지? 이 정도면 풀밭 레스토랑 수준이야. 저기 산 위 정도라고. 갑이라면 완전 동의할걸? 갑이 좀 봐. 모자도 맛만 있다면 씹어먹을 애잖아. 나 참. 어쨌든 적당히 뜯고 돌아와라.

0: 얘들아 이것 봐, 눈아.
1: 눈 온다.
2: 눈 조화 먹기 시합 시작.
3: 하나 한 거. 아유 녹았다. 바로 녹는데 이걸 어떻게 세냐?
4: 제이크 형, 방금 에베레스트가 가져온 제설차 수리 다 했는데.
5: 마침 잘 됐네. 언제 집에 오라 했거든. 눈보라가 점점 세지고 있어. 희한하네. 바람이 엄청 세게 부는데 꼭 음메 하는 소름 같아. 말하고도 어이가 없다. 이 산골짜기에 수호가 있겠어?
4: 에베레스트는 바로 보낼게. 어, 형 잠깐만. 전화가 또 왔어. 어? 알 아저씨 웬일이세요?
6: 어쩌지? 가축들한테 풀을 먹이고 헛간을 전부 데려왔는데 벤티나만 혼자 없더라고.
0: 진짜 아무데도 없어.
6: 안 그래도 쏘다니기 좋아하는 애가 또 어딜 간 건지.
4: 잠시만요. 형, 아까 들었다는 바람 소리 말이야. 그거 진짜...
5: 완전 소 같다니까. 들리지?
4: 그거 진짜 소인 것 같은데? 베티나가 혼자 산에 올라갔나 봐. 걱정 마세요. 저희가 베티나를 찾아올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7: 라이더 바꾼다!
0: 마셜 조심해!
3: 얘들아 미안. 눈처럼 사르르 용서해줘.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좋아.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어. 실제로 산에서 해야 하는 임무기도 하고 아라저 시내저수 베티나가 혼자 제이크 형네 산에 갔다가 갇혔나 봐. 눈보라가 더 심해지기 전에 베티나를 데려와야 해.
2: 베티나가?
3: 뭔 일을 해? 어쩌다 그랬지?
1: 산이 좀 높긴 한데 우린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번엔 에베레스트 네가 제설차로 눈을 치우면서 길을 내줘. 그 후에 베티나를 찾자.
3: 눈이 어진 꽁꽁 알딘 언제든 제이땅.
1: 그리고 스카이, 우리가 베티나를 찾으면 네 벨트로 잘 집어서 베티나를 집에 데려다줘.
3: 아,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눈보라가 잠깐 멈췄어. 다시 날씨가 나빠지기 전에 어서 베티나를 찾아보자.
1: 갈수록 미끄러워지니까 조심해.
0: 그래 맞아. 스노우모빌로 변신해야겠어. 스카이, 아직 아무런 흔적도 안 보여?
1: 어이, 잠깐만. 바람이 장난 아니야. 어? 뭐가 있네? 아, 고개! 눈 위에 발굽이 찍혀있어. 동쪽 산 꼭대기로 갈까 봐.
0: 잘 찾았어, 스카이. 에베레스트, 저기로 가보자.
1: 알았어. 나도 발자국이 보여. 이쪽이야. 저기 있다. 눈덩이에 갇혀있어. 절벽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괜찮아. 좀만 기다려. 내가 거기로 갈게.
0: 지금 딱 좋아. 벨트만 내려줄래? 조금만 서두르자.
1: 알았어. 좋아. 조금만 더 가까이. 엄마야. 바람이 점점 더 심해지는데. 다시 해볼게.
0: 그냥 비켜있어. 지금은 너무 위험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1: 어, 내려가 있을게. 근데 빨리 찾아야 할 것 같아. 베티나가 너무 겁먹었어. 정말 안심해도 돼. 우리가 옆에 있으니까. 저소형 스노보드는 왜 없지? 그거면...
0: 스노보드? 그거 좋은 생각이다. 로키, 네가 와서 도와줄래?
2: 뭐든지 말만 하셔.
3: 넌 손재주가 좋으니까 저소한테 딱 맞는 스노보드 하나만 만들어줄 수 있어?
4: 초록에너지 출동! 호! 연자!
3: 그리고 러블, 불도저로 저쪽 눈 좀 치워줄래? 로키가 스노보드를 가지고 오면 지나갈 길이 필요하거든.
5: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0: 구조작전을 시작하자. 일단 저기다 스노보드를 갖다줘.
1: 우와, 스노보드 딱 좋다. 헬멧도 진짜 깜찍하고. 좋아, 베티나야. 이제 여기 올라타봐. 차근차근. 내려가기 전에 하는 법을 알려줄게. 명심해. 무게는 발바닥에. 어, 뭐, 네 발걸음에다가 실으면 되겠다. 그리고 어깨를 틀면 네가 가고 싶은 쪽으로 보드가 움직일 거야. 쉽지? 좋아, 우리는 할 수 있어.
6: 일기예보에서 폭풍이 더 심해질 거래. 너희들도 빨리 소를 데리고 산을 내려와야 해. 어서.
0: 고마워, 형. 준비 다 됐으면 이제 내려가도 될까?
1: 준비야, 진작 다 끝났지. 너희를 먼저 내려가. 우린 바로 뒤따라갈게.
0: 알았어. 이따 봐.
1: 좋았어. 떠날 시간이 됐어. 가보자구. 좋아, 뭔가. 바로 그거야. 어깨를 이리로, 저리로, 이리로. 너 정말 대박이다. 라이더, 어쩌지? 저기 절벽이 있어.
0: 바로 해결해드리죠. 러블, 불도저로 눈을 밀어서 점프대 좀 만들어줄래? 저쪽에다가.
5: 알았어. 지금 눈 먹히지.
1: 날아갈 준비 됐어?
0: 거의 다 왔어. 좀만 서둘러.
1: 빨리, 빨리, 빨리. 넌 할 수 있어.
5: 이 정도면 충분하지.
0: 역시 러블이야. 다들 뒤로 물러나.
1: 진짜 재밌었다. 야, 너 진짜 화끈하다. 자, 악수.
7: 와, 우리 베티나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8: 이제 얘한테 스노우보드 배워야겠는데. 정말 고마워, 얘들아. 우리 베티나를 구해주고 스노우보드도 가르쳐줘서 이러다가 골프도 치는 거 아니야?
3: 별 말씀을요, 아라저씨. 혹시 또 젖소가 눈에 갇히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1: 웬만하면 눈보라가 심해지기 전에요.
6: 헐, 이제 하다하다 젖소한테 스노보드를 가르쳐? 널 이길 선생님이 대체 어디 있겠어?
9: 나도 스노보드만 좀 타지 않아? 얘도 알려주고 싶은 거 뭐 없어?
1: 그나무 조심해 같은 거?
9: 나무? 으악!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1: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0: 얼굴엔
12: 순한 긴긴
10: 중물엔
13: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5: 지금 쟁여놓으세요.
1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0: 얼굴엔
12: 순한 킹킹
10: 중물엔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7: 다들 뭐 먹는 거지?
18: 이게 뭐예요?
1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21: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0: 얼굴엔
12: 순한 킹킹
10: 중물엔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5: 지금 쟁여놓으세요.
2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23: 우리 모두
2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5: 얼리면 더 맛있어.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0: 얼굴엔
12: 순한 킹킹
10: 중물엔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평생 중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3: 덕분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칠동.
1: 얼굴엔
2: 순하게,
1: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그러네. 오늘 30도가 넘는다더니.
1: 아, 맞다. 응? 할아버지, 날씨가 더울 땐 몸을 시원하게 하는 게 좋죠. 그죠?
0: 응? 그런데?
1: 그런데 아이스크림은 정말 정말 시원하잖아요.
0: 그렇지.
1: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0: 그 얘기 할 줄 알았다. 그래, 가자.

0: 안녕하세요.
1: 어? 오, 달님이 왔구나.
2: 나도 왔어. 오늘 엄청 덥구만.
1: 아, 어서 와. 오늘같이 더운 날은 아이스크림이 딱이지.
2: 달님아, 오늘은 뭘 먹을 거니? 골라봐.
0: 잠깐만요. 뭐 먹지? 반짝반짝 딸기 공주도 먹고 싶고, 초코나라 밀크 퐁당도 먹고 싶고, 스노우 쿠키 봉봉도 먹고 싶은데.
2: 아니, 대체 그 어려운 이름들은 어떻게 외우는 거니? 이 할아버지는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던데.
0: 어? 전 하나도 안 어려운데요? 여기는 아이스크림 이름 전부 외울 수 있어요. 얜 스리스리 바나나, 얜 땅총토끼 당근나라, 레인보우 밀키웨이, 별빛 총총 레몬.
1: 응? 대단한데? 달님이 나중에 크면 아이스크림 가게에도 되겠어. 응?
0: 와, 나만의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다면 진짜 좋겠다.
3: 얘들아, 우리 뭐하고 놀까? 아, 심심하다.
4: 마당에 나가서 놀까?
3: 난 사양할래. 너무 덥잖아.
0: 그럼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 하자.
5: 뭐?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
0: 어, 오늘 할아버지 친구네 아이스크림 가게 갔었거든.
6: 우와, 맛있겠다. 아이스크림.
3: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는 어떻게 하는데?
4: 그림으로 그릴까?

0: 그럼 사리리 멜론 천사 어때요?
1: 네, 좋아요.
2: 여기 계산해 주세요.
3: 네, 포인트도 정립해 드릴게요.
2: 네,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 재밌다.
1: 진짜 아이스크림 가게 같다.
2: 맞아.

0: 되고 싶어. 저번엔 너네 아빠처럼 케이크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
1: 그전엔 동화책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으면서. 아...
2: 내 맘이거든. 그래도 지금은 아이스크림이 제일 좋아.
3: 할아버지, 오늘도 엄청 더워요.
4: 그렇다면?
3: 더울 땐 시원한 걸 먹어야 해요.
4: 시원한 거라면?
3: 에이, 다 알면서.
5: 아이스크림!
4: 그럼 대신 엄마 아빠한텐 비밀이다. 아이스크림 너무 자주 사준다고 뭐라고 할 거야.
3: 네, 비밀.
2: 할아버지 최고!
6: 에이...
7: 에?
2: 안녕하세요.
6: 우리 또 왔어.

0: 아이, 어서 와. 아, 마침 잘 됐네.
1: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0: 아이, 내가 집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말이야. 잠깐 다녀올게.
1: 그래? 그럼 달님이 지금 아이스크림 못 먹겠네. 어?
0: 아이, 미안. 저기, 달님아, 조금만 기다려줄래?
2: 아, 네!
0: 저 그리고 제 조금 있다가 손님이 아이스크림 케이크 가지러 오기로 했는데 좀 부탁할게.
1: 오케이, 다녀와.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전해줄게.
0: 아, 고마워. 그럼 빨리 다녀올게.
1: 달림아, 괜찮지? 여기 좀 있어도.
2: 그럼요. 난 여기 엄청 좋아요.
3: 안녕하세요.
4: 어서 오세요. 아이스크림 케이크 찾으러 오셨나요?
3: 아니요. 아이스크림 사러 왔는데요.
1: 네? 어떡하죠? 지금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워서 아이스크림을 팔 수가 없는데.
3: 네? 아, 큰일이네.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약속했는데.
2: 아이스크림!
3: 아, 울지 마. 엄마가 다음에 사줄게.
2: 할아버지, 그냥 우리가 팔면 안 돼요?
1: 우리가?
2: 네, 아기가 울잖아요.
1: 알겠네.
2: 아이스크림 할아버지가 뭐래요?
1: 조금 늦을 것 같다고 우리더러 대신 좀 팔아달라는데.
2: 신난다!
4: 자, 여기 있습니다.
3: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됐지? 고마워.
2: 안녕히 가세요.
3: 여기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어.
5: 뭐 먹지? 뭐 먹지?
6: 난 별빛 청청 레몬.
7: 난 다른 거.
8: 이것도 맛있겠다.
2: 어서 오세요.
8: 별빛 청청 레몬 주세요.
1: 별빛 청청이.
2: 할아버지, 이거예요.
1: 그래. 여기요.
2: 레인보우 밀키웨이 주세요. 저거예요, 저거.
1: 그래, 그래. 알았다, 알았어. 여기 있습니다.
3: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는 걸로 저한테 하나 추천해 주실래요?
2: 네. 제가요?

0: 네, 그거 주세요.
1: 여긴 다

0: 아이고, 미안 미안 미안. 하나가 너무 늦었지?
1: 아니야. 달님이 덕분에 잘 팔았어.
2: 네, 완전 신났어요.
0: 아이고, 그래? 고맙다, 달님아.
3: 다녀왔다.
4: 어머, 이게 다 웬 아이스크림이에요?
2: 오늘 할아버지랑 알바해서 받아온 거예요.
1: 어? 아주크림. 할아버지랑 아주크림. 알바?
5: 응, 친구네 아이스크림 가게를 잠깐 봐줬는데 고맙다고 줬어. 달님이 덕에 아이스크림도 많이 팔았거든.
3: 그래요?
2: 자, 어떤 맛으로 드릴까요?
3: 전 레인보우 밀키웨이 주세요.
2: 자, 여기요.
4: 와, 우리 달님이는 아이스크림 박사네.
2: 달님이랑 아이스크림 드실래요?

0: 어디 갔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없네.
1: 달림아, 뭘 찾고 있는 거야?
2: 생각났다.
1: 뭐 하냐니까.
2: 찾았다. 병원 놀이 하려고요.
0: 어디가 아프세요?
3: 달콩이 배 아야 배 아야.
0: 어디 한번 볼까요?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네요. 자, 여기 약을 드릴 테니까 밥 먹고 드세요.
3: 젤리약, 젤리약.
1: 의사 선생님,
0: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1: 머리가 아파요.
0: 자, 어디? 몸살 감기네요. 약을 드릴게요. 자, 많이 줄게요.
1: 감사합니다.
0: 또 아프신 데는 없나요?
1: 네? 이도 아파요.
0: 네. 어디? 아, 해보세요.
1: 아.
0: 이가 썩었군요. 양치를 깨끗이 하셔야죠. 또 약을 드릴게요.
4: 얘들아, 아빠 왔어.
0: 아빠가!
3: 아빠 왔다, 아빠 왔다.
4: 우유, 자, 우유, 우리 이쁜이들 잘 놀았어?
0: 아빠, 나 멋지죠?
4: 병원 놀이 하고 있었구나.
0: 네, 내가 의사고요.
1: 우린 환자야.
4: 그럼 아빠도 진찰해 줄래?
0: 좋아요.
4: 왜요?
0: 배가
4: 많이 안 좋은가요?
0: 배가 고픈 것 같아요.
4: 정확한데요?
0: 환자분은 약 대신 밥을 드셔야 해요.
4: 네, 선생님.

0: 선생님, 선생님.
1: 아.
2: 주사 맞을 시간입니다.
0: 아야.

0: 이제 아픈 환자분 없어요? 다음 환자분이요.
1: 아, 이제 진료 다 보신 것 같아요, 선생님.
0: 아쉽다. 더 치료해주고 싶은데. 아, 밀크가 있었지. 밀크야. 자고 있나? 밀크 환자분.
1: 밀크가 환자 역할 잘하는데.
2: 맞아, 진짜 환자 같아.
0: 어? 이상하다. 밀크 진짜 아픈 것 같아요.
1: 뭐?
2: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움직이지도 않고 낑낑거렸던 것 같아. 다리를 다친 것 같은데?
0: 어떡해! 빨리 병원에 가요! 진짜 병원요!
2: 그래, 서두르자. 이런. 발목 골절입니다. 네? 골절이요?
0: 왜... 그게 뭔데요?
2: 밀크가 다리뼈를 다쳤단 얘기야.
0: 뼈요?
2: 그래. 여기 보이지?
0: 그러면 어떡해요? 밀크 엄청 아플 텐데.
2: 괜찮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다행히 아주 살짝만 부러진 거라 깁스하면 다시 괜찮아질 거야.
0: 어떡해, 밀크야. 많이 아파?
2: 아까 달림이가 알아채지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뭐야? 맞아요. 더 늦었으면 수술해야 할 수도 있었는데 달림이 정말 잘했어.
0: 정말요? 제가 잘한 거예요?
2: 그럼. 자, 됐다.
0: 밀크야, 아파도 조금만 참아. 선생님, 이제 밀크 괜찮아지는 거죠?
2: 그럼. 대신 집에 가서 달림이가 엄마를 도와서 밀크를 잘 보살펴줘야 돼. 선생님 대신?
0: 선생님 대신요?
2: 그래, 매일매일 체온도 재고 약도 꼬박꼬박 잘 챙겨주고, 밀크가 많이 아파하면 엄마 아빠께 말씀드려서 병원에 데려오고. 자, 밀크한텐 이제부터 달림이가 의사 선생님이야. 알겠지?
0: 네, 알겠어요.
3: 그럼 이제 밀크는 괜찮은 거야?
0: 아니, 다 나을 때까진 곁에서 지켜봐야 해.
4: 그렇구나. 얼른 나아야 할 텐데.
3: 그래, 빨리 나와서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
0: 나도 얼른 같이 놀고 싶어. 와! 어? 벌써 시간이. 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3: 달림아, 갑자기 어디 가는 거야?
0: 미안해, 밀크 약 챙겨줘야 할 시간이야.
4: 더 놀고 싶은데.
0: 아이고.
4: 응?
0: 엄마, 엄마, 밀크 약 먹을 시간이에요. 자, 차 가지. 이거 먹어야 얼른 나을 수 있어. 밀크야, 왜 어디 아파? 잠꼬대구나. 난 다리가 또 아픈 줄 알았잖아. 밀크야, 잘 자. 얼른 나와서 예전처럼 같이 뛰어놀자.

0: 마이크야, 이제 아프지 마.
1: 오, 많이 좋아졌는걸?
0: 정말요?
1: 그래, 달님이가 정말 잘 돌봐줬나 보네. 다친 데가 이제 다 나았어. 자, 그럼 깁스를 풀어볼까?
0: 네.
1: 어때, 밀크야? 이젠 안 아프지?
0: 우와, 정말 안 아픈가 봐요. 잘 뛰어다녀요.
1: 맞아, 다 나았나 봐. 달림아,

0: 수고했어. 이게 다 달림이 덕분이야. 어? 달림이 의사 선생님?
1: 네? 의사 선생님이요?
0: 그래. 달림이가 2주 동안 선생님 대신 밀크를 잘 돌봐줘서 고맙다.
1: 밀크야, 그만해.
2: 달림아, 써니한테 전화 왔다.
1: 네? 뭐? 행복이가 힘이 없다고? 졸린 것 같기도 하고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좀 이상해. 그래? 알았어. 또 내가 나서야겠어. 응?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우리 여행가자.
7: 환영합니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눈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9: 가자 얘들아.
1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엄마랑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대 개봉.
4: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앤 홈 사이언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하게
5: 진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선이야, 우리 같이 먹자.
9: 아싸, 너
8: 저리야. 오늘 반찬 본 것 같아?
9: 어? 선이야, 머리띠 새로 샀어?
8: 응, 엄마가 사주셨어. 예쁘지?
10: 좋겠다. 우리 엄마도 이런 거 사주면 좋을 텐데.
11: 자, 모두들 점심 먹을 준비 다 됐나요?
12: 네!
10: 어? 이게 뭐야?
8: 응? 어제 썼던 거 그대로잖아? 아,
10: 네.
13: 얘들아, 간식 먹자.
10: 우와! 이거 아줌마가 만든 거예요?
13: 그럼.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놀아?
10: 맛있다! 별이야, 너희 엄마 맨날 이런 간식 만들어줘?
13: 응.
10: 좋겠다. 우리 엄마도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0: 그럼 아빠한테 만들어 달라고 할까? 아빠가 요리 잘하죠. 아, 맞다. 아빠는 출장 가서 내일 집에 없지.
1: 이게 뭐야? 나도 예쁜 도시락 가지고 가고 싶은데.
0: 알았어. 까짓 거 한번 해보지 뭐. 어디 어떤 게 있는지 볼까? 이건 안 되겠다. 어려워 보여.
1: 우와, 예쁘다. 이거 이거 이렇게 만들어줘요.
0: 뭐? 이거? 그래, 알았어.
1: 그리고 엄마, 예쁜 머리띠도 사주세요.
2: 소미도 맨날 엄마가 사준 거 자랑한단 말이에요.
1: 네.
0: 머리띠? 그래, 알았어. 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닌데. 다시 한번. 어디, 요건, 요렇게? 아니야, 아니야. 또 망쳤네. 이번엔 성공해야 하는데.

0: 벌써 8시 40분이잖아! 9시까지 유치원 가야 되는데! 늦겠다, 늦겠어. 달림이, 넌 빨리 준비해.
1: 네.
0: 엄마도 얼른 할게. 도시락, 도시락! 그 다음에는... 그냥 하면 어떡해! 손을 꺼봐!
1: 다 됐어요?
0: 달림아, 잠깐만! 달콤이도... 얼른 가자! 빨리, 빨리! 버스! 버스! 유치원 버스 어디 갔지?
1: 없잖아!
0: 미안해, 달림아. 엄마가 깜빡 잠드는 바람에.
1: 나 몰라! 오늘 소풍 얼마나 기대했는데! 그럼 이제 어떡해요? 집에는 아빠도 없고 할아버지도 여행 갔는데 엄마가 회사 가버리고 나면 난 집에 혼자 있어요.
0: 그러게. 엄만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니. 안 되겠다.
1: 네?
0: 이왕 이렇게 된 거, 여보세요?

0: 네, 팀장님.
1: 데이트?
0: 그래. 달콩이 어린이집 보내고 우리끼리 데이트하자.
1: 엄마, 회사는?
0: 방금 회사에 전화한 거야. 오늘 하루만 휴가 내겠다고.
1: 정말? 정말 그래도 돼요?
0: 그럼.
1: 우와! 우리 어디 가지?
0: 글쎄, 뭐 할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1: 아직 배는 안 고픈데?
0: 그렇다면 어제 약속한 머리띠 사러 갈까?
1: 우와, 정말?
0: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예쁘다.
0: 짜잔! 이제 달님이와 엄마 둘만의 쇼핑 시간. 같이 골라볼까?

0: 어때? 마음에 들어?
1: 네!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예뻐!
0: 다행이다! 우리 딸 너무 예쁘다! 이걸로 사자!
1: 엄마, 고마워요! 엄마랑 케이크!
2: 엄마랑 케이크!
1: 엄마랑 케이크!
2: 엄마랑 케이크!
0: 자, 이제 사진! 하나, 둘, 셋! 배고프지 않아? 근사한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1: 좋아요! 아, 근데 도시락은 어떡하지?
0: 도시락?
3: 재밌었어?
1: 네!
0: 정말 이걸로 되겠어?
1: 응! 엄마가 열심히 싸준 도시락이잖아요!
0: 엄마가 열심히는 했는데 어렵더라고.
1: 그래도 맛있어요.
0: 정말? 다행이다.
1: 엄마 사랑해요.
0: 엄마도 사랑해 달림아.

0: 안다는 게 그만. 못 살아.
1: 또 늦잠 자버렸잖아.
2: 여러분, 이번 발표회 때 우리 반은 연극을 할 거예요.
3: 연극이요?
2: 그래요. 이번에 할 연극은 짠! 바로 이거예요.
1: 우와, 용감한 공주님 동화책이다.
4: 오, 용감한 공주? 어떤 내용인지 읽어봤니?
1: 네, 엄청 재밌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옛날 옛날 어떤 나라에 커다란 불을 뿜고 무서운 소리를 내는 무시무시한 용이 살고 있었어요. 그 나라의 임금님은 용을 없애는 사람에게 상해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아무도 용을 없애지 못했어요.

0: 그러던 어느 날 용감한 공주님이 용을 찾아갔는데 사실 용은 커다란 가시가 박혀서 소리를 질렀던 거였어요. 공주님이 가시를 빼주자 용은 불을 뿜지도 무서운 소리를 내지도 않게 됐고 공주님과 용은 친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1: 우와, 이야기를 전부 기억하는구나.
0: 그럼요. 너무 재밌어서 그림책을 10번도 넘게 봤거든요. 공주님이 얼마나 예쁘고 용감한데요. 아, 아빠, 잠깐만요. 짜잔!
1: 어?
0: 아빠, 아빠, 어때요? 진짜 공주님 같죠?
1: 우와, 진짜 예쁜 공주님인데?
0: 내가 한번 해볼게요. 용아, 조금만 참아. 내가 너의 발에 박힌 가시를 빼줄게.
1: 우리 달님이 공주님 역할 정말 하고 싶구나.
0: 네, 꼭 하고 싶어.

0: 달림아, 공주 옷 입고 유치원에서 불편하지 않겠어?
1: 괜찮아요. 평소에도 공주님처럼 해야 공주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어요.
2: 응? 응? 뭐야? 달림이 너도 공주 옷 입고 왔네?
1: 그럼 써니 너도 공주 역할 하고 싶어서?
0: 어떡하지? 공주 역할은 한 명만 할 수 있는데.
1: 선생님, 어? 전 대사도 다 외웠어요.
2: 저도요. 저도 다 외웠어요.
1: 어? 그렇다면 전 공주처럼 예쁘게 인사할 수도 있어요.
2: 제가 공주 인사 더 잘할 수 있어요.
0: 그래, 그래. 너희 둘 다 너무 공주 같아서 선생님이 결정하기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게 어때?
3: 가위바위보?
4: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0: 써니가 이겼네. 축하해. 달림이도 아쉽겠지만 축하해줄까?
1: 축하해.
2: 고마워.
5: 저런, 달림이가 엄청 아쉽겠구나.
6: 네.
5: 그럼 달림이는 무슨 역할을 맡았어?
6: 용이 뽑는 불꽃 역할요.
5: 불꽃? 우와, 그것도 재밌겠는데?
6: 하나도 안 재밌거든요.
5: 아, 공주 역할보다 재밌진 않겠지만.
6: 치.
5: 달림아, 아빠는 말이야, 우리 달림이가 써니를 응원해주면 좋겠는데.
6: 써니를요?
5: 써니도 달림이만큼이나 공주 역할을 하고 싶었을 거야.
2: 아바마마, 나쁜 용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7: 뭐라고 공주? 네가 용한테 가겠다고?
2: 네.
7: 안 돼, 용은 너무 위험해. 용은 불도 뿜고 엄청 무섭단 말이야.
2: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서둘러 용한테 가서 잘 이야기해볼게요. 용은 꼭 제 말을 들어줄 거예요. 안녕, 나는 공주야. 꼭 용으로부터 보호해줄게.
1: 안녕히 계세요.
0: 안녕, 내일 보자.
6: 집에 가야지. 신발이...
2: 조금만 참아. 내가 가시를 빼줄게.
7: 이제 연습 그만하면 안 돼? 너무 늦었다고. 집에 가자.
2: 조금만 더 연습하고 집에 가자.
7: 집에 가고 싶은데.
2: 내일 공연이잖아. 조금만 더 연습하자. 아바마마, 제발 허락해 주세요. 네?
6: 써니야,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공주 역할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8: 이제 내가 너를 응원해 줄게.
5: 무대가 멋진데?
7: 달림아, 넌 좋겠다. 부름 그냥 들고만 있으면 되잖아. 난 떨려.
1: 괜찮아, 너도 임금님 역할 잘할 수 있을 거야. 걱정 마.
6: 근데 왜 써니가 안 오지?
7: 그러게.
0: 달림이 여기 있었구나.
1: 써니야! 왜 이렇게 늦은 거야?
0: 얘들아, 써니가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만.
9: 목이 쉬었어.
6: 뭐라고?
0: 목이 쉬었대.
6: 네?
1: 정말 목소리가 안 나와?
9: 안 나와.
6: 어떡해.
0: 그래서 말인데, 써니는 달림이 네가 공주 역할을 대신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데.
1: 네? 제가요?
0: 응, 달림이 네가 대사도 다 외웠고 또 공주 역할을 하고 싶어 했으니까 선생님도 그게 좋을 것 같은데.
7: 그래, 달림이도 공주 역할 엄청 하고 싶어 했잖아.
6: 그치만 써니도 열심히 연습했는데.
9: 어떡해.
2: 괴롭히는 나쁜 용아! 받아라! 얍! 얍! 으아!
7: 용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인가?
2: 제가 가보겠습니다!
7: 이 목소리는? 아니, 공주야. 네가 어떻게 용과 싸워 이기겠다는 것이냐?
2: 일단 용을 만나서 불을 뿜지 말아달라고 얘기해보려고요. 용아, 나는 너를 해치러 온 게 아니야. 너한테 부탁하려고 왔어. 아, 이 가시 때문에 네가 아파서 그런 거였구나. 내가 뽑아줄게.
1: 얍! 얍! 얍! 됐다! 예!
2: 많이 아팠겠다. 용아, 이제 괜찮니?
3: 예쁜 마음, 사랑하는 마음.

0: 우와, 너희들 대단하다. 달리미가 써니 대신 목소리를 내다니.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 거야?
1: 저도 공주 역할이 하고 싶었지만 써니도 엄청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았어요.
2: 그래, 너희 둘 다 아주 멋진 공주님이었어. 최고야.
3: 달리와, 고마워.
1: 나도.
2: 우리 오늘 연극 기념사진 찍을까?
1: 와, 좋아요.

0: 공주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뿌르르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7: 어서오세요 공주님.
6: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도마나라 캐슬.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9: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7: 가자 얘들아,
9: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점심에
1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저녁에
1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어디로 사라진 거지? 아무도 없네. 여기도 아무도 없고. 모두 대체 어디로 간 거야?

그걸 몽땅 다 입으란 말이야?

Hehehe.

누구? 구조요원이 되질 친구?

이 왜 대답을 안 하는 걸까? 타러 감, 곧 돌아오겠음?

싱싱 달려 신나.

끝났다.

응.

0: 좋아, 다 됐어. 드디어 나만의 파스타 요리 완성이야. 자, 먹어봐.
1: 뭐야, 너무 이상하고 끔찍해. 이런 걸 누가 먹어 마셔.
0: 그건 두고 보면 알겠지. 자, 모두 와서 드세요.
1: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아무도 안 먹는다고.
0: 먹고 싶어할 친구가 있지. 곰 말이야.
1: 곰도 안 먹을걸.
0: 아주 먹는다니까.
1: 안 먹을걸.
0: 곰아, 먹을 테니까.

0: 행복이야. 무리를 다닐 때 타고 다니는 거래. 그럼 이걸 타고 떠나보자, 지금 당장.
1: 아이, 그건 위험해.
0: 그치만 재밌을 거야.
1: 아무튼 안 돼. 애들끼리만 배를 타면 안 된단 말이야.
0: 만세! 배 타고 간다!
1: 이를 어쩜 좋아.

0: 정말 정말 멋져.
1: 멋지긴 뭐가 멋져.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0: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1: 정말? 어딘데?
0: 우리가 가는 곳은 앞이야.
1: 다시 돌아가야 해.

0: 맛없어서 아무도 안 먹을 거라고 하더니 보라고 몽땅 다 사라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콜라디에롬 사이언스.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7: 가자 얘들아,
9: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1: 엄마! 멈춥니다.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뚝.
2: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

0: 짜! 졌어!
1: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2: 다요? 그건 안 돼요.
3: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2: 네!

0: 피곤해.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줄무랑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7: 가자 얘들아,
9: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가.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진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엄마 병원 다녀올게. 저녁에 아빠 생일 파티 하자.
1: 네. 어? 우와, 예쁘다. 엄마 선물은 뭐예요?
0: 비밀.
1: 말해 주세요.
0: 아빠한테 무지무지 잘 어울릴 거야. 엄마 간다.
1: 어이구. 비밀이라니까 더 궁금해지잖아. 팀이랑 포미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0: 안 돼.
2: 팀이 진짜 웃기다.
1: 팀이 포미. 괜찮아? 이 과일은 다 뭐야?
3: 오늘 콩순이 아빠 생신이잖아. 같이 케이크 마-

0: 고맙다 콩순아. 티미 포미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1: 네.
0: 그럼 선물부터 풀어볼까? 이야, 진짜 멋진 수수깡 안경이네. 고마워 우리 딸.
1: 아빠가 좋아하니까 다행이에요.
2: 이제 내 선물도 풀어봐요.
0: 그럴까요? 어? 이게 내 선물이라고요?
3: 왜 이런 게 들어있지? 어? 어?
1: 콩콩아, 그러면 안 돼. 그만.
0: 봄이잖아.
1: 콩콩이야. 실은 제가 엄마 선물을 잃어버렸어요.
3: 뭐?
1: 잠깐 집 앞에 뒀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죄송해요.
0: 선물이 없어졌단 말이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짜잔!
2: 어머! 역시 잘 어울릴 줄 알았어요.
0: 선물 고마워요, 여봉.
1: 어떻게 된 거예요?
0: 집 앞에 선물 상자가 있길래 누가 생일 선물을 보냈나 싶어 들고 왔거든.
2: 선물이 없어진 게 아니라 주인 찾아간 거였네.
1: 난 그런 줄도 모르고.
4: 다행이다.
0: 우리 콩순이 많이 놀랐겠다.
1: 고마워.
0: 그래.
2: 생일 축하해요, 여보.
1: 아빠, 생일 축하해요.
4: 소리 질러요.
1: 아이스크림 다 녹으면 안 되는데.
0: 만 원입니다, 손님.
5: 네, 여기요.
4: 나는 마트에서 바코드 스캐너가 제일 재밌어요.
1: 우와, 나도 저거 해보고 싶어. 마트 놀이 하려면 바코드 스캐너가 필요하겠지?
4: 그럴 땐 어울리는 친구가 딱 하나 있지. 바로 나, 범이지롱.
6: 둘이서 마트 놀이 할 거야? 나도 할래.
1: 뭘 팔아야 하지?
4: 오, 예쁜데? 인형 팔자.
1: 이건 안 돼.
4: 어? 이렇게 예쁜 인형을 팔면 손님도 엄청 좋아할걸. 손님이 많이 와야 신나는 마트 놀이도 많이 할 수 있지.
1: 그런가?
4: 그럼.

0: 이렇게 하셨으니까 괜찮겠지?
1: 오순아, 이것도 이것도.
0: 준비 끝! 빨리 공수님한테 연락하자!
1: 좋아!
0: 자동차는 여기에 놔줘!
2: 응, 알겠어.
0: 좋았어! 이 정도면 다 됐다!
1: 그럼 나는 변신해볼까?
2: 도토리가 아주 아주 많아요.
0: 어서 오세요.
3: 어서 오세요.
0: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
4: 살 거야?
2: 글쎄. 도토리 사세요.
0: 얼려 얼려. 공수님한테입니다.
2: 도토리 감사해요.
1: 뭐야? 손님들이 하나도 안 오냐?
0: 안 되겠어. 팀이 같이 가자. 자자, 걸려 걸려. 없는 게 없는 공수님 아트. 어서 오세요. 같이 하자고. 자자, 걸려 걸려.
5: 없는 게 없는 공수님 아트.
0: 어서 오세요.
1: 저기 손님
0: 어서오세요. 콩송이 마트입니다. 네, 골라보세요. 없는 게 없어요.
6: 저 자동차 장난감도 파는 거죠?
0: 네.
1: 삐빅. 세상에서 가장 빠른 번개 자동차 1,000원입니다.
6: 좀 비싸네요. 다음에 올게요.
1: 잠시만요. 500원. 아니,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100원입니다.
0: 우와, 전부 다 100원이야? 그럼 저 인형이랑 모자 주세요. 삐빅, 삐빅. 여기 있습니다. 또 오세요. 어서 오세요. 공수님 아트입니다.
7: 어? 어디서 많이 본 인형 같은데?
0: 아, 언니.
7: 소방, 콩순이 책이랑 소방차 아닌가? 저기요, 혹시 그거 어디서 사셨어요?
8: 어, 이거요? 저기 콩순이 마트에서 샀는데요.
7: 콩순이 마트요? 저건 내 노트북인데?
0: 여기 있습니다.
7: 그건 안 돼!
2: 안녕하세요, 아저씨.
7: 중요한 자료가 있었는데 다행이야.
0: 죄송해요, 아빠. 필요 없는 건 줄 알고.
7: 그래도 아빠 물건이니까 다음부터는 꼭 아빠한테 얘기를 먼저 해야 한다. 알겠지? 그런데 아빠 거 또 팔지는 않았지?
1: 컴퓨터 그림이 있는 책인데 방금 팔았어요.
7: 내 비상금 숨겨둔 책이잖아. 어디야?
0: 방금 저기로 갔어요.
7: 안 돼! 기다려! 오, 팀이구나.
2: 안녕하세요, 아저씨. 집에 콩순이 있어요. 안녕.
7: 오늘 콩순이 할머니 댁 놀러 갔는데 곧 올 거야. 안에서 기다릴래?
2: 네.
7: 어? 여보세요? 네? 프로그램 오류라고요? 네네. 네,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2: 무슨 일 있으세요?
7: 팀이야. 혹시 잠깐만 콩콩이랑 놀아줄 수 있니? 내가 지금 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생겨서.
2: 네.
7: 어제만 해도 잘 들어갔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2: 뭐 하고 놀까, 콩콩아? 이건 멜빵이라고 하는 거.

0: 와, 재밌나 보네. 안 돼. 바지 내려간단 말이야. 당기지 마. 안 된다고. 내가 졌다. 그렇게 재밌어? 왜 그래, 콩콩아? 왜 울어? 콩콩아, 울지 마. 이게 무슨 냄새지? 설마. 기저귀. 어딨지? 뭐? 찾았다! 콩콩아, 내가 빨리 기저귀 갈아줄게. 일단 옷을 벗긴 다음 기저귀를 벗기고 엉덩이를 닦아준 다음 새 기저귀를 금방 해줄게. 자, 됐다. 너도 배고프구나. 같이 맘마 먹을까?
1: 맘마.
0: 좋았어. 내가 분유 맛있게 타줄게. 고소한 냄새. 조금만 먹어볼까?

0: 작아졌지만 분유는 만들 수 있어. 잘 섞여라, 잘 섞여라. 됐다. 우와, 콩콩아, 이걸 다 먹어버린 거야? 내가 떡봉보다 더 맛있는 분유 만들었는데 한번 먹어볼래? 안 돼, 분유 먹자. 다녀왔습니다.
1: 어? 콩콩아. 왜?
0: 아빠, 오늘 티미가 콩콩이 돌봤어요?
2: 응.
1: 고마워, 티미야.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기도 해라. 티미는 정말 친절.

0: 지금 상태로는 들기 어렵겠는걸.
1: 걱정 마세요.
0: 어? 됐다. 그 쿠키 신기한데 먹자마자 원래대로 돌아오다니 마술 같아.
2: 마술은 아니고 제가 만든 사레르 쿠키예요.
0: 그럼 어떻게 돌아오는 거야?
2: 공순이가 알려준 방법으로요.
0: 공순이가?
2: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
3: 키미, 안녕?
2: 안녕하세요, 아저씨.
3: 부탁할 일이 있는데 혹시 마을 사람들에게 뜨개질을 가르쳐줄 수 있을까?
2: 제가요?
3: 어제 마을 행사에 네가 떠준 이 가방을 메고 갔는데 너무 솜씨가 좋다면서 키미에게 뜨개질을 배우고 싶다지 뭐니?
2: 저에게 뜨개질을요?
1: 키미가 뜨개질 선생님이 됐다고? 멋지대!
2: 근데 한 번도 누굴 가르쳐본 적이 없어서 걱정돼. 연습해보자. 우리가 도와줄게.
1: 미안.
2: 안녕하세요. 키미, 왜 그래? 부끄러워서 작아질 뻔했어.
4: 뭐가 부끄러운데?
2: 박수 소리를 들으니까 부끄러운 것 같아.
5: 키미가 등장하면 모두 박수를 칠 텐데.
4: 범이 귀마개를 쓰자.
2: 우와, 아무 소리도 안 들려.
1: 다시 해보자.
2: 안녕하세요.
1: 와!
2: 뜨개질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5: 안 부끄러운가 봐.
2: 부끄러워.
4: 몸이 귀마개도 했는데.
2: 박수 소리가 아니라 모두 날 쳐다봐서 부끄러웠나?

0: 지금부터 뜨개질 하는 법을요.
1: 티
2: 자고 있어.
0: 깜빡 잠들었네.
3: 아하, 쓸만한 발명품이 생각났어. 잠방경 헬멧이야. 이걸 쓰면 사람들 쪽을 안 보면서 뜨개질을 할 수 있어.
4: 뜨개질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코를 떠볼게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2: 힘이 잘하는데?
3: 내 잠방경 헬멧 덕분이라고.
4: 이제 저를 따라해보세요. 코디? 이제 앞을 보려면 어떻게 해?
3: 옆에 버튼을 눌러봐. 각도 조절이 될걸?
5: 지미, 왜 그래?
6: 안경이 이상해. 너희가 엄청 크게 보여.
3: 잠방경 헬멧에 앞을 보면 사물이 아주 크게 보이는 확대 기능을 넣었단 걸 깜빡했어.
6: 안녕.
5: 봉순아.
6: 무슨 일 있어? 아, 그랬구나. 걱정 마. 내가 부끄러움을 없애는 진짜 방법을 알려줄게. 부끄러움이 생기는 건 긴장을 해서 그래. 긴장을 풀어주면 사라질 거야.
7: 어떻게 푸는데?
6: 티미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럼 기분이 좋아져서 긴장이 풀리거든.
7: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생각났어. 난 이 사르르 쿠키를 먹을 때가 제일 좋아.
8: 사르르 쿠키?
7: 내가 만든 간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야. 사르르 녹아. 기분 좋아.
5: 돌아왔다.
6: 다행이야.
9: 이 사르르 쿠키만 있으면 뜨개질 교실은 문제 없겠어.
1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지금.
12: 얼굴엔
13: 순한 킹킹.
12: 주물엔
13: 덥덥한
14: 순하게
13: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티.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언스.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8: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지금
12: 얼굴엔
13: 순한 킬킬
12: 줄무랑
13: 덥덥한 말
14: 순하게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8: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3: 안녕.
4: 재밌게 공부해요.
5: 와, 놀이터다.
4: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1: 내일 떠나자.
6: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7: 점심에
6: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7: 저녁에
6: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직동.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식물엔
10: 덕분한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커피 구조대 달글 구하다.
13: 얘들아, 너희 덕분에 살았어. 닭 경연 대회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
14: 당연히 놓아드려야죠. 먹을 것도 준비하셨어요?
13: 그럼, 닭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운 옥수수지.
15: 냄새 진짜 고소하다.
16: 할아버지, 체크했어요.
13: 하하, 고맙다, 데니야.
16: 데니 말고 데니 엑스요. 저 요즘 이 슈퍼글라이드 보드 때문에 완전히 배달에만 난다니까요.
17: 우와, 뭐야? 어떻게 움직이는 건데?
16: 잘 봐. 숙이면 슉 가고 젖히면 딱 멈춰. 얘만 있으면 난 어디든 갈 수 있어. 가자! 잘 살아!
13: 럭키야, 내가 웨이터 드론을 고치느라 바빠서 그런데 상자 좀 대신 열어줄래?
16: 네, 알았어요. 와, 쉽게 팔!
18: 뭐야, 그게?
16: 당겨보자!
13: 아니야, 안 돼! 이 녀석아!
16: 뭐야, 옥수수 풍선이네.
4: 풍선이라 다행이지. 진짜였으면 강아지 껌 돼버렸을걸.
13: 근데 이거 가게 위에다 달까 했는데 너무 커가지고 애매하네.
14: 그럼 저희 본부에다 달게요. 크기도 딱 맞을걸요?
17: 맞아요. 제 트럭에 깃대도 있는데 그것도 쓸게요.
13: 그러면 너무 고맙지.
14: 바람을 뺀 다음에 옮겨보자.
19: 시카레타야, 어차피 우승은 너밖에 없어. 말해 뭐해.
17: 어머, 무슨 대회든 나갔다면 1등하는 위니 위니턴이에요.
19: 그래, 받쳐줘. 아니, 세상에 얘보다 특별한 달걀 어디 있겠어요.
20: 정말 요렇게 쬐끄만한 대회는 오랜만이라 영 적응이 안 된다. 아니, 내 입으로 말하긴 그런데. 글쎄, 우리 루스테리오는 대회만 나가면 웃음이라네. 보짝보짝 걷기 대회랑 의젓하게 서기 대회도 싹 우승했고.
19: 그러셨구나. 우리 귀요미 치카레타는 3년 연속 제일 매력적인 타입으로 뽑혔어요.

0: 우리에겐 저런 흙묻은 옥수수 먹은 못 써. 엄마가 너 쑥쑥 크라고 요 유기농 사료 만들어 왔잖아. 저렇게 돈 들여서 키운 닭을 어떻게 이기죠?
1: 회장의 무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 치카레타는 꼭 1등 할 거예요. 어머, 우아한 거 봐. 저 백조의 호스발레를 제가 어떻게 이기겠어? 일단 재능상은 네 거지.
0: 보기나 하세요.
1: 허, 참나, 웃기셔 정말.
0: 우리 애는 소리도 잘 질러서 유리도 산산조각네요.
1: 됐거든요. 우리 애는 부리가 엄청 귀여워요. 봐요.
2: 자! 엄마, 비키세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데니 엑스가 지금 바로 구해드릴게요.
0: 루스테리오는 거기요! 소리도 무슨 뮤지컬 같아요.
1: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해요.
0: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2: 아,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제 보드가 또 워낙에 빨라서. 으이, 뭐야! 내 슈퍼 울트라 글라이더 보드가 어디로 간 건지! 바피 구조대 도와줘!
0: 우리 루스테리오는요? 뭐든지?
1: 오, 치카레타야, 너도 들었지?
3: 오, 예! 우리 애도 같이 없어졌네!
1: 퍼피 구조대를 부르자! 우리 애기 어쩜 좋아!
4: 데니야, 안녕!
2: 데니 X라니까! 야, 근데 방금 내가 산 글라이더 보드를 누가 가져가 버렸어!
4: 진짜? 잠깐만, 부대 시장님 전화도 왔다.
3: 세상에, 이걸 어쩌면 좋니? 우리 귀요미 치카레타가 사라져버렸어.
0: 우리 멋쟁이가 구해왔네요. 저기 봐요. 근데 얘가 또 어디 가는 거래?
3: 치카레타야, 돌아와!
4: 침착하세요. 퍼피 구조대가 지금 바로 닭들을 구하러 갈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5: 라이더가 부른다!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다들 빨리 와줘서 고마워. 공연장에 있던 닭들이 데니꺼 글라이더 보드를 타고 도망쳤대. 빨리 닭들을 찾아야 해. 그래서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확성기를 써서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지 않게 잘 안내해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이번엔 스카이. 헬리콥터 위에서 고글로 닭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줘.
2: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박상기! 시민 여러분, 운전 조심하세요. 닭들이 돌아다녀요.
1: 아휴, 이제 살았다. 얘들아, 다 좀 구해줘.
2: 안심하세요. 스카이, 뭐 좀 보여?
3: 고글! 방금 찾았어. 지금 기차에 근처야.
2: 고마워, 지금 가볼게.
1: 듣기만 해도 위험한데.
3: 잠깐만, 지금은 또 애견 미용실로 가네.
0: 어, 저기 있다.

0: 이렇게 엉망진창인 곳에서 놀고 싶니?
1: 엄마 여기서 치카레타야! 이리 와서 맛난 옥수수 먹어야지! 엉망진창이라뇨!
2: 그만!
0: 뭐하니?
2: 죄송해요. 치카레타! 미스테리오! 천천히 가!
3: 허니젠이야? 이제 네 차례인데 어디 갔니?
4: 아, 내 정신! 얘 혼자 냅두고 왔네! 데니야, 닭 좀 봐줘!
5: 전 데니 X라니까요!
2: 저 글라이더 보드 데니 거야!
6: 근데 닭들은 어딨지?
7: 저기야! 농장감의 트럭 위에 있어!
6: 응? 무슨 일이니? 닭들을 찾는 중이라서요.
2: 여기 있어! 사건 해결! 가버렸어. 아까 말 취소.
6: 스카이, 닭들이 다시 도망갔어.
7: 내가 가는 중이야. 한번 잡아볼게. 훅한. 안 돼. 두루님 어쩌면 날 뛰어서 잡을 수가 없어. 이제 바닷가 쪽으로 가고 있어.
6: 주마, 지금 바로 바다로 구하러 와줄래? 올 때 내가 특별히 부탁한 것도 챙겨오고. 알았어.
5: 준비하시고 풍덩.
6: 꽉 잡아 얘들아. 내가 금방 구해줄게.
5: 옥수수 튜브.
8: 옥수수가 구조활동의 최고네.
6: 자, 데니엑스야, 여기 네 거 보드.
5: 역시 뭘 좀 안 해. 기분 날아간다.
1: 아유, 우리 애기. 얘들아, 너무너무 고마워.
0: 참나, 고마운 것도 우리가 더 고맙거든요.
6: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꼭요 하고 불러주세요.
1: 우리 치카레타는 어쩜 이렇게 용감해.
0: 우리 루테리오가 더 용감하죠. 루테리오! 얼른 이리 와!
1: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나한테 최고의 닭은 넌 거 알지?
7: 커피 구조대와 눈에 갇힌 잡수.
6: 잘 왔어. 제설차는 미리미리 손봐둬야지.
7: 그치? 좀 있으면 산위에 눈이 올 테니까.
9: 눈이라고? 생각만 해도 좋다.
7: 나도 첫눈 오는 날에 제이크 오빠네 산에서 눈 가지고 쉐이크가 놀 거야.
9: 요렇게 쭉쭉쭉.
7: 야, 너 보드 좀 탄다.
9: 고마워.
7: 너무 빨라서 멈추고 싶으면 보드를 옆으로 틀어. 이렇게.
9: 어쨌든 멈춤.
7: 괜찮아. 눈에서 타면 더 잘 될 거야.
8: 한번 상상해봐. 이게 차갑게 쌓여있는 눈인 거지.
7: 아이, 차가워. 너무 발시려. 얘들아, 이거 봐라. 눈 강아지.
10: 옳지, 갑이야. 아가들이랑 가서 맛있는 불 마음껏 뜯어먹고 와라.
11: 그래, 눈보라가 심하게 친댔으니까 그 전에 다 먹고 와.
10: 아이고, 베티나, 이걸 어쩌지? 저기 불밭은 쟤네가 다 차지했어. 그래, 좋은 불밭은 이쪽에도 많으니까 가자. 어때? 맛있지? 이 정도면 불밭 레스토랑 수준이야. 저기 산 위 정도라고. 갑이라면 완전 동의할걸? 갑이 좀 봐. 모자도 맛만 있다면 씹어먹을 애잖아. 나 참. 어쨌든 적당히 뜯고 돌아와라.

0: 먹기 시합 시작!
1: 하나 한 거? 에휴, 녹았다. 바로 녹는데 이걸 어떻게 세냐?
2: 제이크 형, 방금 에베레스트가 가져온 제설차 수리 다 했는데?
3: 마침 잘 됐네. 언제 집에 오라 했거든. 눈보라가 점점 세지고 있어. 희한하네. 바람이 엄청 세게 부는데 꼭 음메 하는 소름 같아. 말하고도 어이가 없다. 이 산골짜기에 수가 있겠어?
2: 에베레스트는 바로 보낼게. 형 잠깐만. 전화가 또 왔어. 아저씨 웬일이세요?
4: 어쩌지? 가축들한테 풀을 먹이고 헛간을 전부 데려왔는데 베티나만 혼자 없더라고.
5: 진짜 아무데도 없어.
4: 안 그래도 쏘다니기 좋아하는 애가 또 어딜 간 건지.
2: 잠시만요. 형, 아까 들었다는 바람 소리 말이야. 그거 진짜...
3: 완전 소 같다니까? 들리지?
2: 그거 진짜 소인 것 같은데? 베티나가 혼자 산에 올라갔나 봐. 걱정 마세요. 저희가 베티나를 찾아올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6: 가이드가 부른다!
5: 마술 조심해!
1: 얘들아 미안. 눈처럼 사르르.
7: 용서해줘.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좋아.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어. 실제로 산에서 해야 하는 임무기도 하고 아라저 시내 저수 베티나가 혼자 제이크 형네 산에 갔다가 갇혔나 봐. 눈보라가 더 심해지기 전에 베티나를 데려와야 해.
2: 베티나가?
3: 이리리, 어쩌다 그랬지?
1: 산이 좀 높긴 한데 우린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번엔 에베레스트, 네가 제설차로 눈을 치우면서 길을 내줘. 그 후에 베티나를 찾자.
3: 눈이 어든 콩콩 알딘 언제든 제이땅.
1: 그리고 스카이, 우리가 베티나를 찾으면 네 벨트로 잘 집어서 베티나를 집에 데려다줘.
3: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빙보라가 잠깐 멈췄어. 다시 날씨가 나빠지기 전에 어서 베티나를 찾아보자.
1: 갈수록 미끄러워지니까 조심해.
0: 그래 맞아. 스노우모빌로 변신해야겠어. 스카이, 아직 아무런 흔적도 안 보여?
1: 잠깐만. 바람이 장난 아니야. 뭐가 있네? 고개! 눈 위에 발굽이 찍혀있어. 동쪽 산 꼭대기로 간다.
0: 잘 찾았어, 스카이. 에베레스트, 저기로 가보자.
1: 알았어. 나도 발자국이 보여. 이쪽이야. 저기 있다. 눈더미에 갇혀있어. 절벽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괜찮아. 좀만 기다려. 내가 거기로 갈게.
0: 지금 딱 좋아. 벨트만 내려줄래? 조금만 서두르자.
1: 알았어. 좋아. 조금만 더 가까이. 엄마야. 바람이 점점 더 심해.

0: 그냥 비켜있어. 지금은 너무 위험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1: 내려가 있을게. 근데 빨리 찾아야 할 것 같아. 베티나가 너무 겁먹었어.
2: 정말 안심해도 돼. 우리가 옆에 있으니까. 저쌤 스노보드는 왜 없지? 그거면...
0: 스노보드? 그거 좋은 생각이다. 로키, 네가 와서 도와줄래?
3: 뭐든지 말만 하셔.
0: 넌 손재주가 좋으니까 저수한테 딱 맞는 스노보드 하나만 만들어줄 수 있어?
4: 초록 에너지 출동! 훅! 연자!
0: 그리고 러블, 불도저로 저쪽 눈 좀 치워줄래? 로키가 스노보드를 가지고 오면 지나갈 길이 필요하거든.
5: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0: 바로 구조작전을 시작하자! 일단 저기다 스노보드를 갖다줘.
2: 우와, 스노보드 딱 좋다. 헬멧도 진짜 깜찍하고. 좋아, 베티나야. 이제 여기 올라타봐. 차근차근. 내려가기 전에 타는 법을 알려줄게. 명심해. 무게는 발바닥에. 네 발걸음에다가 실으면 되겠다. 그리고 어깨를 틀면 네가 가고 싶은 쪽으로 보드가 움직일 거야. 쉽지? 좋아, 우리는 할 수 있어.
6: 일기예보에서 폭풍이 더 심해질 거래. 너희들도 빨리 소를 데리고 산을 내려와야 해. 어서.
0: 고마워, 형. 준비 다 됐으면 이제 내려가도 될까?
2: 준비야, 진작 다 끝났지. 너희를 먼저 내려가. 우린 바로 뒤따라갈게.
0: 알았어, 이따 봐.
2: 좋았어, 떠날 시간이 됐어. 가보자고. 좋아, 뭔가 바로 그거야. 어깨를 뒤로, 다리로, 이리로. 너 정말 대박이다. 엄마야, 라이더, 어쩌지? 저기 절벽이 있어.
0: 바로 해결해드리죠. 러블, 불도저로 눈을 밀어서 점프대 좀 만들어줄래? 저쪽에다가.
5: 알았어. 지금 눈 먹히지.
2: 날아갈 준비 됐어?
0: 거의 다 왔어. 좀만 서둘러.
2: 빨리 빨리 빨리. 넌 할 수 있어.
5: 이 정도면 충분하지.
0: 역시 러블이야. 다들 뒤로 물러나.
2: 진짜 재밌었다. 야, 너 진짜 화끈하다. 자, 악수.
7: 우리 베티나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8: 이제 얘한테 스노우보드 배워야겠는데. 정말 고마워, 얘들아. 우리 베티나를 구해주고 스노우보드도 가르쳐줘서 이러다가 골프도 치는 거 아니야?
0: 별 말씀을요, 아라저씨. 혹시 또 젖소가 눈에 갇히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2: 웬만하면 눈보라가 심해지기 전에요.
6: 헐, 이제 하다하다 젖소한테 스노보드를 가르쳐? 널 이길 선생님이 대체 어디 있겠어?
9: 나도 스노보드는 좀 타지 않아? 얘도 알려주고 싶은 거 뭐 없어?
2: 그 나무 조심해 같은 거?
9: 나무? 와! 좋은 선생님 맞네.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중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4: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중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중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사이언스 한올 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중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신나는 보라로 유치원.
2: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3: 고비는 아프대요.
2: 그래 놀이 해가 놀이 재밌어요.
4: 시원해.
5: 언제나 신나는
2: 보라로 유치원.
6: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사이언스 한올 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언스.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금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진물엔
10: 덥덥한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퍼피 구조대와 우주에서 온 강아지.
13: 정말 잘했어 주마. 잡아볼 친구.

0: 잘 놀다 또 어디 가는 거래?
1: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불렀나 봐.
2: 외계인은 뭘 먹지? 맛있을까?
0: 어, 이거 갖고 가야지.
3: 안녕.
4: 바이바이.
5: 한 판 더 잡아볼 친구.
6: 저야.
7: 나.
0: 저건 내 거야.
2: 미안한데 난 좀 졸려서 배도 고프고 외계인은 뭘 먹지? 어? 어떻게 된 거지? 여긴 어디야? 너 아직 안 갔어? 외계인아. 내가 지금 거울을 보는 건가? 그래, 나도 반가워. 러블 더블? 근데 우리 어디가? 우와. 뭐? 한번 떠보라고? 우와! 나도 우주에서 뜨는구나. 이거 완전 신기해. 우와! 천장에 매달려 걷긴 또 처음이네.

내가 이거 한번 몰고 날아보라고. 이런 건가?

0: 돌에 깔렸나 봐. 내려가야 해. 근데 어쩌지?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아, 뭐야. 괜히 했어. 눈에 띄었네. 어쩌지? 어떡해? 맞아. 허피 구조대가 있었지.
1: 러블, 너 지금 어디야? 얼마나 찾았는데?
0: 그게 좀 멀리 와 있어. 한 40만 광년쯤 떨어진 별에.
1: 저 미안한데 신호가 너무 약해서. 방금 뭐라고 했어?
2: 나 우주야. 어떤 별에 갇혔어. 여기 친구를 도와주다가.
1: 어, 어쩌지? 신호가 끊겼네. 로보덕, 비행기 본부를 몰고 와줘. 커피 구조대 비행기 본부로 출동!
3: 라이더가 부른다!
4: 러블은 안 와? 마셜은 또 왜 안 오지?
5: 조심해! 원반을 잘못 밟아서 원망을 샀네.
6: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왜냐면 이번엔 갈 길이 아주 멀거든. 러블이 어떤 외계 행성에 갔는데 지금 거기 갇혀서 못 나오나 봐. 그래서 이번 우주 구조 작전에는 제이스, 넌 야간 추시령으로 러블이 어디 있는지 좀 찾아줘.
6: 우주 경찰 제이스 출동.
1: 좋아. 한 명 더 필요한데. 로키, 네 집게발로 러블이 어디 끼어 있으면 좀 풀어줄래?
7: 와, 초록 에너지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날아가자! 좋아, 로보도. 이제 태양계 밖으로 날아가 볼까? 러브를 찾아야 하니까.
0: 배야, 많이 고프지? 나도 우주에서 먹는 간식 먹어보고 싶다. 우와! 비행기 본부가 왔어! 이렇게 보니 확실히 우주선 같네. 여기야! 나 여기 있어, 얘들아! 못 보고 가버리네.
1: 러블은 흔적도 없네. 잠깐, 저 노란색 익숙한데? 저거 러블 아니야? 제이슨, 로키! 바로 출동하자!

0: 저 아래에서 움직이는 게 보여. 됐어, 찾았다. 러블, 뭐하다 여기까지 왔어?
1: 얘들아, 러블은 괜찮아?
0: 아, 그게 겉보긴 멀쩡해. 그런데 좀 이상한 소리로 짖는데?
1: 우주에서 너무 굶어서 목소리가 변했나? 밥 먹이면 괜찮아질걸?
0: 어.
2: 근데 뒷발이 바위에 끼어있어. 도와줄게. 워! 집게팔!
0: 그만!

0: 얘가 왜 저기 있냐? 어, 그럼 얘, 어? 어, 혹시 누구세요?
1: 얘는 러블이 아닌데? 얜 우주에 사는 러블이야. 러블이 둘이었나 봐.
2: 우와, 러블한테 쌍둥이가 있었네.
3: 저기, 얘들아, 아직 안 들려? 나 좀 살려줘.
1: 어, 러블은 아직 저기 끼어 있었네. 얼른 러블을 구하러 가자. 스카이가 가서 비행 접시를 잡아줄래?
4: 우주를 가르는 스카이!
1: 로키랑 제이스, 주마는 러블이 저 비행 접시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줘.
3: 알았어? 얘들아! 와, 진짜 그리웠어.
4: 나도 네가 진짜라 기쁘다.
3: 로키, 제이스, 주마, 와줘서 고마워.
2: 바로 구해줄게. 집게팔!
5: 그만!
2: 자, 그물에 올라타.
3: 가자!
0: 왔다!
3: 고마워, 얘들아. 안 돼, 내 우주 쌍둥이. 얘들아, 러블 더블이 위험해. 왕자나 동생, 형이 이 늪에서 건져줄게.

0: 고마워할 거 없어 동생. 우주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불러. 우주 간식이네. 어떻게 된 거지?
1: 뭐야, 낮잠 잤어? 원반잡기 더 안 해?
0: 난 됐어. 방금 꿈에서 비행 접시를 질리도록 봐서. 간식은 아무리 먹어도 안 질리지만.
2: 이런 귀염둥이.
0: 우와, 난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었는데. 잠깐, 혹시 설마.
1: 커피 구조대 관계를 구하다.
3: 알렉스가 우리가 만든 카드 좋아할까?
0: 그러게, 이제 마셜 발도장만 찍으면 되지.
1: 아싸, 내 차례.
0: 찍히긴 했다. 멋져.
4: 스카이는 아직 선물 준비 중인가?
1: 바벨 주문.
5: 알렉스가 엄청 좋아하겠다.
3: 말해 뭐해, 얼른 포장하자. 그래야 생일 파티 가지.
1: 미안, 이거 내 이동장인 줄 알고 한숨 자려 했네. 할아버지 최고, 생일 파티 진짜 멋져요.
4: 정말요, 엄청 재밌어요.
6: 이 정도의 감격하면 깜짝 선물 보면 기절하겠네. 내가 말한 깜짝 선물이 왔어. 인사해라, 도들새야.
7: 안녕하세요.

0: 친구들은 진짜 최고야.
1: 참나, 최고는 무슨. 어릴 때부터 난 보라색 조끼에 신사모자를 쓰고 다녔었지. 왜냐면 내 꿈은 언제나 광대가 되는 거였거든. 뭐야, 나도 광대하면 잘하는데 왜 그래. 다들 잘 봐. 저리가 어린 광대, 내가 진짜 광대쇼가 뭔지 보여줄 테니까. 야, 남의 코를 왜 훔쳐가? 이건 내 코야. 지금 나한테 꽃냄새를 맡아보라고? 좋아, 예쁘니까 한번 맡아볼게.
0: 둘이하니까 진짜 웃겨.
1: 나 안 해. 가자, 야옹이들. 자기가 광대면 나야? 뭘 믿고 저렇게 까불어. 행사차잖아. 행사차 한번 탄 게 내 소원이었는데. 잠깐 빌려 탄다고 무슨 일이나 생기겠어? 와우! 뭐야? 니들 뭔데 여기? 아우! 아, 내 발! 야, 사과해! 좀 당황했지만 드디어 내가 평생 기다리던 순간이 왔어. 응? 어, 내 꿈의 차! 야옹이들, 걱정만 내가 구해줄게. 숨 좀 고르고 난 다음에 버피 구조대를 불러줄게.
2: 펌딩어 시장님, 웬일이세요?
1: 고양이들이 나 빼고 요술차를 타더니 자기들끼리 도로 위를 달리고 있어.
2: 어, 안 돼. 잠깐, 저건 투더스 행사차인데 시장님이 왜 타세요?
1: 난 그냥 맨날 하는 행사 점검 좀 하려고. 따지지 말고 좀 구해줘.
2: 걱정 마세요, 펌딩어 시장님.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3: 라이더가 부른다.
4: 마셜 조심해!
0: 미안해, 광대발이 대박 크다.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험빙어 시장님네 고양이들이 행사차에 탔다가 자기들끼리 달리고 있대.
2: 불쌍한 고양이들 무섭겠다.
1: 우리가 구해주면 되지.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넌 그물을 쳐서 저 행사차를 막아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스카이는 체이스가 차를 멈추면 후크를 저 폐업 열쇠에 걸어서 당겨줘. 차가 또 출발하지 않게 말이야.
3: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아, 누가 내 고양이들 좀 안 구해주나?
1: 저 광대맨을 따라가자!
2: 우와, 할아버지 묘기 진짜 잘하신다.
3: 이렇게 잘 되다니.
0: 걱정 마, 야옹이들. 나 말고 또 누가 구하러 올 거니까.
2: 어? 하마처럼 눈을 가릴 뻔했네.
1: 도우려던 거니까. 자, 저 가로등 사이에다가 그물을 치자.
2: 그물?

0: 아, 토드리스가 말렸네.
1: 작전 변경이야. 스카이, 토드리스가 걸린 김에 차 위에다 내려줄래? 토드리스!

0: 우리 야옹이들 다친 데는 없어. 그래. 우와. 살려줘. 난 또 왜 균형을 잘 잡는 거냐.
1: 로키, 주마, 지원이 필요해.
2: 초록에너지 출동, 해양구조 주마 출동.
0: 위험해! 다들 비켜! 너무 돌돌거려. 기차다!
1: 거의 다 왔어, 얘들아. 앞이 안 보여. 트렁크를 닫아야겠어. 주마, 튜브를 써볼래? 한번 해볼게.
2: 튜브! 풍선 때문에 난리네.
1: 근데 사실은 험딩어 시장님을 구할 때도 풍선을 쓸 거야. 조드스, 크고 빵빵한 풍선 있어?
3: 그냥 빵이잖아.
1: 됐다. 로키, 네 청소기를 바람을 내뿜는 모드로 바꿔줄래?
2: 어? 진공청소기 앞으로! 풍선으로 시장님을 받쳐주려고.
1: 바로 그거야.
4: 얘들아 서둘러, 알렉스 생일파티장 쪽으로 가셔.
2: 위험해요.
0: 오, 저 생일 케이크 때문에 내 양복이 망가지겠어.
4: 범딩어 시장님 때문에

0: 내 파티랑 케이크 구해줘서 고마워, 퍼피 구조대.
1: 에이, 아니야, 고맙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우릴 불러. 이렇게.
2: 마셜, 넌 저 소리 알아듣지?
0: 뭐라 했냐면 멋진 광대 노릇을 해주신 험딩어 시장님한테 이 광대 신발과 트로피를 바치고 싶대.
3: 그래, 멋진 광대인 거 이제 알았냐? 내놔! 와, 완전 딱 맞네. 이제 보니 내 트로피도 근사하고 옷깃의 꽃은 꽃까지 아주 섬세해. 웃지마, 안 웃겨.
0: 이렇게 멋진 생일은 태어나서 처음이야.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긴긴.
4: 중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남방구는 북방구와
1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긴긴.
4: 중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사이언스 한올 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긴긴.
4: 중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줄무랑
7: 덕분만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질도 하고 거미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차지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김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능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7: 얼굴엔
8: 순한 킬링.
7: 식물엔
8: 달콤한 맛.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아찔하네. 오늘 30도가 넘는다더니.
1: 아, 맞다. 응? 할아버지, 날씨가 더울 땐 몸을 시원하게 하는 게 좋죠. 그죠?
0: 응? 그런데?
1: 그런데 아이스크림은 정말 정말 시원하잖아요.
0: 그렇지.
1: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0: 그 얘기 할 줄 알았다. 그래, 가자.
1: 안녕하세요.
2: 응? 오, 달님이 왔구나.
0: 나도 왔어. 오늘 엄청 덥구만.
2: 아, 어서 와. 오늘같이 더운 날은 아이스크림이 딱이지.
0: 달림아, 오늘은 뭘 먹을 거니? 골라봐.
1: 잠깐만요. 뭐 먹지? 반짝반짝 딸기공주도 먹고 싶고, 초코나라 밀크 퐁당도 먹고 싶고, 스노우쿠키 봉봉도 먹고 싶은데.
0: 아니, 대체 그 어려운 이름들은 어떻게 외우는 거니? 할아버지는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던데.
1: 어? 전 하나도 안 어려운데요? 여기 있는 아이스크림 이름 전부 외울 수 있어요. 얜 스리스리 바나나, 얜 땅총토끼 당근나라, 레인보우 밀키웨이, 별빛 총총 레몬.
2: 응? 대단한데? 달님이 나중에 크면 아이스크림 가게에도 되겠어. 응?
1: 와, 나만의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다면 진짜 좋겠다.
3: 얘들아, 우리 뭐하고 놀까? 아, 심심하다.
4: 마당에 나가서 놀까?
3: 난 사양할래. 너무 덥잖아.
1: 그럼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 하자.
5: 뭐?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
1: 어, 오늘 할아버지 친구네 아이스크림 가게 갔었거든.
6: 우와, 맛있겠다. 아이스크림.
3: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는 어떻게 하는데?
4: 그림으로 그릴까?
1: 나한테 아이스크림 장난감 있지롱.

0: 선상 어때요?
1: 네, 좋아요.
2: 여기 계산해주세요.
1: 네, 포인트도 적립해드릴게요.
2: 네,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 재밌다.
1: 진짜 아이스크림 가게 같다.

0: 가게를 갖고 싶어. 저번엔 너네 아빠처럼 케이크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
1: 그전엔 동화책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으면서. 아...
0: 내 맘이거든. 그래도 지금은 아이스크림이 제일 좋아. 할아버지, 오늘도 엄청 더워요.
2: 그렇다면?
0: 더울 땐 시원한 걸 먹어야 해요.
2: 시원한 거라면?
0: 에이, 달면서.
3: 아이스크림!
2: 그럼 대신 엄마 아빠한텐 비밀이다. 아이스크림 너무 자주 사준다고 뭐라고 할 거야?
0: 네, 비밀. 할아버지 최고! 안녕하세요.
4: 우리 또 왔어.
5: 아이, 어서 와. 아, 마침 잘 됐네.
4: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5: 아이, 내가 집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말이야. 잠깐 다녀올게.
4: 그래? 그럼 달님이 지금 아이스크림 못 먹겠네. 어?
5: 아이, 미안. 저기, 달님아, 조금만 기다려줄래?
0: 아, 네.
5: 저 그리고 제 조금 있다가 손님이 아이스크림 케이크 가지러 오기로 했는데 좀 부탁할게.
4: 오케이, 다녀와.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전해줄게.
5: 고마워. 그럼 빨리 다녀올게.
4: 달림아, 괜찮지? 여기 좀 있어도.
0: 그럼요. 난 여기 엄청 좋아요.
6: 안녕하세요.
7: 어서 오세요. 아이스크림 케이크 찾으러 오셨나요?
6: 아니요. 아이스크림 사러 왔는데요.
7: 네? 어떡하죠? 지금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워서 아이스크림을 팔 수가 없는데.
6: 네? 큰일이네.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약속했는데.
0: 아이스크림!
6: 아, 울지 마. 엄마가 다음에 사줄게.
0: 할아버지, 그냥 우리가 팔면 안 돼요?
7: 우리가?
0: 네, 아기가 울잖아요.
7: 알겠네.
0: 아이스크림 할아버지가 뭐래요?
7: 조금 늦을 것 같다고 우리더러 대신 좀 팔아달라는데.
0: 신난다!
7: 자, 여기 있습니다.
6: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됐지? 고마워.
0: 안녕히 가세요.
6: 여기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어.
8: 뭐 먹지, 뭐 먹지?
9: 난 별빛 청청 레몬.
10: 난 다른 거.
11: 이것도 맛있겠다.
0: 어서 오세요.
11: 별빛 청청 레몬 주세요.
7: 별빛 청청이.
0: 할아버지, 이거예요.
7: 그래. 여기요.
11: 레인보우 밀키웨이 주세요.
0: 저거예요, 저거.
7: 그래, 그래. 알았다, 알았어. 여기 있습니다.
6: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는 걸로 저한테 하나 추천해 주실래요?
0: 네. 제가?

0: 네, 그거 주세요.
1: 여긴 타임.

0: 아이고, 미안 미안 미안. 하나가 너무 늦었지?
1: 아니야. 달님이 덕분에 잘 팔았어.
2: 네, 완전 신났어요.
0: 아이고, 그래? 고맙다, 달님아.
2: 다녀왔다.
3: 어머, 이게 다 웬 아이스크림이에요?
2: 오늘 할아버지랑 알바해서 받아온 거예요.
1: 어? 아주크림. 할아버지랑 아주크림. 알바?
4: 응,
1: 친구네 아이스크림 가게를 잠깐 봐줬는데 고맙다고 줬어. 달님이 덕에 아이스크림도 많이 팔았거든.
5: 그래요?
2: 자, 어떤 맛으로 드릴까요?
5: 전 레인보우 밀키웨이 주세요.
2: 자, 여기요.
3: 와, 우리 달님이는 아이스크림 박사네.
2: 달님이랑 아이스크림 드실래요?
6: 아, 어디 갔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없네.
3: 달림아, 뭘 찾고 있는 거야?
2: 아, 생각났다.
3: 뭐 하냐니까.
2: 찾았다. 병원 놀이 하려고요. 어디가 아프세요?
4: 달콩이 배 아야, 배 아야.
2: 어디 한번 볼까요?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네요. 자, 여기 약을 드릴 테니까 밥 먹고 드세요.
4: 젤리야, 젤리야.
3: 의사 선생님,
2: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3: 아, 머리가 아파요.
2: 자, 어디? 몸살 감기네요. 약을 드릴게요. 자, 많이 줄게요.
3: 감사합니다.
2: 또 아프신 데는 없나요?
3: 네? 아, 이도 아파요.
2: 네. 어디? 아, 해보세요.
3: 아.
2: 이가 썩었군요. 양치를 깨끗이 하셔야죠. 또 약을 드릴게요.
5: 얘들아, 아빠 왔어.
2: 아, 아빠다.
4: 아빠 왔다. 아빠 왔다.
5: 우유. 자, 우유. 우리 이쁜이들 잘 놀았어?
2: 아빠, 나 멋지죠?
5: 병원 놀이 하고 있었구나.
2: 네, 내가 의사고요.
3: 우린 환자야.
5: 그럼 아빠도 진찰해 줄래?
2: 좋아요.
1: 왜요?
6: 배가
1: 많이 안 좋은가요?
2: 배가 고픈 것 같아요.
5: 정확한데요?
2: 환자분은 약 대신 밥을 드셔야 해요.
5: 네, 선생님.

0: 선생님, 선생님.
1: 아. 주사 맞을 시간입니다.
0: 아, 아

0: 이제 아픈 환자분 없어요? 다음 환자분이요.
1: 아, 이제 진료 다 보신 것 같아요, 선생님.
0: 아쉽다. 더 치료해주고 싶은데. 아, 밀크가 있었지. 밀크야. 자고 있나? 밀크 환자분.
1: 밀크가 환자 역할 잘하는데.
2: 맞아, 진짜 환자 같아.
0: 이상하다. 밀크 진짜 아픈 것 같아요.
1: 뭐?
2: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움직이지도 않고 낑낑거렸던 것 같아. 다리를 다친 것 같은데?
0: 어떡해. 빨리 병원에 가요. 진짜 병원요.
2: 그래, 서두르자.
3: 이런. 발목 골절입니다.
2: 네? 골절이요?
0: 왜? 그게 뭔데요?
3: 밀크가 다리뼈를 다쳤단 얘기야.
0: 뼈요?
3: 그래. 여기 보이지?
0: 그러면 어떡해요? 밀크 엄청 아플 텐데.
3: 괜찮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다행히 아주 살짝만 부러진 거라 깁스하면 다시 괜찮아질 거야.
0: 어떡해, 밀크야. 많이 아파?
2: 아까 달림이가 알아채지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뭐야?
3: 맞아요. 더 늦었으면 수술해야 할 수도 있었는데 달림이 정말 잘했어.
0: 정말요? 제가 잘한 거예요?
3: 그럼. 자, 됐다.
0: 밀크야, 아파도 조금만 참아. 선생님.

0: 이제 밀크 괜찮아지는 거죠?
1: 그럼. 대신 집에 가서 달림이가 엄마를 도와서 밀크를 잘 보살펴줘야 돼. 선생님 대신?
0: 선생님 대신요?
1: 그래. 매일매일 체온도 재고 약도 꼬박꼬박 잘 챙겨주고 밀크가 많이 아파하면 엄마 아빠께 말씀드려서 병원에 데려오고. 자, 밀크한텐 이제부터 달림이가 의사 선생님이야. 알겠지?
0: 네, 알겠어요.
2: 그럼 이제 밀크는 괜찮은 거야?
0: 아니, 다 나을 때까진 곁에서 지켜봐야 해.
3: 그렇구나. 얼른 나아야 할 텐데.
2: 그래, 빨리 나와서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
0: 나도 얼른 같이 놀고 싶어. 와! 어? 벌써 시간이. 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달림아, 갑자기 어디 가는 거야? 미안해, 밀크 약 챙겨줘야 할 시간이야.
3: 더 놀고 싶은데.
0: 이거 먹어야 얼른 나을 수 있어.
4: 밀크야, 왜 어디 아파?
0: 잠꼬대구나. 난 다리가 또 아픈 줄 알았잖아. 밀크야, 잘 자. 얼른 나와서 예전처럼 같이 뛰어놀자.

0: 밀크야, 이제 아프지 마.
1: 오, 많이 좋아졌는걸?
2: 정말요?
1: 그래, 달님이가 정말 잘 돌봐줬나 보네. 다친 데가 이제 다 나았어. 자, 그럼 깁스를 풀어볼까?
2: 네.
1: 어때, 밀크야? 이젠 안 아프지?
2: 우와, 정말 안 아픈가 봐요. 잘 뛰어다녀요.
3: 맞아, 다 나았나 봐.
1: 달림아, 수고했어. 이게 다 달림이 덕분이야. 어? 달림이 의사 선생님?
2: 네? 의사 선생님이요?
1: 그래, 달림이가 2주 동안 선생님 대신 밀크를 잘 돌봐줘서 고맙다.
2: 밀크야, 그만해.
4: 달림아, 써니한테 전화 왔다.
2: 네? 뭐? 행복이가 힘이 없다고? 졸린 것 같기도 하고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좀 이상해. 그래? 알았어. 또 내가 나서야겠어. 응?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1: 답답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옥스퍼드 상.
3: 해보고.
2: 주소 상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주랑.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2: 식사 데일리 케어.
13: 점심에
12: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저녁에
12: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13: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우리 여행 가자.
4: 환영합니다.
3: 그럼 여기 출발.
4: 뽀로로 떴다 비행기.
3: 뽀로로
4: 비행기.
5: 기내식입니다.
4: 아, 맛있겠다.
3: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5: 뽀로로 떴다 비행기.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6: 얼굴엔
4: 순한 킹킹.
6: 줄무랄
4: 덥덥한 말
7: 순하게
4: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즐겁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웃음 난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행복하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기분 좋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1: 노래 좋다
0: 하나 둘 하나 둘 오늘은 무슨 재밌는 일이 벌어질까?
2: 이거 뭐야 이거 거미 인간이
0: 저기
2: 키라고 했던 거 아니라고.
3: 에그 박사님이잖아.
2: 맞아.
3: 도대체 어떻게 되신 거예요?
2: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거미 마법에 걸려서 이렇게 거미 인간이 더
3: 거미 어?
2: 거미 인간이 돼버린 것 같아.
0: 저기 에그 박사님 거미를 엄청 무서워하시잖아요.
2: 맞아요. 무서워. 제가 이 거미 마법에서 벗어나려면요. 탐험으로 이 마법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저를 도와주세요.
0: 좋아요. 에그 박사님이 거미 마법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게요.
2: 고마워요.
0: 근데 뭐부터 하죠?
2: 탐험을 하기 전에 퀴즈로 거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1: 그래요.
0: 좋아요.
2: 자, 그렇다면은 아주 어려운 퀴즈를 내도록 하겠어요.
1: 좋아요.
2: 거미는 과연 곤충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0: 곤충이에요.
1: 맞아요.
2: 곤충이라고요?
0: 다리 여러 개니까 곤충이 맞아요.
1: 곤충이 아니에요.
2: 왜 곤충이 아니죠?
1: 다리가 여덟 개니까요.
2: 다리가 여덟 개니까. 자, 거미가 곤충인지 곤충이 아닌지 정답은 거미는 곤충이 아니라 절주류 동물이라는 사실.
0: 아, 그렇구나.
1: 네.
2: 곤충은요.

0: 거미는 곤충이 아니니까요.
1: 맞아 맞아요. 곤충 박사 에그 박사는 거미를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였어요. 자자자 그러면은 어떻게 사냥해서 잡아먹을까요? 지어 친구
2: 거미 질러요.
1: 어? 어떻게 알았지? 너의 친구?
3: 이빨이요.
1: 이빨로? 호. 둘 다 정답입니다. 거미줄로 사냥해서 이번에 허우 이렇게 먹는답니다. 거미 미끌 조심 어디야
0: 어딨지?
1: 아니요 오다 보니까 거미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 거미를 찾으면은 제가 다시 에그박스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오 정말요?
1: 그럼 저희 얼른 거미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3: 네!
1: 자, Let's go go!
0: 찾아 아, 거미 여기, 찾아 여기. 거미 찾아 호호.
2: 근데
3: 찾았다!
1: 거미 인간 거미 인간 오, 진짜. 오, 저 거미는 알록달록 무늬를 봐서 무당거미. 무당거미가 될 경우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거미줄을 치고 지나가는 날벌레들을 사냥한다고. 어? 근데 내 몸이 왜 그대로지? 왜 아직도 거미인간이냐고. 더 찾아야 되나 봐.
0: 이쯤에서 왠지 거미줄 냄새가 나는데. 아 진짜 없네. 아 진짜 어디 있는 거지. 아이 참. 찾았다. 여기 거미 에그 박사님. 거미야 거미 여기
1: 거미가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예요. 아직까지 거미 인간이란 사실.
0: 맙소사.
1: 아니 이게 지금 보니까 거미 줄 봤잖아요.
3: 네.
1: 그래서 거미 줄에 대해서 탐구를 더 해보는 거 어떨까요?
3: 좋아.
0: 거미 줄 탐구.
1: 거미 줄 탐구하면 아주 고고고.
0: 댕구댕구.
1: 출발 여기. 나는요 거미 인간 지어노엘 댕구. 뒤에 보면은 사냥을 위해서 거미줄을 내가 잠깐 만들어놨지. 자 여기 있는 거미줄은 끈적거리지 않는 세로줄. 여기는 끈적거리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다닐 수가 있다고. 자 그러면 거미줄이 어떻게 먹이가 붙을까요? 그 비밀은 거미줄은 가로줄만 끈끈하고 세로줄은 끈적이지 않아요. 신기하죠. 사냥을 해야 되는데 끈적거리는 가로줄이 필요해. 에그박스 엉덩이에 있는 끈적거리는 줄을 좀 뽑아줘.
0: 우와
1: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0: 좋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할 수 있지?
1: 할 수 있지.
0: 좋았어. 해보는 거야.
3: 예.
1: 자,
3: 예.
1: 가로줄 만들기.
0: 시작.
1: 우후. 옆에서 도와주고.
0: 숑숑숑.
1: 와, 엄청 잘하네요.
0: 예스, 예.
3: 됐다.
4: 거미가 줄을 타고.
0: 와, 잘했어. 여기 댕구가 잡아줄게요.
1: 와, 이거 완전 빠져나갈 수 없겠는데요.
0: 와,
1: 우리들은 거미인가?
0: 거미.
1: 자, 묶어 묶어 볼까요? 짠.
0: 와. 거미 줄다.
4: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1: 자, 우리가 완성한 거미줄을 볼까요? 이렇게 세로줄은 움직일 수 있어서 끈적거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가로줄은 끈적... 어? 가로줄 원래 끈적거려야 되는데 왜 안 끈적거리지?
0: 어?
1: 아, 거미 인간이 끈적거린 액체를 바르지 않았어요. 그럼

0: 그러면 땡구.
1: 네.
0: 끈적거리는 액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얼른 발라볼까요?
1: 근데 왜 끈적거려야 하죠?
0: 먹잇감이 여기에 바로 걸려야 되기 때문이죠.
1: 아, 먹잇감이 걸리기 위해서 끈적거리는 게 필요하군요.
0: 맞아요, 맞아요.
1: 좋았어. 친구들, 우리 도와줄까?
2: 응.
1: 할 수 있어?
2: 응.
1: 좋아.
0: 자, 끈적거리는 액체 나와라, 나와라. 뽕. 짠.
1: 와.
0: 자. 저희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끈적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잡아볼까요? 너무 끈적거리니까 조심해야 돼요.
1: 좋아요.
0: 자, 그러면은 이 줄을 시작으로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데 거미 인간님,
0: 네.
1: 세로 줄은 바르면 안 되죠?
0: 세로 줄은 우리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바르면 안 된다는 사실.
1: 알겠습니다요.
0: 우와, 우와, 끈적거려, 엄청 끈적거려. 우와, 여기에 사마귀도 걸릴 것 같아. 끈적끈적.
1: 우리가 끈적이 많이 발라서 거미 인간님한테 맛있는 거 잡아드리자.
0: 달콤한 벌이 잡혔으면 좋겠어.
1: 꿀벌.
0: 자, 힘내라, 힘.
1: 힘내라, 힘. 잠자리 걸려라,
0: 잠자리.
1: 모기 걸려라, 모기. 지호 잘한다. 노엘이 잘한다. 우후. 잘한다. 잘한다. 어?
0: 아! 댕구!
1: 아, 저기! 다리가 안 떼져요. 너무 끈적끈적해요. 아, 아, 아, 아, 아, 이쪽도, 이쪽도. 와! 잘했다. 지호야, 고마워.
0: 고마워, 지호야.
1: 오, 지호랑 노엘이랑 정말 대단한데? 와.
0: 자,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다 끝났나요?
2: 네, 네.
0: 자, 요! 더 불어오세요. 거미줄 완성했어요.
1: 완성! 완성! 완성!
0: 조심해야 돼요. 저희가 이 함정에 걸리면 큰일이거든요.
1: 맞아요. 엄청 강력해요.
0: 강력, 강력.
1: 발 조심, 발 조심.
0: 조심, 조심. 조심.
1: 위험해, 무서워.
0: 내가 가서.
1: 어?
0: 이럴 수가, 이럴 수가.
1: 왜요?
0: 제가 또 가로줄을 밟은 것 같아요.
1: 아, 이럴 수가. 어떡해.
0: 자, 도와줘, 도와줘.
1: 아,
0: 아이고, 살았네, 살았네.
2: 어, 잠깐. 몸이. 아, 몸이. 아, 이상해, 이상해. 아, 아니야, 아니야. 오, 거미, 거미, 거미.
0: 드디어 에그 박사 돌아왔어요. 예.
1: 예.
0: 와, 이게 얼마만이에요?
1: 아, 축하해요.
0: 자, 우리 노엘 친구. 거미가 처음에 무섭다고 했는데 어때요?
2: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안 무서워요.
0: 오. 역시 역시. 저도 처음에는 거미 무서웠는데 지금 좀 덜 무서워진 것 같아요. 우리 지호는요?
3: 거미한테 뽀뽀를 하고 싶어요.
1: 뭐? 거미한테 뽀뽀를 해준다고? 그건 너무 위험해.
0: 위험해, 위험해요. 맞아요, 맞아요. 거미도 우리랑 같이 사는 생물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우리는 거미도 같이 아끼고 공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2: 네.
0: 자, 그러면 약속하면서 자연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댕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예.

0: 지혜야, 여기는 나비를 찾아. 아,
1: 반갑다.
2: 아, 히. 와! 와!
3: 김동댕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노래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성.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식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태풍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 주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준비해 주세요. 외출 시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촌에서는 논뚝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사장, 하천, 해안가와 같은 위험 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피해 주세요.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 지역에서 이동시키고 간판, 비닐하우스, 선박 등은 단단하게 고정해 피해를 예방해 주세요. 산간과 계곡 등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해 주세요. 태풍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 요령. 미리 알고 실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침수 I'm feeling the rain just feeling the rain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일,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간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술물엔
4: 덕덕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김치 전.
7: 우와! 무김치 진짜 맛있다. 호떡아, 너도 먹어봐. 응? 호떡아, 또 밥 안 먹어?
6: 난 먹었어. 배불러.
7: 뭐? 언제? 어디서? 누구랑 뭘 먹었는데?
6: 피자랑 라면이랑 소시지랑. 아! 치킨이랑 탄산음료까지 먹었어.
7: 김치는? 라면이랑 김치랑 함께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근데 김치를 안 먹었다고?
6: 아, 나 김치 싫단 말이야. 아이고 뭐야?
7: 갑자기? 기침까지? 호떡아, 또 감기 걸린 거 아니야?
8: 비상! 비상!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7: 어? 어? 갑자기 소장 딱지가 왜 깜빡이는 거지? 혹시 호떡이 네가 김치를 안 먹어서?
6: 에이, 김치를 안 먹었다고 소장 딱지가 깜빡이냐고?
7: 소장이 문제가 생긴 거라면!
6: 아! 김치를 안 먹으면 왜 소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김치를 안 먹으면 소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냐고? 왜?
7: 아이고, 그건 나도 모르지. 직접 가서 알아보고 오자. 이야! 어?
6: 누나, 여기 왜 이러지? 난리가 났네.
7: 여긴 소장이야.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지?
9: 아, 유산균이시오?
7: 어, 소장님, 괜찮으세요?
9: 고맙소, 유산균.
7: 어? 내가 유산균이 됐네.
6: 어? 일어나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10: 자다니, 나 쓰러져 있었어.
6: 네?
10: 방금 유해균들과 전쟁이 있었던 거 모르오? 김치, 그대가 늦게 오는 바람에 진 거 아니오?
6: 응? 내가 김치라고?
7: 김치 때문에 전쟁에서 지다니오?
9: 엄밀히 말해 김치 탓은 아니오. 피자, 라면, 소시지, 치킨, 콜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진 것이지.
7: 그런데 왜 피자, 라면, 소시지, 콜라, 치킨 때문에 전쟁에서 진 거예요?
9: 그럼 내가 얘기해 주지. 다들 앉으시오.
7: 네.
9: 옛날. 아주 먼 옛날부터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해 왔소. 그래서 영양분이 넘쳐났지. 하지만 그 영양분을 노리는 세균들도 아주 많았소.
6: 네? 세균이요?

0: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소장님을 지키겠습니다!
1: 지키겠습니다!
2: 소장의 지세, 소장의 지세, 소장을 해치세. 유해균, 나쁜 균이 오구나.
3: 우리가 유익균들이 소장을 지키게 놔둘 것 같소?
2: 소장에는 유산균처럼 소장을 지키는 착한 세균들과 소장을 해치려고 노리는 나쁜 세균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살고 있었소. 그런데 갑자기
4: 소시지
3: 설탕탕탕탕 몽땅 다 우리 유해균들이 좋아하는 음식 아니오?
2: 먹고 힘내세 먹고 힘내세 먹어 힘을 내보세 불꽃 힘이 난다.
3: 잘 가셔.
1: 오장의 평화는 깨졌소. 어? 그렇다면
3: 아이고 중간견
5: 반갑구만 반가워요.
3: 아이고 반갑구만 반가워요.
0: 아니 중간견 우리 배신하는 것이요.
1: 아, 그렇게 됐어. 내가 원래 힘센 편에 사는 균이잖소?
0: 유해균이 나타났어! 면역세포들은 모두 모이시오!
3: 너부터 없애주겠소!
0: 내 유산을 받으시오!
3: 어이구!
0: 이럴 수가. 유해균들이 너무 강해졌어!
3: 독소! 내 독소도 봐봐라! 독소!
2: 김치는 어서 와주시오! 유산균도 어서 와주시오!
6: 중간균, 뭐해? 얼른 공격해!
1: 공격? 유산균 미안하게 됐어. 독사!
2: 유산균 정신 차리시오.
3: 중간균 아주 잘했어. 이제 소장은 우리의 것이오.
2: 안 된다 이것들아.
6: 염증 발생. 독사!
7: 소장으로 가야 하오.
6: 가고 싶지만 문을 열 수가 없어.
2: 그뿐만이 아니었소. 유산균이 쓰러지자 면역세포인 T세포들에게도 문제가 생겼소.
8: 소장 면역력이 뚝 떨어졌다고 하니 침투하기 딱 좋겠군.
1: T세포들이잖아. 누구냐 너? 감기 바이러스다.
6: 꼼짝 마라!
1: 꼼짝 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도망가야지!
5: 계속 가!
1: 그냥 픽 쓰러지잖아!
8: 면역력 떨어진 거 맞네! 그럼 맘 놓고 감기 바이러스를 퍼뜨려주마!
6: 아니! 아니요!
9: 그래서 호떡이 네가 감기에 걸렸나 봐!
10: 그랬나 봐, 누나.
2: 면역세포는 소장이 건강해야 힘을 낼 수 있는데.
9: 그래서 힘을 낼 수 없었던 거예요?
2: 그렇소. 소장이 이러하니 그 유해균들 때문에 지금쯤 대장 마을도 난리가 났을 것이오.
3: 똥똥똥똥똥똥 나가지 마시오. 우리 먹을 게 필요하오. 똥똥똥똥.

0: 여기서 우리랑 함께 오래오래 삽시다.
1: 여기 오래 있으면 변비똥
2: 아 졌어. 나가지 말고 여기 더 오래오래 있으시오.
1: 똥 살려 똥.
3: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4: 유해균들이 또 오고 있어.
5: 소장님, 저희가 소장님을 지킬게요.
4: 좋소. 그럼 지금부터 김치전을 시작하겠소. 아, 김치는 어서 유산균에게 반을 나눠주시오.
5: 네, 소장님.
4: 유산균은 유해균을 상대로 싸울 수 있겠소?
3: 네, 소장님. 근데 어떻게 싸우죠?
6: 우린 유산을 만들 수 있어. 유산균이잖소. 어서 김치를 먹고 유산을 만드시오.
3: 응, 알았어. 아, 아니, 알겠소.
7: 냠냠냠냠. 김치 힘이요.

0: 이상하다. 아까 분명 유산균은 다 쓰러졌는데.
1: 새로운 유산균이요.
2: 나 김치 먹고 다시 유산 만들 수 있어.
3: 진강균, 지금 당장 김치를 데려오죠.
2: 내가 말이오? 알았어.
0: 유산균이 힘을 내지 못하게 김치를 다 먹어치우. 치워.
3: 유해균들이 딱 싫어하는 맛이오. 중간균, 지금 당장 돌려보내시오.
2: 김치, 갑시다.
1: 응? 가도 돼요?
2: 아, 난 이쪽, 저쪽, 양쪽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중간균이니까 괜찮소.
0: 근데 중간균 왜 안 오시오? 어서 돌아오시오.
2: 지금 이쪽이 더 센 편이니까 나 여기 있겠소. 잘 왔소.
4: 자, 그럼 당장 유해균들을 소장해서 몰아내시오.
5: 네, 소장님.
1: 유산 발사!
2: 발사!
3: 후퇴하시오. 후퇴하시오. 후퇴하시오.
1: 나랑 김치가 가서 끝장을 내겠소.

0: 누에게도 하기 사시오.
1: 뭐야 뭐야, 여기까지 쫓아온 것이오?
0: 김치전의 승자를 가려야 할 것 아니오. 호떡아, 아니 김치야, 나한테 김치 힘을 줘.
2: 알겠었나? 김치 힘이오. 유산균에게 가라.
0: 김치의 힘이여 솟아라.
3: 그러니까 나처럼 잘 피했어야지.
0: 이겼다!
2: 누나, 나 앞으로는 진짜 김치 많이 먹을 거야.
0: 좋았어.
4: 근데 또 김치전 안 치르려면 김치는 매일매일 먹어야 한다 똥.
2: 걱정 마시오, 매일 먹겠소.
0: 똥, 이제 밖으로 나갑시다.

0: 된다냐!
1: 그러지 말고 조금이라도 먹어봐. 참, 진짜 안 먹을 거야? 이 편식대장아.
0: 뭐? 나 편식대장 아니거든. 나 먹는다, 잘 봐. 응? 자.

0: 뭐야? 콩을 다 골라내고 먹으면 어떡해?
1: 콩 싫어. 난 고기가 좋아. 이 맛이지.
0: 아휴, 고기가 그렇게 좋아?
1: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좋아.
0: 어때? 콩도 먹을만 하지?
1: 응? 방금 내가 콩을 먹은 거라고?
2: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0: 콩딱지가 깜빡인다.
1: 저기 왜?
0: 호떡이니가 콩을 안 먹어서 깜빡이는 거 아니야?
1: 난 고기가 좋아서 고기만 먹고 싶은데 콩을 왜 먹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왜 콩을 먹어야 되는 거냐고? 왜?
0: 아이 콩 궁금해. 아이 그럼 호떡이니가 직접 가서 알아보고 오면 되겠네. 자,
1: 내가
0: 응
1: 알았어.
3: 아니, 고기, 고기, 고기.
4: 아, 여기야?
3: 어.
4: 에이쿠!
3: 나가!
5: 나와! 고기왕님, 여기요?
3: 오, 그래, 그래, 그렇지.
6: 나도 소화되고 싶다. 내 차례는 언제쯤 오려나.
1: 여기는 위산탕이다! 내가 위산탕에 왜 왔지?
7: 야, 어디가? 이리 와.
1: 왜?
7: 보면 몰라? 저기 고기왕이잖아. 위산탕은 고기왕 세상이야. 고기왕 눈밖에 났다 하면.
5: 아, 손 아파.
3: 나가!
7: 봤지? 가차 없이 쫓겨나게 된다고.
1: 그럼 소화는?
7: 어림없지.
1: 그런 게 어딨어.
7: 이게 다 호떡이 때문이야. 호떡이가 고기만 좋아하니까 고기가 고기왕이 돼서 희고만장해진 거라고. 콩!
1: 내가 너무 고기만 좋아했나? 어떡해.
8: 어떡하긴. 힘들어도 버텨야지.
7: 우와, 안녕하세요.
8: 안녕. 못해. 나도 삼시세끼 저 고기왕 소화하느라 너무 힘들어. 아니 근데 처음 보는 손님들인데 아니 누구?
7: 콩이라고 합니다.
8: 아니 사이다가 호떡이 위산탕에 콩이 들어오는 날이 있다니. 이야. 아니, 가만히 있어보자. 콩은 어떻게 소화시키나? 아 일단 위산탕에 들어가 있어. 나 위산 가지고 올 테니까.
1: 네, 위님. 콩.
3: 고기.
1: 콩.
3: 고기 들어오려고?
1: 네, 위님이 위산탕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요.
9: 어디 들어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3: 고기.
9: 여긴 고기왕님 전용 위산탕인 거 몰라? 당장 나가.
7: 저희가 위산탕은 처음이라서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5: 위산탕은 처음이라고? 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니 너희들은? 아까 우리 밤 옆에 있던 콩글이잖아. 아 이상하다. 콩이라면 분명 호떡이가 밥에서 다 골라냈는데 어떻게 몸속으로 들어왔지?
3: 고기! 누구라고?
5: 신경 쓰지 마십시오. 콩이라고 하는데.
9: 보시다시피 별 볼 일 없는 음식입니다.
5: 특히 호떡이가 아주 싫어하는데.
9: 근데 진짜 너희들 어떻게 들어왔어?
1: 아, 호빵 누나가 먹이는 바람에.
9: 아, 그럼 그렇지. 난 또.
2: 비상. 근육맨들이 쓰러지려고 한다.
10: 쓰러질 것 같아. 이 뼈를 떨어뜨리면 부러질 텐데. 어떡해.
2: 지금 당장 단백질을 배달하라.
9: 단백질이라면
5: 고기왕님한테만은 영양분이잖아요.
1: 그렇지.

0: 그렇지.
1: 헬짱 헬짱 헬짱 헬짱. 봐요, 고기왕 왜 아직 이러고 있어? 근육맨들이 단백질을 찾고 있는 거 몰라? 어서 빨리 소화돼서 나랑 같이 가자.
0: 아유, 귀찮은데. 아유.
2: 어? 아니 고기왕, 아니 뭐해? 어? 야, 어서 너부터 소화시켜줄게.
0: 아니 제가 꼭 가야 되는 건가요?
1: 아 참, 단백질을 갖고 있는 게 너뿐인데 네가 안 가면 누가 가?
3: 밥 밥을 소화시켜주세요. 예.
4: 저희가 갈게요.
3: 예예. 예.
1: 밥에는 단백질이 없잖아. 탄수화물만 있잖아.
3: 아 맞다.
5: 그렇지.
6: 고기.
7: 제가 다녀와도 될까요? 그 얘도요.
0: 노래 못 들었어? 단백질은 이 고기한테만 있는.

0: 그래? 단백질이 있어봤자지.
1: 콩, 난 너희들 믿는다. 소화시켜줄 테니까 근육맨들한테 가봐.
2: 자, 소!
3: 저 왕토는 뭐지?
4: 공들아, 어서 가자!
5: 네, 이반장님!
0: 공들이 가봤자지 뭐, 고기고기.
6: 근육이 튼튼하려면 단백질이 있어야 하는데.
7: 단백질은 언제 오는 거야?
4: 혈장! 근육맨, 힘들었지? 단백질 데리고 왔어!
7: 혈장님, 오셨군요!
6: 네? 고기왕이 아니네요?
8: 고기왕은 아니지만, 콩에도 단백질이 있어요!

0: 소화는 다 됐으니까 이제 근육맨들에게 단백질을 주러 가볼까? 보나마나 콩들은 해결 못했을 거야.
1: 당연하죠. 단백질 하면 고기왕.
2: 고기왕 하면 단백질 있죠.
3: 혈장, 혈장, 오, 혈장.
0: 마침 저기 오시네. 혈장님, 이 고기왕이 출동해야겠죠? 아이, 그러게, 단백질은 고기형 없으면.
3: 콩들이 해결했어. 아!
0: 고기, 콩들이요?
2: 네!
3: 콩이 단백질 파워로 근육맨들을 구했다니까!
0: 고기, 고기, 고기!
4: 우와, 진짜야, 진짜야, 진짜야, 진짜야? 어? 너희들이 단백질로 근육맨들을 구했어?
2: 뭐야? 고기에만 단백질이 있는 게 아니네.
5: 우와, 슈퍼히어로가 따라왔네.
6: 슈퍼히어로?
0: 뭐야? 단백질하면 고기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젖갓 콩들이 날 대신했다고? 으아!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0: 지방증이 사서 나쁜 콜레스테롤!
1: 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핏줄이 좁아져서 움직일 수가 없어! 이 고기왕 어떻게 좀 해봐!
2: 콜레스테롤은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 이야, 현장 살려!
2: 어이, 고기.
3: 이상. 고기왕 몸에서 나온 나쁜 콜레스테롤 때문에 핏줄이 막혔다.
4: 왜 이러지? 핏줄이 막혔나? 콩캉콩캉 뛸 수가 없어! 왜 이러는 거야?

0: 도와줘 제발!
1: 별장님!
0: 콩들아!
1: 지금부터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한다! 콩콩!

0: 너희들이 날 구했어. 슈퍼 히어로 콩 고마워.
1: 슈퍼 히어로
2: 고기에 대체 뭐가 들어있는데?
3: 아, 콩 지방이요. 콩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앨 수 있거든요. 콩콩.
2: 뭐야? 콩에는 단백질이 있어서 근육을 키우고 지방도 있어서 고기에서 나온 나쁜 콜레스테롤도 없앤다고?
3: 이렇게 멋진데 콩 안 먹을 거요?
1: 당연히 먹어야지. 친구들도 먹을 거지? 우와, 콩 최고 딱지다.
4: 비상, 비상.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있다.
0: 칼슘이?
3: 걱정 마. 다음 시간 뼈를 구하기 위해 콩들이 다시 돌아온다. 콩콩.
2: 고기 고기.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식물엔
6: 덕분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1: 허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뮤직박스 뭐든지 뮤직박스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5: 순한 킬링.
4: 주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어린이 여러분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박스. 오늘의 박스 한번 불러볼까? 박스맨. 응? 오늘 박스가 되게 작네. 감사합니다.
8: 얘들아, 오늘은 박스가 엄청 가벼운데?
9: 휘파람 강하지?
10: 강아지는, 우와, 귀여운 강아지 같다, 귀여운 강아지.
8: 귀여운 강아지 좋아해?
11: 여기 강아지가 있는 건 아니야.
8: 강아지 좋아해? 강아지가 이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얘들아, 열어보도록 할게.
10: 네.
8: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직 손잡아 하면 안 열어.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7: 또 빡세길래 뭐 안에 뭐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 안에 뭐가 들어 있을?
10: 나도 볼 거야. 응? 아 나도 볼 거야.
8: 어? 어? 야.
10: 뭐야?
8: 박스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10: 응?
8: 잠깐만.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10: 어 그러게.
8: 어? 잠깐만. 빅박스지 그지? 지희야. 저거 봐. 아무것도 없지?
10: 네.
8: 어? 어? 박스맨.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에요? 박스맨. 이거 빅박스인데? 어? 야 이거 어디에서 나온 소리야? 어? 어? 어? 얘들아. 우와. 우와 멋있다. 우와.
12: 안녕.
8: 우와, 안녕하세요.
12: 자 나는 휘파람 아저씨 그리고 얘네들은 휘파람 강아지예요.
8: 와. 아저씨가 입으로 휘파람을 불면서 나오는 소리였어.
12: 오늘 박스에서 들린 소리는 바로 요 입으로 부는
10: 휘파람.
12: 휘파람 소리였답니다.
8: 와, 얘들아 휘파람 신기하지?
10: 네.
8: 아저씨 엄청 잘하신다. 나도 한번 해볼까? 아, 난 안 돼요, 아저씨.
12: 잘 안 돼도 괜찮아요.
8: 안 돼요.
10: 나도 안 돼.
12: 휘파람 소리는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지니까요.
8: 아, 맞습니다. 자, 그럼 아저씨.
12: 네.
8: 조금만 더 휘파람 좀 보여주세요.
12: 아, 조금만 더 들려드릴까요?
8: 예.
12: 자, 그럼 아저씨가 휘파람 짧게 좀 더 불어볼게요.
10: 네.
12: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들어봐요.
8: 박수!

0: 너무 닮았다.
1: 자, 우리 지우.
2: 어머.
1: 상현이.
3: 나는 점프람스 강아지.
1: 우리 휘파람 강아지들은 휘파람 소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자, 우리 강아지랑 휘파람 소리 들으면서 한번 산책해볼까요?
2: 네.
0: 자, 그러면 네. 아저씨를 따라서 아저씨 휘파람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한번 산책시켜보자.
3: 네.
0: 자, 가보자.
1: 자, 제가 풀어드릴게요.
0: 네. 어, 내 강아지는 자꾸 뒷걸음질 쳐.
3: 나는 아까운치. 나는 그냥 고루.
1: 이번엔 반대로.
0: 아, 반대로, 반대로. 이번엔 반대로. 자, 정유비가 앞장서. 가자. 랄랄라. 랄랄랄랄라.
3: 점프에서 가리. 점프에서 가리. 점프에서 가리. 먼저 가지 마.
0: 와, 너무 재밌다.
1: 너무 잘했어요.
0: 얘들아, 엄청 신나지? 와, 너무 재밌다.
1: 자, 이번에는 휘파람 소리를 잘 듣고 우리 휘파람 강아지들을 점프시킬 건데.
0: 아, 점프.
1: 그냥 점프하면 얘네가 재미가 없고 제자리에서 아저씨 휘파람 소리가 올라갈 때마다 같이 점프시켜주는 거예요.
0: 자, 얘들아, 그럼 아저씨 휘파람 소리 한번 잘 듣고 우리 점프 한번 시켜보자.
1: 잘 들어봐요.

0: 아저씨!
1: 네!
0: 애들이 이렇게 자르는데 이 강아지 주시면 안 돼요?
1: 아, 좋아요. 그러면 이 강아지들은 아저씨가 선물로 줄게요.
0: 이야! 신난다!
1: 자, 그리고 아저씨는 이제 거리로 산책을 나갈 겁니다. 어? 선물은 여러분이 가지시고 아저씨는 이제 갈게요.
0: 아저씨 고마워요. 안녕.

0: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바! 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아. 이리 와요. 얘들아, 오늘 박스는 뭘까?
1: 궁금해요.
0: 궁금하지? 궁금할 땐 네. 누구를 불러야 되지?
2: 박스맨!
0: 박스맨! 어디 있어요?
3: 박스맨! 박스맨!
0: 어, 박스맨이다!
4: 박스맨. 어? 안녕하세요. 내 몸이 어떻게 해요?
0: 어?
4: 내 몸.

0: 내 몸이 악기예요. 몸이 악기라고?
1: 뭐?
0: 어? 그럼 몸으로 연주하는 건가?
1: 몸으로 어떻게 연주를 해?
0: 얘들아, 궁금할 땐 어떻게 해야 되지?
2: 흔들어봐줘.
0: 오케이.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박스. 어? 어? 무슨 기분 좋은 소리가 들렸다. 그지? 딸락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이런 소리 났지? 그지? 한번 꺼내볼까?
2: 네,
0: 알았어.
2: 네.
0: 한번 꺼내볼게. 자, 한번 꺼내보자. 자, 어? 이 박스 안에, 어? 이게 뭐지? 손하고 발이 들어가 있는 카드네. 이거는?
2: 손, 발.
0: 이거는?
2: 발손.
0: 잠깐만, 그러면 손으로 연주하라는 건가?
1: 그런 것 같아요.
0: 그러면 카드가 두 장이니까 한 장씩 나눠 가질까?
1: 네.
0: 자, 그러면 우리 지윤은 어떤 카드?
3: 저는 이거.
0: 손손 발발 카드. 정혜빈은?
4: 손발.
0: 발손 카드.
4: 발손인데.
0: 그러면 재밌을 것 같으니까 우리 다 같이 손으로 한번 연주해 볼까?
1: 네.
0: 그러면 아저씨도 같이 해야 되니까 아 이걸 좀 누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들어주면 좋을까? 우리 같이 해야 되니까 박스맨 한번 불러볼까?
1: 네.
0: 박스맨.
2: 박스맨.
0: 아 고마워요 박스맨. 우리 손과 발로 춤을 한번 춰볼 테니까 우리 손과 발로 연주하게 이 카드 좀 들고 있어줄 수 있어요? 잠깐만. 싫은데, 같은데. 들어주세요, 박스맨. 자, 이건 손발발, 이거는 발손 카드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자, 박스맨 보면서, 박스맨이 들고 있는 카드를 보면서 우리 한번 연주 한번 해보자, 알았지?
1: 네.
0: 자, 그러면 우리 지우 카드가 뭐였죠?
3: 손발발.
0: 손발발이죠? 그러면 지우 카드 먼저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자, 정유비도 준비됐지?
5: 네.
0: 자, 손발발.
3: 손발발.
0: 오, 잘한다.
3: 손발발.
0: 손발발. 손발발. 자, 그럼 이번엔 정혜빈께 뭐였지?
4: 발손.
0: 발손발손 준비됐어요?
3: 발손발손.
0: 준비 시작. 발손. 아, 좋아. 어, 잠깐만. 박스맨, 어디 가요? 박스맨 어디 가요?
2: 어디 가요? 박스맨
0: 빨리 박스맨 돌아오라고 손발발 가자. 손발발. 어 바로 왔네요. 어 박스가 또 있어요? 얘들아 박스가 또 있어. 내 몸이 악기예요 파트 2야? 어머 박스가 또 있네. 한번 열어볼까?
1: 네.
0: 그래 이번에 너희들이 한번 열어봐봐.
2: 예.
0: 자 잠깐만. 아 이번에는 얘들아 잠깐만.
1: 어, 이번에는 잠깐만. 카드도 있.
0: 얘들아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는 카드네. 어! 발하고 손 스티커가 있다.
1: 네.
0: 그지?
1: 네.
0: 그러면은 손발 모양 스티커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스티커로 우리만의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어때?
2: 네, 좋아요.
0: 좋아. 좋아. 그러면 우리 박스맨이 잠깐 들고 있어 주실래요? 자, 정혜비 것도. 그러면 우리 정혜비 제일 처음에 뭐 먼저 붙이고 싶어?
4: 저는 발.
0: 발? 발 먼저 붙일래?
4: 네.
0: 그럼 가사 한번 붙여봐.
4: 손.
0: 지우는? 손. 오케이, 그럼 지우 카드에도 가사 붙여봐요. 자, 우리 정엽이 지우 리듬을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볼게요. 너네들만의 리듬을 우리가 만드는 거야.
4: 손발. 야, 난 이렇게 했어. 손발. 아니, 발.
0: 어? 창의적인데? 와.
4: 나는 손발.
0: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카드로 한번 우리만의 리듬을, 우리만의 음악을 한번 연주를 해보자. 알았지?
2: 네.
0: 자, 그럼 박스맨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자, 보자. 자, 정혜비 카드부터 우리가 음악을 한번 연주해보자. 정혜비 카드가 뭐였지?
4: 발손발.
0: 그래. 준비됐지, 얘들아? 그러면 음악 주세요. 준비. 원, 투, 쓰리, 포. 발손발. 발손발. 발손발. 발손발. 발손발. 자, 이번엔 지우건데 지우건은 손발이야. 손발 준비됐어?
2: 네.
0: 자, 그럼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자. 준비됐어?

0: 그럼 이번에는 아저씨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아.
1: 뭐든지 뮤직, 뭐든지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뭐든지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뭐든지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뭐든지 뮤직 박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중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5: 가자 얘들아,
7: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을

바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홍제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선생님, 죄송해요.
1: 저도 죄송해요. 공을 못 받았어요.
2: 괜찮아요. 용기 내 미안하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다음부터는 조심해요.
1: 네.

황소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김용섭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김용섭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0: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 사이언스 한올 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2: 새콤달콤 나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6: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얼굴엔
7: 순한
5: 식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배아모이

it? Daddy! Who is it? Mommy! Who is it? Brother! Who is it?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9: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2: 우리 모두
1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 적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홍수. 여보세요? 119 안전신고센터입니다. 와! 물이 떠내려간다고? 그렇다면 홍수가 발생한 게 분명해. 홍수는 큰 물 또는 하천의 물이 넘쳐흐르는 자연현상으로 수의 일종이지. 자자 침착하세요. 지금부터 이 펭수대원이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홍수가 발생했다면 높은 곳이나 대피소로 빨리 피해야 합니다. 단, 비탈길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가로등이나 신호등같이 전기가 흐르는 곳, 물살이 센 하수도 맨홀에 가지 않습니다. 또한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 운전은 절대 금물.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은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변화를 알아둡시다. 홍수가 예상될 때에는 전기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급시다. 또한 홍수가 지나가면 수돗물이나 저장되어 있던 식수가 오염됐는지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홍수, 올바른 대처법으로 당황하지 말고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0: 온 거야?
1: 어? 노래? 아니.
0: 그럼?
1: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쏴 시원하게 부는 거야.
0: 어.
1: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풍 갈까?
2: 소풍을 가?
0: 가!
2: 가!
0: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0: 좋아. 그럼 까마귀랑 소풍 가자. 친구들, 우리 소풍 갈까?
1: 짜자 형도 나나나
2: 유후.

0: 신나게 웃어요. 아!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 개봉.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0: 얼리면 더 맛있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링,
4: 식물엔
5: 덤덤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초콜릿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진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5: 안녕.
4: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8: 가자 얘들아,
10: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화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11: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언스.

이것과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침수 I'm feeling the rain just feeling the rain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하나, 둘, 우리 이제 숨바꼭질 하자.
1: 그래.
0: 누가 술래 할래?
2: 어?
0: 그래, 내가 술래. 열 가지 새고 찾는.

0: 레니, 넌 무슨 바다 동물이야?
1: 나는 해파리지롱.

없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우와, 얼음이 꽝꽝 얼었네. 얼음판에서 놀아야지. 하하하하, 겨울 스포츠 하면 나 스키를 빼놓을 수가 없지. 하하하. 어, 근데 스키는 눈에서 타야 되는데 여기는 얼음 위네. 미안. 하하하, 얼음판 위에서는 나 썰매지. 슝슝슝, 어때? 엄청 빠르지?
3: 하하하하하, 얼음판 위에서 가장 빠른 건 나 스케이트지, 스케이트! 어때? 정말 빠르지? 우와, 빠르다! 우와, 정말 빠르다! 와, 나도 진짜 스케이트 타고!

0: 만나요. 케이크.
1: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팬데맨이니까 할 수 있어.

0: 저기요. 혹시 선수세요?
1: 네, 저 쇼트트랙 선수 김건희입니다.
0: 우와! 아, 김건희 선수님, 저도 스케이트 잘 타고 싶어요.
1: 아, 지금은 초보시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부터 먼저 배우신 다음에 타셔야 될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1: 일단 첫 번째로 걸음마부터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0: 걸음마요?
1: 네.
0: 걸음마를 어떻게?
1: 걸음마는 일단 무릎에 손을 짚고 이렇게 한 발씩 이렇게 떼주시면
0: 돼요. 한 발씩?
1: 네. 한 발씩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하시면은 이게 걸음마.
0: 아, 이게 괜찮나요?
1: 네.

0: 와. 근데 넘어질 때도 잘 넘어지는 법이 있다는데 있어요?
1: 네. 최대한 앞쪽으로 해서 넘어질 때도 앞으로 넘어져야 되고 그때 날 때문에 손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손은 무조건 몸 안을 가둔 상태로 이렇게 넘어지시는 게 좋아요.
0: 아, 이렇게요?
1: 네.
0: 그럼 걸음마 한 다음에 뭘 해야 되나요?
1: 걸음마를 하셨으니까 네. 이제 다시 무릎에 손을 짚고 아, 네. 걸음마에서 이제 발을 이렇게 옆으로 밀면서 이렇게 한 발씩 옆으로 밀어주시면 되거든요.
0: 아, 밀고?
1: 앞으로 조금씩 나가실 거예요.
0: 아, 밀고?
1: 밀고?
0: 밀고? 오, 간다, 간다! 밀고, 오, 간다! 밀고! 모으고! 밀고! 모으고! 밀고! 모으고! 밀고! 어디 가자! 밀고! 모으고! 아! 아! 아! 안전하게 넘어지!
1: 괜찮으세요?
0: 어, 저 안전하게 넘어졌죠?
1: 네, 안전하게 잘 넘어지셨어요. 어,
0: 밀고, 모으고, 밀고, 모으고, 닫고! 오! 아, 근데 잘 돌기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까 엄청 네. 빨리 도시던데 어떻게 하면 잘 돌 수 있을까요?
1: 일단은 이렇게 네. 원을 돌기 때문에 네. 원심력을 이겨내면서 돌아요.
0: 네.
1: 지금 이렇게 코너를 넘기는 거는 아직 초보 단계에서 좀 위험하니까 아, 네. 한쪽 발만 이용해서 계속 옆으로 이렇게 도시 아,
0: 이렇게
1: 오른쪽
0: 발. 네. 오! 오! 오! 힘내만 냈을 뿐인데 정말 돌았어요.
1: 돌아지죠.
0: 그러면 이제 아 제가 도전장을 내밀도록 하겠습니다.
1: 누구한테요?
0: 우리 선수님한테.
1: 저한테요? 네.
0: 저랑 시합 한번 하시죠.
1: 그러면 한 바퀴를 도실 동안 네. 제가 네 바퀴를 하는 걸로 해서 시합을 하는데요.
0: 네 바퀴요? 네 바퀴? 와, 네 바퀴. 와,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지만 저는 감사를 받겠습니다. 그럼 도전!
1: 도전.
0: 제가 준비 시작하면 출발하시면 돼요. 제가 더 못하니까 제가 구령을 외치도록 아, 하겠습니다.
1: 네.
0: 준비 시작! 우와, 너무 빠르네. 하지만 내 바퀴는

0: 여기까지 하셔야죠, 여기까지.
1: 아, 올림픽 장수. 아, 제가 선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수님을 몰라 뵙고 너무 까불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2: 그런데 어떻게 스케이트는 얼음판 위를 씽씽 달릴 수가 있는 걸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3: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 타볼 것은 스케이트. 특히 김건희 선수가 타고 있는 쇼트트랙 스케이트는 시속 45km로 얼음판을 매우 빠르게 달리는 겨울 스포츠의 한 종목이야. 이렇게 스케이트가 얼음판 위에서 빨리 달릴 수 있는 이유는 스케이트가 얼음판 위를 지나가는 순간

0: 얼음 사이에 물이 생기기 때문이야. 아주 잠깐이지만 물이 생기기 때문에 스케이트와 얼음판 사이에 마찰력이 줄어들거든. 그래서 스케이트가 얼음판 위에서 쭉 잘 미끄러지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 있는 거야.
1: 아, 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스케이트 날과 얼음판 사이에 물이 생기면 왜 잘 미끄러지는지 눈으로 확인! 두 물체의 면이 맞닿아 부딪히면 두 면에 마찰력이 생겨서 잘 미끄러지지 않아. 그런데 두 물체 사이에 물이 있으면 서로 직접 닿지 않아서 마찰력이 줄고 미끌미끌 미끄러지지.
0: 맞아. 물이 두 물체 사이에서 마찰력을 줄여주고 부드럽게 미끄러질 수 있는 역할을 하거든.
1: 아하! 스케이트가 얼음판에서 잘 달리는 이유는 스케이트가 지나갈 때 얼음판과 스케이트 날 사이에 있는 물이 미끄러지게 해주기 때문이구나.
0: 그래.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 워터 슬라이드야. 물을 뿌려서 마찰력을 줄이고 잘 미끄러지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재밌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거야.
1: 우와! 물이 미끌미끌하게 해줘서 스케이트도 워터 슬라이드도 탈 수 있었던 거네. 이제 스케이트가 잘 미끄러질 수 있는 원리를 알았으니까 스케이트를 타러 가볼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하게,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7: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못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2: 좋아요.

0: 짜왔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이 나타나나요?
3: 요정들, 요정들도 실수를 할 때가 있나?
4: 물론이죠, 박사님!
2: 전 어제 실수로 핫도그에 고추장을 뿌려 먹었어요.
1: 전 아까 실수로 접시를 깼어요.
2: 전!
0: 방금 실수를 하고 말았군요. 미안.
3: 누구나 실수를 할 때가 있지. 그런데 엄마가 실수를 할 때마다 버럭버럭 화를 내는 어린이가 있어.
4: 네?
2: 누구니? 너니?
3: 그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
4: 출동자!
5: 출동자 접속사!
6: 아, 그러면요?
3: 이 사건은 저기 보이는 엄철이의 엄마.
6: 들어가세요.
3: 그리고 그의 아들 노엄철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6: 아유, 유치원 잘 갔다 왔어? 아유,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유치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7: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6: 아니, 모르지. 그걸 엄마가 어떻게 알아.
7: 양말이 짝짝이잖아요, 짝짝이. 엄마가 아침에 양말을 짝짝이로 주는 바람에 이게 뭐예요? 유치원에서 얼마나 창피했는데.
6: 아이고, 엄마가 아침이라 정신이 없어서 실수했네. 미안.

0: 엉쳐라. 이거 엄마가 만들었다. 엄철이가 좋아하는 햄버거.
1: 와, 맛있겠다.
2: 엄마, 햄버거에 양파 넣었어요?
0: 아니, 너 양파 싫어하는 거 알아서 안 넣었는데.
2: 엄마는 맨날 실수, 실수! 무슨 엄마가 맨날 이렇게 실수만 해요!
0: 아니, 너 엄철! 엄마도 실수할 수 있는 거야! 너 그렇게 말하면 엄마 섭섭해?
2: 나도 섭섭해요! 엄마가 실수해서 나도 섭섭하다고요!
0: 그래! 실수쟁이 엄마라 미안하다! 어디 가서 실수 안 하는 훌륭한 엄마 찾아보시던가요. 참나,
2: 나도 그러고 싶네요, 뭐.
3: 그런데 이런 엄철이를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0: 엄마가 실수할 때마다 짜증내는 저런 친구 이 크크는 정말 좋아해요. 기다려라 엄철아, 엄철이가 원하는 그런 엄마 곧 만나게 해줄 테니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1: 어, 깜짝이야.
0: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1: 누구?
0: 하, 저는 악당 크크라고 합니다. 저.
2: 이게 뭐야?
0: 지금 이 스타일 마음에 드십니까?

0: 제 스타일이요?
1: 예. 지금 덤벙덤벙 실수쟁이 스타일 아주 지긋지긋하시죠? 제가 한 번에 쫙 바꿔드릴까 하는데 절대 실수하지 않는 안 실수 엄마로요.
0: 안 실수 엄마? 아니 그게 무슨...
1: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예! 안 실수 엄마로 뾰로롱.

0: 팩트.
1: 아, 깜짝이야.
0: 나 절대 실수하지 않는 안 실수 엄마. 우리 엄철이의 완벽한 간식을 만들기 위해 마트에 가야겠군요. 그럼 이만.
2: 대박. 기다려라 누 엄철. 안실수 엄마가 나가신다.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0: 맛있는 냄새. 응? 무슨 간식이길래? 우와! 이게 다 뭐야? 엄마!
1: 아들, 이제 그 너저분한 실수쟁이 엄마 잊어라. 이제부터 절대 실수하지 않는 이 안실수 엄마가 우리 엄철이와 함께할 거야.
0: 안실수 엄마요?
1: 우리 엄철이의 입맛을 AI로 완벽하게 분석해 5대 영양소를 꼭꼭 채워넣은 완벽한 간식이야. 어서 먹어보렴.

0: 시원하지? 이 안실수 엄마가 만들었으니까.
1: 그렇게 안실수 엄마는 실수라고는 없는 완벽한 엄마였지. 안실수 엄마가 청소를 하면 먼지 하나 없이 반짝반짝했고, 와! 안실수 엄마의 손길을 거친 옷장은 고급 옷가게 진열대 같았어.

0: 그러던 어느 날.
1: 어? 엄마가 어디 갔지? 엄마! 나 친구들이랑 놀다 올게요!
2: 아들? 아들?

0: 아들? 치약 뚜껑도 안 닫고 여기 뒀네요?
1: 아, 깜빡했어요. 실수로 뚜껑을 안 닫고.
0: 실수? 실수?
2: 네, 실수.
0: 이 한 실수만은 이런 실수 절대 용납 못해요. 아들?

0: 거잖아. 그쵸?
1: 실수로 그랬어요.
0: 아들? 이 엄마가 실수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왜 그럴까?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나눠볼까요?
1: 싫어요! 싫다고요!
0: 아들! 우리 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들!
2: 아이, 엄마 왜 저래? 내가 실수 좀 했다고. 아, 저렇게 무섭게.
3: 순간 엄철이는 안실수 엄마가 아닌 예전의 엄마를 떠올렸지.

0: 며칠 내가 다 채웠어요.
1: 아유, 우리 영철이 최고. 아니 근데 구멍이 밀렸네. 엄마가 다시 해줄게.
2: 그래도 이 정도도 엄청 잘한 거야.
3: 예전에 엄마는 내가 실수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안 실수 엄마는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4: 참, 이바울이니 너 엄마한테 했던 말과 행동은 기억 못하지?
3: 에? 내가 한 말과 행동?
4: 너 전에 엄마가 실수하면 엄마한테 어떻게 했어?
0: 엄마 맨날 실수, 실수! 무슨 엄마가 맨날 이렇게 실수만 해요?
3: 맞다. 내가 그랬어.
4: 그래서 이 악당 크크가 너희 엄마를 싹 바꿔준 거 아니야. 절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안 실수 엄마로. 카카카카카카카카.
0: 악당 아저씨, 우리 엄마 돌려줘요. 예전에 엄마로 돌려줘요.
4: 싫어 얘야, 저리 가. 카카카카카카.
0: 우리 엄마 돌려줘요.
4: 아유, 재밌어라, 재밌어. 아니, 딩동댕 삼총사.
5: 악당 크크.

0: 딩동댕 삼총사!
1: 엄마를 바꿔서 어린이를 괴롭히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0: 응,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실수 좀 했다고 화내고 짜증내는 어린이가 더 너무한 거 아니야?
2: 크크,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을까? 너 엄마한테 짜증내는 애로 유명하잖아.
0: 내가? 아, 늦었다. 아, 잠깐만. 아이, 출근해야 되는데 내 부츠 어디 갔어? 엄마, 내 부츠 못 봤어요? 시커먼 부츠요.
3: 시커먼 부츠? 엄마야, 엄마가 실수로 신고 나왔나 보다. 이거네 장화인 줄 알고 엄마가 신고 나왔네. 미안.
0: 아, 참 실수할 게 따로 있지. 아까 이 까만 부츠 안 신으면 못 신으라고. 아, 정말 우리 엄마 왜 그러실까? 아유. 그렇게 엄마한테 짜증이 나내고 이까 부츠가 뭐라고? 이까 부츠가 뭐라고?
4: 얘들아, 지금이야! 딩딩!

0: 우리가 또 행... 어? 저거!
1: 어! 그 개 어디 갔어?
2: 저거 빨리 가져가! 빨리!
3: 여러분, 미안합니다. 평소랑 좀 달랐죠? 이번엔 진짜 갑니다. 둘, 셋!
4: 뭐지?
5: 영화.
4: 엄철이 왜 울어?
6: 엄마, 엄마.
4: 아유, 얘가 왜 이래?
6: 엄마, 전에 엄마가 실수했을 때 내가 짜증내서 정말 죄송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4: 그래.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엄철이도, 엄마도, 아빠도.
6: 맞아요. 아유,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성.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줄무랑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난방구는 붙방구와
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0: 여러분의 아이도 혹시 자라세요.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새콤달콤 나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5: 얼굴엔
7: 순한 킬킬.
5: 진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그 어디에 있지?
1: 뭐가?
0: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지?
1: 같이 찾아보자.
0: 응.
1: 어. 여기. 어? 우리나라는 여기 있어. 대한민국.
2: 우와, 은빈이 잘 찾는다.
0: 사막은? 사막은 어디에 있어?
1: 사막은 여기. 우와. 사막은 여기에 있어.
0: 템. 남극은 어디에 있지?
1: 남극은 여기. 펭수 고향 남극은 여기에 있지.
0: 우와. 아, 나 사막이랑 남극에 가보고 싶다.
1: 나도. 아.
2: 뭐든지 문장이야.
1: 나는 에 가요.
0: 후민아, 응.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말해보자. 응. 그러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거야.
1: 그래, 뭐든지 문장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줄지.
0: 내가 말해볼게.
1: 응.
0: 나는 사막에 가요.
1: 오. 여기가 어디야?
0: 오, 우리가 사막에 왔다. 우와. 모래밖에 없어. 우와. 엄청 넓다.
1: 정은아, 저기 봐. 낙타가 있어.
0: 안녕. 그런데 너무 덥다.
1: 이제 남극에 가자.
0: 응.
1: 나는 남극에 가요.
0: 우와. 우리가 남극에 왔다. 우와.
3: 안녕.
1: 펭귄아, 안녕.
0: 펭귄아, 안녕.
1: 어디 가니?
3: 어? 우리 수영하러 가.
2: 너희도 같이 갈래?
1: 우리는 너무 추워.
2: 그래,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0: 추워. 여기 남극은 너무 춥다.
1: 흥민아, 나도 너무 추워.
0: 우리 이제 집에 가자. 뭐든지 문장에 말해보자.
1: 응.
0: 나는 집. 안돼.
2: 뭐가
0: 없어졌지? 친구들 알려줘.
1: 맞아.
0: 악어가 한글 애를 먹었네.
1: 안돼. 집에 가야 된단 말이야. 나는 집에 가요. 어떡해.
0: 한글 애를 찾아와야지.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1: 좋아.
3: 한글 용사 아이야.
4: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아 이
5: 야
4: 훈민정음 안녕.
1: 안녕.
6: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애, 애가 필요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한글의
5: 문! 애 문을 찾자.
4: 여기야! 애를 찾으러 떠나자.
6: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이응을 찾아야 해. 이응, 보이지 않아?
1: 내가 위에서 찾아볼게. 위에서 보니 이응이 보여. 우리의 이응. 고마워.
0: 이응을 찾으러 가자.
1: 좋아.
0: 찾았어. 우리의 이응. 이제 애를 쓰자. 애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1: 준비됐어.

컷! 컷! 에?

0: 저장 완료! 에! 훈민정음의 손으로!
1: 애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집에 가요! 집에 도착했어!
1: 추웠어.
0: 집이 최고야!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3: 냠, 슝,
2: 오잉. 한글 애가 어디로 갔을까? 아구가 먹었을 거야. 다시 만들어야겠네. 에, 나는 집에 가요.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나는 집에 가요. 친구들 따라해봐요. 나는 집에 가요.
3: 다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나는 집보다 가요. 나는 집에 가요.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나는 집보다 가요. 나는 집에 가요.
4: 나는 집에 가요. 훈민이와 정음이가 어디에 갈까? 우리는 사막에 가요. 우리는 남극에 가요. 어? 한글 애가 어디로 갔지? 오리의 이응이 애를 만나 애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애가 나왔어요. 나는 집에 가요. 나는 집에 가요. 나는 집에 가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내가 오누이에게 말해요.

0: 나에게 말해봐. 여기 좀 봐. 호랑이가 엄마 옷을 입고 오늘 집으로 갔어.
1: 나쁜 호랑이.
0: 엄만 줄 알면 어떡해? 누가 오누이에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어떡해.
2: 뭐든지 문장이야.
3: 내가 에게
4: 말해요.
0: 아, 다행이다. 우리가 오누이에게 말할 수 있겠다.
3: 응. 내가
2: 오누이에게.
0: 아, 안 돼. 뭐가 없어졌지?
3: 친구들, 알려줘!

0: 악어가 한글 애기를 먹었네.
1: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0: 응.
2: 한글 용사 아이야.
3: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어? 이
4: 야
3: 후민정음 안녕?
0: 안녕.
3: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애기, 애기가 필요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3: 한글의 문!
4: 애기의 문을 찾자.
3: 여기야! 애기를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달콤한 아이스크림.
1: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줘. 한글 이응을 찾았거든.
2: 응?
1: 찾았어. 아이스크림의 이응.

0: 천사다.
1: 안녕? 저건 기억? 찾았어. 그네의 기억.
2: 이제 에게를 쓰자. 에게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1: 준비됐어.

0: 꼬르륵이 애를 만나 애. 기역이 애를 만나 개.
1: 개에게
2: 합체. 저장 완료. 애개 훈민정음의 손으로.
3: 애개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문장 완성. 내가 오누이에게 말해요.

0: 문을 열어주면 안 돼. 그건 엄마가 아니라 호랑이야.
1: 아이 추워. 어서 문 좀 열어다오.
2: 우리 엄마 목소리는 그렇지 않아.
1: 얘들아, 엄마라니까.
0: 그럼 손을 보여주세요. 진짜 호랑이잖아? 우리에게 말해줘서 고마워.
1: 얘들아.
0: 어서 도망가. 우리 또 가자.
1: 응. 아니, 도망을 가다니 분하다.
3: 할아버지 차례. 에, 개, 에게, 에게. 내가 친구에게 말해요. 아무에게나 문 열어주면 안 돼. 친구야, 아무에게나 문 열어주면 안 돼.
4: 냠, 냠.
3: 안 돼.
4: 에게 꿀깍. 슝.
3: 우잉. 아가. 다시 만들어야겠네. 에게. 에게. 자,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내가 오누이에게 말해요. 친구들 따라해봐요. 내가 오누이에게 말해요. 끝.
4: 바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내가 오누이에게 말해요. 내가 오누이보다 말해요.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내가 오누이에게 말해요. 내가 오누이보다 말해요.
3: 내가 오누이에게 말해요. 훈민이가 오누이에게 할 말이 있대요. 어? 한글 에게가 어디로 갔지? 아이스크림에 이응이 애를 만나 애. 그네의 기억이 애를 만나 개.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에게가 나왔어요. 내가 오누이에게 말해요. 내가 오누이에게 말해요. 내가 오누이에게 말해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칠성.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옥스퍼드 탕.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중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언스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4: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5: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질병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줄무랜
10: 덮어만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여기서 꺼내줘. 난 이제 캐치돼도 괜찮아, 빙글.
1: 조용히 해! 네가 캐치되면 제니가 곤란해져 다 해!
2: 남은 상자는 이게 다야. 이 중에 틀림없이 그게 들어있겠지?
1: 거기서!
3: 짠짠짠짠아! 약속 걸렸다고 솔지! 빙글빙글 풀어줘, 꿀에!
1: 놓칠 수 없지. 플로라 하트로 변신해서 추격하자.

0: 놓칠 순 없지.
1: 그렇게 놔둘 것 같아 다 해!
2: 있어 숨기지!
0: 얘들아!
1: 마지막 열쇠 티니핑을 너희에게 넘겨줄 순 없다 다 해!
0: 제니를 위해서야. 제니가 그걸 필요로 하니까 다 해!

0: 드디어 마지막 하나.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혹시 처음부터 그건 없었던 게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 안에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라고.
1: 제니의 행복을 방해하는 건 내가 용서 안 해. 사해!
2: 우린 제니의 행복을 방해한 적 없다고.
3: 파이팅! 이런 식으로는 모두 불행해질 뿐이야.

어째서? 난 원하는 걸 손에 넣을 수 없는 운명이야? 어째서? 왜? 운명 따위, 운명 따위.

0: 제니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난 뭐든지 다해! 이런 마음에 네가 알 리가 없지! 다해!
1: 조금만... 조금만 더... 행복을 남의 방해에서 얻는 게 아니었죠!
0: 시끄러워! 네가 뭘 한다고 다해!
1: 나도 루미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죠!

입은 핫도잉. 마침내 내 손으로 운명을 거머쥐었어. 녀석이 결국 레이븐 핫도잉을 찾아낸 건가? 상자에서 나가기 전에 부디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를. 이런, 뭐야, 단독같이 생겼어.

0: 수지, 생기면 진주가 또 늘어나나 봐. 계속해서 늘어나면 도착기 힘들어질 거야. 어떡하지? 크리세스, 저게 진짜야, 그래.
1: 정말?
0: 빙글빙은 얼음의 튀니핑이지만 눈물이 따뜻해서 얼이지 않아, 그래.
1: 알았어.

0: 연쇄 핑핑 빙글빙 캐치.
1: 친구들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뻐, 빙글. 해냈어.
0: 드디어 15 열쇠 트니핑을
1: 전부 다 캐치했어. 빙글빙, 다행이야, 꿀에. 고마워, 꿀에 핑.
2: 알핑. 드디어 그걸 손에 넣었어. 이제 로미는 상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만 돌아와.
1: 제니!

0: 저기? 제니한테서 로미로 소유권이 넘어온 거야, 쥬! 이제 상자를 열 수 있게 됐어, 쥬! 이거 봐! 너희 덕분에 마스터키를 얻었어! 상자야! 이제 드디어 상자에서 나올 수 있게 됐어!
1: 정말 고마워! 여기에서 나갈 수 있다니 꿈만 같아!
0: 행운핑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 나나?
2: 저런 상자 속에 있는 걸 보면 분명 못생겼을 거야, 솔직히!
0: 혹시 실제 모습도 상자인 거 아냐, 꿀에?
2: 자, 그럼 열어보자.

0: 마치 번데기에서 나비로 탈바꿈한 것 같아.
1: 루미,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너라면 틀림없이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멋진 행운이 루미를 지켜주기를.

0: 제니, 말도 안 돼. 분명 여기에 뒀는데. 설마 로미가 열쇠 티니핀을 모두 캐치한 거야? 얼마나 더 나를 방해해야겠어. 로미, 기다려. 너한테서 반드시 마스터키를 다시 뺏어올 테니까.
1: 티니핀 패션쇼.
2: 위대하신 행운핑님, 그동안의 무례를 용서해야 합니다.
3: 저도요, 솔지. 용서해 주세요, 솔지.
4: 괜찮아. 그냥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친구로 대해주면 돼.
2: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 로미공주님,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도 열쇠 티니핑들을 모두 캐치해내셨군요.
6: 네?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5: 티니핑이 모두 캐치되면 저한테도 알람이 오도록 해뒀거든요.
6: 아참, 마스터키도 얻었어요.
4: 그리고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랜만이에요.
5: 오, 그래, 잘 지냈니? 봉인이 풀려서 천만다행이구나.
4: 네, 로미 공주님을 만난 건 행운이었어요.
6: 둘이 원래부터 아는 사이였어요?
5: 아무튼 마스터키의 행운핀까지 있으니 미스틱 마을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어요. 너희가 열심히 해준 덕분이기도 하지. 모두 아주 잘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당장 마을로 들어갈 순 없단다. 어떻게 된 건지 북쪽의 네모 산기슭으로 가는 길이 사라져버렸거든. 저도 방법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하게 다시 뵙지요.
2: 집에 가고 싶은데, 봉장.
4: 걱정 마. 우리가 문을 만들면 돼. 마스터키의 힘으로 열쇠들을 이어서 미스틱 마을로 가는 비밀의 문을 만들 수 있거든. 행운의 힘이여! 길 잃은 자들을 인도하라! 지금이야, 로미! 어서 마스터키를 여기 꽂아!

0: 아직 카트로즈 콜렉션을 다 만들지 못했는데. 패션
1: 콜렉션?
0: 여기서 공부한 패션 아이디어들로 옷을 만들고 있었거든. 패션 거의 다 됐는데.
1: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릴 거야. 마법의 힘이 많이 필요하거든.
2: 그럼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도와줄 게 꿀해.
3: 뭐 같이 하면 금방이니까 솔지.
4: 나도 할래. 모델로 딱이지 나야.
2: 그럼 다 같이 패션쇼를 하는 건 어때쥬?
1: 그거 좋다. 그럼 이곳에서의 생활도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겠는데?
2: 좋아. 화려한 파티 파티는 따뜻한 파티.
5: 무대도 튼튼하게 만들어야겠군. 고쳐.
0: 패션쇼에 음악이 빠질 순 없지.
2: 맛있는 음식도 냠냠.
0: 예쁜 헤어스타일이 막 떠올랐구며.
2: 그래,
1: 다 같이 멋진 패션쇼를 만들어보자.
4: 좋아.

어?

우와.

0: 선녀님이 보호하고 있어. 치, 그 방법밖에 없겠군.
1: 그럼 다들 잘 놀다가.
2: 네, 언니. 걱정 마세요.
3: 아, 곧 있으면 시작인데.
0: 어?
4: 러비!
2: 조아핑, 방글핑, 빌로핑. 이게 얼마만이야. 다들 어서 와. 초대해줘서 고마워, 좋아. 보고 싶었어, 방글.
5: 반가워, 빌더. 이거 다른 친구들이 못 와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빌더. 정말 기대된다, 빌더.
2: 패션쇼 끝나면 우리 옷도 만들어주겠지, 방글.
6: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할까요? 열쇠 티니핑 패션쇼

0: 정말 행복한 일주였어. 얘들아, 오늘 정말 즐거웠어.
1: 맞아, 패션쇼도 최고였어.
0: 그치, 오늘 다들 진짜 멋졌어. 롱이롱.

0: 열쇠들이 왜 다시 돌아오지 않지?
1: 예! 빨리 빨리 가자 빨리!
2: 제니! 레이븐 핫토닝 모든 걸 레이븐 큐브 속으로!
1: 네가 어떻게 여기에?
2: 놀랄 것 없어. 빼앗긴 내 걸 찾으러 온 것뿐이니까.
1: 제니! 잠깐! 내 얘기 좀 들어줘!
2: 너랑 할 얘기 없어. 아, 저기 있군.
1: 그건 네게 아니야, 제니!
2: 소용없어. 제니, 어서 변신하자.
1: 응? 뭐라고?

0: 사용할 줄은! 드디어 전설의 힘을 얻었어. 내가 진정한 프린세스야! 네 그 작은 행운도 내 거야. 자, 이번엔 누구의 핫주행이 더 강한지 한번 볼까? 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제니! 그럼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직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2: 덕분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옥스포드 팡.
5: 해보고
4: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6: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0: 남방구는 북방구와
1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7: 지금
16: 얼굴엔 스마일.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2: 같이 가자.
3: 안녕.
2: 재밌게 공부해요.
4: 와, 놀이터다.
2: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 내일 떠나자.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동.
1: 얼굴엔
5: 순한 킹킹.
1: 중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엄마가 된 파라케라테리움.
10: 안녕, 렉스.
11: 너희들 왔구나. 자, 어서 와.
9: 어? 렉스, 하트야.
11: 우와, 나도 여기 하트.
9: 왜 하트 같은 거지?
11: 아, 저기 하트.
9: 어? 저게 뭐지?
11: 파라케라테륨이라는 동물인데 드디어 새끼를 낳을 때가 됐나 봐.
9: 우와!
11: 키가 지금 파라케라테륨의 정보를 수집하면서 돌보고 있는데 우리 같이 가볼래?
9: 응! 가자!

0: Bobby! Bobby!
1: Bobby! 비바보!
0: 비?
1: 새끼를 가진 파라케라 테리움이 안정을 취해하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줄래?
2: 비바보!
0: 네? 반가워!
2: 어? 비바보가 왜 그러는 거지?
3: 그러게. 응?
4: 가보자.
2: 응?
5: 테리움이야.
3: 조용히 하라는 것 같은데?
0: 비.
1: 파라케라 테리움이 쉴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줄까?
2: 그런데 알은 언제쯤 낳는 거야?
6: 파라케라 테리움은 공룡이 아니라 포유동물이라서 알이 아니라 새끼를 낳아.
2: 아하! 난 덩치가 커서 공룡인 줄 알았는데.
1: 파라케라테리움은 새끼를 갖고 낳기까지 4년 정도 걸린다고 해.
4: 4년이나?
5: 우와, 대단하다.
6: 파라케라테리움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준비해 주려고 하는데 어때?
0: 좋은 생각이야.
2: 근데 파라케라는 뭘 좋아하지?
1: 잠깐만. 파라케라테리움은 초식동물이라서 싱싱한 잎과 열매를 좋아해.
3: 아, 그렇구나. 덩치가 엄청 커서 이파리를 많이 따야겠다.
4: 우리가 다 같이 잎을 따면 충분히 많이 딸 수 있을 거야.
2: 응? 비바부, 가자!
1: 렉스, 우린 파라케라테리움을 위해서 새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자.
6: 응, 좋아.
3: 어린 잎이라 정말 부드러워.
4: 부!
2: 어? 부! 어디 가려고?
4: 부!
2: 따라오라고 하는 거야?
4: 부!
3: 부! 파라케라에게 꽃 선물을 하자는 거지?
4: 부!
3: 좋아! 아주 멋진 생각이야.
4: 부!
6: 아, 이 정도면 되겠지?
1: 이제 파라케라테리움이 편안하게 새끼를 낳을 수 있을 거야.
6: 응, 여기로 데려오자.
4: 응?

어서 가서 렉스에게 알리자.

0: 파라케라가 어딜 간 거지?
1: 움직이기도 힘들 텐데.
2: 어? 그런데 루카스도 안 보여.
3: 그러고 보니 아까 숲에서도 없었던 것 같아.
4: 렉스! 비키! 큰일 났어!
3: 어? 어? 루카스가!
4: 파라케라가 늪에 빠져버렸어.
0: 늪이라고?
4: 스밀로돈이랑 함께 있었어. 빨리 파라케라 테리움을 구해야 해.
5: 비키, 어서 출동하자.
6: 파라케라, 조금만 기다려.
5: 스밀로돈은 나한테 맡겨. 렉스, 내 포, 변신!

0: 고마워 얘들아. 다 같이 힘을 모으자. 이야! 거의 다 됐어.
1: 조금만 더. 힘내.
2: 렉스, 슈퍼 갈고리!
3: 어? 스밀로돈들이 도망간다! 스밀로돈들도 깜짝 놀랐나봐.
4: 어, 파라케라야, 괜찮아?
3: 다치진 않았어?
2: 진흙이 충격을 막아준 것 같아.
3: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4: 파라케라야, 이제 걱정 마. 안심해도 돼. 진흙부터 씻어줄게.
3: 비키, 물총, 파!

0: 곧 새끼가 나오려나 봐. 엄마랑 새끼 모두 건강해.
1: 우와, 다행이다.
2: 파라키라야, 축하해.
3: 우와, 새끼 파라키라 정말 정말 귀여워.
0: 파라키라야, 드디어 엄마가 됐구나.
4: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0: 새끼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게.
4: 응, 맞아.
1: 이거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야.
2: 축하해, 파라키라야.
1: 우리가 준비한 꽃이 마음에 드나 봐.
2: 우.

0: 이쪽으로 와봐. 그래, 이쪽으로 와.
1: 아니, 이쪽으로 와.
2: 어? 어? 어?
3: 비비!
1: 바비!
3: 우!
1: 비바보가 동생처럼 생각하나 봐.
0: 귀여워. 우리도 같이 놀자!

0: 자, 이번엔 파라케라테리움 파디야.
1: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
2: 응, 나도.
1: 얘들아, 집에 빨리.

0: 엄마! 백승 안녕!
1: 얘들아, 잘 가!
2: 인호가 나타났다!
0: 백승! 안녕!
3: 뭐? 어? 아무도 없네? 어? 저기 좀 봐!
4: 녹음기인 것 같은데? 들어보자.
3: 앤디, 맘대로 누르지 마.
4: 이게 무슨 소리지?
1: 얘들아, 안녕.
4: 렉스, 이게 무슨 소리야?
3: 무슨 노래 소리 같기도 하고
0: 신비로우면서 아름다워.
1: 우루루 행성 바다 관측기에 녹음이 된 소리 같은데 정체는 아직 잘 모르겠어.
4: 바다에서?
0: 그렇다면 혹시 인어?
5: 어? 나도 알아.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라는 그 인어를 말하는 거 맞지?
0: 응, 인어는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대.
3: 맞아, 전설 속 인어가 틀림없어.
4: 오, 너희도 인어 본 적 있어?
3: 어? 아니.
4: 우리도 실제로 본 적은 없어. 그건 사람들이 지어낸 상상일 뿐이야. 소리의 주인공은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고.
0: 그게 누군데?
4: 소리가 난 곳으로 가보면 알 수 있겠지.
0: 아주 좋은 생각이야.
1: 그래, 우리가 소리의 정체를 조사하러 가보자.
0: 야호! 신난다! 가자!
4: 야!

0: 그만, 바비. 어?
1: 우와, 바비가 로키 말을 잘 듣네.
0: 이래봬도 내가 형이거든. 해?
2: 모두 잘 왔어. 자, 소리가 감지된 곳으로 안내를 해줄게. 바로 여기야.
0: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
3: 방금 그 소리 들었어?
4: 잠깐만. 음파가 잡히고 있어.
1: 어? 어? 가까이 오고 있어. 우와! 어룡이야. 스테노프 테리기우스.
3: 우와, 꼭 돌고래 같아.
4: 꼬리 지느러미가 초승달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
0: 아,
4: 그래서 빨리 헤엄칠 수 있는 거야.
3: 그렇구나.
1: 인어가 아니었네. 지금 생각해보니 소리도 달랐어.
3: 인어는 바다에 살잖아. 물속으로 가보는 건 어때?
4: 그래, 물속에서 한번 찾아보자.
3: 아!

0: 소리가 감지된 곳이 여기 어딘 것 같은데?
1: 우와, 저 물고기들 좀 봐! 물고기들이 신기하게 생겼어. 난 좀 무서워.
0: 얘들아,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가까이 가거나 만지면 안 돼.
1: 어?
0: 어? 다시 음파가 감지됐어. 이쪽이야. 여기야, 바위 뒤에 있나 봐.
2: 잠든 둔클레오 스테우스야.
1: 너무 시끄러워. 노래가 아니라 소음이야. 둔클레오는 인어가 아니야. 와, 깨어났다. 위험해. 기다려. 로키, 파워 갈고리 쏴.
0: 후, 괜찮아?
1: 정말 다행이야.
0: 잘했어, 로키.
1: 고마워, 로키. 뭘.
2: 어서 이곳을 벗어나는 게 좋겠어.
1: 인어는 어디 있는 걸까?
2: 어?
1: 어? 어? 저기 봐!
2: 인어 아니야?
0: 조금 더 가까이 가보자.
1: 와!
2: 쉿! 모두 조용히 따라와야 해.

0: 어? 인우가 아니잖아.
1: 저건 스텔로 바다소야.
0: 스텔로 바다소?
1: 응, 거대한 바다 송아지란 뜻이야.
0: 어? 응? 이 소린 뭐지?
2: 맞아, 녹음된 소리와 모양이 똑같아.
1: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고 있어.
2: 좋아, 따라가 보자.
1: 응.
2: 거대한 해초 숲이야.
1: 어, 저 안에서 들려.
0: 와, 저기 봐. 스텔로 바다소들이 해초에 묶여 있어.
3: 아까 그 소리가 스텔로 바다소 소리였구나. 친구들 울음소리를 듣고 구하러 온 거였어.
2: 스텔러는 바닷속에선 숨을 쉴 수가 없어. 당장 구하지 않으면 위험해. 출동하자. 비키, 로키.
0: 응.
2: 넥스, 레드포, 헬신. 넥스, 슈퍼맨.
1: 비키, 갈고리 발사.
4: 로키, 파워 갈고리.
1: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3: 역시 고고다이는 최고야.
0: 응, 정말 멋졌어. 정말 멋져.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다니 신기해.
5: 와, 스텔러 바다소는 노래 참 잘하는구나.
1: 응, 정말 아름다워. 전설 속 인어처럼.

안녕! 해초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

0: 정말 멋진 몸이었어.
1: 응. 그런데 인어는 정말 없는 걸까?
0: 인어는 없다니까.
2: 아니야. 분명 있을 거야.
0: 레슨, 안녕.
3: 얘들아, 잘 가.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옥스포드 탕.
8: 해보고
9: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0: 탑승하세요.
9: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11: 남방구는 북방구와
1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1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4: 화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5: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언스.
16: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17: 다들 뭐 먹는 거지?
18: 이게 뭐예요?
1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2: 새콤달콤 나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5: 신나는 꼬라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7: 호비는 아프대요.
6: 그래 놀이 회가 놀이 재밌어요.
5: 시원해.
8: 언제나 신나는
6: 꼬라로 유치원.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직동.
11: 얼굴엔
12: 순한 킹킹.
11: 식물엔
12: 덕분만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14: 위험한 날씨 기계.
15: 얘들아 안녕. 어? 이게 무슨 소리지?
16: 렉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17: 우르르 행성에 가뭄이 들었어.
16: 가뭄?
17: 응, 토모, 빨리 출동하자. 응, 비키, 너는 로키랑 핑을 데리고 와줘.
16: 알았어, 우리도 가서 도울게, 렉스.
17: 응, 정말 고마워, 얘들아. 그럼 빨리 가보자.
16: 응.

0: 사람들이 전혀 보이질 않아.
1: 내 생각엔 아무래도 강 아래쪽으로 이동한 모양이야.
2: 저쪽에 발자국이 있어.
1: 좋아, 얘들아 빨리 가보자.
2: 널도 많이 덥구나. 고마워, 오늘도 잘 부탁해. 바비.
3: 이렇게 많이 더운데 공룡들은 괜찮을까?
2: 그러게. 어? 렉스, 저기 봐.
4: 렉스, 어떻게 된 거야?
1: 강 위쪽에 물이 모두 말라버려서 물을 찾으러 가는 도중에 쓰러진 것 같아. 비키, 일단 쓰러진 공룡들 체온을 낮춰줄래? 토모, 핑, 공룡들 근처로 물 웅덩이를 만들어줘.
3: 알았어, 아껴들어.
2: 렉스양, 그럼 난 뭘 할까?
1: 럭키, 넌 나랑 커다란 나뭇잎을 모아서 그늘막을 만들자.
2: 렉스, 우리도 도울게.
1: 그래, 고마워.
2: 피키, 불대포 발사!
3: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운동이를 만들어줄게.
5: 도모, 나왔어!
3: 부탁해, 핀!
5: 걱정 말라고!
2: 얘들아, 조금만 더 기운내!
6: 그래, 금방 괜찮아질 거야! 야! 다 됐다!
3: 우와, 그늘막 진짜 멋지다! 이제 다들 괜찮을 거야!
2: 렉스, 이게 무슨 소리야?
1: 강 아래쪽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어서 가보자.
3: 스피노사우루스다.
5: 더위 때문에 다들 지쳤나 봐.
2: 다른 공룡들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
1: 스피노사우루스 등에 있는 돛 때문이야.
2: 돛이라고?
1: 커다란 돛 주변으로 많은 핏줄들이 있는데 그 핏줄 속에 피가 내리쬐는 태양 때문에 점점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몸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2: 정말이야? 엄청 힘들겠다.
1: 잠깐 기다려. 서식지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이대로 두면 스피노는 물론이고
3: 다른 공룡들까지 전부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고 말 거야.
1: 응, 토모 말이 맞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해.
3: 아, 그래! 비가 안 오면 오게 만들면 되지.
2: 토모 형, 잠깐만 와봐.
3: 알았어. 날씨 기계?
5: 이걸로 비를 오게 한다고?
3: 하늘 위로 차가운 공기 구름을 싸서 뜨거운 열기와 만나게 하는 거지. 그럼 비가 내릴 거야.
2: 우와, 토모 형 대단하다.
3: 토모, 그럼 빨리 해봐. 알았어, 그럼 시작해볼까?

0: 저거 봐! 구름이 생겼어! 비다! 비야!
1: 토모, 정말 잘했어.
2: 뭐, 이 정도야.
0: 근데 비가 너무 와.
3: 그러게.
1: 토모, 이제 기계를 꺼도 될 것 같아.
2: 응, 알았어. 왜 이러지?

0: 얘들아, 일단 기지에 가 있어. 우린 기계를 멈출 방법을 찾아볼게.
1: 응? 다들 괜찮을까?
2: 그러게 말이야.
1: 근데 기계가 왜 고장이 난 거지?
0: 저쪽으로 피해! 빨리!
1: 다들 움직여! 얼른! 이쪽으로 가!
3: 어머, 뭐 좀 알아냈어?
4: 아니, 리모컨은 아무 문제 없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1: 비가 더 강하게 내리치고 있어. 어떡해, 정말 큰일 난 거 아니야?
2: 비바보, 지금은 놀아줄 상황이 아니야. 어? 왜 이런 걸 물고 있어? 근데 이게 뭐지? 스프링 같은데?
1: 어? 이건... 이거 날씨기계 부품 아니야?
2: 그럼 설마 이 부품 때문에 고장이 난 건가? 어? 렉스한테 통신해보자. 렉스!
0: 정말? 기계 부품을 찾은 것 같다고?
2: 응! 우리가 갖다 줄게.
0: 아니야, 여긴 위험하니까 바비에게 가져다 주려고 해줄래?
2: 응, 어? 바비, 부탁해.
5: 바비!
4: 이게 빠졌었구나.
0: 토모, 고칠 수 있겠어?
4: 응, 부품을 제자리에 끼우기만 하면 되는데. 아, 기계를 밑으로 내려오게 할 수가 없어.
3: 걱정 마, 내가 올라가서 껴볼게.
0: 그래, 좋은 방법이야. 그럼 토모랑 퀸이 빨리 기계를 고쳐주면.
1: 어? 렉스, 공룡들이 떠내려고 했어.
0: 빅키, 루키, 우린 공룡들에게 가보자. 토모, 퀸, 기계를 부탁할게.
3: 알았어, 걱정 마.
0: 그럼 다들 출동. 렉스, 레드 파워, 갱신.
1: 빅키, 핑크 파워, 갱신. 요키, 옐로우 파워, 갱신.
0: 빅키, 먼저 아래쪽에 공룡들을 구해줄래?
1: 어? 빅키, 공룡 피부 발사. 로키, 파워 갈고리.
6: 잘했어, 로키.
5: 헤이, 볼.
4: 퀸, 어때? 잘 보여?
3: 잠깐만. 어? 찾은 것 같아.
4: 맞아, 거기야. 비어있는 그 자리에 부품을 껴서 고쳐야 해.
3: 알았어.
4: 핑! 조금만 왼쪽으로.
3: 잡고 있어.
6: 이제 끝난 것 같아.
1: 렉스야, 저기 좀 봐.
0: 스피너사우루스가 위험해. 렉스, 슈퍼엔진. 슈퍼이빨!
1: 와, 렉스 형 정말 대단해!
0: 토모, 핀, 좀만 서둘러줘!
4: 핀, 조금만 더! 조금만!
3: 됐다!
4: 좋았어!

0: 다들 고생했어.
1: 그러게, 정말 큰일 날 뻔했어.
2: 비비, 바비, 부. 마음대로 기계를 만지면 안 돼. 부.
3: 맞아, 앞으로 조심해.
2: 우와! 우와! 바비도.
0: 자, 오늘은 스피노사우루스 카드야.
3: 와, 멋지다. 카드를 또 하나 만들었네. 스피노의 도체 핏줄이 많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
2: 나도야. 역시 우르르 행

0: 몸은 신난다니까. 털미머드 구출 대작전. 안녕 얘들아.
1: 너희 왔구나. 얘들아 반가워.
0: 어? 어? 털메머드다. 여기 새끼 메머드도 있어.
2: 털메머드들은 가족들끼리 함께 우리 지어서 다니거든.
0: 아, 그렇구나.
3: 메머드 무리가 왜 이동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0: 와, 우리도 보러 갈래.
3: 좋아, 캐루를 타고 한번 가볼까?
0: 반가워. 알았어, 알았어.
3: 얘들아, 그럼 메머드 무리를 찾으러 출발할까?

0: 대장인가 봐.
1: 털 메모드는 가장 나이가 많고 경험도 많은 암컷이 무리를 이끈다고 해.
0: 아, 그럼 대장이 할머니겠네. 정말 신기하다.
2: 메모드는 나이가 들수록 상아가 점점 길어진대.
0: 아, 그렇구나. 기지로 데려가야 할 것 같아.
1: 페리, 할머니 메모드를 빨리 치료해야 할 것 같아.
0: 응, 걱정 마. 이따 봐, 페리.

0: 새끼 매머드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나무 수액이라도 먹이려고 하나 봐.
1: 여긴 너무 추워서 먹을 게 없으니까.
0: 아, 매머드들이 먹이를 찾아서 이동 중인 건가?
1: 아, 매머드 가족은 따뜻하고 먹이가 풍부한 남쪽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는 거였구나.

0: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나 봐.
1: 분명히 할머니 매버드였다면 길을 잘 알고 있었을 거야.
0: 저쪽이 맞는 길이야?
2: 이쪽으로 가면 동굴 사자 서식지가 나와.
1: 동굴 사자들과 마주치면 안 돼. 새끼 매머드들이 위험할 수 있어.
0: 뭐? 그럼 어떡해?
1: 털 매머드들이 가지 못하게 우리가 막아야 해.

0: 이쪽이야! 이쪽!
1: 그쪽은 위험해!
2: 우리가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봐.
3: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2: 어떻게 하지? 아! 이렇게 해보자! 어? 에이, 비바보!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
1: 어?
2: 짜잔! 어때?
1: 우와! 정말 귀여워!
3: 비바보! 매머드들을 반대쪽 길로 유인해주면 되는 거야.
2: 그리고 털옷을 절대 벗으면 안 돼. 알겠지?
4: 오, 진짜 털매머드 같은데?
1: 근데 어미매머드가 속을까? 한번 해보자.
3: 부탁해, 비바부.

0: 성공이야.
1: 괜찮아, 비바보.
2: 동굴 쪽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어.
1: 어떡하지? 아, 미끼를 만드는 방법이 있었지.
0: 미끼?
1: 매머드들이 먹이를 찾아 이동 중이니까 좋아하는 먹이를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유인해보는 거야.
2: 좋은 생각이야. 내가 드론을 띄워서 동굴 소녀들의 상황을 한번 알아볼게.
3: 우린 미끼를 준비할게.

0: 여자들이 엄청 많아. 어서 서둘러야 해.
1: 다 됐다.
0: 동굴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
1: 이건 우리에게 맡겨줘.
2: 좋아, 비바부, 가자.

0: 좋아 지금이야? 바비, 방향을 틀어줘!
1: 어미 매머드가 방향을 바꿨어.
0: 이제 모두 따라가기만 하면 돼.
1: 성공이야.
0: 어휴, 정말 다행이다.

0: 드디어 도착했어. 이제 안심해도 돼.
1: 어? 할머니 메모드야?
0: 해리, 할머니 메모드는 괜찮아?
1: 응, 많이 좋아졌어.
0: 수고했어, 해리.
1: 당연히 할 일인 거.

0: 자, 펄 메모드 카드야.
1: 고마워, 알렉스.
2: 어미 메모드도 앞으로는 길을 잘 찾아갈 수 있겠지?
0: 응, 그렇게 천천히 경험을 쌓으면서 대장 메모드가 되는 거야.
2: 우리도 집으로 돌아갈까?
1: 응, 가자. 렉스, 안녕.
0: 안녕, 또 놀러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식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옥스퍼드 탕.
2: 해보고.
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5: 사이언스. 한올 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눈물엔
10: 덕덕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눈물엔
10: 덕덕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7: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8: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질병.
1: 얼굴엔
3: 순한 킬링.
1: 식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드디어 연극제를 시작합니다. 올해의 이야기는 누구누구누구? 여공주! 무대에 서고 싶은 친구들은
1: 모두 오디션에 도전해봐.
2: 우와, 인어공주네.
3: 인어공주면 놀이잖아.
2: 우와, 재밌겠다. 우리 같이 오디션 보러 가자.
3: 좋아.
2: 예!
4: 자, 빨리빨리. 그거 단단히 막아.
2: 우리 중에 누가 인어공주로 꼽힐까?
3: 글쎄, 제일 예쁜 나?
2: 원장님 역할이 잘생겼으면 좋겠다.
5: 어? 안녕, 인디고.
6: 어? 너도 오디션 보러 온 거야?
7: 아니.
8: 우린 조명팀이야.
3: 연극의 꽃은 여주인공이지.
9: 주인공 역할 참가자들 올라오세요.
2: 우리야.
5: 네.
2: 내가 인어공주인데 어떻게 내가 달라지지?
3: 난 과학 선생님이 왕자 대역이야. 대사를 다 까먹었어.

0: 불쾌한 왕자가 미안하다. 탈락한 애들한테도 배역을 줄 수는 있는데 하기 싫은가 보나?
1: 명나라 공주!
0: 오! 너희한테 딱인데? 주인공 옆에서 연기 잘해라. 그럼 수고!
2: 너희가 내 시종들이구나. 자, 내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것부터 연습해볼까? 저 바다 위로 갈 수만 있다니. 말을 잘 못해요.
3: 말만 잘하는구만.
0: 드디어 내일이 공연이다.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자, 내일 잘하자. 파이팅!
1: 파이팅!
4: 야, 빨리 가자. 곧 시작한대. 얼른.
3: 아휴, 좀 있으면 시작이구나.
5: 난 인어공주다.
3: 너희들
6: 끝날 때까지 여기 있어.
7: 안녕하세요. 선생님,
8: 안녕하세요.
9: 자자, 이쪽으로.
0: 교장 선생님도 오셨군. 내 진가를 보여드릴 순간이다. 교장 선생님도 계시니 실수하면 안 돼.
1: 네, 전교생이 다 모인 것 같다. 학기 내내 놀림받게 될 거야.
2: 졸업할 때까지 날 조개뚜껑이라고 부르겠지.
6: 그래, 우리 나가지 말자.
0: 무슨 일이야?
1: 아까 먹은 샌드위치가 상했나 봐요. 응?
0: 선생님께 뭐라고 말하지?
1: 죄송해요!
6: 제가
1: 다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더 예뻐요! 제발!
0: 연극을 못하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몰라.
1: 야! 내가 먼저 갈 거야!
0: 그대로 입고 올라가면 어떡해! 망했다! 망했어!
10: 잘들 싸우는 수호요정까지 없는 무대라. 좋아, 너희 정체를 드러내주마. 무대에는 화려한 해파리가 딱 어울리지.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레인보우 캐처를 빼앗아오거라.
1: 드디어. 이런.

0: 트윙클 펑펑 다시 파이어!
1: 셋이지?
2: 어머, 두 다리가 생겼으니 이제 육지. 두 다리로 걸어 육지에 가리라.
3: 대사도 못 외우는 게.
1: 누가 주인공이야?
2: 응.

0: 대체 어쩌려는 건지.
1: 어?
0: 저건 블루?
2: 우와, 특수 효과다.

0: 정체를 들키겠어.
1: 다행이다. 연극인 척 해야겠어. 다시 생각해보니 악당과 거래할 수는 없도다. 내 힘으로 육지에 가겠노라.
2: 아, 뭐야. 너무 위험해서 진짠 줄 알았네.
1: 오, 나도 찬성이요. 연나나 인어공주야.
3: 나를 위해 위험을 자처하다니. 인기 많은 나는 죄인.

Genius!

0: 공주들은 인간이 되었답니다.
1: 멋지다.
2: 잘하는데.
3: 왜 연극제를 맞는다고 해서?
2: 어? 오, 과학 선생, 무대 장치 정말 멋졌어. 최고요. 다시 봤어요.
0: 아, 드디어 다 끝났다.
4: 터프, 인간들이 연극인 줄 알았으니까 망정이지. 진짜 위험했다고.
0: 미안, 다시 인간들 없을 거야. 그치?
5: 맞아, 우리가 좀 주인공에 욕심 부렸어. 그래도 우리끼리 힘을 합치게 돼서 다행이야. 버블잼이야.
6: 근데 아까 조명이랑 음악이 딱딱 맞지 않았어? 정말 신기하지 않아?
5: 그냥 우연이겠지.
0: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
4: 오늘의 스타들, 액션하드 인어공주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런데 셋 중에 진짜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0: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야.

0: 이건. 내가 만든 무대가 아닌데?
1: 별밤 캠핑!
2: 당장 풀지 못해?
3: 다시 한번 묻겠다. 인디고가 심해상의 공주가 맞느냐?
2: 화이트 골드님이 깨어나시면 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3: 뭐라? 깨어나? 그럼 화이트 골드가 잠들었단 말이냐? 나를 가두려고 마법의 힘을 다 쓴 게로구나. 드디어 절호의 기회가 왔다. 심해상에 살아남은 공주. 저 아이라면 복수를 위해 무엇이든 할 테지.
4: 귀찮게 무슨 캠핑이야. 자, 별을 관찰한 후에 별자리 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드디어 책에서만 보던 별을 내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겠군.
1: 우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라니. 정말 정말 낭만적이지 않아?
6: 우선 지금부터 좀 패자.
7: 그래 그래,
3: 기대된다.
5: 뭐야?
1: 얘들아, 인디고도 우리랑 같이 별 관찰하기로 했어.
5: 뭐?
7: 난 싫은데? 아직 못 믿겠어. 제가 심해서 공주라는 거.
1: 아유, 왜 그래?
5: 우리 입장에선 의심할 수밖에 없어. 글로벌 놔줬으니까.
8: 내가 왜 너희를 이해시켜야 하지?
7: 뭐? 됐어. 퍼플, 이리 나와. 저런 애랑 어울리지 말고.
1: 인디고!
8: 어? 이런 변신이 풀리면 어쩌려고. 기다려!
7: 별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요.
8: 오렌지! 대체 어디 간 거야? 블루? 너 왜 혼자...
3: 공주들을 도와준다고 너와 같은 편이 될 것 같으니 어차피 너는 혼자가 될 것이다.
8: 블랙다이아!
3: 심해성에서 능캐도 살아남았지만 블록이 된 백성을 구할 힘은 없지. 너희 부모처럼 나약해.
8: 용서 못해! 그래, 네가 우리 부모님을 해쳤지?
3: 나한테 복수라도 하고 싶은 건가? 그런 보잘것없는 힘으론 어림도 없다. 네 손에 완성된 버블잼이 모두 있다면 또 모를까. 또 보자.
8: 블랙다이아.
1: 인디고! 근처에 경보가 울렸어. 괜찮아?
6: 어머, 저거 오렌지 네 가방 아니야?
5: 뭐? 너 설마 오렌지의 캐처를 훔치려던 거야?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6: 무슨 설명이 필요해? 쟨 블랙다이아랑 한패라고.
1: 잠깐.
5: 됐어.
1: 인디고.
5: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겠군. 블랙다이아의 수화를 학교에 둘 순 없지.
1: 어쩌지.
2: 꼬맹아, 위험할지 모르니까 변신하고 확인해봐.
9: 버블카이 사라!
1: 잠깐만! 인디고! 네가 블랙다이아와 무슨 사이인진 모르겠어. 하지만 네가 하는 얘기를 먼저 듣고 싶어. 아니라고 하면 난 무조건 믿을 거야.
8: 저... 그게... 어? 블록... 가까이 오지 마!
1: 인디고...
5: 공격 자세야! 다들 조심해!
7: 저럴 줄 알았어! 버블버블 하트팡!
9: 글로벌 스타일!
7: 역시 블로비 지켜준 거야!
6: 블로비 인디고를 감싸고 있어!
3: 공주들을

0: 받아준다고 너와 같은 캠 될 것 같으면 어차피 넌 혼자가 될 것이다.
1: 인디고.
2: 내 손 봐. 이러다 둘 다 당한다고.
1: 그때도 내가 위험해질까 봐 먼저 손을 놨어. 난 인디고를 믿어. 야!
3: 폭발 피해!
2: 얘들아 멈춰! 블록들이 우리 마법을 흡수해서 커지는 것 같아.
1: 공격이 안 통하는 포탈밖에 방법이 없는데?
2: 어, 저건 또 뭐야? 곧 타임스탑이 풀릴 거야.
1: 모르겠다. 일단 공격! 더블 스파크! 더블 팡!
2: 조심해!
1: 포탈을 위해! 인디고! 친구를 두고 피하지 않아! 더블 스파크!
2: 버블버블 루나!

0: 루나틱인 기고 변신 완료. 섀도우 팬. 호플 안 돼. 정신 차려. 날 구하려던 네가. 호플.
1: 널 기다렸어 인디고. 이제 친구들을 구하자.
0: 섀도우 핀이 풀릴 거야. 가자.
1: 호텔에 빨려 들어가고 있어.
2: 모두 부산해.
3: 어차피 너는 혼자가 될 것이다.
0: 블럭! 보지 마. 내가 해야만 해.
3: 블럭이 된 백성을 구할 힘은 없지.
0: 서둘러. 타임스탑이 풀리고 있어.
3: 너희 부모처럼 나약해.
0: 나는 달라.
4: 미안해요. 리듬 웨이.
0: 프리클.
4: 화이트 골든님이 위급할 때 쓰라고 주신 힘인데 벌써 써버렸네요. 블럭은 더 이상 심해성의 백성이 아니라는 걸 아신 거죠?
0: 타임스탑이!
1: 나도 하늘을 보고 있어.
5: 저런 형태의 유성우는 처음 보는데.
6: 꼼짝없이 들키는 줄 알았어.
7: 스릴 넘치네.
6: 심해 왕국의 백성들은 블랙다이아에게 전멸당했다고만 알고 있었어. 사실은 블룹이 원래 백성이었다니.
7: 아무 죄도 없는 백성들을.
1: 화이트 골드님은 왜 인디고의 존재를 숨긴 걸까?
8: 제가 지종장님과 화이트 골드님이 대화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9: 이제 인디고 공주의 존재를 다른 왕궁에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일곱 공주가 학교에서 만나게 될 텐데.
10: 심해성의 생존자가 있다는 사실을 블랙다이아가 알게 되면 분명히 인디고 공주를 노릴 터. 최대한 그의 존재를 비밀로 해야 합니다.
9: 아니, 설마 아직도 부모를 해친 게...

0: 누군지 모르는 건가요?
1: 우리 아가. 시간이 없어. 너라도 빨리.

0: 아니었구나.
1: 공주님.
2: 인디고가 누굴 미워하는 마음을 먼저 갖기보다는 소중한 친구들이 먼저 생기길 바랄 수밖에요.
0: 나를 지키려고 비밀로 하신 거야.
3: 정말 힘들었겠다. 나 말이지. 널 환영해. 인디고. 나도.
4: 오해서 미안해.
3: 나도 미안해. 진심이야.
5: 앞으로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3: 버블잼이다. 이제 하나만 더 모으면 완성이야.
0: 곧 완성.
3: 우와, 우리 똑같네.
5: 이제 우리 중에 누가 여왕 후보가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3: 7명의 공주도 다 모이고. 뭔가 좋은 징조야.
5: 맞아. 예.
6: 나한테 복수라도 하고 싶은 건가? 그런 보잘것없는 힘으론 어림도 없다. 네 손에 완성된 버블잼이 모두 있다면 또 모를까.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진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점심에
3: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저녁에
3: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동. 얼굴엔
8: 순하게
7: 진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직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긴
7: 진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4: 솔.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화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옥스포드 탕.
5: 해보고
7: 주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7: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2: 숲속에 가자.
8: 뽀로로 숲속놀이 타운 우리들만의 기장소
2: 2층입니다.
8: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놀이 타운.
9: 아침에
1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점심에
1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저녁에
1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3: 옳지.
12: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3: 옳지.
12: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3: 옳지.
14: 우리 모두
1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6: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0: 공의 정책.
1: 문이 사라졌으니 이제 나갈 방법이 없는 건가?

0: 수상한데?
1: 꼭 선물 같아.
2: 옐로우? 우리 반에 그런 애도 있었어?
3: 있어. 말을 안 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답답한 애야.
1: 이걸 옐로우가 들은 거야?
0: 상자가... 여긴 옐로우의 마음속일지도 몰라. 상자를 더 찾아보자. 좋아!
4: 이렇게
5: 찾아보자.
6: 레오한테 눈을 그려달라고 하자. 모두 눈에 띄지 않게 잘 따라와. 곧 과학 시간이라 이쪽으로 지나갈 텐데.
1: 레오다.
7: 이제 어쩌죠?
6: 그래, 방법이 있어. 분명 온다, 우리의 조력자가.

0: 왔다 골랐다.
1: 소호 요정?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2: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3: 레오, 너의 도움이 필요해.
2: 어? 도움?
4: 또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렸느냐? 정말 한심하구나.
5: 너는 일국의 공주다. 그런데 이런 하찮은 취미 따위에 시간을 낭비하다니.
6: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옐로우는 많이 외로웠겠다.
7: 너 일부러 우리 골탕 먹이려고 사라지게 한 거지?
3: 어우, 답답해. 말을 좀 해봐.
7: 저런 교양 없는 애랑은 절대 친구 못해.
6: 우리를 똑같이 상처를 줬구나. 정말 미안해, 옐로우.
1: 옐로우는 우리를 무시한 게 아니었어. 상처받을까봐 겁이 났었던 거야.
3: 나도 사과하고 싶어.
6: 보고 싶다.

0: 불러? 문을 그리라는 거지?
1: 블로비 그림을 자르고 있어!
2: 이게 왜 이러지?
1: 레드, 괜찮아?
2: 선미, 따라오고 있어!
1: 서둘러! 모두 내 팔을 꽉 잡아! 이야, 간다!

그린을 왜 찢은 거지? 버블버블 루나 체인지!

0: 루나틱 인디고 변신 완료. 쉐도우 버블! 설마 다친 건가? 아니 이게 왜? 쉐도우 버블! 쉐도우 멈췄어.
1: 이 기회에 빨리 나가자. 손잡이가 없어.
2: 내가 해볼게. 대체 어떻게 오는 거야?
1: 얜 어쩌지? 여기 있으면 이성과 함께 사라지고 말 거야.
3: 같이 가야지.
2: 당연히 데려가야지.
1: 우리랑 같이 가자.

0: 빨리 나가야 해. 곧 가라앉을 거야.
1: 나가자. 어? 옐로우, 빨리 와. 뭐해?
2: 그림 밖은 두려워. 바깥 세상엔 내가 어울리지 않아.
1: 나도 그래, 옐로우. 나도 무서울 때가 많아.
0: 앞으로는 힘들고 두려울 때 우리랑 함께 있자.
3: 말로 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기다려줄게.
4: 네 마음을 이제야 알아줘서 정말 미안해. 우릴 용서해 줄래?
1: 어? 같이 가자, 옐로우.
2: 한번 해볼게.

0: 돌아왔어.
1: 옐로우, 정말 고마워. 레옹! 핑크스타!
2: 샤이렘.
1: 공주님.
2: 걱정시켜서 미안해.
1: 핑크스타, 괜찮아?
3: 어? 아, 얘들아, 이거!
1: 레오, 대단한데?
3: 쓸모가 있구나, 너.
4: 어?
3: 나?
4: 그런가?
5: 정말 위험할 뻔했군요. 다시는 블랙다이아가 버블잼으로 힘을 넘기지 못하도록 마법을 걸어야겠습니다.
6: 화이트 골드님, 블랙다이아를 잡아두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제발 힘을 아끼세요.
5: 다시 공주들을 이런 위험에 빠뜨릴 순 없습니다.

0: 화이트골드가 눈치챘어. 이제 버블잼이 힘을 블로백에 주지 못하게 됐군. 곧 어둠의 홀을 완성해 이 수치를 갚아주마.
1: 내 꿈을 노래해.
2: 자, 여러분, 내일까지 장래희망 적어오는 거 잊지 마세요.
1: 네. 장래희망? 뭐죠?
3: 나는 우주 비행사가 돼서 우주에 갈 거야.
4: 난 의사가 될 거야.
1: 선생님, 저는 뭐가 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2: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해요.
1: 너흰 다 여왕이 되고 싶다고? 왜 여왕이 되고 싶은 건데?
3: 왜냐니? 여왕이 되면 모두가 날 우러러 볼 테니까.
5: 난 엄마 아빠가 무조건 여왕이 되라고 하셨어.
3: 제일 센 사람이 여왕이 되는 게 당연하잖아.
6: 자신이 잘하는 게 장래희망이 될 가능성이 커. 그래서 여왕은 똑똑한 내가 되는 게 맞다고 판단했어.
1: 옐로우는?
7: 난 여왕이 되면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1: 나 잘하는 게 없는데. 내 꿈을 찾아서? 그래, 여기 가면 뭔가 떠오를지도 몰라. 여기가 맞나?
3: 뭐야? 저 품이 없는 사람은?
2: 또 말썽이네.
1: 선생님 가수였어요?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이잖아요.
2: 어릴 때 꿈이 가수였거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좋아하고 원한다면 꿈이 될 수 있어. 자, 그럼 다시 공연을 시작해볼까?
3: 잠깐만요. 지금 그런 복장으로 공연을 하신다고요? 아무래도 제가 좀 도와드려야겠네요.
6: 전 무대 설치를 도와드릴게요.
5: 난 그럼 간식을 준비해 올게.
6: 악기는 내가 고칠게.
1: 난 널 도와줄게.
8: 노란색이
1: 옐로우. 내가 갖다 줄게. 레드, 정말 멋지다. 아주 조금 포인트를 주면 어떨까?
3: 어떻게?
6: 퓨즈 때문인가?
1: 내가 도와줄게! 기계는 멈춰야 정신을 차린다고!
8: 아빠!
2: 퍼플!
1: 애니 선생님!
2: 도와줘서 고마워.
1: 전 방해만 했는데요. 오? 다들 잘하는 게 있고 꿈도 있는데 저만 없는 것 같아요.
2: 그럼 뭘 제일 좋아하는지 먼저 찾아보면 어떨까? 좋아하는 걸 찾은 다음 계속 노력하다 보면 꿈을 찾을 수 있을 거야.
1: 네, 선생님!
9: 인간 따위를 통해 꿈을 배우다니. 꿈 같은 건 필요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마. 어디 보자. 단단한 껍데기로 공격을 튕겨내는 대왕족의 블루. 가거라.

0: 비꼬지 못하도록 악기를 다 부수고 버블잼 조각을 뺏어오거라. 우와! 내가 꿈꾸던 무대야. 얘들아 고마워.
1: 멋진 공연이 될 거야.
0: 악기들이 다 어디 간 거지?
1: 내놔! 놓지 못해!
2: 뭐 하는 거지?
3: 커플 또 장난 시작이군. 커플!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잖아. 장난 좀 그만해!
0: 저게 뭐지?
1: 블루비야!
4: 얘들아, 시간을 멈춰줘!
3: 더블 타임 스타트!

0: 제목이 악귀를 다 먹어버렸어. 스크루파 도행기 블라썸.
1: 비켜봐. 거북
0: 선생님의 악기야.
1: 스크림팟, 아직 입안에 악기가 더 있어. 섣불리 공격했다간 부서질 거야.
0: 알겠어. 내가 포털로 블럽 위에서 공격할게. 그동안 블럽을 붙잡아줘. 응.

그래.

0: 조금만 더. 이건 선생님의 꿈이란 말이야. 제발.
1: 위험하다니까.
0: 선생님의 기타야. 됐어. 블록. 이제 사라질 시간이다. 그린 버블. 다른 건?
2: 이런. 악기들이 바람에 날아가서 바다에 빠졌나 봐.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내 공연을 위해 애써준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워. 난 정말 행복한 선생님이야.
0: 선생님.
1: 아우, 열받아. 열 대만 더 때려줄걸.

0: 그래!
1: 야, 지저분하게 뭐하는...
0: 우리가 직접 악기를 만들면 어떨까요?
2: 우와, 이거 괜찮은데?
0: 이것 봐!
2: 그럴 듯한데?
0: 레드! 어? 너도 와봐! 네 거야! 어.
3: 퍼플, 네가 잘하는 거 찾았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내는 거 말이야.
2: 퍼플의 끈기는 무시무시하지.
0: 맞아! 얘들아!
4: 퍼플도 잘하는 걸 발견했구나. 이제 꿈에 더 가까워졌네.
0: 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워크.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남방구는 북방구와
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9: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0: 모두
1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2: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래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눈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9: 가자 얘들아,
1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있을게.

2 scoops.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중물한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우와, 얼음이 꽝꽝 얼었네. 얼음판에서 놀아야지. 하하하하, 겨울 스포츠 하면 나 스키를 빼놓을 수가 없지. 어, 근데 스키는 눈에서 타야 되는데 여기는 얼음 위네. 미안. 하하하, 얼음판 위에서는 나 썰매지. 슝슝슝, 어때? 엄청 빠르지.
0: 하하하하하, 얼음판 위에서 가장 빠른 건 나 스케이트지. 스케이트, 어때? 정말 빠르지. 우와, 빠르다. 우와, 정말 빠르다. 와, 나도 진짜 스케이트 타고 싶다.

0: 가요 스케이트.
1: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팬데맨이니까 할 수 있어.

0: 저 쇼트트랙 선수 김건희입니다.
1: 우와! 아, 김건희 선수님, 저도 스케이트 잘 타고 싶어요.
0: 아, 지금은 초보시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부터 먼저 배우신 다음에 타셔야 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0: 일단 첫 번째로 걸음마부터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1: 걸음마요?
0: 네.
1: 걸음마를 어떻게?
0: 걸음마는 일단 무릎에 손을 짚고 이렇게 한 발씩 이렇게 떼주시면 돼요.
1: 한 발씩?
0: 네. 오. 한 발씩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하시면은 이게 오. 걸음마.
1: 아, 이게 괜찮나요?
0: 네.

0: 넘어질 때도 잘 넘어지는 법이 있다는데 있어요?
1: 네. 최대한 앞쪽으로 해서 넘어질 때도 앞으로 넘어져야 되고 그때 날 때문에 손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손은 무조건 몸 안을 가둔 상태로 이렇게 넘어지시는 게 좋아요.
0: 아, 이렇게요?
1: 네.
0: 오, 그럼 걸음마 한 다음에 뭘 해야 되나요?
1: 걸음마를 하셨으니까 네. 이제 다시 무릎에 손을 짚고
0: 아, 네.
1: 걸음마에서 이제 발을 이렇게 옆으로 밀면서 이렇게 한 발씩 옆으로 밀어주시면 되거든요.
0: 아, 밀고?
1: 앞으로 조금씩 나가실 거예요.
0: 아, 밀고?
1: 밀고?
0: 밀고? 오, 간다, 간다! 밀고, 오, 간다! 밀고! 밀고! 밀고! 밀고! 밀고! 밀고! 어디까지 해야? 밀고! 밀고! 아! 아이고. 에! 에! 안전하게 넘어지!
1: 괜찮으세요?
0: 저 안전하게 넘어졌죠?
1: 네, 안전하게 잘 넘어지셨어요.
0: 밀고, 모고, 밀고, 모고, 잡고! 오! 아, 근데 잘 돌기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까 엄청 네. 빨리 도시던데 어떻게 하면 잘 돌 수 있을까요?
1: 일단은 이렇게 네. 원을 돌기 때문에

0: 네. 원심력을 이겨내면서 돌아. 네. 지금 이렇게 코너를 넘기는 거는 아직 초보 단계에서 좀 위험하니까 한쪽 발만 이용해서 계속 옆으로 이렇게 조심. 이렇게 오른쪽. 네.
1: 오! 오! 오! 힘내만 냈을 뿐인데 정말 돌았어요.
0: 오! 틀어지죠.
1: 그러면 이제 제가 도전장을 내밀도록 하겠습니다.
0: 누구한테요?
1: 우리 선수님한테.
0: 저한테요? 네.
1: 저랑 시합 한번 하시죠.
0: 그러면 한 바퀴를 도실 동안 네. 제가 네 바퀴를 하는 걸로 해서 시합을 하는 게 어떨까요?
1: 네 바퀴요? 네 바퀴? 와, 네 바퀴. 와,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지만 저는 감사를 받겠습니다. 그럼 도전!
0: 도전.
1: 제가 준비 시작하면 출발하시면 돼요. 제가 더 못하니까 제가 구령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오! 와, 너무 빠른데. 하지만 네 바퀴는

0: 끝까지 하셔야죠, 끝까지.
1: 아, 올림픽 점수. 아, 제가 선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수님을 몰라 뵙고 너무 까불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스케이트는 얼음판 위를 씽씽 달릴 수가 있는 걸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2: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 타볼 것은 스케이트. 특히 김건희 선수가 타고 있는 쇼트트랙 스케이트는 시속 45km로 얼음판을 매우 빠르게 달리는 겨울 스포츠의 한 종목이야. 이렇게 스케이트가 얼음판 위에서 빨리 달릴 수 있는 이유는 스케이트가 얼음판 위를 지나가는 순간 스케이트와 얼음 사이에 물이 생기기 때문이야. 아주 잠깐이지만 물이 생기기 때문에 스케이트와 얼음판 사이에 마찰력이 줄어들거든. 그래서 스케이트가 얼음판 위에서 쭉 잘 미끄러지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 있는 거야.
1: 아, 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스케이트 날과 얼음판 사이에 물이 생기면 왜 잘 미끄러지는지 눈으로 확인! 두 물체의 면이 맞닿아 부딪히면 두 면에 마찰력이 생겨서 잘 미끄러지지 않아. 그런데 두 물체 사이에 물이 있으면 서로 직접 닿지 않아서 마찰력이 줄고 미끌미끌 미끄러지지.
2: 맞아. 물이 두 물체 사이에서 마찰력을 줄여주고 부드럽게 미끄러질 수 있는 역할을 하거든.
1: 아하! 스케이트가 얼음판에서 잘 달리는 이유는 스케이트가 지나갈 때 얼음판과 스케이트 날 사이에 있는 물이 미끄러지게 해주기 때문이구나.
2: 그래!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 워터 슬라이드야. 물을 뿌려서 마찰력을 줄이고 잘 미끄러지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재밌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거야.
1: 우와! 물이 미끌미끌하게 해줘서 스케이트도 워터 슬라이드도 탈 수 있었던 거네. 이제 스케이트가 잘 미끄러질 수 있는 원리를 알았으니까 스케이트를 타러 가볼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중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콩으로도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2: 가자 얘들아,
4: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선생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3: 요정들, 요정들도 실수를 할 때가 있나?
4: 물론이죠, 박사님!
2: 전 어제 실수로 핫도그에 고추장을 뿌려 먹었어요.
1: 전 아까 실수로 접시를 깼어요.
0: 전!
5: 방금 실수를 하고 말았군요. 미안.
3: 누구나 실수를 할 때가 있지. 그런데 엄마가 실수를 할 때마다 버럭버럭 화를 내는 어린이가 있어.
4: 네?
2: 누구니? 너니?
3: 그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응? 당장 출!
6: 아, 그러면요.
7: 이 사건은 저기 보이는 엄철이의 엄마.
6: 들어가세요.
7: 그리고 그의 아들 노엄철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6: 아유, 유치원 잘 갔다 왔어? 아유,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유치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8: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6: 아니, 모르지. 그걸 엄마가 어떻게 알아?
8: 양말이 짝짝이잖아요, 짝짝이! 엄마가 아침에 양말을 짝짝이로 주는 바람에 이게 뭐예요? 유치원에서 얼마나 창피했는데.
5: 아이고, 엄마가 아침이라 정신이 없어서 실수했네. 미안.

0: 엉쳐라. 이거 엄마가 만들었다. 엄철이가 좋아하는 햄버거.
1: 와, 맛있겠다. 엄마, 햄버거에 양파 넣었어요?
0: 아니,
2: 너 양파 싫어하는 거 알아서 안 넣었는데.
1: 엄마는 맨날 실수, 실수! 무슨 엄마가 맨날 이렇게 실수만 해요?
2: 아니, 너 엄철! 엄마도 실수할 수 있는 거야! 너 그렇게 말하면 엄마 섭섭해?
1: 나도 섭섭해요! 엄마가 실수해서 나도 섭섭하다고요!
2: 그래! 실수쟁이 엄마라 미안하다! 어디 가서 실수 안 하는 훌륭한 엄마 찾아보시던가요. 참나, 참.
1: 나도 그러고 싶네요, 뭐.
3: 그런데 이런 엄철이를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4: 엄마가 실수할 때마다 짜증내는 저런 친구, 이 크크는 정말 좋아해요. 기다려라, 엄철아. 엄철이가 원하는 그런 엄마, 곧 만나게 해줄 테니.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2: 어, 깜짝이야.
4: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2: 누구?
4: 저는 악당 크크라고 합니다. 저.
0: 이게 뭐야?
4: 지금 이 스타일 마음에 드십니까?
2: 아, 제 스타일이요?
4: 예. 지금 덤벙덤벙 실수쟁이 스타일 아주 지긋지긋하시죠? 제가 한 번에 쫙 바꿔드릴까 하는데 절대 실수하지 않는 안 실수 엄마로요. 카카카카카카카카카.
2: 안 실수 엄마? 아이, 그게 무슨.
4: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예! 안 실수 엄마로 뾰로롱!

0: 아이 깜짝이야.
1: 나 절대 실수하지 않는 안실수 엄마. 우리 엄철이의 완벽한 간식을 만들기 위해 마트에 가겠군요. 그럼 이만.
2: 대박. 기다려라 두 엄철. 안실수 엄마가 나가신다.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0: 맛있는 냄새. 응? 무슨 간식이길래? 우와! 이게 다 뭐야? 엄마!
1: 아들, 이제 그 너저분한 실수쟁이 엄마 잊어. 이제부터 절대 실수하지 않는 이 안실수 엄마가 우리 엄철이와 함께 할 거야.
0: 안실수 엄마요?
1: 우리 엄철이의 입맛을 AI로 완벽하게 분석해 5대 영양소를 꼭꼭 채워넣은 완벽한 간식이야.

0: 당연하지. 이 안실수 엄마가 만들었으니까.
1: 그렇게 안실수 엄마는 실수라고는 없는 완벽한 엄마였지. 안실수 엄마가 청소를 하면 먼지 하나 없이 반짝반짝했고, 와! 안실수 엄마의 손길을 거친 옷장은 고급 옷가게 진열대 같았어.

0: 그러던 어느 날.
1: 엄마가 어디 갔지? 엄마! 나 친구들이랑 놀다 올게요!
2: 아들? 아들?

0: 일로.
1: 아들? 치약 뚜껑도 안 닫고. 여기 덥네요?
2: 아, 깜빡했어요. 실수로 뚜껑을 안 닫고.
1: 실수? 실수?
0: 네, 실수.
1: 이 안 실수 엄마는 이런 실수 절대 용납 못해요.

0: 하셔?
1: 실수로 그랬어요.
0: 아들? 이 엄마가 실수한 거 봤어요? 못 봤어요?
1: 못 봤어.
0: 근데 우리 아들은 왜 그럴까?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나눠볼까요?
1: 싫어요! 싫다고요!
0: 아들! 우리 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들!
2: 아이, 엄마 왜 저래? 내가 실수 좀 했다고. 아, 저렇게 무섭게.
3: 순간 엄철이는 안실수 엄마가 아닌 예전의 엄마를 떠올렸지.

0: 단체 내가 다 채웠어요.
1: 아유, 우리 영철이 최고. 아니 근데 구멍이 밀렸네. 엄마가 다시 해줄게. 그래도 이 정도도 엄청 잘한 거야.
0: 예전에 엄마는 내가 실수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안 실수 엄마는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2: 참, 이바울이니 너 엄마한테 했던 말과 행동은 기억 못하지?
0: 에? 내가 한 말과 행동?
2: 너 전에 엄마가 실수하면 엄마한테 어떻게 했어?
0: 엄마 맨날 실수, 실수! 무슨 엄마가 맨날 이렇게 실수만 해요? 맞다. 내가 그랬어.
2: 그래서 이 악당 크크가 너희 엄마를 싹 바꿔준 거 아니야. 절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안 실수 엄마로. 카카카카카카카카.
0: 악당 아저씨, 우리 엄마 돌려줘요. 예전에 엄마로 돌려줘요.
2: 싫어 얘야, 저리 가. 카카카카카카.
0: 우리 엄마 돌려줘요.
2: 아유, 재밌어라, 재밌어. 아니, 딩동댕 삼총사.
3: 악당 크크.
2: 딩동댕 삼총사.
4: 엄마를 바꿔서 어린이를 괴롭히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2: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실수 좀 했다고 화내고 짜증내는 어린이가 더 너무한 거 아니야?
5: 크크, 네가 그런 말할 자격 있을까? 너 엄마한테 짜증내는 애로 유명하잖아.
6: 내가? 아, 늦었다, 늦었다. 아, 잠깐만. 아니, 출근해야 되는데 내 부츠 어디 갔어? 엄마, 내 부츠 못 봤어요? 시커먼 부츠요.
7: 시커먼 부츠? 엄마야, 엄마가 실수로 신고 나왔나 보다. 이건 애 장화인 줄 알고 엄마가 신고 나왔네. 미안, 미안.
6: 아, 참 실수할 게 따로 있지. 아까 이 까만 부츠 안 신으면 못 신으라고. 아, 정말 우리 엄마 왜 그러실까. 그렇게 엄마한테 짜증이 나내고 이까 부츠가 뭐라고, 이까 부츠가 뭐라고.
8: 얘들아 지금이야. 딩딩.

0: 우리가 또 행... 어? 저거!
1: 어! 크크야, 어디 갔어?
2: 저거 빨리 가져가! 빨리!
3: 여러분, 미안합니다. 평소랑 좀 달랐죠? 이번엔 진짜 갑니다. 둘, 셋!
4: 뭐지?

0: 엄철이 왜 울어?
1: 엄마! 엄마!
2: 아유, 얘가 왜 이래?
1: 엄마, 전에 엄마가 실수했을 때 내가 짜증내서 정말 죄송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2: 그래!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엄철이도, 엄마도, 아빠도.
1: 맞아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식물엔
4: 덤덤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사이언스
1: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12: 우리 모두
1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제발 여기서 꺼내줘. 난 이제 퇴치돼도 괜찮아, 빙글.
1: 조용히 해! 네가 퇴치되면 제니가 곤란해져 다 해!
2: 남은 상자는 이게 다야. 이 중에 틀림없이 그게 들어있겠지?

0: 절대 네 마음대로 핑크핑크 데려갈 순 없어, 꿀이! 영화의 눈덩이!
1: 끈질기고 싶어 해!
0: 흥! 놓칠 순 없지!
2: 그렇게 놔둘 것 같아, 다 해!
3: 거기서 숨지!
0: 얘들아!
2: 마지막 열쇠 티니핑을 너희에게 넘겨줄 순 없다, 다 해!
0: 제니를 위해서야. 제니가 그걸 필요로 하니까.

0: 드디어 마지막 하나.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혹시 처음부터 그건 없었던 게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 안에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라고.
1: 제니의 행복을 방해하는 건 내가 용서 안 해. 사해!
2: 우린 제니의 행복을 방해한 적 없다고.
3: 다이핑! 이런 식으로는 모두 불행해질 뿐이야.

어째서 난 원하는 걸 손에 넣을 수 없는 운명이야? 어째서 왜? 왜? 왜?

0: 소원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나 뭐든지 다해. 이런 마음에 네가 알 리가 없지. 다해.
1: 조금만, 조금만 더. 행복은 남의 방해에서 얻는 게 아니었지.
0: 시끄러워. 네가 뭘 한다고 다해.
1: 나도 로미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죠. 로미를 위하는 내 마음을 제니를 위하는 네 마음에 담고 지키지 않았죠. 핑글핑에게 빨리 가봐야 했죠.
2: 이번에야말로 미안해.
0: 속도가 너무 빨라, 솔리지. 저거요.

0: you're not doing. 마침내 내 손으로 운명을 거머쥐었어.
1: 녀석이 결국 레이븐 하트윙을 찾아낸 건가? 상자에서 나가기 전에 부디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를.
0: 이런, 뭐야, 다 똑같이 생겼어.
2: 일단 저 좀 아무거나 하나 맞춰보자.
0: 알았어.

0: 어쩌지? 꽃쟁이는 진주가 또 늘어나나 봐. 계속해서 늘어나면 더 찾기 힘들어질 거야. 어떡하지? 프린세스! 저게 진짜야, 그래!
1: 정말?
0: 빙글빙은 얼음의 핑이핑이지만 눈물은 따뜻해서 얼지 않아, 그래!
1: 알았어.

15, 13, 10cm 전부 다 캐치했어.

0: 고마워, 브래피.
1: 달피. 드디어 그걸 손에 넣었어. 이제 로미는 상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만 돌아와.
0: 제니!

0: 스토키? 제니한테서 로미로 소유권이 넘어온 거야, 쥬! 이제 상자를 열 수 있게 됐어, 쥬! 이거 봐! 너희 덕분에 마스터키를 얻었어! 상자야! 이제 드디어 상자에서 나올 수 있게 됐어!
1: 정말 고마워! 여기에서 나갈 수 있다니 꿈만 같아!
0: 행운픽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 나나? 저런 상자 속에 있는 걸 보면 분명 못생겼을 거야, 솔지.
2: 혹시 실제 모습도 상자인 거 아냐, 그래?
0: 자, 그럼 열어보자.

0: 아니, 헤븐핑, 너 정말 아름답다. 마치 번데기에서 나비로 탈바꿈한 것 같아.
1: 루미,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너라면 틀림없이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멋진 행운이 루미를 지켜주기를.

0: 주니.
1: 말도 안 돼. 분명 여기에 뒀는데. 설마 로미가 열쇠 티니핀을 모두 캐치한 거야? 얼마나 더 나를 방해해야겠어. 로미, 기다려. 너한테서 반드시 마스터키를 다시 뺏어올 테니까.
2: 티니핀 패션쇼.
3: 위대한 신행운 핑님, 그동안의 무례를 용서해주세요.
4: 저도요, 솔찌. 용서해주세요, 솔찌.
5: 괜찮아. 그냥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친구로 대해주면 돼.
3: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6: 로미 공주님,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도 열쇠 티니핑들을 모두 캐치해내셨군요.
2: 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6: 티니핑이 모두 캐치되면 저한테도 알람이 오도록 해뒀거든요.
2: 아참, 마스터키도 얻었어요.
5: 그리고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랜만이에요.
6: 오, 그래, 잘 지냈니? 봉인이 풀려서 천만다행이구나.
5: 네, 로미 공주님을 만난 건 행운이었어요.
2: 둘이 원래부터 아는 사이였어요?
6: 아무튼 마스터키의 행운핀까지 있으니 미스틱 마을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어요. 너희가 열심히 해준 덕분이기도 하지. 모두 아주 잘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당장 마을로 들어갈 수는 없단다. 어떻게 된 건지 북쪽의 네모 산기슭으로 가는 길이 사라져버렸거든. 저도 방법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하게 다시 뵙지요.
3: 집에 가고 싶은데 봉다.
5: 걱정 마. 우리가 문을 만들면 돼. 마스터키의 힘으로 열쇠들을 이어서 미스틱 마을로 가는 비밀의 문을 만들 수 있거든. 행운의 힘이여, 비비는 자들을 인도해라. 지금이야, 로미. 어서 마스터키를 여기 꽂아. 마스터키여, 열쇠 티니핑들의 열쇠를 하나.

0: 아직 카트로즈 컬렉션을 다 만들지 못했는데. 패션
1: 컬렉션?
0: 여기서 공부한 패션 아이디어들로 옷을 만들고 있었거든. 패션 거의 다 됐는데.
2: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릴 거야. 마법의 힘이 많이 필요하거든.
3: 그럼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
4: 뭐 같이 하면 금방이니까. 솔지
5: 나도 할래. 모델로 딱이지 나야. 어?
3: 그럼 다 같이 패션쇼를 하는 건 어때쥬?
2: 그거 좋다. 그럼 이곳에서의 생활도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겠는데?
3: 좋아. 화려한 파티 파티는 나도 맡겨. 파티
6: 무대도 튼튼하게 만들어야겠군. 고차.
7: 패션쇼에 음악이 빠질 순 없지.
8: 맛있는 음식도 냠냠.
9: 예쁜 헤어스타일이 막 떠올라 꾸며.
3: 그래,
10: 다 같이 멋진 패션쇼를 만들어보자.
11: 좋아.

0: 뭔가 엄청난 힘이 보호하고 있어. 치, 그 방법밖에 없겠군.
1: 그럼 다들 잘 놀다가.
2: 네, 언니. 걱정 마세요.
3: 어, 곧 있으면 시작인데.
0: 어?
2: 러비!
3: 조아핑, 방글핑, 이거핑. 이게 얼마만이야.
2: 다들 어서 와.
4: 초대해줘서 고마워, 좋아. 보고 싶었어, 방글.
5: 반가워, 빌더. 이거 다른 친구들이 못 와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믿어. 정말 기대된다, 믿어.
4: 패션쇼 끝나면 우리 옷도 만들어주겠지, 방글?
6: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할까요? 열쇠 티니핑 패션쇼 타!

0: 정말 성공적인 수였어. 얘들아, 오늘 정말 즐거웠어.
1: 맞아, 패션쇼도 최고였어.
0: 그치, 오늘 다들 진짜 멋졌어.
2: 롱이롱.
0: 뭐야?
3: 드디어 열쇠가 완성됐어.

0: 열쇠들이 왜 다시 돌아오지 않지?
1: 예! 빨리빨리 가자, 빨리!
0: 제니!
2: 레이븐 학초인 모든 걸 레이븐 큐브 속으로!
1: 네가 어떻게 여기에!
2: 놀랄 것 없어. 빼앗긴 내 걸 찾으러 온 것뿐이니까.
1: 제니! 잠깐! 내 얘기 좀 들어줘!
2: 너랑 할 얘기 없어.
1: 아, 저기 있군. 그건 네게 아니야, 제니!
2: 소용없어. 제니, 어서 변신하자.
1: 응? 뭐라고?

0: 드디어 전설의 힘을 얻었어. 내가 진정한 프린세스야! 네 그 작은 하늘도 내 거야. 자, 이번엔 누구의 핫도잉이 더 강한지 한번 볼까? 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제니!
1: 로미!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줄무랑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0: 얼리면 더 맛있어.
11: 남방구는 북방구와
1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13: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언스.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길길
1: 줄무란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뭐든지 뮤직 박스.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 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 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 젤리.
11: 우리 모두
1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지금.
12: 얼굴엔
13: 순한 킬킬.
12: 식물엔
13: 덥덥한
14: 순하게
13: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5: 어린이 여러분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박스. 오늘의 박스 한번 불러볼까? 박스맨.
16: 뭐?
15: 오늘 박스가 되게 작네.
16: 그러기도 못 잡아.
15: 감사합니다. 얘들아, 응? 오늘은 박스가 엄청 가벼운데? 휘파람 강아지?
16: 강아지는, 우와, 귀여운 강아지, 귀엽다, 귀여운 강아지.
15: 귀여운 강아지 좋아해?
17: 여기 네. 강아지가 있는 건 아니야.
15: 강아지 좋아해? 강아지가 이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얘들아, 열어보도록 할게.
16: 네.
15: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저씨 혼자 말하면 안 열어.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4: 똥꼬 막쓰길래 뭐 안에 뭐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 안에 뭐가 들어 있을?
16: 나도 볼 거야. 응? 아 나도 볼 거야.
15: 어? 어? 야.
16: 뭐야?
15: 박스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16: 응?
15: 잠깐만.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16: 어 그러게.
15: 어? 잠깐만. 빈박스지 그지? 지희야. 저거 봐. 아무것도 없지?
16: 그래요.
15: 어? 어? 박스맨.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에요? 박스맨. 이거 빈박스인데? 어? 야 이거 어디에서 나온 소리야? 어? 어? 어? 얘들아. 우와! 우와 멋있다! 우와!
17: 안녕!
15: 와, 안녕하세요!
17: 자 나는 휘파람 아저씨 그리고 얘네들은 휘파람 강아지예요.
15: 와! 아저씨가 입으로 휘파람을 불면서 나오는 소리였어.
17: 오늘 박스에서 들린 소리는 바로 요 입으로 부는
16: 휘파람.
17: 휘파람 소리였답니다.
15: 와, 얘들아 휘파람 신기하지?
16: 네.
15: 아저씨 엄청 잘하신다. 나도 한번 해볼까? 아, 난 안 돼요, 아저씨.

0: 안 돼, 괜찮아요.
1: 안 돼요.
2: 나도 안 돼.
0: 휘파람 소리는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지니까요.
1: 아, 맞습니다. 자, 그럼 아저씨. 네. 조금만 더 휘파람 좀 보여주세요.
0: 아, 조금만 더 들려드릴까요? 예. 자, 그럼 아저씨가 휘파람 짧게 좀 더 불어볼게요. 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들어봐요.
1: 박수!

0: 와, 조려봐, 너도 휘파람 한번 불어봐봐. 그거는 꼭기요, 꼭꼭. 지우도 한번 불어봐봐. 지우 한번 불어봐봐. 지우. 예, 지. 생지, 생지. 저게 비는 닭 소리. 아저씨?
1: 바람 소리. 바람이다. 아,
0: 되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2: 그래서
1: 괜찮아요.
2: 오늘은 듣는 걸로 만족을 하도록 해요.
0: 네.
2: 자, 지유랑 정엽이 이제 휘파람 강아지 한번 만져볼까요?
0: 얘들아, 만져봐봐. 강아지다. 나 강아지 진짜 좋아하는데.
2: 데프콘 아저씨도 하나 갖다 줘봐.
0: 자, 데프콘 아저씨 강아지.
2: 데프콘 아저씨.
0: 어머, 날 너무 닮았다.
2: 자, 우리 지유.
1: 어머,
2: 정엽이.
1: 나는 점프감수 강아지.
2: 우리 휘파람 강아지들은 휘파람 소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0: 네.
2: 자, 우리 강아지랑 휘파람 소리 들으면서 한번 산책해볼까요?
1: 네.
0: 자, 그러면 네. 아저씨를 따라서 아저씨 휘파람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한번 산책시켜보자.
1: 네.
0: 자, 가보자.
2: 자, 제가 풀어드릴게요.

0: 나는 아까운치. 나는 그냥 고루.
1: 이번엔 반대로.
2: 아, 반대로, 반대로. 이번엔 반대로. 자, 정유비가 앞장서. 가자. 랄라라. 랄라랄라라.
0: 점프에서 가기. 점프에서 가기. 점프에서 가기. 먼저 가지 마.
2: 와, 너무 재밌다.
1: 와, 너무 잘했어요.
2: 얘들아, 엄청 신나지? 와, 너무 재밌다.
1: 자, 이번에는 휘파람 소리를 잘 듣고 우리 휘파람 강아지들을 점프시킬 건데.
2: 아, 점프.
1: 그냥 점프하면 얘네가 재미가 없고 제자리에서 아저씨 휘파람 소리가 올라갈 때마다 같이 점프시켜주는 거예요.
2: 자, 얘들아, 그럼 아저씨 휘파람 소리 한번 잘 듣고 우리 점프 한번 시켜보자.
1: 자, 잘 들어봐요.

0: 아저씨!
1: 네!
0: 애들이 이렇게 자르는데 이 강아지 주시면 안 돼요?
1: 아, 좋아요. 그러면 이 강아지들은 아저씨가 선물로 줄게요.
0: 이야, 아, 신난다!
1: 자, 그리고 아저씨는 이제 거리로 산책을 나갈 겁니다. 어? 선물은 여러분이 가지시고 아저씨는 이제 갈게요.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빵. 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아. 이리 와요 얘들아. 오늘 박스는 뭘까?
1: 궁금해요.
0: 궁금하지? 궁금할 네. 땐 누구를 불러야 되지?
2: 박스맨!
0: 박스맨! 어디 있어요?
2: 박스맨!
0: 어, 박스맨이다!
3: 박스맨. 어?
4: 안녕하세요.
3: 내 몸이 악기예요?
0: 어?
4: 내 몸이 악기예요?
0: 내 몸이 악기예요? 몸이 악기라고?
3: 뭐?
0: 어? 그럼 몸으로 연주하는 건가?
3: 몸으로 어떻게 연주를 해?
0: 얘들아, 궁금할 땐 어떻게 해야 되지?
2: 흔들어봐요.
0: 오케이.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박스. 어? 어? 무슨 우와. 기분 좋은 소리가 들렸다. 그지? 딸락딱딱딱딱딱 이런 소리 났지? 그지? 한번 꺼내볼까?
2: 네.
0: 알았어.
2: 네.
0: 한번 꺼내볼게. 자. 자, 자, 어? 어? 이 박스 안에, 어? 이게 뭐지? 손하고 발이 들어가 있는 카드네. 이거는?
2: 손, 발.
0: 이거는?
2: 발, 손.
0: 잠깐만, 그러면 손으로 연주하라는 건가?
3: 그런 것 같아요.
0: 그러면 카드가 두 장이니까 한 장씩 나눠 가질까?
3: 네.
0: 자, 그러면. 우리 지윤은 어떤 카드?
5: 저는 이거.
0: 손발 카드. 정혜빈은?
6: 손발.
0: 발손 카드.
6: 발손인데?
0: 그러면 재밌을 것 같으니까 우리 다 같이 손으로 한번 연주해볼까?
2: 네!
0: 그러면 아저씨도 같이 해야 되니까 아 이걸 좀 누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2: 저요.
0: 누가 들어주면 좋을까? 우리 같이 해야 되니까 박스맨 한번 불러볼까?
2: 네.
0: 박스맨!
2: 박스맨!
0: 아 고마워요 박스맨. 우리 손과 발로 춤을 한번 춰볼 테니까 우리 손과 발로 연주하게 이 카드 좀 들고 있어줄 수 있어요? 잠깐만 싫은데 같은데 들어주세요 박스맨. 자 이건 손발 이거는 발손 카드예요. 자 그럼 얘들아 자 박스맨 보면서 박스맨이 들고 있는 카드를 보면서 우리 한번 연주 한번 해보자 알았지?
5: 네.
0: 자 그러면 우리 지우 카드가 뭐였죠?
5: 손발.
0: 손발이죠? 그러면 지우 카드 먼저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자, 정유비도 준비됐지?
7: 네.
0: 자, 손발.
5: 손발.
0: 오, 잘한다.
5: 손발.
0: 손발. 손발. 자, 그럼 이번엔 정유비께 뭐였지?
6: 발손.
0: 발손 준비됐어요?
5: 발손발.
0: 써, 준비 시작.
5: 발손.
0: 아, 좋아. 어, 잠깐만. 박스맨, 어디 가요? 박스맨, 어디 가요?
2: 어디 가요, 박스맨?
0: 빨리, 박스맨 돌아오라고 손발 가자. 손발. 어, 바로 왔네요? 어, 박스가 또 있어요? 얘들아, 박스가 또 있어. 내 몸이 악기예요, 파트 2야? 어머, 박스가 또 있네. 한번 열어볼까?
7: 네.
0: 그래. 이번에 너희들이 한번 열어봐봐.
2: 예.
0: 자, 잠깐만. 아! 어. 이번에는, 얘들아, 잠깐만.
3: 어, 이번에는 잠깐만. 카드도 있다.
0: 얘들아, 어.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는 카드네? 어! 발하고 손 스티커가 있다.
7: 네.
0: 그지?
7: 네.
0: 그러면은 손발 모양 스티커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스티커로 우리만의 카드를 한번 만들어보는 거 어때?
2: 네.
7: 네, 좋아요.
0: 좋아? 좋아. 그러면 우리 박스맨이 잠깐 들고 있어 주실래요? 자, 정혜비 것도. 그러면 우리 정혜비, 제일 처음에 뭐 먼저 붙이고 싶어?
7: 저는, 발.
0: 발? 발 먼저 붙일래?
7: 네.
0: 그럼 가사 한번 붙여봐.
7: 손.
0: 지우는? 손. 오케이, 그럼 지우 카드에도 가사 붙여봐요. 자, 우리 정혜비, 지우 리듬을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너네들만의 리듬을 우리가 만드는 거야.
7: 손발.
3: 야, 난 이렇게 했어. 손발.
0: 어? 창의적인데? 와.
3: 나는 손발.
0: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카드로 한번 우리만의 리듬을, 우리만의 음악을 한번 연주를 해보자. 알았지?
2: 네!
0: 자, 그럼 박스맨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자, 보자. 자, 정혜비 카드부터 우리가 음악을 한번 연주해보자. 정혜비 카드가 뭐였지?
7: 발, 손발.
0: 그래.
7: 발, 손, 손.

준비됐지 얘들아? 그러면 음악 주세요. 준비. 1, 2, 3, 4. 발, 손, 손, 발. 발, 손, 손, 발.

0: 건데 지울 거는 손발손발이야. 손발손발 준비됐어?
1: 네.
0: 자, 그럼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자. 준비됐어? 자, 손발손발, 손발손발, 손발손발, 손발손발, 손발손발, 손발손발. 아주 잘했어. 그럼 이번에는 아저씨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아.
2: 뭐든지 뮤직, 뭐든지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뭐든지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뭐든지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뭐든지 뮤직 박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1: 순한
0: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식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1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태풍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 주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준비해 주세요. 외출 시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촌에서는 논뚝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사장, 하천, 해안가와 같은 위험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피해주세요.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지역에서 이동시키고 간판, 비닐하우스, 선박 등은 단단하게 고정해 피해를 예방해주세요. 산간과 계곡 등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해주세요. 태풍 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행동요령 미리 알고 실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생일 축하해!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0: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1: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2: 지우개 있었어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2: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염호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0: 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주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1: 직동. 얼굴엔
4: 순하게 직동.
1: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김치 전.
7: 우와! 무김치 진짜 맛있다! 호떡아, 너도 먹어봐! 응? 호떡아, 또 밥 안 먹어?
6: 난 먹었어! 배불러!
7: 뭐? 언제? 어디서? 누구랑? 뭘 먹었는데?
6: 피자랑, 라면이랑, 소시지랑, 아! 치킨이랑 탄산음료까지 먹었어.
7: 김치는? 라면이랑 김치랑 함께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근데 김치를 안 먹었다고?
6: 아, 나 김치 싫단 말이야. 아이고 뭐야?
7: 갑자기? 기침까지? 호떡아, 또 감기 걸린 거 아니야?
8: 비상! 비상! 딱지딱지딱지! 딱지딱지딱지!
7: 어? 어? 갑자기 소장딱지가 왜 깜빡이는 거지? 혹시 호떡이 네가 김치를 안 먹어서?
6: 에이, 김치를 안 먹었다고 소장딱지가 깜빡인다고?
7: 소장이 문제가 생긴 거라면!
6: 허! 김치를 안 먹으면 왜 소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김치를 안 먹으면 소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냐고? 왜?
7: 아이고, 그건 나도 모르지. 직접 가서 알아보고 오자.
6: 어? 누나, 여기 왜 이러지? 난리가 났네.
7: 여긴 소장이야.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지?
9: 유산균이시오?
7: 소장님, 괜찮으세요?
9: 고맙소, 유산균.
7: 어? 내가 유산균이 됐네.
6: 어? 일어나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10: 자다니, 나 쓰러져 있었어.
6: 네?
10: 방금 유해균들과 전쟁이 있었던 거 모르오? 김치, 그대가 늦게 오는 바람에 진 거 아니오?
6: 응? 내가 김치라고?
7: 김치 때문에 전쟁에서 지다니오?
9: 엄밀히 말해 김치 탓은 아니오. 피자, 라면, 소시지, 치킨, 콜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진 것이지.
7: 그런데 왜 피자, 라면, 소시지, 콜라, 치킨 때문에 전쟁에서 진 거예요?
9: 그럼 내가 얘기해 주지. 다들 앉으시오.
7: 네.
9: 옛날 아주 먼 옛날부터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해 왔소. 그래서 영양분이 넘쳐났지. 하지만 그 영양분을 노리는 세균들도 아주 많았소.
6: 네? 세균이요?

0: 유익견 착한 견디로구나.
1: 옳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소장님을 지키겠습니다.
2: 지키겠습니다.
0: 소장을 지키세, 소장을 지키세, 소장을 지키세. 유해균 나쁜 균이로구나.
3: 우리가 유익균들이 소장을 지키게 놔둘 것 같소?
0: 소장에는 유산균처럼 소장을 지키는 착한 세균들과 소장을 해치려고 노리는 나쁜 세균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살고 있었소. 그런데 갑자기
4: 소시지
3: 설탕탕탕탕 몽땅 다 우리 유해균들이 좋아하는 음식 아니오?
0: 먹고 힘내세, 먹고 힘내세, 먹어 힘을 내보세. 유해균 불끈 힘이 난다.
3: 잘 가셔.
2: 오장의 평화는 깨졌소. 어? 그렇다면
3: 아이고 중간견
0: 반갑구만. 반가워요.
3: 아이고 반갑구만. 반가워요.
1: 아니 중간견, 우릴 배신하는 것이요?
2: 아, 그렇게 됐어. 내가 원래 힘센 편에 사는 균이잖소.
1: 유해균이 나타났어. 면역 세포들은 모두 모이시오.
3: 너부터 없애주겠소.
1: 내 유산을 받으시오.
3: 어이구.
1: 이럴 수가. 유해균들이 너무 강해졌소.
3: 독소! 내 독소도 봐봐라! 독소!
0: 김치는 어서 와주시오! 유산균도 어서 와주시오!
3: 중간균, 뭐해? 얼른 공격해!
2: 공격? 유산균, 미안하게 됐어. 독사!
0: 유산균, 정신 차리시오!
3: 중간균, 아주 잘했어. 이제 소장은 우리의 것이오!
0: 안 된다, 이것들아!
3: 염증 발생! 독사! 이제 대장을 접수하러 가시오!
5: 어서 소장으로 가야 하오.
3: 가고 싶지만 문을 열 수가 없어.
0: 그뿐만이 아니었소. 유산균이 쓰러지자 면역세포인 T세포들에게도 문제가 생겼소.
6: 소장 면역력이 뚝 떨어졌다고 하니 침투하기 딱 좋겠군.
2: T세포들이잖아. 누구냐 너? 감기 바이러스다!
3: 꼼짝 마라!
2: 꼼짝 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도망가야지!
3: 계속 가!
2: 그냥 픽 쓰러지잖아!
6: 면역력 떨어진 거 맞네! 그럼 맘 놓고 감기 바이러스를 퍼뜨려주마!
3: 아니!
7: 감기에 걸렸나봐.
8: 그랬나봐 누나.
0: 면역세포는 소장이 건강해야 힘을 낼 수 있는데.
7: 그래서 힘을 낼 수 없었던 거예요?
0: 그렇소. 소장이 이러하니 그 유해균들 때문에 지금쯤 대장 마을도 난리가 났을 것이오.
3: 똥똥똥똥똥똥똥 나가.
4: 생각하지 마시오. 우리 먹을 게 필요하오.
3: 똥똥똥똥. 여기서 우리랑 함께 오래오래 삽시다.
2: 여기 오래 있으면 변비똥
6: 다 졌어. 나가지 말고 여기 더 오래오래 있으시오.
2: 똥 살려 똥.
7: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0: 유해균들이 또 오고 있어.
9: 소장님, 저희가 소장님을 지킬게요.
0: 좋소. 그럼 지금부터 김치전을 시작하겠소. 김치는 어서 유산균에게 당을 나눠주시오.
9: 네, 소장님.
0: 유산균은 유해균을 상대로 싸울 수 있겠소?
7: 네, 소장님! 근데 어떻게 싸우죠?
2: 우린 유산을 만들 수 있어. 유산균이잖소. 어서 김치를 먹고 유산을 만드시오.
7: 응, 알았어. 알겠소.
10: 냠냠냠냠. 김치 힘이여 소사라.
3: 피하시오! 이상하다. 아까 분명 유산균은 다 쓰러졌는데.
7: 새로운 유산균이요.
2: 나 김치 먹고 다시 유산 만들 수 있어.
11: 유산균, 지금 당장 김치를 데려오시오.
2: 내가 말이오? 알았소.
3: 유산균이 힘을 내지 못하게 김치를 다 먹어치우. 아우, 유해균들이 딱 싫어하는 맛이오. 중간균, 지금 당장 돌려보내시오.
2: 김치, 갑시다.
7: 응? 가도 돼요?
2: 난 이쪽, 저쪽, 양쪽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중간균이니까 괜찮소.
3: 근데 중간균 왜 안 오시오?
12: 어서 돌아오시오.
2: 지금 이쪽이 더 센 편이니까 나 여기 있겠소. 잘 왔소.
0: 자, 그럼 당장 유해균들을 소장에서 몰아내시오.

0: 유해기들 거기 서시오.
1: 뭐야 뭐야, 여기까지 쫓아온 것이오?
0: 김치전에 승자를 가려야 할 것 아니오. 호떡아, 아니 김치야, 나한테 김치 힘을 줘.
2: 알겠었나? 김치 힘이오. 유산균에게 가라.
0: 김치의 힘이여 솟아라.
3: 처음 잘 피했어야지.
0: 간다!
2: 이겼다!
0: 이겼어!
2: 누나, 나 앞으로는 진짜 김치 많이 먹을 거야.
0: 좋았어!
4: 근데 또 김치전 안 치르려면 김치는 매일매일 먹어야 한다, 똥!
2: 걱정 마시오! 매일 먹겠소!
0: 똥! 이제 밖으로 나갑시다!

0: 정 타워.
1: 안 막아! 안 막아! 안 막는다고!
0: 그러지 말고 조금이라도 먹어봐.

0: 먹을 거야? 이 편식 대장아.
1: 뭐? 나 편식 대장 아니거든. 나 먹는다. 잘 봐. 자, 잘 봐. 자, 봐. 먹는다.
0: 아, 뭐야? 콩을 다 골라내고 먹으면 어떡해?
1: 콩 싫어. 난 고기가 좋아. 이 맛이지.
0: 아휴, 고기가 그렇게 좋아?
1: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좋아.
0: 어때? 콩도 먹을만 하지?
1: 응? 방금 내가 콩을 먹은 거라고.
2: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0: 콩 딱지가 깜빡인다.
1: 저기 왜?
0: 호떡이 네가 콩을 안 먹어서 깜빡이는 거 아니야?
1: 난 고기가 좋아서 고기만 먹고 싶은데 콩을 왜 먹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왜 콩을 먹어야 되는 거냐고? 왜?
0: 아이 콩 궁금해. 아이 그럼 호떡이 네가 직접 가서 알아보고 오면 되겠네. 자,
1: 내가
0: 응
1: 알았어.
3: 아니, 고기, 고기, 고기.
4: 아, 여기야?
3: 어. 에이쿠! 나가!
5: 나와!
3: 아이씨.
5: 고기왕님, 여기요?
3: 오, 그래, 그래, 그렇지.
6: 나도 소화되고 싶다. 내 차례는 언제쯤 오려나.
1: 여기는 위산탕이다! 내가 위산탕에 왜 왔지?
7: 야, 어디가? 이리 와.
1: 왜?
7: 보면 몰라? 저기 고기왕이잖아. 위산탕은 고기왕 세상이야. 고기왕 눈밖에 났다 하면.
5: 아, 손 아파.
3: 나가!
7: 봤지? 가차 없이 쫓겨나게 된다고.
1: 그럼 소화는?
7: 어림없지.
1: 그런 게 어딨어?
7: 이게 다 호떡이 때문이야. 호떡이가 고기만 좋아하니까 고기가 고기왕이 돼서 기고만장해진 거라고. 콩!
1: 내가 너무 고기만 좋아했나? 어떡해.
8: 어떡하긴. 힘들어도 버텨야지.
7: 우와, 안녕하세요.
8: 안녕. 못해. 나도 삼시세끼 저 고기왕 소화하느라 너무 힘들어. 아니 근데 처음 보는 손님들인데 누구?
7: 콩이라고 합니다.
8: 아 사이다가 호떡이 위산탕에 콩이 들어오는 날이 있다니. 이야. 가만히 있어보자. 콩은 어떻게 소화시키나? 아 일단 위산탕에 들어가 있어. 나 위산 가지고 올 테니까.
1: 네, 위님.
3: 고기 들어오려고?
1: 네, 위님이 위산탕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요.
9: 어디 들어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3: 고기.
9: 여긴 고기왕님 전용 위산탕인 거 몰라? 당장 나가.
7: 저희가 위산탕은 처음이라서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5: 위산탕은 처음이라고? 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니 너희들은? 아까 우리 밥 옆에 있던 콩들이잖아. 아 이상하다. 콩이라면 분명 호떡이가 밥에서 다 골라냈는데 어떻게 몸속으로 들어왔지?
3: 고기! 누구라고?
5: 신경 쓰지 마십시오. 콩이라고 하는데.
9: 보시다시피 별 볼 일 없는 음식입니다.
5: 특히 호떡이가 아주 싫어하는데.
9: 근데 진짜 너희들 어떻게 들어왔어?
1: 아, 호빵 누나가 먹이는 바람에.
10: 그럼 그렇지. 난 또.
11: 비상. 근육맨들이 쓰러지려고 한다.
12: 쓰러질 것 같아. 이 뼈를 떨어뜨리면 부러질 텐데. 어떡해.

0: 지금 당장 단백질을 배달하라.
1: 단백질이라면
2: 고기왕님한테만은 영양분이잖아요.
3: 그렇지.

0: 그렇지.
1: 혈장, 혈장, 혈장, 혈장. 아야, 고기왕 왜 아직 이러고 있어? 근육맨들이 단백질을 찾고 있는 거 몰라? 어서 빨리 소화돼서 나랑 같이 가자.
0: 아유, 귀찮은데. 아유.
2: 야, 어? 아니 고기왕. 아 뭐해? 어? 야, 어서 너부터 소화시켜줄게.
0: 아니 제가 꼭 가야 되는 건가요?
1: 아이 참. 단백질을 갖고 있는 게 너뿐인데 네가 안 가면 누가 가?
3: 밥을 소화시켜주세요. 예.
4: 저희가 갈게요.
3: 예, 예.
1: 밥에는 단백질이 없잖아. 탄수화물만 있잖아.
3: 아, 맞다.
5: 그렇지.
6: 고기.
7: 제가 다녀와도 될까요? 그, 얘도요.
0: 노래 못 들었어? 단백질은 이 고기한테만 있는.

0: 콩콩콩콩콩콩콩 단백질 콩? 그래? 단백질이 있어봤자지.
1: 콩, 난 너희들 믿는다. 소화시켜줄 테니까 근육맨들한테 가봐.
2: 자, 쏴!
3: 저 왕토는 뭐지?
4: 공들아, 어서 가자!
5: 네, 회장님!
0: 콩들이 가봤자지 뭐, 고기고기.
6: 근육이 튼튼하려면 단백질이 있어야 하는데.
7: 단백질은 언제 오는 거야?
4: 혈장. 근육맨 힘들었지? 단백질 데리고 왔어.
7: 회장님 오셨군요.
6: 네? 고기왕이 아니네요.
8: 고기왕은 아니지만 콩에도 단백질이 있어요.

0: 소화는 다 됐으니까 이제 근육맨들에게 단백질을 주러 가볼까? 보나마나 콩들은 해결 못했을 거야.
1: 당연하죠. 단백질 하면 고기왕.
2: 고기왕 하면 단백질 있죠.
3: 혈장, 혈장, 오, 혈장.
0: 마침 저기 오시네. 혈장님, 이 고기왕이 출동해야겠죠? 아이 그러게 단백질은 고기형 없으면
3: 콩들이 해결했어. 아!
0: 콩이 콩들이요?
2: 네.
3: 콩이 단백질 파워로 근육맨들을 구했다니까.
0: 고기 고기 고기.
4: 우와 진짜야 진짜야 진짜야 진짜야? 어 너희들이 단백질로 근육맨들을 구했어?
2: 뭐야 고기에만 단백질이 있는 게 아니네.
5: 우와 슈퍼히어로가 따왔네.
6: 슈퍼히어로?
0: 뭐야 단백질하면 고기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젖갓 콩들이 날 대신했다고? 으아!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0: 인데 화가 난다.
1: 얼레스테라!
0: 그 아니 어떻게 나왔지?
2: 결장 결장 결장. 어! 고기왕 몸에서 지방이 빠져나왔어.
1: 지방 중에서도 나쁜 콜레스테롤.
2: 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핏줄이 좁아져서 움직일 수가 없어. 이 고기왕 어떻게 좀 해봐.
0: 콜레스테롤은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 야, 혈장 살려.
0: 고기.
3: 이상, 이상. 고기왕 몸에서 나온 나쁜 콜레스테롤 때문에 핏줄이 막혔다.
4: 왜 이러지? 핏줄이 막혔나? 쿵쾅쿵쾅 뛸 수가 없어.

0: 어허이 콩들아,
1: 지금부터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한다. 콩콩.

0: 너희들이 날 구했어. 슈퍼 히어로 콩 고마워.
1: 슈퍼 히어로
2: 고기에 대체 뭐가 들어있는데?
3: 아, 콩 지방이요. 콩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앨 수 있거든요. 콩콩.
2: 뭐야? 콩에는 단백질이 있어서 근육을 키우고 지방도 있어서 고기에서 나온 나쁜 콜레스테롤도 없앤다고?
3: 이렇게 멋진데 콩 안 먹을 거요?
1: 당연히 먹어야지. 친구들도 먹을 거지? 우와, 콩 최고 딱지다.
4: 비상, 비상.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있다.
0: 칼슘이?
3: 걱정 마. 다음 시간 뼈를 구하기 위해 콩들이 다시 돌아온다. 콩콩!
2: 고기고기?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주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1: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6: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언스.

0: Balloons.
1: Balloons. Draw something.

0: Miss Pen?
1: What about buttons?
0: Buttons?
1: Yes.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지진. 나 벨로 호르즈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로 공제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1: 여러분 사랑합니다.
2: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3: 일기장이요.
2: 방과 후에 한 일은
3: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2: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3: 빨간 머리엔
2: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3: 오리를 길렀던 거요.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3: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2: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3: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2: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3: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2: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3: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2: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3: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2: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3: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0: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그림책 뽕뽕뽕. 빨간 부채, 파란 부채, 그레이트 북스. 햇볕은 쨍하고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운 날이었어. 머리 허연 할아버지가 길을 가는데 저 앞에 반드르르한 비단 주머니가 떨어져 있었지.
1: 엥? 이게 뭐지?
0: 할아버지가 비단 주머니를 열어보니 부채 두 개가 들어있었어.
1: 오호, 더운데 마침 잘 됐구나.
0: 할아버지는 빨간 부채를 슬슬 붙였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코가 쭉쭉쭉 길어지지 뭐야.
1: 아이고, 내 코! 내 코가 왜 이러지?
0: 할아버지는 코를 잡고 펄쩍펄쩍 뛰었어. 쩔쩔매던 할아버지가 혹시나 싶어 이번에는 파란 부채를 살살 붙였지. 그랬더니 코가 도로 쑥쑥쑥 줄어들었어.
1: 휴! 다행이다.
0: 할아버지는 코를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쉬었지. 할아버지는 부채를 요리조리 살펴봤어.
1: 이것이 바로 요술부채로구나.
0: 할아버지는 부채를 들고 싱글벙글 웃었어. 빨간 부채로 코를 쭉쭉 늘렸다가 파란 부채로 도로 쑥쑥 줄였지. 할아버지는 불쑥 욕심이 났어.
1: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요술부채로 돈을 벌어야겠다.
0: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을 찾아갔어. 마침 부자 영감은 낮잠을 자고 있었어. 할아버지는 살금살금 다가가 빨간 부채를 살랑살랑 붙였어. 부자 영감의 코가 쭉쭉쭉 길어졌지. 그런 줄도 모르고 부자 영감은 쿨쿨 잠만 잤어.
1: 깨어나면 놀라 까무러지겠지?
0: 부자 영감의 코가 방망이만큼 길어지자 할아버지는 슬그머니 달아났어. 잠에서 깬 부자 영감은 화들짝 놀랐어.
1: 아이고야, 내 코가 왜 이래?
0: 부자 영감은 코를 붙잡고 소리소리 질렀지. 의원을 부르고 약을 먹어도 아무 소용 없었어. 마당쇠가 있는 힘껏 코를 밀어넣었지만 그런다고 줄어들겠어?
1: 내 코를 고쳐주는 사람에게 재산의 절반을 주겠소.
0: 부자 영감은 울면서 소리쳤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지. 저마다 별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아무도 코를 고치지 못했어.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 할아버지는 그제야 슬슬 부자 영감을 찾아갔어. 진하게 끓인 보리차 한 사발과 파란 부채를 챙겨들고 말이야.
1: 이 약을 드시면 금세 나을 겁니다요.
0: 할아버지는 벌컥벌컥 보리차를 마시는 부자 영감에게 살살 부채질을 했어. 부자 영감이 약사발을 내려놓자 코가 감쪽같이 멀쩡해졌지.
1: 아이고, 이제야 나았구나. 이보게 정말 고맙네. 약속대로 내 재산의 절반을 줌세.
0: 할아버지는

0: 재물을 잔뜩 받았어. 부자가 된 할아버지는 날이면 날마다 놀고 먹었어. 심심할 때면 빨간 부채, 파란 부채로 코를 늘였다 줄였다 장난을 쳤지.
1: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단 말이야. 어디까지 늘어나나 한번 해볼까?
0: 할아버지는 빨간 부채를 파닥파닥 열심히 붙였어. 지붕보다 높이, 나무보다 높이, 산보다 높이. 코는 쭉쭉쭉 계속 늘어났단다. 자꾸자꾸 늘어나던 할아버지의 코는 구름을 뿅 뚫고 하늘나라까지 올라갔어. 옥황상제는 불쑥 올라온 코를 보고 깜짝 놀랐어.
2: 여봐라, 저게 무엇이냐?
0: 신하들이 요리조리 살펴봤지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지.
2: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저 괘씸한 것을 당장 묶어버려라.
0: 옥황상제의 불호령에 신하들은 할아버지의 코를 기둥에 꽁꽁 묶었어.
1: 아야, 왜 갑자기 코가 아프지? 너무 느렸나? 다시 줄여야겠다.
0: 할아버지가 파란 부채를 붙이자 몸이 붕 떠올랐어.
2: 이거 왜 이래?
0: 할아버지가 부채질을 할수록 지붕보다 높이, 나무보다 높이, 산보다 높이 계속 위로 올라갔지. 하늘나라에 코가 묶여있으니 그럴 수밖에. 어느새 할아버지는 하늘 높이 둥둥 떠있었어.
2: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괜한 욕심을 부리다 벌을 받나 보구나.
0: 할아버지는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었지. 그때 옥황상제가 명령을 내렸어.
2: 이제 혼쭐이 났겠지. 그만 풀어주어라.
0: 신하들이 코를 묶었던 밧줄을 탁 풀었어. 할아버지는 그만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단다. 목타러 간 총각, 그레이트 북스. 옛날 옛날에 지지리도 복이 없는 총각이 살았어. 열심히 가꾼 곡식은 홍수가 쓸어가고, 부지런히 마련한 땔감은 도둑맞기 일쑤였지. 새로 집을 지으면 뭐하나? 벼락을 맞아 홀라당 타버리는걸. 정말 뭘 해도 되는 일 하나 없는 총각이었어. 어느 날 거지 할아버지가 찾아왔어.
1: 총각, 배가 고파 그러니 먹을 것 좀 주게나.
0: 총각은 선뜻 자기 밥을 나눠주었어. 밥을 먹던 총각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
3: 할아버지, 저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요?
1: 그럼 하늘나라에 가보지 그러나. 거기 가면 복을 탈 수 있을 텐데.
0: 그 말에 총각은 귀가 번쩍 뜨였어.
3: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1: 서쪽으로 한참을 가다 보면 나온다네.
0: 다음 날 총각은 보찜을 꾸려 길을 떠났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어. 칼로 깎은 듯 날카로운 바위산을 넘고 도깨비가 튀어나올 듯 컴컴한 골짜기도 여럿 지났지.
3: 휴, 얼마나 더 가야 하나?
0: 총각이 잠시 한숨을 돌리는데 저기 산자락 아래 불빛이 보였어. 불빛을 따라가니 웬 처녀가 혼자 사는 집이 나왔어.
3: 저는 하늘나라로 복을 타러 가는 길입니다. 이 집에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4: 예, 그러세요.
0: 처녀는 정성껏 밥을 차려주며 말했어.
4: 하늘나라에 가서 옥황상제를 만나거든 제가 언제 시집갈지 물어봐주세요.
0: 다음날 아침 일찍 총각은 다시 길을 떠났어. 또 한참을 걷자 넓은 들판이 나왔어. 그런데 커다란 나무 앞에서 아이 셋이 울고 있는 거야.
3: 얘들아, 왜 우니?
5: 아무리 가꾸어도 이 나무에 꽃이 피지 않아요.
3: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옥황상제께 왜 그런지 꼭 여쭈어보마.
0: 총각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어. 총각은 다시 한참을 걸어가다 컴컴하고 깊은 낭떠러지를 만났어. 그때 커다란 이무기가 솟아오르더니 총각의 몸을 칭칭 휘감는 거야.
2: 살려주세요! 저는 하늘나라에 가서 옥황상제를 만나야 해요!
1: 그래, 그럼 내가 왜 용이 못 되는지 꼭 물어봐다오.
0: 총각은 벌벌 떨면서 고개를 끄덕였지. 이무기는 총각을 태우고 순식간에 구름 위로 솟아올랐어.
1: 여기가 하늘나라다. 나와 약속한 것을 잊지 마라.
0: 이무기는 총각을 내려주고 휙 사라졌어.
6: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0: 총각은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번쩍이는 궁궐 안으로 들어갔어.
7: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0: 옥황상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총각을 맞이했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복을 타러 가라고 일러준 할아버지가 바로 옥황상제였지 뭐야.
2: 옥황상제님, 제게 복을 주세요.
7: 너는 이미 복을 받았으니 그만 돌아가거라.
0: 총각은 옥황상제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어.
6: 이미 복을 받았다니, 내게는 복을 주시지 않으려나 보구나.
0: 총각은 돌아가기 전에 물어보았어.
3: 이무기는 왜 용이 되지 못하나요?
7: 여의주를 두 개나 가지고 있어서 그렇단다.
3: 들판의 나무에는 왜 꽃이 피지 않나요?
7: 나무 밑에 금덩어리가 있기 때문이지.
3: 산속에 사는 처녀는 언제 시집을 가나요?
7: 앞으로 처음 만나는 총각과 혼인할 걸세.
0: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얻은 총각은 옥황상제께 큰 절을 올리고 하늘나라를 떠났어. 총각은 맨 먼저 이무기를 찾아갔어.
3: 여의주를 두 개나 갖고 있어서 용이 되지 못하는 거랍니다.
0: 이무기는 갖고 있던 여의주 하나를 총각에게 주었어. 그러자 펑 하고 이무기가 용으로 변해 하늘로 올라갔어. 총각은 여의주를 소중히 품고 다시 길을 떠났지. 총각은 들판으로 가서 새 아이를 만났어.
3: 나무 밑에 금덩어리가 있어서 꽃이 피지 않는 거래.
0: 아이들이 땅을 파고 금덩어리를 꺼내자 나무에 색색의 고운 꽃이 활짝 피었어. 아이들은 기뻐하며 총각에게 금덩어리를 건넸어.
5: 저희는 필요 없으니 가져가세요.
0: 총각은 금덩어리를 보침 속에 넣고 다시 길을 떠났지. 마지막으로 총각은 산속에서 처녀를 만났어.
3: 앞으로 처음 만나는 총각과 짝이 될 거랍니다.
0: 그 말에 처녀의 얼굴이 발그레 물들었어.
8: 바로 당신이 제 낭군님이시군요.
0: 총각도 고개를 숙이고 수줍게 웃었어. 총각은 오는 길에 얻은 여의주와 금덩어리를 처녀에게 주었단다. 총각은 처녀와 혼인하여 아들 딸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 이만하면 정말 큰 복을 받은 거지 뭐야. 그 뒤로 총각은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렸대.
9: 좁쌀 한 톨로 장가들기 그레이트 북스. 깊고 깊은 산골짜기 조그만 집에 총각이 살았어.
10: 아, 심심해. 세상 구경이나 떠나볼까?
9: 총각이 짐을 꾸리는데 어찌나 가난한지 탈탈 털어봐야 달랑 좁쌀 한 톨밖에 없지 뭐야.
10: 우와, 그래도 좁쌀 한 톨이 있었네.
9: 총각은 좁쌀 한 톨을 꼭 쥐고 집을 떠났어. 길을 가던 총각은 해가 지자 주막집에 머물기로 했어. 총각은 주막집 주인에게 좁쌀을 맡겼지.
10: 아주 귀한 좁쌀이니 잘 맡아줘.
9: 주막집 주인은 좁쌀을 받아 부뚜막에 휙 던져버렸어. 그런데 그만 생쥐가 좁쌀을 꼴깍 먹어버렸지. 다음날 아침 총각은 좁쌀을 달라고 했어.
11: 아, 부엌에 뒀는데 생쥐가 먹어버렸지 뭐요?

0: 옆집 추위는 별로 미안해하지도 않았어.
1: 그럼 그 생쥐라도 잡아주오.
0: 주막집 주인은 기가 찼지만 별 수 있나. 쥐를 잡으러 부엌에 들어갔지. 왈강달강, 왠강댕강, 찍찍. 잠시 뒤 주막집 주인이 생쥐를 들고 나타났어.
2: 예쏘, 가져가시오.
0: 총각은 생쥐를 두 손에 쥐고 길을 나섰지. 휘적휘적 길을 가던 총각은 어느 농부집에서 하룻밤 지내기로 했어. 총각은 농부 아내에게 생쥐를 맡겼지.
1: 아주 귀한 생쥐이니 잘 맡아주오.
0: 농부 아내는 생쥐를 받아들더니 헛간에 휙 던져버렸어. 그런데 그만 고양이가 생쥐를 날름 잡아먹었지. 다음 날 아침, 총각은 생쥐를 달라고 했어.
3: 글쎄, 고양이가 생쥐를 잡아먹었지 뭐예요.
0: 농부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
1: 그럼 그 고양이라도 주오.
0: 농부 아내는 얼굴을 찌푸리며 헛간으로 갔어. 우당퉁탕, 와당탕퉁탕, 야옹야. 한참 뒤 농부 아내가 고양이를 내주었어.
4: 아휴, 여기 있어요.
0: 총각은 고양이를 데리고 강을 건넜지. 한참 걷던 총각은 어느 가게에 다다랐어. 하룻밤 묵기로 하고는 가게 주인에게 부탁했지.
1: 아주 귀한 고양이이니 잘 맡아주오.
0: 가게 주인은 고양이를 마구간에 묶어두었어. 그런데 마구간에 뱀이 나타났지 뭐야? 놀란 당나귀가 펄쩍펄쩍 뛰다가 그만 고양이를 확 밟아버렸어. 다음 날 아침, 총각은 고양이를 달라고 했어.
5: 글쎄, 당나귀가 고양이를 밟았지 뭡니까?
0: 가게 주인은 머리를 긁적이며 미안해했어.
1: 그럼 그 당나귀라도 주오.
0: 가게 주인은 할 수 없이 마구간으로 갔어. 이러 이러! 이히힌! 이히힌! 조금 뒤 가게 주인이 당나귀를 끌고 왔어.
5: 에휴, 데려가시오.
0: 총각은 당나귀를 타고 다시 길을 떠났지. 어느덧 총각은 한양에 도착했어.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구경하다가 여관에 들어갔지. 총각은 여관 주인에게 당나귀를 맡겼어.
1: 아주 귀한 당나귀이니 잘 맡아주오.
0: 여관 주인은 당나귀를 암소 옆에 메어두었어. 그런데 암소가 뒷발질을 하다 그만 당나귀 다리를 부러뜨렸네. 다음 날 아침, 총각은 당나귀를 달라고 했어.
6: 아유, 암소가 그만 당나귀 다리를 부러뜨렸습죠.
0: 여관 주인이 쩔쩔매며 말했어.
1: 그럼 그 암소라도 주오.
0: 여관 주인은 암소가 아까워서 눈물이 찔끔 났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암소를 끌고 왔어.
2: 이랴, 이랴! 음메, 음메!
6: 에구, 손님, 여기 있습니다요.
0: 총각은 암소를 몰고 다시 길을 나섰지. 총각은 저녁 무렵 푸주간에 이르렀어. 하룻밤 묵기로 한 총각이 푸주간 주인에게 부탁했어.
1: 아주 귀한 암소이니 잘 맡아주오.
0: 푸주간 주인은 암소를 외양간에 잘 메어두었지. 그런데 그 집 아들이 총각의 암소를 정승집에 팔아버렸단다. 자기네 소인 줄 알고 말이야. 다음 날 아침, 총각은 암소를 달라고 했어.
6: 아이고,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 녀석이 잘못 알고 암소를 정승집에 팔아버렸지 뭡니까?
0: 푸주간 주인이 싹싹 빌며 말했어.
6: 정승집이 어디요?
0: 총각은 정승집으로 헐레벌떡 뛰어갔지.
6: 내 암소를 돌려주시오.
0: 총각이 소리치자 정승이 어리둥절해하며 말했어.
7: 자네 소라고? 암소라면 이미 잡아먹었다네.
6: 그러면 내 소를 먹은 사람이라도 주시오.
0: 정승은 총각의 당돌한 말에 깜짝 놀랐어.
7: 내 딸이 그 고기를 제일 많이 먹었는데 어쩔 테냐.
0: 정승은 총각을 떠보려고 일부러 이리 물었지. 총각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
6: 그럼 그 따님이라도 주시오.
0: 정승은 배짱 두둑한 총각이 마음에 쏙 들었지. 그래서 껄껄 웃으며 허락했어.
1: 오냐, 그리해라.
0: 그렇게 총각은 좁쌀 한 톨로 정승집 딸과 혼인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 사윗감을 찾아 나선 두더지. 그레이트북스. 어느 깊은 산골에 두더지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마을에서 가장 어여쁜 처녀였어요.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오뚝한 코, 달림처럼 동그란 볼은 마냥 사랑스러웠죠. 어느 날 늠름한 두더지 총각이 찾아왔어요.
8: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0: 딸은 총각의 말에 두 뺨이 발그레해졌어요. 하지만 아빠는 딱 잘라 거절했죠.
9: 귀한 내 딸을 두더지에게 줄 순 없지.
0: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사윗감을 찾고 싶었어요.
9: 우리 딸을 누구에게 시집 보내는 게 좋을까?
0: 아빠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9: 그래, 세상에서 가장 힘센 신랑감을 찾아보자.
0: 두더지 가족은 딸의 신랑감을 찾아 길을 떠났어요. 두더지 가족은 땀을 뻘뻘 흘리며 가파른 산등성이를 올랐어요. 그때 황금빛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죠.
10: 해님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네.
0: 딸이 눈을 가리며 말하자 아빠는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9: 맞아, 가장 힘이 센 건 해님이야. 해님, 세상에서 가장 힘 센 해님, 우리 딸과 결혼해 주세요.
7: 그래, 그래,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지.
0: 해는 더욱 이글거리며 햇볕을 뿜어댔어요.
10: 아, 뜨거워.
0: 딸은 따가운 햇볕에 발을 동동 굴렀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구름이 몰려왔어요. 구름이 해를 가리자 사방이 어두워졌죠.
10: 아, 캄캄해. 해님이 안 보여요.
0: 딸의 말에 아빠는 구름을 가리켰어요.
9: 그래,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건 구름님이야.
0: 두더지 가족은 구름을 쫓아갔어요.
9: 구름님! 세상에서 가장 힘 센 구름님! 우리 딸의 신랑이 되어주세요!
6: 그야 물론이지.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니까.
0: 구름은 온 산을 시커멓게 뒤덮더니 세찬 비를 퍼부었어요. 두더지 가족은 비를 쫄딱 맞고 오들오들 떨었죠. 그때 바람이 휘잉 불어왔어요. 구름은 힘없이 흩어지고 말았죠.
4: 아이고, 이러다 우리도 날아가 버리겠어요.
0: 엄마가 바위를 꼭 붙잡고 소리쳤어요.
9: 그렇군, 가장 힘이 센 건 바로 바람님이야.
0: 두더지 가족은 바람을 쫓아갔어요.
9: 바람님, 세상에서 가장 힘 센 바람님, 우리 딸을 아내로 맞아주세요.
7: 그러고 말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힘 센 바람이니까.
0: 바람이 쌩쌩 더욱 거세게 불며 말했어요. 두더지 가족은 바람에 날리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썼죠. 그런데 쌩쌩 불던 바람이 쿵! 돌부처에 부딪혔어요.
9: 아이쿠, 아야!
0: 바람은 몸서리를 치며 달아나버렸어요. 하지만 돌부처는 꿈쩍도 안 했죠.
10: 힘센 바람님도 별 수 없군요.
0: 딸의 말에 아빠는 돌부처를 올려다보았어요.
9: 드디어 찾았다. 돌부처님이 가장 힘이 세구나. 돌부처님, 세상에서 가장 힘센 돌부처님, 우리 두더지 부부의 사위가 되어주세요.
7: 내가 가장 힘이 세다고?
0: 돌부처는 우뚝 선 채로 두더지 가족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부처가 기웃뚱 넘어지지 뭐예요?
11: 돌부처님, 왜 그러세요?
0: 두더지 가족은

0: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바로 그때 땅속에서 두더지 총각이 빼꼼 고개를 내밀었죠. 그제야 아빠 두더지는 깨달았어요.
1: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건 바로 두더지였어.
0: 다음 날 두더지 부부의 집에서 예쁜 딸과 두더지 총각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해는 쨍쨍, 구름은 둥실, 바람은 살랑. 돌부처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둘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답니다. 예쁜 딸과 힘센 두더지 총각은 아들 딸 여럿 낳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대요.
2: 그림책 뽕뽕뽕.

0: 방울아.
1: 할머니 껌딱지 그 이름은 방울방울 방울이.
0: 방울이가 착한 방울이야요.
2: 쟤는 좋아하면 펄떡 불어나가지고 뒹굴뒹굴 굴러요 이렇게. 한껏 뒹굴뒹굴 돌아 그러면.
1: 그런데 착한 방울이가 갑자기 불변한다. 씻다가도 어느새 다시 다정 모드.
0: 방울이 자자자자 예쁜 방울이 자가 방울이.
2: 아야 또 불어 또 불어 또 불어.
1: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알쏭달쏭한 할머니와 방울이의 관계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길.
3: 안녕하세요. 네, 촬영팀.
1: 할머니 안녕하세요.
4: 여기 와서 숨어서 보래.
1: 네가 문제의 주인공이구나.
4: 숨어서 보는 거야? 아이고.
1: 아이고야, 술래잡기 하자는 거야? 어떡하니? 우리 정식으로 인사해 볼까? 가까이서 보니 아구 잘생겼네. 방울아 만나서 반가워.
0: 방울아.
1: 할머니가 방울아 부르자 예 하듯 가는 방울이.
0: 왜 왔어?
4: 커자 그래. 아이 착해.
1: 이런 방울이가 할머니는 기특하고 또 사랑스럽다고.

0: 어머니, 그 노래는 무슨 노래예요?
1: 그 노래야 내가 진 거지, 그냥. 방울이. 착한 방울이, 예쁜 방울이에, 일로 와.
2: 이리 와, 소리에 쪼르르. 방울이 말 그대로 개냥인데요.
3: 방울아. 맛있어?
2: 사실 방울이가 이렇게 사랑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낮 동안 혼자 지내는 할머니 곁을 늘 녀석이 외롭지 않게 든든히 지키기 때문.
3: 그리고 법과 친구 사이는
2: 할머니가 공부를 할 때도 늘 함께 하는데요. 아유, 방울아, 근데 좀 비켜주지 않을래? 할머니는 이 상황이 익숙한 듯 공부를 이어가네요.
3: 부자유치나며 군신유의하며 부부유변하며 장유유서하며 부부.
2: 방울아, 할머니께서 공부엔 진심이신가 봐.
4: 할머니 책 그만 보고 나 좀 봐달라오.
3: 쟤는 좋아하면 펄떡 불어나가지고 뒹굴뒹굴 굴러요, 이렇게. 한껏 뒹굴뒹굴 돌아. 그러면 아, 너 나 사랑해달라 그러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배를 맺어주죠.
2: 방울이가 벌러덕 누웠을 때가 세상에서 제일 귀엽다는 할머니.
3: 딱딱딱딱딱딱딱딱 방울이 사탕
2: 방울이. 방울이는 참 좋게. 어? 그런데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죠? 뭘 잘못 본 건가 했는데 깨무는 거 맞죠?
3: 아야 아야 아야 또 물어 또 물어 또 물어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2: 방울아 너 할머니한테 왜 그래?
4: 방금 무슨 일 있었냐?
3: 여기 이렇게 깨문 게 여기하고 이렇게 깨문 자리가 먼저 깨문 자리야. 그러면 내가 그냥 나 근골기를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냥 막 때리지.
0: 아프니까 그만큼 아프니까.
3: 아 화날 때는 얼마나 화나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도망가고 막 난리야.
2: 하지만 곧 별일 아니라는 듯 녀석과 대화를 나누는 할머니.
3: 이렇게.
2: 방울이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할머니 껌딱지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그냥 잠깐의 해프닝이었을까요? 잠시 후 집으로 누군가 들어옵니다.
5: 전 이주의 막내딸이고요. 방울이 막내 누나입니다.
2: 에너지가 넘치는 막내 누나 반갑습니다. 체육교사답게 퇴근하자마자 힘차게 방울이랑 놀아주는 딸 집사. 하지만 녀석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자 숨겨둔 필살기를 펼칩니다.
3: 방울이 준비됐대요.
2: 다소 격한 어화둥둥에 다소 격한 궁디팡팡까지.
0: 지금 뭐 해주신 거예요?
5: 엉덩이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더라고요.
2: 그런데 딸 집사가 이렇게 놀아주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5: 원래 안 그러던 애였는데 애기 때랑 청소년기 때는. 근데 얘가 자꾸 우울해 보이고 좀 약간 다운돼 보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눈빛도 그렇고 몸짓도 그렇고.
2: 사람 나이로 치면 방울이는 19에서 20살 사이. 한창 혈기 왕성할 때지만 그러고 보니 녀석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지 못했네요.
5: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또 혼자 되셨고 그리고 저는 또 직장을 나가니까 엄마가 빈집에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2: 연통에 빠져 구조된 방울이를 딸들이 데려온 게 인연의 시작. 혼자가 된 할머니 곁엔 늘 방울이가 함께였다고.
3: 겨우 길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다가 망설이다 할 수 없이 그냥 그래 데려왔으니 길르자 그리고 이제 길르기 시작한 거지 저것도.
2: 하지만 문제는 어릴 때부터 혼자서도 잘 놀고 호기심 가득했던 방울이의 모습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다는 것. 할머니 곁을 든든히 지켜주는 방울이지만 가끔은 기운 없어 보이는 녀석이 집사들은 안타깝답니다. 기분 전환엔 잠시 바람을 쐬는 것도 나쁘지 않죠?
3: 방울아, 벌써 고기 왔어?
2: 방울이를 위해 할머니는 종종 녀석과 마당 산책을 한다는데요. 기특하게도 마당 밖으로는 절대 안 나가고 할머니 주변에서 잘 논다고 합니다. 할머니랑 콧바람도 쐬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소풍이 따로 없네요. 아우, 방울이 좋겠다. 그 시각 딸 집사는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조기구이. 그런데 생선 냄새에 방울이가 더 신난 것 같은데요. 오, 방울아, 그거 쳐다만 보는 거지?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
3: 옆에 와서 뭐, 냄새 맡거나 말거나 너 안 먹을 거다 하고 생각하고 난 그냥 옆에 와서 가만둬요. 냄새 맡게.
2: 아이고, 웬걸. 그거 먹으면 안 돼. 조개 한 덩이를 떡하니 먹기 시작하네요. 아이고야, 야무지게 입에 물고 왔네요. 그렇게 맛있어, 방울아?
6: 최대한 빼줄 수 있는 것만큼 뺐죠. 그냥 하악질하면 이걸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물고 있어야 되니까 하악질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나머지 있는 걸 제가 채고 그냥 나머지 입에 뭉고 먹는 거죠.
2: 사실 방울이는 못 먹는 게 없대요. 날계란부터 참외, 포도까지 아주 좋아한다는데요. 딸 집사는 그것도 걱정이랍니다.
6: 체중이 늘고 이렇게 아랫배가 처지면서 위에 점프를 잘 안 해요. 위에 올라가는 것도 잘 안 하고. 그리고 먹을 것 때문에 위에 있는 거를 먹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점프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2: 반가운 손님이 왔네요. 따로 사는 큰딸인데요. 어머니 안부도 살피고

0: 베테랑 집사답게 놀이법도 참신합니다. 방울이 뛰는 거 처음 봐요. 큰 누나만 오면 활발해지는 방울이.
1: 아이고, 돌아왔어.
2: 자주 좀 오라옴.
0: 그래도 매일매일 좀 이렇게 놀아야 몸이 좀 가벼워질 텐데 말이죠. 방울이가 살찌는 게 집사들은 걱정입니다.
1: 5?
3: 7.
1: 6.7kg. 언니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놀아주는데 저는 그 이유는 모르고 언니가 했던 것만 겉보기만 하고 따라하니까.
0: 어느새 밤이 찾아오고 방울이도 할머니랑 코 자야지. 여러분은 지금 세상 평온한 할머니와 고양이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아이고 또 할머니를 물기 시작하네요. 아우 방울아 너 도대체 왜 그래? 조그마다 말겠지 했는데 끈질기게 덤비는 녀석.
2: 너 이렇게 할머니 깨물면 할머니 아프면 어쩌려 그래?
0: 방울이가 왜 이러는 걸까요?
2: 어?
0: 다음날 화장실에서 상쾌하게 아침을 맞이하는 방울이. 잘 잤니? 그런데 오잉? 녀석 볼일 보는 자세가 영. 그래도 뒤처리는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 중.
2: 어디 그래 보자 방울이. 똥 쌌나 안 쌌나 보자. 어디 또 보자. 더 보자 어디.
0: 아이고 어젯밤에 그렇게 물려놓고 뭐 예쁘다고 감자를 캐주는 할머니. 방울아 너 앞으로 할머니 물고 그러면 안 된다. 약을 아무리 발라도 할머니 손목엔 상처가 가득하네요.
1: 큰 언니도 안 그러고 작은 언니도 안 그러고 저한테도 조금 제가 이렇게 좀 건들면 몰라도 그냥 와서 공격은 안 하는데 엄마한테는 그러니까.
0: 참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제일 좋아하는 사람도 할머니인데 유독 할머니만 낮이고 밤이고 물어뜯는 방울이.
2: 또 물어.
0: 알다가도 모를 방울이의 속마음 대체 뭘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미아홍철이 출동했습니다.
4: 안녕하세요. 고양이 부탁해 김명철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0: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4: 지금 방울이 몇 살이에요?
2: 한 살 반?
4: 한 살 반? 집에서 한참 까불 나이인데.
2: 나무도 씹어먹을 나이, 요.
4: 할머니 많이 귀찮게는 안 해요?
2: 이걸 막 건드려요. 잡아다니고.
4: 잡아다니고. 오! 어, 상처도 나셨네?
2: 어저께도 났지.
4: 어, 여기 상처도 나셨네. 이 정도면 심각한 것 같아.
2: 심각하지?
4: 어.
2: 이거 다 딱지야, 이거.
4: 혹시 방울이 몸무게 아세요?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2: 6.몇kg라고 그러지?
1: 6.7.
4: 아, 6.7kg. 지금 아주 심한 비만까지는 아니고요. 위에서 봤을 때는 약간 과체중 정도. 체격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6kg 초반 정도면 딱 적당한.
1: 두 살인데요?
4: 네. 왜냐하면 방울이 같은 경우는 체구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람은 좀 키가 큽니다. 사람 지금 한 185 네. 이 정도 체격으로 보시면.
1: 훈남이네.
0: 배변 자세가 이상했던 것도 방울이 키가 커서 그런 건가요?
4: 방울이 체격에 화장실이 좀 작긴 작네요.
1: 작아요?
0: 그럼 화장실은 바꾸는 걸로. 선생님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4: 홍정이 떨어질 것 같은데. 오, 제가 지금 거 봤던 것 중에는 살면서 본 것 중에 가장 감도가 센 눈이 빵빵을 봐가지고.
1: 그래서 나는 얘가 고관절을 어떻게 잡을까.

0: 아, 너 엉덩이 괜찮니?
1: 엉덩이에 가끔 불난다.
2: 저는 보통 한 이 정도로 하거든요.
3: 근데 얘는 아주 세게.
4: 평소에도 바물이랑 좀 격하게 놀아주는 편이래요.
0: 내려왔을 때 지금 귀 모양 보이시죠? 네. 귀가 완전히 이렇게 쭉 쓰잖아요. 네. 이거는 어느 정도 긴장감이 있을 때 귀 모양이 이렇게 돼요. 아주 많이 좋아하는 상태는 안 그냥 아, 이 정도는 난 단련됐다.
5: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저도 할 때.
0: 방울이한테 조금만 좀
5: 약하게요? 네. 근데 얘 성격 좋은 거죠, 그럼?
0: 방울이 성격 너무 좋네. 네. 방울이가 그냥 다 받아주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서 이건 좀 줄여주시는 게 방울이가 평소에 조금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이, 나니까 받아준 거다.
4: 방울이 녀석 나이에 비해 속이 깊네요. 할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든든하게 지켜준 것도 그렇고.
0: 자, 고양이가 어떤 사람 옆에 와서 저렇게 철푸덕 누워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뢰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으면 자기는 언제든지 도망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와서 그냥 철푸덕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 사이는 좋으시네요, 방울이.
3: 좋은 거예요?
0: 네.
3: 지각할 데 없으니까 그냥
0: 그런가 보다. 아, 그렇죠.
3: 그 해당한 후후 그림님 나왔지.
0: 이렇게 인어공주 자세에서 완전히 이렇게 누워 있는 거는
5: 배보이고
0: 배보이고 누워 있는 거는 한 단계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망치게 자세가 점점 불리해지잖아요. 그거 자체는 전적으로 신뢰를 한다는 의미죠.
4: 할머니 그렇게 좋으세요? 그런데 대체 공격은 왜 하는 건가요? 예고도 없이 막 할머니를 공격해요. 좋아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나도 할 말 많다.
0: 할머니 손이 방울이 배 쪽에 좀 많이 갔거든요. 근데 그러면 고양이들은 네, 좀 싫어요.
5: 배 만지는 걸 싫어요.
0: 네. 보통 방울이처럼 조금 배가 예민한 친구들이 있고 덜 예민한 친구들도 있는데 예민한 경우에는 배 쪽은 손 안 대시는 게 오히려 좋아요.
4: 네. 어, 근데 배를 안 만져도 무는 건요?
0: 이건 또 다른 모습인데 누워서 이렇게 고양이들이 발라닥 누워있는 자세는 보통은 고양이와 고양이가 서로 레슬링 이렇게 놀이할 때 한 고양이가 누워있으면 다른 고양이 이렇게 덮치면서 서로 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놀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할머님이 손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이거 서로 손하고 방울이랑 레슬링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그냥
3: 반응이세요.
0: 네, 손 안 만지는 거예요.
4: 그런데 방울이가 할머니를 물 때는 그렇게 무서운데 왜 가끔씩은 녀석이 기운이 없어 보이죠? 그 이유는 대체 뭔가요?
6: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과 사는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기본적인 활동성 자체가 많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환경 안에서 재밌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 제공이 되지 않았을 때 상당히 무력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4: 아, 할머니는 나름대로 방울이를 예뻐했지만 방울이에게 늘 놀이가 부족했던 것. 방울이가 할머니를 계속 쫓아다닌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답니다.
6: 오, 근데 여기 좀 봐줘. 나 너 좋아해. 이런 의미인데 어머님은 오히려 다른 일을 하시느라고 그 상황을 인지를 못하셨대요. 방울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울이 심정은 이거죠. 아, 나 너 좋아하는데 너도 나한테 관심 좀 줘. 관심 주고 나도 좋아한다고 표현을 좀 해줘. 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네, 관심을 계속 달라고 하고 있는 표현이죠.
4: 하지만 번번이 방울이 마음이 할머니 마음에 닿지 못하자 방울이는 포기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고 무기력해졌다고. 그래서 할머니 음식을 뺏어먹는 것도 달리 봐야 한답니다. 방울이가 단순히 식탐이 많은 게 아니라 욕구불만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
0: 사실은 이렇게 사람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너무 이제 고염분, 네, 이제 사람 음식 먹다 보면 나중에 뭐 신장에 부담이 된다거나 또는 심장 쪽에도 부담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양파나 마늘 같은 게 우리가 요리할 때 많이 쓰잖아요. 고기랑 볶을 때도 많이 쓰고 근데 그거는 고양이들이 먹었을 때는 심한 이제 빈혈을 유발할 수 있고.
5: 아, 엄마 그냥 혼자만 세 끼를 거의 드실 때도 있고 최소 두 끼를 드시니까 그냥 방울이랑 같이
0: 벗삼아서
5: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별로 이렇게 재질 안 했거든요.
0: 차라리 그럴 거면 식사하실 때 방울이도 밥상 옆에 차려주면 되잖아요. 그 아래 공간에 바닥에.
5: 괜찮다.
0: 방울이는 방울이 밥 먹고
5: 괜찮다.
0: 방울이는 방울이 밥 먹고 어머님은 어머님 식사하시고 그렇게 좀 바꾸면은 훨씬 좋을 것 같네요.
5: 네, 좋네요. 그 생각을 못했어요.
4: 방울이의 욕구 불만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까요? 과연 방울이가 장난감의 반응을 이게 웬일? 미영철이 마법을 부린 건가요?
0: 원래 집에 있는 이렇게 방울이가 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옆에다 두고 조금씩 이렇게 숨기면서 놀아주면 크게 힘 안 들이고도 좀 방울이가 재밌게 놀 수 있거든요. 살짝 숨겨주면 애들이 원래 쥐 같은 게 숨어 있을 때 기다렸다가 덮치는 습성이 있으니까.
4: 어머, 저 반짝이는 눈빛 좀 보세요. 얼마나 집중했는지 엉덩이까지 실룩거리더니.
0: 엉덩이를 실룩실룩하고.
3: 엉덩이
0: 실룩실룩합니다.
5: 와, 진짜 너 이런 거 너무 오랜만에 봤는데.
3: 엉덩이 좀 짧습니다.
0: 한번 해보시면 그냥 많이 움직이십시오. 앉아서 그냥
5: 방울이랑 엄마는 숨바꼭질 한다 생각.
0: 네. 그냥 요것도 살짝 여기 이렇게 숨겨놓으면 얘가 봤을 때 좋아요.
4: 와우, 할머니랑 힘차게 노는 모습 정말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0: 마지막에는 그냥 이렇게 간식 딱 하나 이렇게 딱 얹어주면 놀이 끝.
1: 아, 할머니랑 매일 놀 거다.
5: 쌤, 이거 좋네요.
0: 네, 드리고 갈게요.
4: 미영철 선생님이 준비한 게 또 있어요.
6: 흔들리면 애들이 좀 무서울 수 있어서.
3: 돌잡이가 이게 아주 좋아 보이네요.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화장실 창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냥 거기 밖에 다 내다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러는데 애 고양이는 높은데 잘 올라가는구나 그랬지.
0: 맞아요.
3: 꽤 높은데 이게 올라가는 게 생기니까 좋긴 좋네 뭐.
0: 그래서 훨씬 이렇게 혼자 계시는 시간 많을 때 고양이들이 이렇게 좀 수직 공간이 생기면 활동하는 양이 많이 늘어요. 움직임도 많이 늘고. 네.
3: 뭐 밖에 별로 안 나가도 되겠다.
0: 맞아요, 맞아요. 네.
4: 수직 공간과 장난감을 한꺼번에 활용하니 금방 반응을 보이는 방울이. 이제 할머니도 배우셨으니 녀석 재미있게 놀릴만 남았네.
3: 잘 노는 게 신이 나도 좋긴 좋죠. 나도 힘이 생기고. 고맙다.
4: 며칠 후
5: 이렇게 나야겠지?
4: 방울이 체격에 딱 맞는 화장실도 준비하고 새로운 식사 규칙도 실천해 보는데요. 미영철 쌤 조언에 따라 이제부터 할머니와 방울이가 나란히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먹으니 더 꿀맛이겠죠? 이제 할머니, 방울이와 재미있게 오래오래 사실 일만 남았네요. 방울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나도.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은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우리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1: We haven't always been. When I was growing up, America had a much more cooperative. This is incredibly implausible.
0: 로버트 퍼트넘은 분열된 사회 속에서 통합의 해법을 모색하는 정치 사회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그의 기억 속 참 좋았던 시절. 그리고 지금은 뭐가 달라진 걸까요? 무너져가는 세상에 갈 길 잃은 이들을 위해 그가 나섰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3: Happy New Year.
4: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5: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In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우리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1: We haven't always been. When I was growing up, America had a much more cooperative. This is incredibly implausible.
0: 로버트 퍼트넘은 분열된 사회 속에서 통합의 해법을 모색하는 정치 사회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그의 기억 속 참 좋았던 시절. 그리고 지금은 뭐가 달라진 걸까요? 무너져가는 세상에 갈 길 잃은 이들을 위해 그가 나섰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문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지진 대비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 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기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했습니다.

0: 땡큐 되겠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0: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0: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항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 해결할 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은하계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하겠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건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꾸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보고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든든한 마음까지 드는 광물. 네, 최고의 안전자산 금입니다. 최근 금값이 크게 오르면서 말 그대로 금값 제대로 하는 중이죠. 저기에 내 거 하나만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드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황금광 시대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지금은 대부분 사양산업이 돼버렸지만 여전히 금맥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부터 대태량을 따라 금을 잡아보려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제가 원래 인사드리고 항상 제가 어디에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비밀이에요. 오늘은 제가 강원도에 왔다 까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사금 캐러 왔거든요. 이 장소가 저희 스승님 이 베테랑 분한테는 되게 자산이라 가지고 알려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비밀로 하는 점 죄송스럽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다. 스승님 어디 계십니까?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1: 자,
2: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1: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안녕하세요. 네, 한대환입니다.
1: 이동윤입니다.
2: 아,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하고 오셨던 거예요?
2: 아, 주변에 혹시 할 만한 포인트 있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1: 금액 많을까요?
2: 무조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느낌이 아주 좋아요. 오늘 사금 캐치하러 오셨으니까 복장부터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슴 장화를 먼저 입으시고 그리고 어깨 장갑까지 준비를 하시면 나머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1: 춥겠는데?
2: 각오하고 오신 거 아니었습니까?
1: 각오하고 왔습니다. 금 캐려고, 부자 되려고.
0: 저 부자 될 수 있겠죠? 간절한 마음과 함께 복장을 갖춥니다.
2: 자, 요거는 저희 그 사금 컬렉션이라고 하는, 이야, 제가 그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탐사를 조금씩 조금씩 해서 시루를 채취한 이제 그런 결과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해서 이게 사금이 모양도 다르고 순도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천. 제천에서 채취한 그런 이제 사금들이고요.
1: 이거는요?
2: 그거는 정선에서 채취.
1: 이야. 네. 스승님. 아니, 이거는 얼마 정도 캐신 거예요, 이거는?
2: 그거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작업을 해서 캔 것 같아요.
1: 일주일이요?
2: 네.
1: 와, 이거 꽤 오래 되겠는데.
0: 의욕이 끌어올랐습니다.
1: 저 그럼 오늘 하루만 이거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2: 한 달은 나오셔야. 그것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금 채취하는 게 사실 뭐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자원이 또 아니기 때문에 그 한 번 그 포인트를 채취를 하더라도 다시 그 포인트에 금이 모이기까지는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 그렇죠. 이 정도는 캐야지 하고 왔는데.
2: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나라 방방곡곡은 보시다시피 제가 그 전국에서 이렇게 사금을 채취를 한 것을 제가 다 증명을 했기 때문에 전국에 사금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0: 사금 채취에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패닝 접시와 토사를 빨아들일 석션기만 있으면 충분한데요. 그런데 이건 뭐죠?
2: 슬루이스라는 그런 선별 장비인데 요거를 물 속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다가 토산물을 쏟아넣게 되면은 이렇게 물에나 이런 토석들이 이렇게 쓸려 내려가잖아요. 물길 따라서. 근데 여기 보면은 그 골이 있습니다.

0: 와류로 인해서 금이 이쪽에 모이게 되는 거죠. 이쪽에 모이게 되는 거죠.
1: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2: 스승님, 어디서 사금을 캐야 됩니까? 사금이 보통 사람들이 불법인 줄 알고 계시잖아요.
0: 이 하천법에 이제 저촉되는 그런 이제 하천을 정용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상선보호구역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당연히 엄연히 불법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죠.
2: 아, 여기는 불법으로 하는 곳이
0: 여기는
2: 아닌
0: 그냥
2: 건...
0: 일반 하천이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촉되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여기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군요, 사금 채취할 때도.
1: 욕심은 내려놓고 조금씩 취미로 하는 게 좋답니다.
0: 오늘 공략할 포인트는 물이 좀 잔잔하게 흐르는 요 라인, 골 라인 있잖아요.
2: 예, 예.
0: 요 라인은 오늘 진행을 할 거예요. 이제 보시면 여기 보면 안반에 골 있죠?
2: 예, 예, 예.
0: 이 골에 와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중사들이랑 이제 토산물 이런 것들이 다 이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 라인에 이제 금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석정기라고 하는 장비인데 석정기를 해서 여기 있는 거를 토산물을 통째로 빨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금은 비중이 무겁기 때문에 어디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
2: 아, 이렇게 해도 돼요? 어, 모래만 몰래 가는구나.
0: 네. 한참 할 때는 하루 종일 한 적도 있습니다.
2: 이야, 이게 한번 재미 들리면 무섭겠다, 이거 진짜.
0: 하시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취미라서 매력 있습니다. 이게 그 원심력을 이용하면서 가벼운 그런 모래들은 이렇게 살살살살 흔들어서 맞춰주시고 또 다시 이렇게 살살살 돌려서 웬만하면 잘 흘러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 과연 첫 포인트부터 금을 잡을 수 있을까요?
0: 너무 조그매서 이거.
2: 어, 그냥 모래랑 사금이랑 지금 구별이 잘 안 가네요.
0: 이건데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여기 조그맣게 하나 보이나요?
2: 하나요? 아, 이거 반짝반짝거리는 거.
0: 네.
2: 알.
0: 가운데 있는 게 사금입니다.
2: 금이다! 봤다!
0: 첫 금을 봤을 때 그 느낌은 아직도 지금 어제일처럼 좀 생생한데 너무 좋았어요, 사실. 이 모래 속에서 그 금빛을 비로소 비쳤을 때 이제 그거를 보면 이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 그냥 신봤다라는 그런 느낌? 그냥 로또 그 순간만큼은 로또 1등에 당첨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자, 한번 패닝 한번 해보시겠어요?
1: 복권 당첨의 기분 저도 느껴봐야죠. 생각보다 너무 작은 크기에 하나라도 놓칠세라 엄청 긴장되더라고요.
2: 왜 저 돌들이 안 써지죠?
0: 아, 아닙니다. 벌써 보일 리가 없어요.
2: 아, 이 색깔들이 너무 금색인데, 얘네들.
0: 그래서 초보분들은 황철석이랑 좀 많이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유동성이 심한 것들은 거의 황철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비중이 엄청 가볍거든요.
2: 스승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예. 알겠습니다.
1: 이 패닝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의 생각을 금은 이 바닥 제일 아래에 있다라고 여기에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패닝을 하시면 돼요.
1: 이번엔 금이 얼마나 잡혔을지 이미 제 눈엔 모든 게 금으로 보였습니다.
2: 어? 색깔은 다 금이에요 이미.
0: 포인트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2: 와, 미쳤다. 이거 겨울에 어떻게 합니까? 야, 진짜 너무 추운데요.
1: 사금 채취는 따뜻할 때 하시길 추천합니다. 이번엔 슬루이스를 활용해 볼 건데요.
0: 이렇게 올려만 놓으면 자연적으로 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어놓고 보통 이제 기다리면은 나중에 되면 이제 좀 걸려있고 하면 재밌죠. 한 톨, 두 톨 걸려있으면 재밌죠.
2: 또 그동안 또 저희서 또 작업하고요.
1: 제발 많이 걸려있길 바라며 다시 이동해 봅니다.
0: 그러니까

0: 보시면은 이게 갈대 뿌리잖아요. 그럼 갈대 뿌리를 털어줘도 금을 좀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뿌리들이 이제 그런 이제 짜잘한 광물들을 이제 수분을 머금으면서 같이 머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뿌리 공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좀 뭔가 힐링 되시지 않으세요?
1: 좀 재미는 있거든요.
0: 네.
1: 금이 좀 나와야 재밌지 않을까.
0: 이제 일하시다가 이렇게 주말에 나와서 이렇게 자연이랑 벗삼으면서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게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힐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금이 안 나와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간 자체가 좋은 거기 때문에 금이 안 나와도 좋습니다.
1: 뭐 날씨가 선선하고 그럴 때는 할 수 있겠지만, 야 이거는
0: 그 열정이 하늘을 찔렀을 때는 얼음까지 깨가면서 채취를 했습니다.
2: 사금 채취는 따뜻할 때 하시길 다시 한번 추천합니다.
3: 아 진짜 금보기 힘들다.
0: 네, 여기는 꽝인 것 같아요. 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춥고 힘들고 이쯤 되니 취미라기엔 노동 같았는데요.
0: 자, 저희가 다른 포인트를 공략을 할 동안 상당량의 이런 토사들이 조금 나왔는데 이걸 모아가지고 패닝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아 이걸 또 모아서 따로 패닝 하는 거예요?
0: 네.
1: 전 이 판 밑에다가 그냥 알아서 금가루 생기는 줄 알았더니 또 그건 아니네.
0: 자 그러면 여기
1: 제발
0: 금이 있을지 모르는 절감물을 조금.
2: 저는 이번에도 안 나오면 힐링이 아니라 혈압이 오를 것 같았습니다. 아직 베테랑의 경지에 오르려면 한참 부족한 거겠죠.
1: 제발 좀 있어라. 좀 벌써 해줘요. 충분히 가라앉히고.
2: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인지 모래알 하나에도 계속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전혀 속도가 나질 않았습니다.
0: 제가 조금 도와드려 볼까요?
1: 아 과감하게 못하겠어요.
0: 네, 그냥 마음 내려놓고 이렇게 패닝하시면 됩니다. 좀 이렇게 과감하게. 근데 저는 금 봤습니다 방금.
1: 봤어요?
0: 네.
1: 어디요? 어 이거?
0: 네 여기.
1: 요요요요.
2: 여러분들도 보이시나요?
1: 아, 보이는구나.
0: 네. 지금 금 하나만 본 게 아니라 좀 여러 개 보여요 제 눈에는. 그래도 완전히 꽝은 아니어가지고 오늘 금이 이렇게 보였다 싶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조심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 내동이.
0: 와 오늘 이거 포인트 공략 잘한 것 같은데 내동이면은 한 번 패닝에 내동이면은 굉장히 훌륭한 그런 성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래요?
0: 그럼요. 포인트를 굉장히 잘 잡은 거죠. 보시면 내동이가 아닌데요?
2: 여러분 네. 금입니다. 금.
1: 와 이제 한 번에 보니까 알겠다. 이렇게 확실히 보이는 거네요. 그럼 제가 그냥 언뜻언뜻 봤던 모래랑 다르구나. 와 나오네. 어떻게 이 스보이드를 담아야죠. 이렇게 열 번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열 번은 나와야 오늘 나온 보람이 있습니다. 진짜 이거 갖고는
0: 조심히 담겠습니다.
1: 이 작고 소중하다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작고 소중해요. 한 방울도 놓치면 안 돼요.
0: 네 맞습니다. 티끌모아 티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이렇게 눌린 사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오 맞다.
0: 네, 아 이거는 크네요 방금. 네, 다 선별 작업 진행 완료 다 했고요. 축하드립니다.
1: 와, 큰일 날 뻔했다.

0: 영롱하네.
1: 자, 오늘 이거 10분의 1은 채우고 집에 갑니다. 오늘 차 집에 못 갈지 아세요?
2: 차가 벌써 떨어졌는데요, 아침에.
1: 조금만 가시죠. 하다 보니 재밌네.
3: 한겨울날 직접 채취한 거라 그런지 더 빛나 보였는데요. 금맛 한번 본 이상 여기서 멈추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추위고 뭐고 어둠에 금이 안 보일 때까지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캤냐고요?
1: 몇 그램 정도 될까요, 선생님?
4: 제가 봤을 때는 0.2g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 그럼 0.1톤이 안 되네요?
4: 그렇죠. 0.1톤이 안 되죠.
1: 제가 가져.
4: 그럼요. 이게 직접 채취하셨는데 저는 옆에서 감사합니다. 어시스트 했을 뿐이지.
1: 스승님 감사합니다.
4: 아닙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늦게까지.
1: 이거 보면서 네, 잠들겠습니다.
4: 맞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와, 진짜 춥다. 계속 물에 앉아있을 때 항문이
4: 치질 올 수 있어요.
1: 와, 진짜 이게.
4: 그래서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이런 날씨가 추울 때는 오랫동안 작업하는 거를
1: 거의 객기입니다. 객기.
4: 객기다.
3: 우리나라엔 금을 잡는 곳이 또 있습니다. 이름하여 도시광산. 도심 속 숨은 금을 캐는 곳인데요. 해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전자 제품만 수십만 톤. 도시광산은 이런 폐전자 제품에서 금속을 회수, 재활용하는 산업입니다. 한마디로 쓸모를 다한 쓰레기들이 금속 차원으로 재탄생하는 거죠. 다음날 그 도시광산에 왔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이동준입니다.
5: 네, 이현석입니다.
1: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5: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도심에서 금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
5: 네,
1: 금 볼 수 있을까요?
5: 숨어있는 금이 안에 있습니다. 네.
3: 이 안에 금이 있답니다.
5: 이제 여기 저희 주 원료인데 PCB 전자회로 기판이에요.
1: 여기 어디에 금이 있는 거예요?
5: 여기 금 보이시죠?
1: 여기 이 노란 거요?
5: 네네네. 이 IC10인데 이 안에 금이 들어있고요. 그다음 동도 있고 팔라듐도 있고 은도도 있고 다 있습니다.
3: 이곳에선 폐기물을 수집하고 처리한 뒤 다음 공장으로 넘어가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5: 지금 이제 파쇄 작업 하실 건데,
1: 예.
5: 그 이제 이게 저희가 귀금속이다 보니까 파쇄하게 되면서 이렇게 날리는 분진들이 많아요.
1: 예.
5: 그게 피부 속에 닿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작업복을 입고 작업을 합니다.
1: 많이 튀어요?
5: 피부에 묻으면 좀 따끔따끔해서.
3: 이건 말고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작업이 끝나면 알 수 있답니다. 그나저나 이 폐기물이 어떻게 금으로 변한다는 건지 아직은 도통 알 수가 없었는데요.
6: 여기서 내리면서 투입해주면 됩니다.
1: 야, 예.
6: 이게 양이 너무 많으면 기계가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 가감해서 적당히 넣어주시면 돼요.
3: 하루에만 약 20톤의 폐기물이 이곳에 들어온답니다. 그 종류에 따라 처리 과정도 달라진다는데요. 폐기물을 보내주는 거래처에서 미리 요청할 경우 이렇게 파쇄를 진행한답니다. 주로 기술력이 유출될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원형이 어땠는지 모를 정도로 가루가 돼버린 폐기물. 이제 다음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파쇄할 때 나온 분진을 청소하는 일.
5: 여기 안에 있는 분진을 저희가 지금 청소 작업을 할 겁니다.
1: 네. 이제 시작이네.
5: 그렇죠.
1: 하하.
5: 네, 가보시죠.
1: 화이팅. 와.
5: 여기 안에 이제
0: 금은동, 팔라동 뭐 이런 여러 가지 국가 귀금속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6: 이 가루하네요. 아, 그렇죠. 비싼 가루네, 이것도.
0: 진짜 비싼 가루죠.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자루로 담아서 이제 저희 재련소로 보내게 할 작업을 할 겁니다.
6: 예. 네.
3: 이 분진도 쓰레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금을 비롯한 다양한 귀금속 가루가 섞여 있습니다.
6: 와, 진짜 같다.
3: 이게 다 돈이란 얘기입니다.
6: 우와. 잡아서 저희가 한 푼 수액도 한 푼 인정입니다.
3: 저는 지금 금을 퍼담는 중입니다.
6: 와, 근데 진짜 먼지가 진짜 많이 나긴 한다. 다 금인데. 와, 이게 금이라네. 와, 이 먼지가 굳이 얼마치 정도 될까요? 2,500도 나오지 않아요? 와, 이게요?
3: 와. 믿기지 않지만 정말 비싼 먼지입니다.
0: 이걸 또 이제 한여름에 하게 되면 땀이랑 이제 섞이다 보면은.
6: 아니, 이렇게 겨울에도 이렇게 더운데. 청소기 없어요? 청소기?
0: 예? 네?
6: 청소기? 아니, 이거 청소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이건 큰 번지는 먼저 하고.
6: 아, 청소기 있긴 있어요?
0: 아니요.
6: 아, 이거 다 손으로 하신다고?
0: 청소기로 감당이 안 돼서 안 합니다.
6: 와.
3: 그래도 청소기 한 대 있으면 좋을 듯한데 말이죠. 이렇게 파쇄한 재료와 분진은 재련소로 보내 녹여야 합니다.
6: 저대로 보내는 게 아니고,
0: 네,
6: 재료 압축을 해요?
0: 그렇죠. 저것도 그냥 보내면 저희가 루스율이 너무 크다 보니까 조금의 금을 잡기 위해서 어쨌든 그래도 1차적으로 날아가는 걸 최대한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압축을 한 번 더 합니다. 도망가는 금을 잡는 거죠, 계속. 옷도 벗어놓고 가시면 저희가 이걸 또 압축 다 할 때 같이 합니다.
6: 옷도 압축하신다고요?
0: 그럼요. 와, 다 재련소로 다 가기 때문에.
6: 와, 진짜.
3: 한 톨의 금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 도시 강부들이 가진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7: 덜 놓치려고, 잡으려고, 최대한 많이 잡으려고. 금이라는 자원이 유한한 자원이잖아요. 저희가 뭐 놓쳐갖고 버려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소중한 건데 놓치고 아깝잖아요. 뭐 돈도 돈이지만.
3: 무엇보다 자원의 가치를 지키려 애쓰는 사람들이었는데요.
8: 저는 이게 돈인지를 몰랐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쓰레기장인 줄 알았어요. 배우고 나니까 이제 이게 이런 것도 돈이구나. 그런 거에 매력에 빠져서 계속 있는 것 같아요.
9: 저는 그 저 한 포대만 봐도 사실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한 포대의 대략적인 저게 금으로 변해봤자 얼마나 변할까가 사실.
7: 그러니까 최소 아까 작업했던 물건은 톤당 최소 50g 이상 무조건 나오는.
9: 1톤에 50g밖에 안 나와요?
7: 많이 나오는 거죠.
9: 많이 나오는 거예요?
7: 네.
8: 50g이.
7: 진짜로 많이 들어있는 거는 막 진짜 100g 이상씩 들어있고.
9: 와, 진짜 버려지는 금이 많은 거구나.
7: 네,
9: 그러면.
7: 그렇죠. 잘 모르는 거죠, 그 가치에 대해서.
3: 그렇게 밤까지 이어진 작업. 저도 하루 동안 함께하면서 자원의 소중함을 배우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금을 회수하고 골드바로 만드는 바로 이곳에 왔습니다.
9: 그 용암이 튀는 거잖아요.
3: 베테랑에게 안전 교육을 받은 후 진행했습니다. 이곳에선 다양한 폐기물을 녹여 금을 회수하는데요.
10: 여기는 저희가 재료가 들어오면은 이제 재료를 투입해서 이제 용융하는 거고요. 출탕을 하게 되면 이제 티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용에게 물 상태로 돼서 묻히게 되면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괴 상태가 되는 겁니다.
3: 재료가 녹아서 굳으면 금속 자원이 한 대 뭉친 이런 고체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고체 만들기에 돌입. 녹여야 할 재료는 비밀입니다. 이 재료를 들어온 기업에 기술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11: 보안품이다 보니까 이대로 나가면 안 되고 다 녹여야 돼.
3: 소중한 우리 기업의 기술과 개인 정보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모두 철저하게 불에 녹여야 합니다.

0: 이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다 녹고 찌꺼기만 남았는데 이걸 건져내야 합니다. 사람이 직접 말이죠.
1: 우주로 가시면 돼요.
0: 제가 이 우주복, 아니 방열복까지 입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 직접적으로 열을 뱉는 건 아닌데 주변 온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2: 근데 그 이전 작업자님의 짙은 향기가 느껴져요.
1: 올라가 있어.
2: 습기가.
0: 이 통에 찌꺼기를 건져 담으면 되는데요.
3: 너무 습기 부분을 넣으시면 안 돼요. 제가 녹음 버리니까.
2: 아, 예.
3: 살살
2: 알겠습니다. 와, 씨, 진짜 무겁네.
0: 무게도 무게지만 바로 앞에서 끓고 있는 용액을 보니 마치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2: 와, 이게 노안 같아요. 와, 느낌 이상해. 왜 큐? 딱한 보인다.
0: 진짜 우주에 가면 이런 느낌일까요? 방열복을 입어도 그 열기가 엄청났습니다.
2: 죽겠는 것 같아.

0: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열기에 무게에 정신없이 파담던 중 다른 작업자님이 절 부르셨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찌꺼기가 얼추 제거됐더라고요.
1: 끝난 거예요?
0: 지구인으로 무사복귀했습니다. 바깥 공기를 마시는 순간 겨울에 와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 아, 금이 비싼 이유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 금이 비쌀 수밖에 없네. 야, 사람 손이 안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와, 그 금만들. 아, 아직 금 보지도 못했는데.
0: 이 찌꺼기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 녹여서 여기 남아있는 소량의 자원까지 회수한다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드디어 출판입니다. 이건 단순히 쓰레기를 녹인 용이 아닙니다. 이 안에 고가의 금속들이 들어있습니다. 도시 광부들이 아니었다면 그냥 버려졌을지도 모를 소중한 자원인 거죠. 정말 한 톨의 자원이라도 더 잡아내기 위한 열정이 무엇보다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출탕은 끝. 저 덩어리 하나에 무게가 400kg 정도 나가는 것도 있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굳기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은 틀에서 꺼내 바닥에 두고 꼬박 하루를 지켜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이렇게 고체로 만드는 데 이유가 있답니다.
3: 배처럼 만드는 이유는 이렇게 개로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다시 전기 분해를 해서 여기에 있는 구리나 금을 이제 회수하기 위해 이렇게 만듭니다.
2: 그럼 이 안에 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3: 분석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2: 아, 그러면 저희가 금을 못 버는 거예요?
3: 아, 이번 올해는 이제 전기 분해하는 양은 끝났고요. 금을 보시려고 하면 저희 다른 공정도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보시죠.
2: 아,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요?
3: 네네.
0: 이대로 못 보고 갈 줄 알았는데 다행히 금을 잡아내는

0: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1: 박리 공정이라고 저희가 전자 스크랩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들어있는 귀금속들 중에서 금을 이제 빼내는, 저희가 회수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0: 화학약품을 이용한 금 회수와 고순도 정제 공정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높은 회수율을 얻을 수 있는 작업이죠.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은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강리를 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원래 금 색깔이 있었던 것들이 지금 다 빠졌죠?
3: 응.
2: 이게 지금 금이 다 녹아있는 물이에요.
3: 아.
2: 여기 지금 다 금이 녹아져 있는 거고.
3: 아, 색깔이.
2: 네.
3: 약품 색깔이 아니고 금 색깔이.
2: 네, 약품이라 아, 이제 금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세척된 것들을 하나씩 분열을 해서 2번, 3번, 4번에 걸쳐서 이제 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폐기 물을 다시 빼요.
0: 금이 빠지기까지 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정확도를 위해 일일이 손으로 작업해야 한답니다.
3: 이걸로 다 수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2: 네네.
3: 와.
2: 기대도 있지만은 수작업으로 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눈으로도 확인하고. 그래서 다 빠졌죠? 네. 네. 근데 금 색깔이 없죠?
3: 네. 네.
2: 앞으로 넘겨주시면. 한 방울 한 방울이 다 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절대 여기 밖으로 흘리면 안 돼요.
3: 아.
2: 제 금물이에요, 금물.
3: 이 노란 거 있으면 여기 다시 들어가야 되죠?
2: 네, 노란 건 다시 넣어요.
0: 혹시라도 놓치는 금이 있을까? 저도 자연스레 신중해졌습니다.
3: 몇 킬로나 작업하세요?
2: 2개로 따지면은 한 200kg 정도?
0: 꽤 많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네요.
1: 해외로 불법으로 나가는 PCB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양들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량만 많으면 더 생산할 수 있는 양은 많죠. 폐기물도 우리의 자원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우리가 이제 방위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 저 노란색 물을, 그물을 여기다가 다 담가요. 이거를 우리가 하루 동안 이렇게 가라앉히면 위에 액은 떠서 빼고 나머지 침전된 것들만 여과를 시킨 게 이거예요. 여기 이제 금이랑 뭐 다른 성분들도 기타 불순물들도 같이 섞여 있는데 다음 공정에서 불순물을 날리고 이제 금을 왕수를 치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가시죠.
0: 아직 공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 지금 여과해서 있던 거를 왕수액에 넣어서 끓이면 이제 금은 그 왕수액에 녹아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왕수액에 다 녹은 거를 여과를 하면 밑에 액으로 떨어지는 거는 금만 녹은 용액이 되는 거고 나머지 거는 이제 이물질들이 남죠. 여과지.
0: 조금 복잡하죠? 다시 쉽게 설명 들어갑니다. 왕수는 금을 녹일 수 있는 용액입니다. 그래서 여과된 침전물에 이 왕수를 넣고 끓여주면 금이 녹아있는 액체를 얻을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끓인 액체를 거르면 여과지에는 녹지 않은 이물질이 남게 되고요. 밑으로 빠진 물은 금만 녹아있는 물이 되는 거죠. 이제 이 금물에 화학약품을 넣고 저어주면서 금을 알갱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보고 있는 저도 마치 화학실험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여과하면
2: 네, 이 위에 있는 것들이 다 금이에요.
3: 우와. 이게 무슨 소리예요?
2: 네, 한 150g 정도.

0: 150g이면
1: 150g이면 50톤? 한 40몇톤 되네. 40톤이면 돈이 얼만데. 한 번에 70만 잡아도 3천이 넘네. 3,200?
2: 요게 3천만 원이 넘는답니다. 이게 지시나요?
1: 저번
2: 그보다 이 진흙같이 생긴 게 금이라니 전혀 와닿지 않았는데요.
1: 말도 안 돼. 진짜 제가 어떻게.
2: 우리가 아는 그 빛을 보기까지 이제 딱 한 가정만 남았습니다.
3: 이걸 갖다 녹이면 쓰는 금이 되는 거예요. 가보면 확 할 거예요.
4: 가시죠. 네, 가시죠.
2: 이제 진짜 반짝이는 금을 보러 갑니다.
4: 여기서부터는 이제 슬리퍼로 갈아 신으셔야 되고요. 왜냐면은 저희가 여기서 세공 작업을 하다 보니까 금이 바닥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신발에 묻어서 나가면 저희가 보안해서 검색했을 때 바로 경찰서로 갑니다. 와.
3: 알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
4: 네, 여기서 바닥에 이렇게 떼서 네, 금을 다 해소해야 됩니다. 저희 드디어 이제 금을 보실 수 있습니다.
3: 아, 드디어.
4: 네.
2: 여기까지 오는 길이 정말 멀었습니다.
4: 우리 공정이 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금 나와라 뚝딱이 아니에요.
5: 이제 금을 녹여서 여기 몰드에다가 부어서 형태를 만들 거예요.
6: 금이 몇 도에 녹습니까?
5: 1064도 이상에 돼야 녹을 수 있어요.
2: 보기엔 작아 보여도 이 작은 것 하나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도시 광부들의 땀과 노력이 들어갔는지 알게 됐는데요.
7: 이게 원래 쓰레기였잖아요.
5: 맞습니다. 와... 쓰레기에서 이제 금으로 변했습니다.
3: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2: 무게는 얼마나 나왔을까요?
4: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중량이 많이 안 나왔어요. 지금 64g 정도 나왔네요. 와.
1: 1262만 원입니다. 이게요.
4: 골드바를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는 4-9이라고 해서 99.99 이상 되는 예, 제품들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2: 9가 4개라는 뜻의 4-9이 나와야만 골드바가 될 자격을 얻는 겁니다.
4: 예, 보시면 AU가 지금 99.97 나왔죠. 저희가 4-9이 안 나오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다시 재정련을 해서 금을 사용할 거고요. 오늘 이건 저희가 골드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 이걸 다시 재작업을 해서 4-9이 나올 때까지 저희가 다시 작업을 합니다.
1: 그 오늘 그냥 일한 거는
4: 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 금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멋져 보이잖아요. 또 돈도 많이 벌 것 같기도 하고 또 굉장히 부가가치도 높은 산업이기도 하고 겉으로 보기엔 그런데 이제 오늘 과정을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고되고 힘들지만 또 나름 또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2: 0.02%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다시 한번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을 반복하는 사람들. 짜고 또 짜내서 기어코 한 톨의 금이라도 더 잡아내겠다는 집념과 버려진 것에서 영롱한 금빛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열정을 가진 도시광부들. 그들의 자부심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1: 아니 금이 이렇게 계속 우리가 재활용을 하면 이 내부 순환이 되잖아요. 외부로 버려지지 않잖아요. 금이 계속 쌓이고 자원 강국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광산이 더 많아져야 돼. 그래야 우리나라 부자 되니까.

0: 이곳은 골드바를 매입해 세공, 프레스 등의 재가공을 거쳐 다양한 금 제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1: 오늘 작업할 양이 몇 킬로 정도 되나요?
2: 저희 금 작업은 오늘 한 5킬로 정도요?
1: 1킬로 2억 32만 원입니다. 5킬로 작업하신다고요?
2: 네.
1: 미쳤다. 와, 10억이네. 이야.
0: 먼저 골드바를 중량에 맞춰 자르고 녹여서 가공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은 압연기로 금을 얇게 눌러주는데요. 제품에 따라 맞는 두께가 있습니다.
1: 아, 이게 조금씩 낮추시면서.
2: 네, 조금씩 낮추면서 이제 맞추는 거죠.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먼지나 이런 것들이 안 묻게 최대한 조심하셔야 돼요.
0: 지금 만드는 제품은 3돈짜리 골드바. 중량은 11.25g이 나와야 합니다.
2: 이제 중량 확인하고 11.328이죠.
3: 넘치네요.
2: 11.25로 맞춰 줄 거예요.
0: 와. 0.001g만 틀려도 다시 처음부터 녹이고 만들어야 합니다. 베테랑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죠.
2: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제 하나.
3: 이제 하나.
2: 네. 그리고 저희 저울 같은 경우가 보통 이런 매장에서는 두 자리만 쓰는데 저희 이제 금 재는 거는 세 자리를 써요. 그 세 자리가 맞추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맞추는데 보통 뒷자리가 9으로 빠지면 정말 0.001 빠지는 건데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 기왕이면 0.0001이라도 더 이게 드리려고 하니까.
0: 좋은 일만 생기길 바라며 제작하는 새해맞이 골드바. 나를

0: 됐다. 끝났다.
1: 영원히 녹슬지 않고 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아름다운 빛을 품고 있기에 귀하게 여겨준 금. 그래서인지 보기만 해도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여러분 모두 이 황금빛 기운 받으시고 반짝이는 금길만 걸으시길. 오늘의 운세도 좋아. 그리고 버려진 것에 다시 숨을 불어넣어 갈고 닦고 또 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현대판 연금술사들. 그들의 땀과 자부심이 있다는 것도 잊지 않겠습니다. 덕분에 저도 좋은 기운과 가르침 얻고 갑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지금 여기 배변 신호를 느끼지 못해 고통받는 이와 잦은 배변 신호로 고통받는 이가 있습니다.
1: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인터넷에 보면 막 보석보석하고 하다가 진짜 하늘이 누려지는 경험을 했다. 그거를 수시로 겪으면 겪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2: 네, 고통스럽고 막 안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와요. 막 그 똥구멍 한 번 찢어지고 막 이런 느낌.
0: 흔하지만 남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가벼워 보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현대인의 고질병. 변비와 과민성 장 증후군. 혹 당신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이제 이 이야기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입니다.
3: 이제 한번 시작해보시죠.
1: 네, 다녀오겠습니다.
0: 지친 장을 보살피기 위한 이 시대 최고의 솔루션.
4: 배변활동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장기에 직간접적인 좀 자극이 필요하다.
0: 2주간의 놀라운 기적.
1: 막상

0: 또 나가려고 하면 불편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또 호흡하고 또 진정시키고 또 출발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1: 쾌변하는 횟수가 더 많아졌어요. 이제 운동 솔루션 하고 이제 식단 하고 하면서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맹신하고 있습니다.
2: 여러분도 건강한 배변에 동행하시겠습니까? 굳은 결심으로 귀하신 몸을 찾은 한 사례자.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효성이라고 합니다. 예비군 지휘관으로 근무 중에 있고요. 제가 이제 한 2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드디어 20년 넘은 변비를 탈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 오늘도 변비에 도전장을 내밀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4: 아침에 공복인데 벌써부터 커피 드세요?
5: 네, 커피가 공복에 원두가 배변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2: 그 누구보다 변비 탈출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죠. 쾌변에 도움을 준다는 유산균 또한 10년째 복용 중인데요.
4: 화장실은 며칠에 한 번 가세요?
3: 한 3, 4일에 한 번 정도요. 실은 제가 만성 변비다 보니까 이제 대변을 보고 항상 이제 모양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염소똥이나 뭐 토끼똥 같이 이렇게 시원한 변의 모양이 아니라 그런 모양이에요. 약간 되게 딱딱한 그런 모양. 네.
2: 배변 활동에 좋다는 음식은 모두 먹어봤지만 아직 그녀를 만족시킨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3: 첛 번째는 뭐 사과 껍질째 먹기, 그다음에 찐 고구마 먹기, 그리고 뭐 ABC 주스, 네, 당근과 사과 갈아 먹기, 그다음에 뭐 녹황색 채소라고 하죠. 뭐 양배추 뭐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 먹어봤고요. 그다음에 1일 1망고, 그다음에 건자두가 좋다고 해서 말린 자두, 그다음에 그 주스로 해서 푸른 주스 다 해봤습니다. 정말 나와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봤어요.
2: 포기를 모르는 효성님. 최근 마시는 순간 변이가 온다고 소문난 마법 같은 커피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요. 한 줄기 빛 같은 정보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봅니다.
1: 커피 드시러 가요.
6: 오케이. 네.
1: 저 아이스 돌체라떼 하나랑요.
6: 돌체라떼가 뭐예요?
1: 돌체라떼가 연유 듬뿍 들어간 커피인데요.
6: 그거 네. 살찌는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거야?
1: 변이 잘 나온다 그래서 이거 이제 변비 있는 여자들은 변비 있는 사람들은 자주 사 먹더라고요.
2: 소문만큼이나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7: 변비를 잘 모르고 다니면서 심하게 되지 않도록 자기 본인 관리를 해.
1: 네, 네.
7: 어떻게? 운동 일단 저 자전거 있잖아. 갖다 놓지 말고 움직이면 저걸 시켜야 돼. 저걸 심하게. 네?
4: 움직이고 규칙적으로 생활했던 그 분식 전에는 좀 변비가 없었나요?
1: 그 현역 시절에도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대 특성상 뭐 야외에 나가서 2주씩 수경할 때도 있고 뭐 1주일씩 뭐 훈련 나가서 바깥 텐트 치고 잠자고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럴 때 아무래도 여자 화장실 좀 미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죠, 보통. 근데 그런 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2: 인생의 절반을 변비의 고통 속에서 살아온 효성님. 과연 장활동의 탁월하기로 소문난 관장라떼의 도움을 받아 쾌변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남김없이 비우셨네요. 장도 얼른 비우셔야 할 텐데.
4: 신호 안 오세요?
3: 네, 안 오는데요.
2: 에, 그럴 리가요. 좀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죠. 아니 변비에 좋다는 건 다 먹었는데 이 정도로 신호가 안 올 수 있나요?
1: 스스로 완벽한 신호라고 느낄 때만 화장실에 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남들이 예를 들면 6, 7이 변이다, 신호다 해서 간다면 저는 9.9는 돼야 아 이거 변이다 하고 가요. 근데 저는 이 변비가 정말 그 무엇보다도 좀 심각한 질환이라는 걸 알고 있고 진심으로 이거를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고통을 모르실 것 같아요. 저는

0: 한편 효성님과는 반대로 잦은 배변신으로 고통받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1: 아, 다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0: 이른 새벽 출근하는 차 안에서도 여러 번의 고비를 넘겨야 한다는데요.
2: 지금도 배가 살살 아파가지고 출근이 원래 15분, 20분 거리인데 제가 거의 1시간 정도 미리 출발하거든요. 왜냐면 가다가 배 아프면은 볼일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차들 막히거나 그러면은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0: 낯빛이 너무 안 좋으신데 아유, 지금이라도 화장실 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2: 이제 전에 타던 승용차였으면은 출발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원래는 저게 있다는 게 안심이 많이 돼가지고 배가 살살 아프더라도 참고 갈 수가 있더라고요.
0: 대체 뭐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2: 네, 이 차는 제가 캠핑용 화장실을 놓기 위해서 뒷자리를 다 떼어내고 구조변경을 해놓은 상태예요. 아직 사용은 안 했어요. 근데 저게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의 안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요거는 그냥 요거 열고 사용만 하면 되거든요. 문고지에 넣고 분리 부면 되는 거죠.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한 10년 정도부터 앓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만 있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질 않으니까 나중에는 진짜 고독사를 할 것 같더라고요.
0: 만성적인 복통으로 송두리째 뒤바뀌었다는 진의님의 일상.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 채우던 시절은 다 옛말인데요.
2: 그냥 냉동 닭가슴살인데 제일 간편하죠. 간편하고 다음날 무리도 안 되고.
3: 그러면 닭가슴살 먹은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 지금 한 달 정도? 한 달 조금 넘게 된 것 같아요. 고구마랑 닭가슴살이랑. 제가 요만큼을 먹는데도 그 일부러 여기다 태블릿을 놓고 먹는 게 좀 천천히 먹으려고. 요만큼 먹는데도 한 30분 가까이 먹는 것 같아요. 이거 먹고 차라리 배 안 아픈 게 낫지. 양껏 먹고 배 아픈 것보다.
0: 진희님의 몸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랍니다. 그날 그 일이 있기 전까진 말이죠.
2: 이거는 거의 10년 전으로 되는데 제가 춘천 한번 자전거 타러 갔다가 화장실을 못 찾아가지고 한번 되게 고생을 했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딱 비우고 나서도 계속 못 지나치겠더라고 화장실을. 아마 그때 트라우마로 계속 생긴 것 같아요. 그거.
0: 증상이 발현되기 전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운동을 즐겼다는 진의님. 당시 몸무게 60kg대를 유지할 만큼 날씬한 체형이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 운동을 아예 못하고 집에만 있고 먹는 건 늘고 살만 찌고 그러더라고요. 활동량은 거의 그때에 비하면 거의 없다시피 했죠. 집에서 회사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뭐 산책시키는 거 외에는 거의 안 움직인다고 봐야죠.
0: 몸이 힘들어도 두 마리의 반려견 산책만큼은 잊지 않고 챙기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네요.
2: 가을 산책은 집 앞에서밖에 못해요. 제가 멀리 갔다가 한번 봉변 나간 적이 있어가지고 화장실이 근처에 있어야지만 그쪽 루트로 다닐 수가 있거든요.
0: 언제 올지 모를 배변 신호를 대비해 동네에 있는 화장실 위치까지 모두 꿰고 있답니다.
2: 여보세요?
3: 야, 내일 만나는 거 알지?
2: 내일? 오케이, 알았어. 내일 만나려면.
0: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세요?
2: 이것을

0: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약속이 생기면 전날부터 금식에 들어간다는 진희님. 이젠 굶는 게 습관이 됐을 정도죠. 약속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공복 상태를 유지 중이지만 그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는데요.
1: 지금 무슨 약 드셨어요?
2: 아, 요거는 제가 가지고 다니는 지사제인데 급하게 또 움직이더라도 혹시나 몰라서 그냥 하나씩 먹고 있거든요. 오늘 또 저녁을 먹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또 불상사가 안 나기를 바라면서 하나 먹은 겁니다.
0: 오늘은 특별히 큰 결심을 했다는 진희님. 자가용 대신 전철을 이용하기로 한 건데요.
2: 아, 더 긴장돼. 입이 막 너무 마르네요.
1: 입이 발성발성 말라요?
2: 네, 지금 입도 마르고 긴장. 시험 보러 가는 사람 같아.
0: 5년 만에 타본다는 전철. 탑승 전 화장실에 들르기는 필수랍니다.
2: 이게 9분 만에 간다는 건가요? 10분만 참으면 된다는 거네.
0: 진희님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2: 와, 차 타고 30, 40분 거리를 6분 만에 오다니.
1: 다음에는 버스 한번 타봐야죠.
2: 와, 버스는... 아, 진짜 큰일 나요. 버스는 아마 어딘지도 모르는 데서 혼자 내려서 막 뛰어갈 수 있어요.
0: 화장실이 없는 전철 안에서는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진다는데요. 아이고, 조금만 더 힘내세요.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2: 네, 화장실을 일단은 들렀다 갔다 와야 될까.
0: 눈앞에 있는 화장실 표지판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2: 야, 밖에서 먹고 들어가는 것도 도전이야.
3: 처음엔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 이제 너무 심하니까.
0: 회사에서도 빈번히 있는 일이기에 동료는 누구보다 진희님의 몸 상태를 잘 안다는데요.
3: 이 형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거의 저희 회사 근처에 이제 김밥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걸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화장실을. 그때 이제 다 놀랬죠, 사람들이. 와, 이거 장난 아니구나.
2: 이게 좀 가라앉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서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오거나 그러면 출발을 가능하지. 그 전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배 아픈 상태가 아니거든, 지금.
1: 오케이.
2: 지금 빨리 가야 돼.
1: 알겠어, 알겠어. 들어가야 내일 봐요.
2: 오케이.
1: 우사기 안 하기로.
2: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마치 일반인이 된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좋네요. 뭐 아무 일도 없어갖고 다행이긴 한데 또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러면 이 좋은 것도 지옥이라고 생각하겠죠.
0: 과연 진희님의 지옥 같은 일상도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솔루션에 앞서 병원을 찾은 효성님과 진희님. 두 사람의 배변 습관과 배변 형태 등을 파악하고 정확한 장애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대장 내시경 검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4: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2: 저 카페에서 글 보고 네, 제가 보자마자 그냥 신청을 했거든요. 저는 그게 조절이 안 되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차라리 안 나왔으면 그게 더 편하지 않나.
4: 진짜요?
2: 응.
4: 안 나오는 고통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5: 그러니까.
4: 네.
2: 좀 안 나온 적이 없으니까.
0: 네. 이거야말로 배변이몽이네요.
4: 머릿속에 뇌에서는 나와야 되는데 밑에서는 안 나오니까 이제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2: 저는 참질 못하니까.
4: 아, 그렇죠. 네. 참질 못하시니까.
2: 여기 오면서도 사실 배가 아팠거든요.
0: 두 시간에 걸려 병원에 올 때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진희님.
2: 병원까지는 다 주황색이에요. 이렇게 빨간색이면 거의 끝 차선으로만 다니거든요, 제가. 인터넷에 보면 막

0: 버섯버섯하고 하다가 진짜 하늘이 노래지는 경험을 했다. 그거를 수시로 겪는다고 생각하면 돼.
1: 대박이다.
0: 그러니까 뭐 어딜 못 가는 거예요.
1: 그래도 일단은 화장실에 가셔서 볼일을 보시는 게 부럽긴 하네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0: 요거 하면서 어떻게든 나아져야죠, 저희도 뭐.
1: 그러니까요.
0: 네.
2: 그래서 모셨습니다. 귀하신 몸을 보살피기 위해 나선 소화기 내과 차재명 교수와 의학 영양학과 임현정 교수. 먼저 사례자들과 함께 검사 결과부터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극과 극의 삶을 사는 두 분에겐 어떤 진단이 내려질까요? 문진표 작성에서는 교수님과 진희님 각각 변비와 과민성 장 증후군의 기준에 충족.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대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원인이 아닌지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3: 두분다 대장내시경 검사 결과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장내시경 검사 결과는 대장의 어떤 구조적인 형태학적인 변화를 보는 거거든요. 변비가 생기는 건 어디 대장암이 대장을 막고 있어 생기는 건 아닌지, 설사가 있을 때는 대장에 염증이 있는지, 궤양이 있는지, 이런 2차적인 그런 소견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두분다 모두 기능상의 문제가 있어서 설사와 각각 변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4: 두분 영상을 촬영해 오셨다고 하셔서 치료적인 접근을 할수 있는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영상을 좀 보실까요?
5: 네.
2: 관찰 내내 단한 번도 화장실을 찾지 않을 만큼 변이를 느끼지 못했던 효성님.
5: 지금 신호야 라고 제가 완벽하게 이제 그게 받아들여져야지 화장실을 가거든요.
4: 대장이 하는 일은 물을 흡수하는 일을 해요. 처음에 대변의 형태는 거의 미숫가루 아주 묽게 풀어놓은 정도? 그런 형태예요. 그게 이제 대장을 쭉이한 바퀴 삥 돌아서 거치면서 항문에 가까이, 직장 가까이 오게 되면 이제 물을 계속해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점점 굳어져서 이게 우리가 소위 이게 보는 그런 배변의 덩어리의 형태를 갖추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장 안에 이게 머무르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물을 계속해서 뺏기니까 점점 더 딱딱해지고 점점 더 굳은 형태가 됩니다. 너무 화장실에 띄엄띄엄 가는 것도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5: 근데 안 마려운데 가요?
4: 계속해서 이제 습관을 드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가 매일 아침 물을 마시면 장운동이 좀 활발해진다.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런 때 가서 화장실 가서 조금 노력을 하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서서히 좀 약한 자극에도 반응을 할수 있게끔 좀 장을 좀잘 달래줘야 되지 않을까.
2: 그런데 또한 가지 의문인 점. 변비에 좋다는 건 가리지 않고 섭취한 효성님이었는데 왜 특별한 효과를 보지 못했던 걸까요?
5: 안 해본 게 없어요.
6: 실제 좀 효과가 있으셨어요? 돌체랍 때? 없으세요? 이게 만약에 변비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과학적인 근거는 없고요. 그런 소문이 돌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유가 농축됐잖아요. 우유에 이제 그 유당 때문에 그런 자극을 줘서 변을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랑 연결이 된것 같아요. 근데 효성님도 진짜 효과를 보지는 못하셨다고 해서 하셨잖아요. 유당 블레칭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고구마 같은 경우에 섬유질이 많긴 해요. 그래서 과일이나 고구마 이런 데 이제 좀 수용성, 섬유질이 좀 있고요. 드시는 게 좋은데, 그럴 때 수분이 같이 있어야 걔를 좀더 팽창시키는 그런 재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효소님 같은 경우에는 커피로 그걸 대체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 이게 보이더라고요.
4: 카페인은 장기적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같이 마셔주지 않으면 오히려 김효성님 같은 경우는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참, 그리고 앞에 영상을 잠깐 보니까 이게 피부 트러블 되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장내에 이게 대변이 오래 머무르고 있으면 그런 독소가 이게 가서 뭐 피부가 안 좋아진다? 하지만 그건 전혀 근거가 없고요. 사실은 장내에 어떤 대변이 좀 오래 머무른다고 해서 그 독소가 피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5: 그럼 피부는 그냥 피부일 뿐이에요?
4: 네, 맞습니다.
5: 정말요?
4: 네.
1: 충격적이다. 어떻게?
5: 저 그리고 가끔 머리도 아픈데 그것도
4: 전혀 동일한... 관련 없습니다.
5: 네. 관련이 없군요. 네.
2: 그렇다면 확실하지 않은 정보만이 문제였을까요? 우리는 효성님이 변비 탈출에 실패한 또 한 가지 원인을 퇴근 후 일상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4: 집에 안 가세요?
5: 네.
4: 자주 못 가시는 거죠?
5: 네.
4: 주말에는 가시나요?
5: 네. 금요일 하는 매주 퇴근하고 있어요. 직접 자가운전해서 3시간 하는 거 조금 육체가 못 버티더라고요.
2: 사무실 안이 주된 생활 반경이었던 효성님. 대부분 앉아서 시간을 보냈죠.
4: 저렇게 생활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죠?
5: 8년 차입니다. 네.
4: 활동량이 너무 적어도 이게 장이 움직이지 않아서 대변하는 데 힘들어서요. 활동량을 좀 늘리셨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진짜로 이게 이 생활 공간이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어요. 공간을 내 건강을 위해서 좀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좀 고치셨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2: 한편 효성님과는 반대로 변이가 잦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진인님.
4: 두 분의 고민이 진짜 극과 극인 것 같아요.
2: 속이 편하다는 음식 위주로 식단 조절도 해봤는데요.
6: 아, 저 포드맵을 이제 보고 저거에 좀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한번 해보시는.
0: 갑자기 이게 몸살이 나가지고 일반식으로 또 바꿨습니다.
5: 저 포드맵이 뭐예요?
4: 일부의 설사를 좀 개선시킨다는 식단의 패턴이에요.
2: 포드맵이란 소화 과정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발효되어 설사, 복부팽만을 유발하기 쉬운 특정 당 성분을 말합니다. 장이 과민할 경우 포드맵이 적게 함유된 저포드맵 식품이 좋다고 알려졌지만 이런 식단 위주로 섭취할 때도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6: 계속 저렇게 드실 수는 없고 저거 저렇게 제한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제한적인 영양소만 섭취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4: 지금 드시는 건
0: 저것도 지사제.
4: 지사제.
0: 네.
4: 저건 처방 받으신 거예요? 네. 아니면
0: 뭐 저것도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4: 장 마비가 올 수 있어요.
2: 하지만 과민한 장으로 평범한 일상을 보내기 힘들던 진이님에게도 예외의 순간은 있었습니다.
5: 괜찮아요? 저런 거 먹어도?
0: 주말에는 어디 나갈 일이 없잖아요. 먹고 싶은 거 그냥 마음대로 먹고 야식도 먹고 해요.
6: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0: 네, 집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4: 기계가 어디가 고장이 나서 생기는 문제는 똑같은 패턴을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주말에는 괜찮고 주중에는 안 좋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대장하고 뇌는 상당히 긴밀하게 서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전문용어로는 뇌하고 장하고 어떤 축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시험 기간이 된다거나 뭐 입사 면접을 앞둔다거나 그런 경우에 스트레스 받으면 막 화장실에서 들락날락하게 되고 대변 신호로 오고 그러거든요. 너무 긴장하고 불안하고 그러면 사실은 배변 신호인 것처럼 그렇게 신호가 전달이 돼서 막 화장실 가야 되고 그럴 수 있는데 김진희님은 그 주된 이유가 그런 쪽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 자, 그렇다면 배변으로 고통받는 두 분에게 각각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4: 진희님 같은 경우는 외출을 할 때 내가 실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 과도한 트라우마 같은 건데요.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심리 상담을 한다든지 건강한 식습관을 조금 더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성님에 대한 필요한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식습관과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 먼저 두 사람에게 공통으로 처방된 솔루션은 식이요법 개선. 효성님과 진희님의 일주일치 식단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식이요법을 제공하였습니다.
6: 네, 효성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비 증상을 주로 이제 호소하셨었는데요. 첫 번째는 전체적인 식사 양 자체가 그리 많지 않으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분 섭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또 수분을 빼앗고 인유작용을 하는 뭐 카페인 음식을 좀 주로 드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좀 섭취하고 계시지만 불용성은 좀 부족한 그런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대장에서 이제 변의 용적률을 더 높이는 데에는 둘 다 기여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수용성 같은 경우에 좀 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0: 고요. 불용성 같은 경우에 좀더 이제 변의 용량을 더 증가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견과류라든지 아니면 좀더 줄기채소처럼 좀 질긴 채소류라든지 뭐 전곡류라든지 이런 거좀 드셔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지니님은 아침, 점심, 저녁을 좀 골고루 드셔보시라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면은 뭐 쉽게 한식으로 치면은 뭐 밥, 국, 그다음에 뭐 고기 반찬, 채소 반찬 이런 종류 좀 균형 있는 식사를 지속하실 것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1: 그리고 식이요법 개선 외에도 운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한 효성님과 임상 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한 진희님.
2: 저는 운동 전문가로서 좀 움직일 수 있게끔 배변 활동 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장기에 직간접적인 좀 자극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 준비한 운동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네.
1: 만성 변비인과 동시에 활동량이 부족했던 효성님을 위한 운동법.
2: 공으로 장을 마사지하는 운동으로 제가 해봤습니다. 이게 장막 공으로 누르기 운동입니다. 이 공으로 위로 올라가는 오름창자, 그리고 옆으로 가는 가로창자, 그리고 내려오는 내림창자의 그 길을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그 대장을 압박하면서 장 운동이 될수 있게끔 돕는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서서 하면 좀 효과가 없는 게 서서 중심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복부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이 장기를 압박하는데 방어벽이 쌓이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 누워서 하면 편안하게 압박하실 수 있다. 자, 좋습니다. 마사지 하듯이 쭉 밀고 또 끌고 오세요. 끌고 오세요. 쭉. 예, 뼈로 끌고 가면 안 되고 예, 살이 있는 곳으로 또 갖고 와서 이렇게. 그렇죠? 맞죠? 좋습니다.
3: 대박인데요?
2: 대박이죠? 쭉. 예. 워낙 누워 계신 걸 좋아하니까 가만히만 계지 말고 이거라도 하셔라. 예.
3: 얘기 좀 안 하셔야 돼요. 진짜
2: 예. 물건입니다. 장 마사지. 자. 두 번째 운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자세 운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그대로 들어 누우셔서 이겁니다. 아기가 이렇게 하잖아요.
3: 상체도 드나요?
2: 예, 아니, 상체는 들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총 3개 운동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 둘, 셋. 다 누워서 편하게 할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양쪽으로. 예, 이렇게. 자, 꽉 누르세요. 들이마시면서 배가 산처럼 올라가게 하고 다리는 떨어졌다가 다시 끌어당기면서. 좋아요. 그럼 그대로 얘만 펴고 배가 커지면 이 다리에 의해서 더 압박을 받으니까 호흡 참지 말고 계속 진행. 그렇죠. 하나, 또 들이마시고 내뱉고. 둘, 좋아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한번 압박을 가볼게요. 그대로 잡은 대로, 배우신 대로 그대로 효성님. 잘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쭉 내려가고, 배를 산처럼 만든다고, 볼록하게. 네. 요게 이제 들어 누워서 아기 포즈에서부터 한 발로 장기 압박하기. 이 운동이었습니다.
3: 열이 지금
2: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뭐 하는 것 같지 않아도 이렇게 전신을 안 쓰시다가 쓰면 요것도 참 좋은 거거든요. 장기가 근육으로 감싸져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근육들은 자극을 받게 되고요. 또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음식물이 다음 부위로 이동할 수 있는 연동작용을 돕는 기능이 있습니다. 배변 활동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은 꽉 막혀 있거나 이 연동작용이 원활하지 않은 건데요. 운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풀수 있다. 즉, 운동이 훨씬 효과적이죠.
1: 다음은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고통받는 지니님을 위한 솔루션인데요. 이준득 임상 심리 전문가가 장거리 이동이 불편한 지니님의 상황을 고려해 직접 집으로 방문. 과거 트라우마에 대한 상담을 충분히 진행한 후 단계별 솔루션을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4: 제가 그 동영상을 지난번에 찍어주신 거를 좀 봤는데, 그 견디는 기술을 아마 알려드리면, 일상생활에서 그런 불안을 견디기가 좀더 나아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5: 그게 이제 평소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증상이 왔을 때 하는 건가요?
4: 둘 다 가능한데요. 네. 평소에 꾸준히 하셔서 완전히 몸에 익히시고 나면 그런 불안이 왔을 때 바로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5: 무조건 해야죠, 그러면.
6: 예.
5: 네.
4: 이게 이제 저희가 배울 훈련들인데,
5: 아, 네.
4: 점진적 근 이완 훈련이라는 게 있고요.
5: 네.
4: 호흡 훈련이라는 게 있고, 체계적인 노출, 이것도 하나의 훈련법인데요. 이 훈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생활 전반의 불안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7: 불안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하나는 몸의 반응, 하나는 생각, 또 하나는 내가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지는 마음.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사라져도 불안은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중 맨 처음 말씀드린 몸의 반응을 자연스럽게 진정시키는 방법으로 불안을 와해시키는 겁니다.
4: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점진적 근이완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5: 네.
4: 자, 손은 여기 이렇게 예, 허벅지 위에 올리시면 되고요. 눈을 감으시는 게 아마 좀 처음엔 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몸의 느낌을 느끼셔야 되거든요. 오른발에 힘을 꽉 줬다가 넷까지 센 다음에 다시 힘을 뺄게요. 자, 준비하시고 힘을 주세요. 발가락을 확 이렇게 오므리셔도 됩니다.
5: 네.
4: 네.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풀어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 왼발로 해볼게요. 자, 왼발에 힘을 꽉 주무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힘을 천천히 풀어보십시오. 자, 근육이 느슨해진 게 느껴지시나요?
5: 네.
4: 아, 잘 됐습니다. 그 느낌을 잘 기억해 두세요.
1: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체에서 상체의 이르기까지 양쪽 종아리와 허벅지, 손, 팔, 가슴, 얼굴 등의 근육을 순차적으로 이완시켜 줍니다.
5: 못해도 한 2, 30분 잔 것 같아요.
4: 만약에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대로 하신 겁니다.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도전하게 되는데 그 도전을 할 때마다 어쨌거나 긴장은 찾아올 거거든요. 그 긴장을 이 점진적 근이완을 통해서 가라앉힌 상태에서 도전을 하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도전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5: 신기하네요. 잠깐 했는데
4: 예.
5: 낮잠 잔 것 같아가지고 신기하네요.
4: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5: 네.
4: 가능한 여러 번 하시면 하실수록 더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5: 네.
7: 긴장이 돼 있을 때, 불안을 느낄 때 우리가 대체로 근육을 긴장시키죠. 몸 자체가 이완돼서 불안이 떨어지게 되면 긴장감도 저절로 감소됩니다. 느리게 하면 느리게 할수록 좋은 훈련법이기 때문에 빨리 해서 빨리 마무리 짓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가능한 천천히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1: 신체의 근육을 이완시켜 긴장도를 감소시킨 후 체계적 노출법을 통해 그동안 회피해왔던 상황과 마주하도록 하는데요.
7: 그동안 내가 두려워서 못했던 길을 이제 가시는 거예요. 무리하지 않으시려면 내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지 혹은 배가 아픈지 이런 거를 잘 느끼셔야 돼요.
4: 네, 여기서부터가 원래 가시고 싶었던 길이지만
5: 네.
4: 화장실이 없는 길이니까
5: 네.
4: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5: 네.
4: 스스로 결정하셔가지고 돌아오시는 겁니다.
5: 네.
4: 자, 그리고 그때의 불안 점수가 몇 점인지 잘 기억해 두세요.
5: 네.
7: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보시죠.
5: 네, 다녀오겠습니다.
7: 네, 다녀오십시오.
1: 평소 화장실이 없어 다니지 못했던 길을 걸어보는데요. 과연 진희님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8: 벌써 시도 되나요?
7: 예.
5: 배에 힘이 들어갔더라고요.
7: 그럴 수 있죠. 네,
5: 그래가지고 지금
7: 잘하셨습니다. 네. 지금은 몇 점인가요?
5: 점수로 따지면 한 50점 정도?
7: 좋습니다. 이게 바로 반응이

0: 하시는군요.
1: 그만 가야겠다라는 말씀이죠.
0: 예.
1: 배에 힘이 들어가고.
0: 네. 그러니까 딱 내가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디고 돌아오시는 거고 점점점 늘려나가시면 되는 거. 자, 이제 여기에서 한번 불안을 떨어뜨리고 갈게요.
2: 네.
0: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식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2: 네.
0: 5-7 호흡이라는 거고, 보통은 사람이 숨을 들이쉴 때는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긴장된 상태를 만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대신 내쉴 때는 긴장을 떨어뜨리고 불안을 가라앉히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죠. 자, 눈을 감고 5회 들이쉬고 7회 내쉬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로 쉬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2: 네.
0: 좀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지세요?
2: 이게.
0: 예.
2: 시작할 때는.
0: 예.
2: 아, 그냥 빨리.
0: 돌아가야지.
2: 예, 돌아가는 게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0: 예.
2: 점점점 계속 줄어드는 느낌은 조금씩 있어요.
0: 어, 지금은 몇 점 정도 될까요?
2: 지금 한 40.
0: 40 정도?
2: 네.
0: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대로 된 훈련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이 정도 거리입니다.
2: 아.
0: 호흡을 통해서 10 정도의 불안을 다운시킨 거죠.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첫 도전으로서 굉장히 힘든 도전을 해내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 아, 네.
0: 이만큼 성공하셨어요. 이거밖에 못한 게 아니라 이만큼 성공하신 거죠.
3: 차근차근 나아가다 보면 잃어버렸던 일상의 기쁨도 조금씩 되찾는 날이 오겠죠? 2주 동안 솔루션을 이행하게 된 효성님과 진희님. 정확한 배변 상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배변 일지를 작성하고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도록 했는데요. 만성변비 20년 차인 효성님은 변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인 불용성 식이섬유 섭취와 볼륨 있는 식단으로 개선, 더불어 장에 직간접적인 자극을 주는 운동을 꾸준히 병행했습니다. 반대로 잦은 배변 신호로 고통받던 진희님의 경우 제한된 식품만 섭취하기보다 균형 있는 식단을 지속하고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점진적 근이완법, 체계적 노출법, 5-7 호흡법을 훈련해 나갔습니다.
4: 안녕하세요.
5: 아, 저 그 근육이완 훈련법을요.
4: 예.
5: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만족도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괜찮을까요?
4: 뭔가 이렇게 할 때마다 최대한의 효과를 뽑아낸다 뭐 이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까다롭고요.
5: 아.
4: 꾸준히 한다. 이걸 완전히 그 몸에 익혀서 나중에는 좀 시간을 덜 들이고 편안하게 이 훈련을 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됩니다.
5: 전에는 막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면 지금 좀 재밌어요. 와, 재밌어요. 아파볼래면 아파봐라 그러고. 난 참는다. 재밌더라고요.
4: 예. 그렇죠. 점점 용기가 붙으실 거고 몸에 이렇게 익으실 겁니다.
5: 네, 알겠습니다.
3: 원활한 배변 활동을 위한 2주간의 노력. 과연 두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잠시 후 놀라운 결과가 공개됩니다.
6: 힘드셨죠? 숙제하시느라.
7: 아, 네, 좀 힘들었습니다.
6: 배변 습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화장실에 가서 배변을 하는 게 몇 번 정도나 되셨어요?
7: 일단은 횟수가 증가했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양이 부피가 좀 이렇게 증가했고 만족도에 있어서 좀 많이 놀라운 변화였다.
6: 그러면 그동안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배변 일지 한번 같이 볼까요?
7: 아, 네.
6: 배변이 비포 앤 애프터 전후로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7: 결과가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6: 네. 배변 일지로 보니까 과거에는 이게 염소똥이나 토끼똥 같이 동글동글하게 조그맣게 보는 배변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 바나나가 많아졌네요. 횟수도 조금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7: 네,
6: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수미 양가 중에 수 드리고 싶습니다.
7: 아, 네네. 감사합니다. 아, 네.

0: 다음은 지니님을 만나볼 차례.
1: 2주 만에 뵙네요.
2: 아, 2주 됐나 벌써?
1: 네. 네. 어떠셨어요?
2: 아, 첫째 주에는 거의 비슷했는데 두 번째 주에는 되게 좋아졌었어요. 처음엔 만약에 10번을 갔으면 요번에 최근 마지막 주에는 한두 번?
1: 네. 대변 일지 이게 숙제 검사하는 기분이에요. 아, 네, 가지고 오셨죠? 네. 전에 보면은 물기가 굉장히 전에는 많이 묽었는데 전체적으로 물기도 많이 좋아졌고 만족도가 특히 많이 좋아졌네요. 대변의 형태도 많이 좋아졌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는 게 상당히 많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해결하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등산을 가고 계시네요?
3: 네.
1: 산에는 화장실이 많지 않잖아요.
2: 내려오는 길에 좀 불안하긴 했는데 또 호흡하면서 또 안정을 찾으려고 막.
1: 네. 그래도 이런 조그만 성공이 쌓이고 쌓여서 훨씬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지거든요. 올해 안에 그리고 내년에 그렇게 이 단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좀 성공해보셨으면 좋겠어요.
3: 네.
1: 네, 앞으로 응원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0: 2주간의 솔루션을 통해 귀하신몸 전문가들과 사례자들이 만들어낸 기적같은 변화.
4: 그동안 너무 무채색이었거든요. 변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5: 이제 조금 뭔가 네, 삶에 좀 색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전에는 뭐 묽고 가늘고 짧고 뭐 그랬다면 지금은 거의 정상인의 변. 용 한 마리가 꿈틀대는 집에서 못 나오고 사회생활 못하던 시절을 또 까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1: 배변을 너무 못하는 것도 힘들지만 너무 자주 하거나 화장실에 가야만 하는 그런 강박이 있는 것도 제3자는 전혀 공감해 줄 수 없을 만큼 본인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효성님이나 지니님처럼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사례들을 좀 보시고 내가 저런 부분을 좀 노력하면 20년 동안 지속됐던 변비도 고쳐지는구나 라는 희망을 가지고 굉장히 삶에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캐치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게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0: 산에 가기 딱 좋은 계절. 그런데 여기 등산화를 벗어던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발로 땅을 온전히 느끼며 흙길을 걷는데요.
1: 발을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고 걸으니까 지압 자체가 너무 잘 되고.
2: 한 지금 한 3개월, 100일 넘었어요. 근데 한 지금 한 3kg 정도는 빠진 것 같아요.
0: 발은 인체의 축소판으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걷는 것이 좋다지만 발을 딛기가 무섭게 통증이 오고 악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나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3: 이물질이 가득 머리카락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발 앞이 이렇게 찌룩찌룩 하면서 아파요. 우에 표면도 아프고 이 바닥면도 아프고.
4: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탁 걸으면은 찌릿해요. 그래서 좀 그때 좀 아프구나.
5: 처음에는 까치발하게 되면 아팠거든요. 이거를 못해요. 이렇게 하면 아침에 더 심해요. 그러니까 발을 조금 쓰고 움직이고 그러면 좀 덜한데.
0: 발바닥을 딛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고마운 발바닥. 지금 여러분의 발바닥은 편안하십니까? 도대체 내 발바닥은 왜 아픈 걸까요?

0: 오늘도 우리의 발과 발바닥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을까요? 많은 환자들이 발바닥이 아프다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명도 가지가지, 아픈 곳도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발바닥 어디가 아프십니까? 혹시 발 뒤꿈치에 통증이 있다면 족저근막염을 의심해보세요. 느릿느릿, 걷는 게 영 편치가 않습니다. 가만히 있을 땐 괜찮다가 발을 디딜 때 유독 아프다는데요.
1: 뒤꿈치가 아파요. 앉았다 일어설 때 심하게 아프고요. 걸어 다닐 때 아프고요. 너무 심하게 아파서 딛는 게 찔뚝거리게 돼.
0: 특히 발 뒤꿈치가 아픈 발바닥 통증은 이승여 씨를 10년 넘게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2: 제일 많이 아픈 데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다 불편하실 텐데, 여기. 여기.
1: 거기다 아프다.
2: 여기. 거기다 아프다. 한 요 주변으로, 그죠?
0: 정비호 교수가 눌렀을 때 가장 통증이 심한 곳은 발 뒤꿈치입니다. 왜 특히 발 뒤꿈치가 아플까요?
2: 제일 많이 아픈 데는 여기 근처. 여기, 그죠? 누워있거나 앉아있을 때, 즉, 발을 디디지 않을 때는 안 아프시고, 이제 발을 딛기 시작할 때가 제일 많이 아프다가 조금 걸으면 나아지는 싶다가 또 오래 걸으면 아프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그거는 이제 족저근막염이라는 병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환자분이 그 전에도 아마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네, 족저근막은 발바닥 맨 아래에 있는 근막이고요. 발 쪽에 붙을 때는 이렇게 넓게 부채 형태의 모양을 띠다가 이게 이제 점점 가늘어져서 지금처럼 이제 줄기 모양을 띠고 이 줄기 모양을 띠는 게 이 뒤꿈치에 이렇게 딱 붙게 돼 있습니다. 여기 한 곳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딱 부착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염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0: 우리의 발바닥 밑에는 족저근막이라고 불리는 두꺼운 섬유 조직이 있습니다. 족저근막은 발바닥의 아치를 유지해주고 걷거나 뛸 때의 충격을 분산하고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족저근막이 반복적인 미세 손상을 입어서 변성과 염증이 생긴 것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데 주로 발바닥과 발 뒤꿈치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2: 족저근막염 환자들은 아침에 일어서 뒤꿈치가 갑자기 팍! 하여튼 뭔가 악 소리가 날 정도로 거기가 뭐가 이렇게 팍! 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뭐 찌릿한 느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하여튼 디딜 때 마치 거기에 뭐가 찢어지거나 마치 뼈가 부러진 것 같은 통증을 보통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족저근막이 우리 고무줄처럼 유연성이 있어서 결국 아치를 이루고 있다가 이게 디딜 때마다 펴졌다 줄어들었다 펴졌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결국 발에 가는 체중을 분산시키고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노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사용이에요. 하여튼 노화가 되고 많이 사용되게 되면 족저근막 자체가 좀 뻣뻣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족저근막이 체중 발바닥에 가는 체중을 흡수하지 못하고 결국 그 체중이 발 뒤꿈치 뼈에 모든 게 전달되면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통증이 생기고 그것을 우리가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0: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긴 이순여 씨. 발바닥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2: 족저근막이 뼈에 붙는 부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꺼워져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보통 여기 한 2, 3mm 정도가 정상이라고 보는데 이순녀님 같은 경우는 한 5.5mm 정도로 많이 부어 있어요.
0: 족저근막이 이렇게 부어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2: 족저근막염이 생겼을 때 족저근막이 두꺼워지는데요. 두꺼워지는 원인은 족저근막이 이제 염증이 생겼다가 또 치유가 됐다가 다시 재발했다가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족저근막 자체가 이제 좀 두꺼워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0: 족저근막염은 염증으로 인해 족저근막에 미세한 손상과 파열이 생기면서 앞꿈치보다는 발 뒤꿈치

0: 쪽에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 외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1: 족족 근막염의 증상의 특징은 일단 처음은 딛지 않을 때는 안 아프다는 겁니다. 디딜 때만 아파야 되고요. 그럼 언제 디딜 때 아프냐? 보통 환자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첫 발을 딱 디딜 때, 그때 악 소리가 날 정도로 뒤꿈치 통증이 있다가 조금 걸으면 증상이 좀 좋아진다고 해요. 하지만 또 오래 걷게 되면 뒤꿈치 통증이 다시 시작된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그때도 딱 첫 발을 딛는 거랑 같은 원리니까 그때 통증이 탁 심해졌다가 또 좀 괜찮아졌다가 오래 걸으면 또 아프다라고 보통 말씀하십니다.
0: 그런데 왜 족저근막염이 있는 경우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유독 강한 통증이 찾아오는 걸까요?
1: 예, 우리가 잘 때는 발 모양이 이렇게 쭉 펴지지 않고 이렇게 오므라진 상태로 보통 자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밤새 족저근막이 이렇게 짧아진 상태로 좀 뻣뻣한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발을 우리가 딱 딛게 되면 발이 이렇게 쭉 펴지면서 족저근막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제일 자극이 많이 가는 뒤꿈치 쪽에 이제 염증도 생기고, 그다음에 여기 약간 미세 파열이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가 이제 확 자극이 가는 거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뒤꿈치 통증이 제일 심하게 됩니다.
0: 족저근막염은 대표적인 발바닥 통증 질환인데요. 한 해 평균 26만 명의 환자들이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딛는 것을 두렵게 하고 걷는 것이 고통스러운 족저근막염.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1: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족저근막이 뼈에 붙는 부분에 염증이 생겼다고 했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해놨고, 이제 여기 부분이 제일 아프신 거고.
0: 족저근막염은 염증에 의한 질환이기 때문에 초기 치료엔 진통소염제를 씁니다. 먹는 약이나 주사치료로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다 됐습니다. 이런 먹는 약을 통해서도 증상이 잘 안 좋아지는 경우에는 족저근막에 주사를 통해서 소염 진통제 성분의 약물을 직접 뿌려줍니다. 먹는 약보다는 좀 더 효과적으로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0: 그 다음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체외 충격파 치료입니다.
1: 많이 아프다 그러면 제가 그 충격파 강도를 조금 낮출 수 있어요.
0: 체외 충격파 치료는 족저근막염이 생긴 부위에 자극과 충격을 줌으로써 일부러 미세한 상처를 내는 겁니다.
1: 최충격파 치료는 음파를 통해서 염증이 있는 부분에 자극을 가하게 되고, 그 자극이 생기게 되면 그 염증이 있는 부분에 상처가 조금 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 상처가 아물게 하려고 우리 몸이 자꾸 조직의 재생, 치유 능력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이런 기전을 통해서 염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0: 족저근막염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뻣뻣해진 족저근막에 있습니다. 족저근막을 잘 풀어주면 통증도 줄일 수 있습니다.
2: 쭉 발목을 좀 위로 올리고, 그다음에 앞 발가락을 위로 젖긴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족저근막이 타이트하게 이렇게 만져지거든요. 이 족저근막을 계속 이렇게 이제 살살 이렇게 지그시 마사지하는 것처럼 하면서,
3: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족저근막이 이제 발 뒤꿈치에서 여기서부터 붙어서 이렇게 발가락 쪽으로 가는데, 발가락을 이렇게 당기면 여기가 탱탱해져요, 족저근막이. 이 상태에서 만지시면은 이쯤부터 붙는 부위부터 쭉 이쪽으로 따라서 여기 느껴지시죠?
0: 뻣뻣해져서 언제든 충격과 염증에 노출될 수 있는 족저근막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발 마사지도 좋은 방법입니다. 족저근막이 유연해지면 발을 디딜 때의 충격을 흡수하고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줘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1: 지금 말씀드릴 운동은 이제 아킬레스건, 우리 장딴지 뒤쪽에 있는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운동을 알려드릴 텐데요.
0: 아킬레스건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은 굉장히 좋은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무릎이 굽은 상태에서는 아킬레스건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릎을 충분히 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다른 힘으로 지그시 아킬레스건을

0: 수건을 늘려주고
1: 무릎은 바닥에 딱 붙인 채 수건을 이용해 당겨주면 아킬레스건을 쉽게 늘려줄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으로 발 뒤꿈치 통증이 심한 이수녀 씨는 정 교수의 처방에 따라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2: 아, 이렇게 눌러주라고?
3: 그랬더니 이제 이게 오래되니까.
1: 발바닥이 아픈 동네 친구들 앞에서 이수녀 씨는 배운 대로 시범을 보여주는데요.
3: 위에 제키고 딱 이렇게 힘 빼고 앞발을 이렇게 안으로 제키고 발 힘 빼고 이렇게 잡고 15초 동안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2: 당겨가지고.
3: 응. 이렇게 해가지고 발 힘 빼고.
1: 그런데 아픈 곳은 발바닥인데 왜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야 하는 걸까요?
4: 아킬레스건은 우리 종아리뼈 뒤쪽으로 족저근막은 발 뒤꿈치 밑에 쪽에 존재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렇게 니은자로 연결된 구조물입니다. 결국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뻣뻣해지게 되면 족저근막염도 생기고 아킬레스건염도 생길 수 있고 하여튼 결국 동일한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족저근막뿐만 아니라 아킬레스건도 뻣뻣하지 않게 부드럽게 스트레칭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1: 발을 디디는 순간 발 뒤꿈치에 통증이 오는 족저근막염. 족저근막염이 있을 땐 어떤 신발을 신으면 도움이 될까요?
4: 이 신발 같은 경우는 밑이 굉장히 딱딱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족저근막염 환자한테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1: 밑창이 얇은 신발은 발바닥이 편할 것 같지만 오히려 족저근막을 과도하게 늘려줘 좋지 않습니다.
4: 굉장히 발 밑창이 얇고 그다음에 딱딱한 신발은 특히 또 이렇게 낭창낭창하고 신발 허리가 부드러운 신발 같은 경우는 족저근막염 환자한테 좋지 않은 신발입니다. 발바닥 푹신푹신하고 다른 거 좋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신발 허리도 견고해서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뒤꿈치를 잡아주는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 다니게 되면 자꾸 뒤꿈치가 옮겨 다니겠죠. 그렇게 되면 뒤꿈치 자체에 또 자극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화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안쪽에가 이렇게 깔창이 들어가 있고 대부분 이제 폭신폭신한 구조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격을 이런 안쪽에 있는 이런 밑창이 흡수할 수 있게 생긴 구조라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뒤꿈치를 이렇게 보호할 수, 견고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걸을 때 뒤꿈치가 신발 아래에서 막 움직이는 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족저근막염 환자에게 가장 좋은 신발은 폭신하면서 뒤꿈치를 잘 잡아주는 운동화입니다. 우리의 발은 평생 지구 세 바퀴를 걷고 하루 평균 700톤에 달하는 하중을 견뎌냅니다. 뛰는 순간엔 체중의 7배가 넘는 압력을 버텨냅니다. 대부분 딱딱한 아스팔트를 딛고 살다 보니 발바닥도 쉽게 통증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발 앞꿈치에 통증이 있다면 지간신경종을 의심해 보십시오. 열심히 발가락으로 수건을 집어 올리는 최성진 씨. 통증이 있는 아픈 발이지만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발가락 근육에 힘을 키워 통증을 줄여주려는 건데요.
5: 일단 종이면 이쪽으로. 여기 이런 데가 찌릿해요. 이쪽이요.
1: 통증이 생기는 곳은 발등 주변 발 앞꿈치. 게다가 열까지 나서 그때마다 냉찜질을 해주는데요. 이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부위가 바로 발 앞꿈치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통증은 아프다는 발 통증과는 조금 다릅니다.
5: 근데 여기가 느낌으로도 지금 두툼해요. 뭐가 있는 듯한 두툼하면서도 뭔가 이게 제 피부니까 누르면 이렇게 딱 느껴져야 되는데 껌 같은 게 뭔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이렇게 들고 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걷는 거죠. 앞을 좀 덜 디디지 않게.
1: 감각이 이상하고 통증이 있는 발. 앞꿈치를 내딛기가 고통스럽습니다. 발가락도 다 펴지 못한 채 걷습니다.

0: 오른쪽은 이제
1: 최성진
0: 어디가 더
1: 씨의
0: 불편하죠?
1: 통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0: 왼쪽. 이 오른쪽은 조금 낮은 것 같고,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사이에 신경이 있는데, 그 지간신경종이라고 제가 이렇게
1: 발바닥
0: 해놓으면,
1: 앞쪽에
0: 여기
1: 있는 신경에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0: 여기가 아프면서 통증이 이제 발가락으로 이렇게 뻗친다고 그래요. 발가락을 뻗치면서
1: 최성진
0: 조금
1: 씨의
0: 이렇게
1: 병명은
0: 돌아가고, 이제 신경 이상이
1: 지간신경종입니다.
0: 그런 통증, 여기, 여기. 발가락 바로 밑에 우리가 보통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이 많이 생기는데요.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이 있는 부분에 신경이 이렇게 분지되는 부분에 생기게 됩니다. 발 앞꿈치 쪽이죠. 발바닥에 이제 전족부라고 우리의 발의 앞부분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간신경종은 발 뒤꿈치는 절대 아프지 않습니다. 발 앞꿈치 중에 발가락이 이제 벌려지는 바로 안쪽 부분. 여기 부분에 통증이 있다면 지간신경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지간신경종은 발가락 사이에 있는 신경이 혹처럼 커진 병입니다. 신경조직이 눌리고 손상되면 섬유화가 되면서 붓고 커지는데 이때 신경이 압박을 받으며 통증이 커집니다. 찌릿거리거나 답답하고 화끈한 느낌 외에 감각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통증은 주로 발 앞꿈치에 나타납니다.
0: 지간신경종은 지간신경이 커져 있는 상태인데 결국 디딜 때 가장 많은 자극이 오게 됩니다. 딛게 되면 주위에 뼈도 막 움직여야 되고 근육도 막 움직이게 되니까 그때 신경이 제일 잘 눌리게 되고 상대적으로 딛지 않게 되면 그 부분이 눌릴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딛지 않을 때는 증상이 좀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1: 지간신경종의 특징적인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주로 걸을 때 증상이 생기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걸을 때 지간신경종의 자극이 많이 오기 때문이고요. 지간신경은 발가락의 감각을 동반하기 때문에 발가락이 이렇게 모여주는 여기 부분이 디딜 때 아프다고 하시고 또한 신경 증상으로 이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우리 마치 방사통,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다리가 당기는 것처럼 발가락 끝쪽으로 이렇게 당기고 찌릿찌릿하고 따끔따끔하다. 라고 보통 말씀하시게 됩니다.
1: 지간신경종은 발 앞꿈치에 통증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성진 씨가 통증 때문에 앞꿈치를 들고 불편하게 걸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간신경종은 어떤 사람에게 잘 생길까요?
0: 지간신경종의 원인은 지간신경이 자극이 많이 오게 되는 경우에 잘 생길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많이 걷는 사람. 당연히 앞꿈치 쪽에 자극이 많이 올 수밖에 없고. 또한 볼이 좁은 신발을 신게 되면 지간신경이 그뼈 사이에서 이렇게 눌려지게 되면서 자극이 많아지게 돼요. 따라서 볼 좁은 신발도 안 좋고. 또한 하이힐 같이 우리가 걸을 때 앞꿈치에 체중이 집중되는 경우는 당연히 똑같이 걸어도 그 부분이 많이 디뎌지게 되니까 그런 분들도 지간신경종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1: 최성진 씨의 신발장을 들여다봤습니다.
2: 20대, 30대? 이게 7cm 정도 돼요. 신으면 일단 발가락이 힘들죠. 이것도 7cm. 7cm가 다리가 이뻐 보여요.
1: 젊은 시절부터 굽 높은 구두를 즐겨 신었다는 최성진 씨.
2: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제 플랫슈즈처럼 여기가 좁거든요.
1: 예쁜 것을 찾다 보니 구두 속에서 발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0: 지간신경종 같은 경우도 앞꿈치에 가는 자극에 의해서 결국 신경이 부풀어 오르면서 생기는 건데요. 하이힐을 신게 되면 발볼이 좁게 되니까 앞쪽에 지간신경종의 자극 더 많이 가게 되고 또한 굽이 높게 되기 때문에 앞꿈치에 체중이 많이 실리게 되니까 지간신경에 많은 자극이 갈 수밖에 없겠죠.
1: 지간신경종으로 고생하고 있는 또한 사람,
0: 이게 이제
1: 박옥주 씨.
0: 지간신경종이라고
3: 발 앞부분이요. 그 가운데나 뒤꿈치 이런 데는 안 아파요. 앞부분만 아파요. 근데 마치 이 발바닥에 머리카락이나 테이프나 이물질이 가득 붙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 바닥, 발바닥은.
1: 발을 많이 쓰면 손상과 염증이 누적되면서 발 앞꿈치에 지간신경이 커지는데요. 이때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0: 지금 어때요? 찌릿해요? 주사는 저 염증을 이렇게 가라앉혀주는 주사의 약성분을 지간신경종 부위에 제가 이렇게 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부풀어진 지간신경종.

0: 우리 배추에다가 소금 치면 배추가 쭉 힘을 잃으면서 우리 절여지는 것처럼 사이즈가 확 줄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똑같이 걷더라도 사이즈가 적어지기 때문에 주위 조직에 의해서 생기는 자극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증상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1: 최성진 씨는 지간 신경종이 있는 부위가 신발과 덜 닿게 하기 위해 맞춤 깔창을 제작합니다. 발에서 많이 디뎌지는 부분, 아픈 부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깔창을 만듭니다.
0: 요 깔창은 지간신경종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이제 지간신경종 위치에 따라서 지간신경종은 이제 요 부분을 딛게 되면 통증이 있게 되는 그런 질환인데, 그 안쪽 부분을 이렇게 높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디뎠을 때 여기가 먼저 닿게 되겠죠. 이렇게 블록 올라온 부분이. 그렇게 되면 지간신경종에 있는 부분은 덜 닿게 되면서 결국 그 부분의 자극이 줄어들게 되고 증상의 호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 깔창이나 패드는 통증 부위의 마찰을 줄여주거나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발 앞꿈치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지간신경종은 종양일까? 아닙니다. 지간신경종은 정상신경이 자극에 의해 부풀고 커진 건데요. 수술로 이 신경을 제거하면 통증은 사라집니다.
0: 지간신경종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듭니다. 수술적 치료까지 가는 경우는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은 경우죠. 대부분의 지간신경종 환자들은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완화됩니다.
1: 앞꿈치가 아픈 지간신경종에 있어서 가장 권장되는 치료는 발바닥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하지만 박현중 씨, 운동을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발바닥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2: 찌릿찌릿한 통증이 있어요. 발걸음을 걸을 때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요즘에 좀 심해져가지고 발걸음 이렇게 디딜 때마다, 예, 그 통증이 있거든요.
1: 언제 갑자기 아플지 몰라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가볍게 서서 하는 집안일을 하다가도 불현듯 통증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2: 맨발로 집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제 마룻바닥이 딱딱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원래 통증이 있었던 부분이 조금씩 통증이 있어요.
1: 박현중 씨도 지간신경종으로 발바닥 앞부분에 통증이 큰 상태입니다.
2: 요즘에는 발이 아프니까 이런 그 낮은 푹신푹신한 운동화들 많이 신고 있고요. 예전에는 제가 하이힐 좋아해서 이렇게 굽 있는 뾰족한 신발들 많이 신었는데 지금은 발이 아프니까 이런 신발은 엄두가 안 나서 못 신거든요.
1: 통증 때문에 이제는 저절로 운동화만 찾게 된다는 박현중 씨. 편한 신발을 신는 것도 지간신경종의 좋은 치료법입니다. 발 앞꿈치 통증이 있을 땐 어떤 신발이 좋을까요?
0: 지간신경종 환자한테 좋은 운동화는 발볼이 넓고 밑바닥이 푹신푹신하면서 또한 가지 좀 참고하셔야 될 점은 발 앞쪽 부분이 조금 딱딱한 신발이 좋습니다. 발볼이 넓고
1: 앞부분이 조금 탄탄해서
0: 밑창이
1: 앞꿈치를
0: 어느
1: 잡아줄 수 있는
0: 정도
1: 신발이 좋은데요.
0: 좋고 하면서 푹신푹신한 신발이 좋겠죠. 지금 이 신발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만져보면 좀 되게 딱딱하죠. 이렇게 되면 지간신경종에 있는 부위의 자극을 이런 신발을 신게 되면 조금 줄여갈 수 있습니다.
1: 운동화 중에서도 앞부분이 말랑말랑하게 잘 접혀지는 신발은 지간신경종이 있는 앞꿈치를 더욱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발바닥 앞쪽에 이 부분에 통증을 느끼면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즉, 디딜 때이 앞에 오는 부분의 자극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이 발가락이 이렇게 움켜쥐는 힘이 되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1: 지간신경종에
0: 또,
1: 도움을 주는 발바닥
0: 하나,
1: 근육 강화 운동.
0: 또,
1: 첫
0: 쭉 이렇게.
1: 번째는 발가락으로 수건 끌어당기기입니다.
0: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하면 요 수건 위에다가 이렇게 뭐 아령이라든지 생수통 같은 걸 올려놓게 되면 수건을 끌어들이는 힘, 끌어올리는 힘이 더

0: 세져야 되기 때문에 발가락을 통해서 이렇게 끄는 연습을 하시면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건을 당기는 것 이외에 발가락을 이용해서 수건을 이렇게 움켜잡고 트는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1: 이 운동은 발가락에 있는 근육을 강화해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현중 씨도 운동 처방을 받고 열심입니다.
2: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이렇게 최대한 오므렸다 다시 펴고 오므렸다 다시 펴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통증이 그게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통증이 훨씬 더 덜한 것 같아요. 마사지하고 이렇게 운동하고 나서.
1: 발바닥 앞쪽에 통증이 있는 지간신경종. 약과 주사만큼 효과가 크다는 발가락 운동. 수건 하나로도 통증이 줄어듭니다. 꼭 한번 해보시죠.

0: 저마다 다른 발바닥 통증. 혹시 엄지발가락이 휘었나요?
1: 아유, 못난 발이지만도 괜찮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0: 양말을 벗어 보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드러낸 발은 평범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1: 기형이죠, 완전. 부모가 이렇게 놔주지도 않았는데 누르면 통증이 오고요. 여기도 누르면 통증이 옵니다.
0: 원래 이렇게 생겼던 발은 아닌데 어찌 이렇게 변했을까요? 통증까지 심해졌습니다.
1: 하이힐을 많이 신었어요. 그런데 신을 때는 잘 몰랐어요. 양장에 어울리는 신발을 갖춰야 돼. 강의를 했으니까요, 강의. 신입사원 들어오는 연수팀에서 강의를 오래 했으니까 직업병이라고 볼 수도 있죠.
2: 디딜 때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
0: 젊을 때부터 서서히 진행된 발의 변화. 바쁘다 보니 병원에도 와보지 못했습니다.
3: 지금 제일 많이 불편한 데는 여기. 네. 여기 튀어나온 거.
1: 저녁이 되면 붉게. 네. 붉게.
3: 이렇게 부어. 빨개지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막 여기가 신발이랑 다서 상처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네. 여기가 좀 눌려요. 여기 아프세요? 네.
0: 엄지발가락이 몸 바깥쪽으로 휘었습니다. 이것은 무지외반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과도하게 휘면서 엄지발가락 쪽 관절이 돌출되며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어긋나고 튀어나온 관절과 신발이 닿으면서 통증이 발생하는데 통증은 주로 발바닥 앞부분, 발 앞꿈치에 나타납니다.
3: 무지외반증, 무지는 엄지발가락을 얘기하고요. 외반, 바깥쪽을 향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빤듯하게 일자로 반드시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휘어지면서 엄지발가락이 이제 우리 몸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발가락 변형. 무지외반증이 생기게 되면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면서 엄지발가락 아랫부분이 튀어나오게 되고 이 부분이 신발에 닿아서 결국 여기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벌겋게 되고 붓게 되고 그러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발볼이 넓어지면서 발 안쪽, 바깥쪽이 또 신발에 닿아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발바닥, 앞쪽 발바닥에 굳은 살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무지외반증이 많이 진행되게 돼서 관절염까지 유발되게 된다면 발등 쪽에도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0: 무지외반증으로 한 해 6만 명 정도가 병원 진료를 받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많은 질환인데요. 발가락 주변의 힘줄과 인대로 인한 유전적, 체질적 요인 등 발병 원인은 다양합니다. 특히 발볼이 좁고 굽이 높은 신발은 발의 변형을 가져오는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그래서 하이힐병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3: 좁은 신발을 신게 되면 이제 좁은 신발 안에서 발이 변형이 되게 됩니다. 특히 엄지발가락은 이제 바깥쪽으로 향하는 형태의 변형이 이제 생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변형된 상태로 발가락이 유지되다 보면 발가락 주위의 근육, 인대 등도 변형이 생깁니다. 또한 하이힐은 뒤꿈치가 매우 높은 신발이죠. 이렇게 뒤꿈치가 높게 되면 체중이 앞꿈치 쪽에 집중되게 되고 이런 체중이 앞꿈치 쪽에 집중되게 되면 무지외반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0: 한 연구에 따르면 굽 높이가 3cm일 경우 발에 가해지는 압력은 22%, 8.2cm일 경우 100%의 압력에 가해져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키지 못하고 발 건강에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또한 관절이 어긋난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심할 경우 다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 위로 올라타거나 발가락이 겹치는 변형이 생기기도 합니다.
3: 무지외반증이 심해지면 즉 엄지발가락이 이제 자꾸 바깥쪽으로 휘게 되죠. 두 번째 발가락을 자꾸 같이 바깥쪽으로 밀게 됩니다. 이제 밀다가 더 이상 밀 수 없게 되면 급기야는 이제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발가락이 위로 많이 들려 올라가게 되죠. 그럼 우리가 신발을 신게 되면 요 두 번째 발가락 끝이 신발에 자꾸 닿아요. 그러면서 여기 굳은 살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발가락 통증, 여기가 너무 아파요 라고 환자분들이 보통 말씀하십니다.
0: 오랜 동안 발가락 변형이 생기며 걸을 때마다 고통스러웠던 남현숙 씨.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3: 발폭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발뼈를 교정함으로써 발폭을 좁혀주고 그다음에 지금 튀어나온 부분을 없앰으로써 결국 신발을 신어도 그 부분에 자극이 없이 편안하게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0: 무지외반증은 진행형 질환입니다. 그대로 두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수술은 먼저 피부를 열고 두 발가락을 이어주는 인대와 내전근을 절개합니다. 그 다음 엄지발가락 쪽으로 접근해 튀어나온 뼈를 잘라냅니다. 휘어진 엄지발가락은 다시 절단하여 방향을 바로잡아주고 긴 나사를 이용해 뼈를 고정해줍니다. 이후 엄지발가락 뼈에 흠을 내 휘어진 각을 바로잡고 고정해주면 수술은 마무리됩니다. 수술 후 엄지발가락이 곧게 펴졌습니다.
3: 무지외반증 환자 중에서도 비록 발가락은 좀 모양이 안 좋고 발은 이쁘지 않더라도 환자분이 편안한 신발을 신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 발 볼 넓은 신발을 신고 활동을 하는데도 나는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라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0: 무지외반증에 있는 또 한 사람. 잠시 서 있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정도로 발이 편하지 않습니다. 남궁옥란 씨는 20대부터 발가락이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꼈는데요. 이젠 발 모양은 둘째치고 통증이 더 신경 쓰입니다.
4: 걸음을 걸을 때 좀 많이 고통이 좀 있죠. 예, 통증이 좀 많아서 특히 이제 평지보다는 경사진 곳을 올라가거나 그럴 때 이제 무게의 중심이 이제 발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더 많이 고통스럽긴 해요.
3: 이게 두 번째 발가락 제2중족골이라는 뼈인데 요 1중족골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요 위쪽에 있는 발가락은 안쪽으로 향하게 되죠. 무지외반증이 발생된다고 보면 됩니다.
0: 처음엔 질병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통증도 드문드문 나타났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통증이 찾아오는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4: 구두 같은 거, 발 좁은 거 신으면 물집도 잡히고요. 네. 그다음에 통증도 같이 동반되고 있어요.
5: 네. 운동 하나. 네.
0: 이제 하이힐은 멀리한다는 그녀. 투박하지만 발볼이 넓은 신발만 찾게 됩니다. 아직 수술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지만 여전히 통증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녀에게 내려진 처방은 발가락 스트레칭입니다.
3: 무지외반증이라고

0: 하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제 벌리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발가락 전체를 벌리면서
1: 두 엄지발가락을 벌려줌으로써 발가락의 변형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0: 발가락에 힘을 주면서 이쪽에 아치를 이렇게 들려는 동작. 쭉 등을 위로 쭉 구부리는 것처럼 발등을 위주로 쭉 올리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1: 발바닥은 바닥에 붙인 채 발등만 힘껏 올려줍니다. 발바닥과 발가락의 근육을 강화해주는 건데요. 우리 몸에도 코어 근육이 있듯이 발에도 중요한 근육이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통해 발 안쪽에 있는 내재근을 강화시켜주면 발의 구조적인 안정성이 좋아지고 아치도 튼튼해져 발 통증을 줄여줍니다. 또한 무주의 반증은 엄지발가락이 바깥으로 휘어지는 증상이기 때문에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반대 방향으로 벌려서 단련시켜주면 발가락의 변형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0: 유난히 발 뒤꿈치가 아프다면 지방 패드 위축증을 의심해보세요. 우리의 발바닥에도 살이 있습니다. 특히 피하지방층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요. 직립보행을 하는 신체 구조상 작은 발바닥으로 온몸을 떠받쳐야 하기 때문에 발바닥에는 그 엄청난 압력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지방층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층이 쿠션 역할을 하며 발바닥에 오는 충격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이 발바닥 지방층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팔순의 장상우 할아버지는 걷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몇 발자국 떼기도 힘겨운데요. 그때마다 발바닥을 주무르며 통증을 달래보지만 그때뿐입니다.
1: 허리 좀 아픈데 허리 아픈 것보다 발바닥이 더해. 예. 허리 아픈 거는 뭐 그렇게 좀 걷겠는데 발바닥 아픈 거는 하, 나 바꿔. 하여튼 이 바늘로 숙지를 긋으니까 뛸 때 그렇죠. 서 있을 때는 가만 기양 있을 때는 관계없고 디디면 그래.
0: 걸음을 내디딜 때 유난히 아프다는 발뒤꿈치. 발뒤꿈치는 우리가 걸을 때 가장 먼저 닿으면서 체중이 많이 실리는 부위입니다.
1: 이 눌리면 여튼 탄력이 영 없다 그러더라고. 어, 그대로 쬐고 있자. 여기도 그렇고. 탄력이 안 아픈 사람은 이 탄력이 좋은데 대부분 탁탁 복귀가 되는데 해보면 이게 난 안 되잖아요. 발바닥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발바닥이 지방층이 좀 적다 그러더라고.
0: 먼저 엑스레이 사진을 지방층이 적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뾰족하게
2: 뼈가 엑스레이에서도 이렇게 피부에 우리 연부 조직 이렇게 보이고 뼈가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길이를 재봤더니 한쪽은 왼쪽은 한 9.7mm, 오른쪽은 한 9.6mm 정도 해서 사실은 이 두께가 정상 같은 경우에는 한 1에서 2cm는 돼야 됩니다. 물론 지금 1cm보다 약간 부족하다고 이 사진만 보고 지방 패드가 위축됐다, 뒤꿈치 지방 패드가 위축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신축성도 잃고 또 유연성도 잃고 굉장히 좀 흐물흐물하게 변한 점 등을 봤을 때는 뒤꿈치 지방 패드가 위축되면서 생긴 발바닥 통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0: 발바닥에 있는 지방 패드, 특히 뒤꿈치의 지방 패드가 많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우리의 발바닥에는 충격을 흡수해주고 체중을 견디는 지방 패드가 도톰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로 인해 지방 패드가 딱딱해지고 얇아집니다. 이것을 위축이라고 하는데 결국 충격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어 디딜 때마다 충격이 바로 뼈로 전달되면서 통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발 뒤꿈치 통증이 심해집니다.
2: 발바닥을 만져보시게 되면 폭신폭신한 지방층이 있게 되고 이런 지방층은 우리가 발을 디뎠을 때 오는 발바닥에 오는

0: 치밀한 구조의 지방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을 디뎠을 때이 지방층이 효과적으로 체중을 흡수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1: 통증 때문에 도저히 맨발로 걸을 수가 없다는 장사무 할아버지. 한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슬리퍼 위에 다시 두툼한 깔창까지 덧댄 다음에야 걸을 수 있다는데요. 이렇게 지방 패드가 위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0: 우리가 정상적으로 한 1에서 2cm 정도의 두께가 됐을 때 정상 지방층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거나 노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 지방층이 좀더 얇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얇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지방층이 폭신폭신한 맛도 덜하게 되겠고, 결국 발을 디뎠을 때 충격이 발 뒤꿈치뼈에 그대로 전달이 되겠죠. 두 번째는 지방층은 굉장히 조밀하고 치밀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게 되십니다. 발바닥에 있는 지방층이 옆으로 벌어지게 되면 결국 지방층이 얇아지는 효과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1: 세월을 거스를 수 없어 노화와 함께 얼굴에 주름이 생기듯이 발바닥에도 노화가 찾아오면 탄탄하던 지방층이 조금씩 무너집니다. 탄력을 잃고 얇아지면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0: 지방패도 위축증의 치료는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게 가장 최선의 치료입니다. 뭐 약을 먹어도 증상이 좋아지시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약을 처방해 드려도 환자분들은 별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폭신한 양말, 그다음에 폭신한 신발, 특히 집에서도 맨발로 다니시기보다는 실내화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좀 구비하셔서 집 안에서도 신발을 신는 게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1: 발바닥 질환은 통증이 어디 생기느냐에 따라서도 진단과 처방이 달라집니다. 그중에서도 족저근막염과 발바닥 지방패도 위축증은 주로 발 뒤꿈치에 통증이 발생하는데요. 통증이 발생하는 위치는 비슷하지만 두 질환은 엄연히 다른 질환입니다. 이두 질환,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요?
0: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첫 발을 디딜 때 제일 많이 아프다가, 그 다음에 좀 걸으면 나아진다고 하시고, 이제 조금 더 걸으면 많이 아프시다고 표현하는 반면에, 뒤꿈치 지방패도 위축증후군 같은 경우는 처음 디딜 때는 오히려 좀덜 아파요. 자극이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걸으면 걸을수록 점차 아파진다고 보통 말씀하십니다. 이런 임상 증상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1: 걸을 때 발뒤꿈치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 밑창이 쉽게 굽혀지거나 쿠션감이 떨어지는 신발은 금물입니다. 이럴 경우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0: 요거는 힐 컵이라고 그러는데요. 보시다시피 실리콘 구조물로 생겨서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생겼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이제 족저근막염 환자, 뒤꿈치가 아픈 환자분들은 이렇게 말랑말랑한 이런 밑창을 대서 신게 되면 되게 증상이 좋아지고요. 두 번째는 뒤꿈치 패드 위축증, 발바닥 패드 위축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발바닥에 있는 지방층이 얇아져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랑말랑한 재질의 구조물을 이제 쉽게 말해서 이렇게 뒤꿈치에 대고 신게 되면 증상 호전에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1: 내 발바닥은 왜 아플까요? 내 발바닥은 어디에서 통증이 생기는지 꼼꼼히 확인하셨습니까? 발은 그 수고로움에 비해 우리가 잘 돌보지 않는 곳이죠. 우리 몸 가장 멀리 있는 발바닥. 발이 비명을 지르기 전에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0: 발바닥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 많은 분들이 발바닥이 아프다고 오히려 운동으로 이를 해결한다고 더 많이 걷거나 운동을 더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발바닥을 쉬게 해주는 게 좋고요. 즉, 더좀덜 걸고 덜 운동해서. 이와 동시에 특히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이라든지 발바닥 있는 족저근막, 발바닥 근육 등을 좀 마사지해주고 스트레칭해주는 게 오히려 훨씬 도움이 됩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질도 하고 밤이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준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허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근데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2: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2: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2: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

0: 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화.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니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예고 없이 찾아든 심장의 통증. 심장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1: 단일 질환으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암 1등, 심장 2등.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 뇌 심내 혈관 질환이 1등으로 이제 가장 많죠.
0: 국내에서는 약 6만 명 이상, 세계적으로는 한 해 943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는 심혈관 질환. 국적, 인종 모두 달라도 사망하는 이유는 심장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장은 단 4분만 멈춰도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기 때문에 미리 경고를 보냅니다.
1: 그렇죠. 심장은 반드시 경고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마비로 오거나 심근경색이 온 분들은 선행 증상들이 있거든요. 꼭 거의 10명 중에 9명 정도는 경고신을 보내는 거죠.
0: 하지만 우리는 곧잘 그 경고를 무시해버립니다.
2: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아, 나는 하나 뻐. 나는 내가 아픈 리가 없지.
3: 내가 그래도 병식 사나인데 싶어서 진짜 뒤가지고 그까지
4: 전화는 아유 건강하고 안 아플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0: 환자들이 놓치는 심장의 경고를 오랜 경험과 날카로운 시선으로 찾아내는 심장내과 박도구 교수와 함께 심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찾아봅니다.

0: 속초에 사는 왕규국 씨. 얼마 전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첫 시작은 가족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1: 이야기 같이 뭐 얘기하면서 놀다가 갑자기 숨이 차요. 그래서 아, 이상하다. 나 이런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아, 너네끼리 얘기하란다. 거실 나와가지고 이제 잠깐 누워있는다 그래가지고 잠들었어요.
0: 무심코 넘겼던 그날 이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 며칠 전에 잘라 하니까 숨이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딸 방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빨리 넘어오라 그러니까 이제 넘어와가지고.
0: 그런 일은 그 후 두 번이나 더 반복됐고 그제서야 심장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1: 아 이러다가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내 혼자 우리 모친이 협심증 있어가지고 밤에 주무시다가 혼자 돌아갔어요. 자식 서 있는데도 임종을 다 못 봤어요. 그래서 혹시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봐.
0: 대체 그날 그의 심장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 지금 유추를 해보면 우리 그 환자분께서는 잠깐 실신을 하거나 완전히 심장이 중간에 어떤 쓰거나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 95%에서 살짝 막히는 그 이벤트가 있었는데 환자분들이 전형적인 통증이 아니라 그냥 잊고 지나간 거죠. 막 호흡 곤란이 심하거나 아니면 잠깐 의식을 잃거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아, 내가 가슴이 아픈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0: 왕규국 씨의 심혈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심장 조영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불과 2, 3주 전에 첫 증상을 느꼈던 환자. 과연 어느 정도 막혀 있을까요? 심장 조영술은 허벅지나 팔목 혈관에 관을 넣어 심장 혈관 근처까지 접근한 뒤 조영제를 넣어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여기서 50% 이상 막힌 것으로 판단되면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관상동맥이 막히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2: 이제 심장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약물 치료. 심하지 않은 경우는 약물 치료만 해도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퍼센트로 보면은 전체 환자의 뭐 절반 정도는 약물 치료만 해도 되는 환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막힌 혈관을 뚫고 거기에다가 볼펜 스프링 같은 그런 걸 넣게 되는 이제 스텐트 치료가 있고요. 아주 심한 분들은 이제 가슴을 열고 새로운 혈관을 이어붙여야 되는 이제 관상동맥 우회술.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약물 치료, 스텐트 시술, 우회술. 요게 이제 가장 보편적인 치료이죠.
0: 어떤 치료를 하든 먼저 혈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요. 환자의 관상동맥은 어떨까요?
3: 우리 아버님 보니까 예상했던 것처럼 잘 심한 데가 99.9% 녹아져 있어요.
0: 증상은 그리 심하지 않았지만 혈관 상태는 심각합니다. 일부 관상동맥이 99%가량 막힌 것으로 확인되어 협심증으로 확진되었습니다. 협심증이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 완전히 막혀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것이 심근경색인데요. 심혈관 조영술 결과 좌측 두 개의 혈관 중 좌전 하행지가 90%가량 초입부터 막혔고 우측 혈관도 40% 막힌 협심증으로 확인됩니다. 막힌 부분이 확인되면 먼저 가느다란 철선을 이용해 막힌 혈관을 다시 뚫어줍니다.
3: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아버님. 혈관이 지금 다 막혀가지고 이제 가장 그 중간에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그 초입 부분이 아버님 거의 천원 정도 부분이 100% 다 막혔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성공적으로 저희가 잘 거기 뚫었습니다.
0: 가느다란 철선이 들어간 부분이 새로 개통된 혈관입니다. 막힌 부분을 뚫어준 다음엔 다시 막히지 않도록 스텐트를 넣어 펼쳐줍니다. 막혔던 좌전 하행지 혈관이 굵은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혈류가 잘 흐른다는 뜻입니다. 왕규구 환자의 스텐트는 좌전하행지에 두 개를 넣었는데요.

0: 아래쪽에 5cm, 위쪽에 3cm로 전체 길이는 8cm입니다.
1: 시술이 생각보다는 엄청 어려웠어요. 이 혈관의 초입 부분, 이 경부고속도로에 해당되는 좌전하행지가 초입 부분부터 100% 막혀서 아주 길게 좁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텐트를 이 좌전하행지의 뒤에서부터 하나 길게 한 5cm짜리, 그리고 중간부터 앞쪽까지 한 3cm짜리, 그래서 총 8cm, 80mm 두 개가 아주 성공적으로 잘 시술이 됐습니다.
0: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점차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협심증 환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50대에서 급속히 증가해 60대와 7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야말로 심장은 살아있음을 상징하는데요. 그만큼 하는 일도 많습니다. 심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 전체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분당 약 70회를 뛰며 뇌를 비롯한 우리 몸속 주요한 장기에 골고루 혈액을 전달해 주는데요. 이 심장이 살아가도록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있습니다. 바로 관상동맥입니다.
1: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하면은 이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우리가 세 가닥이 있는데요. 이 우측으로 가는 이 우측 관상동맥이 있고 이 가운데로 내려오는 좌전 하행지라는 관상동맥이 하나 있고 이 왼쪽 측벽으로 가는 좌회선지라는 관상동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닥으로 하는데 이 왼쪽에 이 두 가닥이 나오기 전에 이 가장 두꺼운 데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좌주관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퍼센트 심장을 먹여 살리는 이 비율을 따지면 이 중간에가 있는 좌전 하행지가 한 50%를 먹여 살리고 우측으로 가는 이 우관상동맥이 심장의 한 30%를 먹여 살리고 왼쪽 측벽으로 가는 이 관상동맥이 한 20%를 먹여 살립니다. 근데 이제 왼쪽 측벽으로 가고 이 왼쪽 아래로 내려오는 그 초발 그 처음에 시작 부위에 좌전 하행지가 만약에 막혔다. 그러면 50% 더하기 20%니까 70%의 손상이 있는 거죠.
0: 스텐트 시술을 마친 왕규국 씨. 시술 후 첫 느낌이 어떨까요?
2: 아니 시술 딱 끝나니까 환해지더라고. 세상이 환해지더라고.
0: 막혔던 혈관이 뚫리고 나니 시야까지 환해진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궁금한 게 있습니다.
3: 아, 나 진짜 그런 줄 몰랐어요.
2: 100% 막혔으면 통증이 올 텐데 통증이 없으니까 모르지 뭐.
0: 심장 혈관이 100% 가까이 막혔는데도 그동안 통증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증이 없었던 이유를 찾기 위해 먼저 50대와 70대 세 남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사람 모두 협심증으로 심혈관이 90% 이상 막혔던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4: 당뇨는 조금 있었습니다.
5: 당화 혈색소가 뭐 7점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데
6: 당뇨 수치가 약간 높아요. 좀 안 좋다 싶을 때는 125, 뭐 그 정도까지 올라가고.
0: 세 사람 모두 당뇨병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당뇨가 있는 환자들의 동반 질환을 살펴보면 10명 중 7.4명은 고혈압을, 약 5명가량은 고지혈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아주 높다는 뜻입니다.
1: 당뇨도 아주 대표적인 그 위험인자 중에 하나인데 이제 환자분들 쉽게 설명하기에는 수도파이프에 굉장히 설탕물이 지나가는 거예요. 설탕물이 막 많이 섞인 피가 지나가면 굉장히 끈끈한 혈액이 지나가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생기는 가능성도 높고 한쪽 혈관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혈관이 같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 또 다혈관 질환이라 그래서 심장뿐만 아니라 뇌혈관이라든지 말초혈관도 병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죠.
0: 그런데 당뇨가 있는 심혈관 질환일

0: 경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증상이 전혀 없었어요. 증상이 전혀 없었다가 이게 한꺼번에 확 나타난 거예요.
2: 뭐 저는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그냥 이상 가슴이 답답하다, 소화가 안 되는 것다 그거밖에 없었죠.
3: 뭐 증상은 지금 미미하게 일어나죠. 옛날하고 틀리죠. 네, 답답하고 뭐 아픈 거는 아니에요.
0: 두 번째 공통점은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혈관이 99%까지 막혔는데도 큰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4: 당뇨 환자분들이 증상이 좀 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특히나 당뇨가 오래될수록 심근경색을 최근에 막 심하게 알아서 근육이 막 주었는데도 내가 통증이 있었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당뇨병이 지속이 되면은 이 신경병증이라 그래서 이 신경이 무뎌지게 하는 그런 증상도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예 무증상인 경우도 사실은 당뇨 환자분들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0: 스텐트 시술을 받은 지 20년째인 배재용 씨. 첫 증상은 단순했습니다.
2: 평소에는 없었는데 이를 그러니까 가슴이 조금 답답한 게 소위 말하는 거 소화가 안 된달까 되게 거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무엇이 먹고 얹혔다 싶고 생각하고 막 별로 크게 생각 안 했죠. 그런데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게 자꾸 계속 되더라고요.
0: 그러다 몇 달이 지나서 이상한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2: 한번 울산에 그 다른 그 산에 큰 게 있는데 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그때는 올라가니까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지 왜 이렇지 하니까 그걸 다시 내려와서 그리고 또 괜찮아.
0: 몇 차례 더 심장의 경고를 받고서 병원에 왔을 땐 이미 심각하게 막힌 상태였습니다. 2002년 첫 시술을 할 때 이미 우측 관상동맥이 99%가량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환자가 느낀 여러 번의 증상은 소화불량이었는데요. 그렇게 느낀 사람은 배재용 씨뿐만이 아닙니다.
2: 그냥 이상 가슴이 답답하다 소화가 안 되는 것다 그거밖에 없었죠.
5: 아니 이게 처음에 또 체한 것 같았어서 하이가. 처음에 먹은 거 체한 줄 알았어요. 꼭 저녁 먹고 체해서 그렇게 아픈가 보다 그렇게 생각만 했지 딴 거 하나도 몰랐어요.
0: 소화불량으로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우측 관상동맥이 오면 그 심장을 이렇게 아래쪽을 먹여 살리거든요. 그러면은 고기가 이제 소화기 위장이랑 가깝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뻐근한 거를 소화불량으로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막 소화불량을 느끼면서 진땀을 흘린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뭐 통증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무시하기보다는 환자의 연령이라든지 뭐 당뇨병이 동반됐다든지 이런 것까지 통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아 이게 협심증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0: 그렇다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에 의미 있는 전조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유 없이 더워지거나 식은땀이 나고 소화제를 먹어도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하며 가슴 부위가 답답하거나 특히 왼쪽 가슴이 조이듯 아프면 협심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협심증이 아닌데 비슷한 증상도 있나요?
4: 많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가족분들이랑 막 그 아버님이랑 막 싸워서 오시고 이제 이런 분들 있으시거든요. 근데 전형적인 협심증과 좀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보통은 전형적인 협심증은 운동하거나 우리 심장이 빨리 뛰는 순간에 아픈 경우가 많은데 비전형적인 협심증은 이게 지속 시간도 길고 한 번 아프면은 4시간, 5시간 아프고 그다음에 살짝 자세 변동에 따라서 더 아픈 것 같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내가 나쁜 생각을 하면 더 아픈 것 같고 이런 경우는 이제 아닌 경우가 더 많죠.
0: 이제 막 50대에 접어든 이성대 씨. 조금 후면 수술장으로 가야 하지만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1: 나한테 심혈관 질환이 그러니까 이런 병이 나한테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심장이라고 심장이 아프다라고 하면 누구든 다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처음에 두려웠죠.
0: 몇 번의 전조 증상이 지나간 지 1년이 되던

0: 지난 8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1: 일단은 걷다가 이 가슴 전 언저리가 조금 아파요. 가슴 언저리가 아프면서 이제 팔쪽까지 같이 아파오고. 그래서 이제 언덕길로 올라갈 때, 그리고 조금 빨리 걸을 때, 그때 그 증상이 좀 심하게 나타났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서서 쉬던가, 앉아서 쉬었을 때, 그때 잠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또 가라앉고, 여기가 아파오면서 팔까지 아파오는데, 이 팔을 갖다 움직이면 계속 같이 다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등 쪽까지 아파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심할 때는 진짜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0: 이성대 씨의 증상은 다른 협심증 환자들과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2: 협심증은 움직이거나 계단 올라갈 때 아프고 쉬면 이제 가라앉습니다. 그러다가 그걸 이제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하는데, 요 안정형 협심증 환자분들이 빈도가 좀 잦아지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한 몇 주 전만 하더라도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가 뛸 때만 아팠는데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프고, 심지어는 양치질 할 때도 아프다. 양치질 안 하면 가라앉는다. 이거는 이제 불완전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 동맥경화가 터지기 직전이거나 뭔가 불안해서 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넘어가는 단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아프던 게 매일 네 번, 다섯 번 아프고, 요거는 이제 불완전 협심증인데, 급성 심근경색은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보통 오시는 분들,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은 도저히 응급실에 안 올 수 없을 만큼 아프다. 내가 정말, 이거는 평생 못 겪어본 통증. 가슴이 쥐어짜듯이, 막 식은땀이 뻘뻘. 그냥 가슴을 못 풀 정도로 이런 통증으로 오시거든요. 근데 심근경색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통증이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0: 협심증은 막히는 정도에 따라 안정형 협심증에서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진행하고, 여기서 더 막히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이성대 씨. 심근경색의 위험이 큰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검사 결과 관상동맥 중 좌전하행진은 90%, 좌회선지도 90%, 우관상동맥은 100%가 막혔으며, 총 3군데 이상 대부분의 혈관이 길게 좁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2: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는 심장 3가닥 중에 3가닥이 다 망가지거나 좁아진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이미 확 너무 낡아서 스텐트로 리모델링이 안 되는 단계. 이거는 이제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새로 짓는 게 낫겠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우회술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우회술은 우리 몸에서 안 쓰는 동맥들이 있어요. 이 내유 동맥, 내흉부 동맥이라고 그래서 심장 안쪽에서 이 갈비뼈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동맥이 있는데, 그 동맥은 동맥이 특성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거의 동맥경화, 찌꺼기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 동맥을 이 경부고속도로에 하나 붙여주고, 다른데 팔 동맥이라든지 다리 쪽 정맥을 이 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면, 우회술을 기술적으로 잘 해놓으면은 약만 잘 드시면 일반 일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0: 토요일 이른 아침, 이성대 씨의 응급수술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막힌 혈관의 길이가 길고 여러 곳에 걸쳐 좁아져 있으며, 심근경색의 위험까지 있어 스텐트가 아닌 우회술을 받게 됐습니다.
3: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기 위해서 중간이 막혀 있으니 대구 쯤으로 길을 하나 내서 우회를 시킨 것이죠. 여기서 보면 하늘에서 본, 위에서 본 그림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좁죠. 이 부분이 거의 끊어질 듯하게 좁아서, 이게 이제 피가 안 가게 되면 이쪽으로 가는 심장의 부분이 심근경색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구간도 길고, 그 다음에 또 늘어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좁아져 있는 부분이 규칙적이지 않아서 스텐트 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0: 수술은 우회할 때 사용할 혈관을 확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우회할 혈관을 만들기 위해 환자의 내흉동맥과 복제정맥을 채취하여 충분한 길이를 확보해둡니다. 그 다음 내흉동맥을 좌전하행제에 연결하고

0: 복제정맥을 가지고 대동맥과 좌회선지 그리고 우측 관상동맥을 연결합니다. 이후 혈관을 개통하여 심장으로 흐르는 혈류를 확인한 다음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박동을 하고 있는 심장을 고정기로 누른 채 수술이 진행됩니다. 먼저 내흉동맥을 좌전하행지에 이어줍니다. 이어서 복제정맥을 가지고 대동맥과 좌회선지, 우측 관상동맥을 연결합니다. 혈관이 잘 이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플러를 사용해 혈류량을 측정합니다. 심장으로 공급되는 힘찬 혈류의 소리를 확인하면 수술은 마무리됩니다.
1: 조금 전에 좁아졌던 부위가 이 부위입니다. 이 부위. 그래서 제일 가운데로 하는 혈관이 제일 중요한 혈관이고 여기도 토돌토돌하게 보이죠. 여기가 정상적으로 생각되고 여기가 막힌 부분입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 오늘 수술한 부위는 여기다 혈관을 댔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혈관을 댔고 돌려서 아까 오른쪽 심장이 나가서 거의 막혔다고 보여지죠. 여기 거의 막힌데 막힌 부분의 끝부분 이 부분 정도 될 겁니다. 이 부분 정도에서 찾아서 세 군데를 이제 바이패스를 한 겁니다. 수술은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잘 끝났고 수술 직후에 했던 그 초음파 검사, 도플러 검사에서 아주 혈관의 그 플로우가 혈류가 아주 좋은 걸 확인해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0: 고지혈증과 고혈압이 있는 이양순 씨.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니 수술이나 스텐트를 하게 될까 봐 걱정이 많습니다.
2: 첫 번째는 그 시술 그거에 좀 쉬운 걸로다가 안 아프게 잘해줬으면 좋겠고 아저씨 생각 우리 아저씨 병원에서 그거 아파서 그러던 생각 또 애들하고 젊어서 살아가면서 고생했던 생각 또
0: 1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역시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에 오늘따라 남편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3: 증상이 가슴 아파.
0: 오늘은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심혈관 조영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3: 예, 왔을 때 증상이 그게 이제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이에요. 그때 아프실 때 딱 어떻게 아프셨어요, 어머니?
4: 이게 외부에서 어머니 CT 찍어온 건데 요거 보면 요게 심장 먹여 살리는 이제 관상동맥이거든요. 요 하얗게 끼는 게 이제 석회화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이 하얗게 낀 석회화 있는 데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어디가 막혔는지를 직접 보는 검사. 오늘 하는 검사가 제일 정확한 검사예요. 그래서 혈관 조영술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팔로 들어갈 거예요. 팔로 오른쪽 팔로 가는 이 카세타가 이렇게 들어가서 심장 입구에다가 딱 걸어놓고 직접 조영제를 쏘면서 막힌 데가 있나 없는 데 나를 보는 검사예요. 그래서 그걸 심혈관 조영술이라고 하는데
0: 증상을 듣고 협심증이 의심될 경우 혈관 조영술을 통해 확진을 하는데요. 만일 70% 이상 막혔다면 바로 스텐트 시술을 하게 됩니다.
3: 이게 조영술 보면은 우리가 한 70%, 80%, 90% 막혔으면은 스텐트 시술을 바로 하는데 지금 보면은 한 50에서 60% 정도가 쭉 좁아져 있거든요, 어머니. 그럴 때는 우리가 그 기능 검사, 혈류 검사를 먼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혈류 검사에서 80점 밑으로 떨어지면 스텐트 시술을 하셔야 되고요. 80점 이상이면 약물치료만 하셔도 충분해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병이 있는 건 맞으시고 요거를 스텐트를 할지 아니면 약물치료만 할지를 기능검사를 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염려하지 마세요.

0: 혈관 조영술 결과 좌전 하행지가 5, 60% 막힌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럴 경우 혈류의 양을 측정해 치료 방법을 결정합니다. 그 방법을 분액 혈류 예비력 검사 FFR이라고 합니다. 분액 혈류 예비력 검사란 혈관 기능 검사인데요. 혈관 조영술에 사용하는 카테터를 이용해 혈관 내 압력을 측정하는 철선을 넣고 혈관에 인위적인 스트레스를 준 다음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만일 80점 이상이면 스텐트를 하지 않고 약물 치료만 해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혈관으로 흘러가는 혈류량이 우측 아래의 숫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과연 이양순 환자는 몇 점일까요?
1: 바로 83, 83, 83.2점. 자, 지금 좀 떨어지네. 83 정도 나오네, 그지? 오케이, 딱 83점이네. 83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거에서 설명 좀 드릴게요. 어머니, 이게 이제 80점 미치면 스텐트를 넣어야 되고, 80점 이상이면 약물 치료만 해도 예후에는 전혀 지내실 때 문제 없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83점이 나와요. 83점. 그러면은 점수가 80점 이상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만 하셔도 돼요. 스텐트 안 넣고. 그러면서 약으로만 조절해도 충분하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재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약물 치료만 잘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0: 검사를 마치고 이양순 씨가 나왔습니다. 들어갈 때보다 10배는 더 환해진 표정입니다.
2: 예, 스텐트는 안 해도 되시겠고 약물 치료를만 하시면 되겠다고.
3: 그래도 스텐트 하는 것보다 약물만 하는 게 더 좋으시죠, 어머니?
2: 당연하죠. 아니, 하늘만 떠나고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다 그런 것 같아.
0: 약을 먹으면 완치가 되나요?
4: 그런 약은 없고요. 약물 치료의 목표는 이 동맥경화 낀 게 50%에서 더 진행하지 않고, 두 번째는 갑자기 툭 터져서 혈전이 생기는 심근경색 같은 게 생기지 않게 하는 게 1차 목표. 예, 그래서 현상 유지만 잘해도 100세까지 문제 없다. 그런 것들이 이미 이제 아주 대규모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이제 다 증명이 됐죠.
0: 심장 때문에 그야말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던 구호래 씨. 14년 전에 지옥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5: 귀엽고 잘 자라고 잘 자라서 좋다. 얘네들이 낮에 물준다고 너무 좋아하거든. 아니, 새벽이니까 잠자는 시간이었어요. 잠자는 시간. 새벽 됐는데 아프니까, 가슴이 아프니까 체온 줄 알았죠. 체온 줄 알고 그냥 소화제 먹고 그랬는데도 안 듣고 그냥 더 아프니까 병원으로 갔지요.
0: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급히 심혈관 조영술을 실시했는데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4: 이 사진이 우리 어머님이 응급실에 오셨을 때 오자마자 저희가 바로 나와서 이제 찍게 된 그 조영술 사진이거든요. 근데 혈관을 보면은 그렇게 막혀 있지가 않습니다. 이게 뚫려 있죠. 괜찮은데 이게 뭐냐면은 전형적인 변이형 협심증이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이형 협심증은 일반 동맥 그 형태는 동그랗게 잘 유지가 되다가 어느 순간에 특히나 새벽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혈관이 100% 꽉 수축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피가 0, 하나도 안 가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 그런 패턴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응급실 왔을 때 굉장히 막 통증이 심하셔서 우리가 막 바로 여러 가지 주사제도 주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시술 들어가기 직전에 아마 풀렸거나 이래서 이 정상 혈관 상태를 보이는 경우죠. 근데 만약에 정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협심증이면 혈전이 꽉 차서 100%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고 급성 심근경색의 그런 전형적인 심전도를 보이면 거의 뭐 100이면 100, 변이형 협심증인 경우가 많죠.
0: 일반적인 협심증은 혈관에 찌꺼기가 쌓여 점점 막히는 반면 변이형 협심증은 일시적인 수축

0: 으로 인해 혈관이 막힌 상태입니다. 원인은 다르지만 두 협심증 모두 약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1: 약은 4알 들었어요.
0: 구월의 씨는 약물 치료가 결정되어 13년째 약물로만 협심증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1: 심장약하고 고지혈증약하고 혈압약하고 아스피린이요. 이렇게 14년 먹었어요. 약을 안 먹으면 안 되고 약을 안 먹으면 죽는다고 하루도 빼먹지 말라고 먹으라고 이제 잘 먹지요. 그러면서 약은 진짜 안 빼먹고 먹어요. 시간 딱 정해놓고.
2: 변이형 협심증의 기본 원칙은 약물치료. 약물치료만 잘해도 이 혈관 수축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변이형 환자분들은 일반 급성 심근경색 환자랑 쓰는 약이 좀 다릅니다. 주된 약제가 혈관을 확장시키는 혈관 확장제. 그거를 쓰게 되면 이제 재발을 막을 수 있게 되죠.
0: 그런가 하면 무증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 혈압이 좀 높았던 김진근 씨는 아내의 권유로 건강검진을 해보다가 우연히 협심증을 발견했는데요. 그 후로 더 자상한 남편이 됐습니다.
3: 아, 요새는 이렇게 설거지 잘해요. 깔끔하게. 그 여기 안에 이거 음식물 쓰레기도 저쪽에 버리고 음식물 처리기에 버리고 그건 잘해요.
0: 아내가 남편에게 협심증 검사를 권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4: 그때도 그렇게 겁먹지는 않았어요. 단지 나는 혈압약을 좀 챙겨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그거를 한 거지 뭐 그렇게 스텐트를 4개씩이나 박으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어요. 이게 90% 이상 막혔고 당장 입원하라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걱정을 했죠.
3: 병원에 같이 갔다가 집사람이 저 사람도 한번 해봐라. 혈압제 검사해봐라. 그러니까 그 의사가 이렇게 재보고 이러고 나를 진단하더니 당장 종합병원으로 가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종합병원에 가서 박주호 교수님한테, 박주호 교수님이 검사하고 이러더니 당신 90%가 관상동맥, 나오는 혈관 관상동맥이 90%가 맥혔으니까 당장 입원해서 수술해라 이러시더라. 그때 처음 알았어요.
0: 특히 70대 이상의 노령층이나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무증상인 경우도 많아 고위험군일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증상인 경우도 있나요?
2: 이 협심증이라는 것이 증상이 다 동반 되면 좋은데 동반이 안 되고 발견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CT라든지 이런 검사를 해서 우연히 발견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증상을 여쭤보면 내가 막 축구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골프도 하는데 나 아픈 적 없었다. 이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도 막 90% 이상 막혀 있는 분들도 있어서 이 협심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증상이 다 동반되지는 않습니다. 증상이 동반이 안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좀 의심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의 깊게 한번 봐야죠.
0: 최근 두 개의 스텐트 시술을 받고 큰 위기를 넘긴 왕규국 씨.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하게 살려면 어떤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할까요?
5: 아침 한 공기, 점심은 짜장면 곱빼기는 짬뽕 곱빼기 먹고 저녁에는 또 어떤 데는 밥 먹고 어떤 데는 또 면 하나 또 먹고 그래요. 반찬에 고기 한 덩어리도 안 들어가면 내가 밥을 잘 안 먹었어요. 그때는 한 110kg인가 110kg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는. 그 후로 더 쪘어요. 담배는 이틀 한 갑에서 이제 3일에 한 갑. 필름 딱 두 번 끊어봤어요. 술 많이 먹어요. 소주만 한 4병, 5병 먹죠. 모친 살아계실 때는 협심증 있었어요.
0: 과식, 과음, 비만, 흡연. 심혈관

0: 뿐 아니라 건강한 생활을 위해선 모두 피해야 하는 생활 습관인데요.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 인자는 무엇일까요?
1: 통상적으로 제일 잘 알려진 고위험, 이 동맥경화의 고위험 인자, 심장 질환의 고위험 인자는 우리가 성인 질환이라고 하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그다음에 조금 젊은 분은 흡연 아주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이 가족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만도 중요하게 되고 또 대사질환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복부 비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되고 흔히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한 네 가지만 뽑아라 그러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네 가지가 이제 가장 흔한 고위험군이죠.
0: 첫째, 고지혈증.
1: 고지혈증은 이제 용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고지혈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상지질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다 같은 용어입니다. 이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수도파이프에 깨끗한 피만 지나가면은 이 사람 혈관에 찌꺼기가 끼는 동맥경화가 적게 생기는데 이게 기름기가 많은 피가 지나가면은 이 혈관 내에 찌꺼기가 이렇게 더 생기고 막힐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 고지혈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일정 수치 이상이라서 이 피 속에 기름기가 많다. 그런 경우이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수도파이프, 이제 혈관 내에 찌꺼기가 붙어서 이렇게 생길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0: 둘째, 고혈압.
1: 고혈압 같은 경우에도 이 수도파이프 혈관 내에 미치는 상처, 데미지를 생각해 보면 이 압력이 높은 군에서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혈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뇌졸중도 많이 생기고 혈관 데미지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심장 혈관이 막히는 협심증, 심근경색도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0: 셋째, 당뇨.
1: 수도파이프에 굉장히 설탕물이 지나가는 거예요. 깨끗한 피가 지나가는 거랑 설탕물이 막 많이 섞인 피가 지나가면 굉장히 끈끈한 혈액이 지나가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생기는 가능성도 높고 또 당뇨 환자분들은 여러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다른 대사적으로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동맥경화도 훨씬 더 빨리 진행하고 한쪽 혈관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혈관이 같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 또 다혈관 질환이라 그래서 심장뿐만 아니라 뇌혈관이라든지 말초혈관도 병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죠.
0: 네 번째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는 바로 흡연입니다.
2: 한 세가 부여 뭐 기분은 더 가겠습니까?
3: 하루에요?
4: 술만 취하면은 하루에 뭐 한 갑 이상 두 갑도 피우고 그랬어요.
5: 흡연을 갖다가 배운 것도 참 잘못이었고 그리고 중간에 그거 갖다가 고치지 못한 거 끊지 못한 거 그것도 잘못이었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0: 스텐트 시술을 받은 지 올해로 꼭 20년이 된 배재용 씨. 그의 심장엔 7개의 스텐트가 들어있습니다. 환자는 우측 관상동맥이 막혀 2000년 6월 처음 스텐트를 넣었고 그 다음 같은 해 12월과 2007년, 2008년, 다시 2016년에 좌전하행지가 초입부터 막혔고 좌회선지가 100% 좁아져 스텐트를 넣어 총 7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아진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1: 당뇨가 조절이 덜 된 거예요. 식생활이 부족하든지 약이 조금 부족하든지.
0: 그래서 무려 20여 년 만에 배재용 씨가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2: 제가 그걸 왜 제가 안 하는 사실은요.
1: 네네네.
2: 과연 진짜 담배가 좋은지 나쁜지 그걸 제가 예민스럽게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1: 네네네. 담배를 실험하시면 안 되는데.
2: 제가 담배를 피워봤어요.
1: 피우니까.
2: 네네. 제 기록 보면 아시겠지만 한 달 만에 제가 이 막혀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시술을 했어요.
1: 그게 언제였냐면 거의 2000년대 초반 2007년도 막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2: 진짜 나인가 싶어서 제가 한번 펴봤거든요. 한 달 탁 펴봤고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바로 여기 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 진짜 믿어야 되겠다.
1: 그러니까요. 이거 보고 이제 우리 환자분들 담배를 첫 번째로 끊어야 되는데 이게 담배 끊기가 어려워요. 못 끊는 분들 아직 많으세요. 네.
0: 응급실로 실려와 다시 스텐트를 넣고 배재용 씨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0: 흡연이 굉장히 위험한 게 재협 착률, 스탠드 넣은 게 또 좁아지는 가능성도 높고, 스탠드 앉는데도 계속 병이 진행하게끔 하는 그런 막 석유를 들이붓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1번, 담배는 무조건 끊으셔야 됩니다.
1: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노년의 삶이 있습니다. 심장의 경고를 받았지만 적절한 치료 덕분에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에게 건네는 깨달음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2: 90% 뺏겼던 나도 시키는 대로 약 열심히 먹고 운동하고 안 좋은 짜고 먹고 이런 거 안 먹고 하니까 100% 완전 되고 젊은 사람처럼 피가 깨끗해졌다는데 약 빼먹지 말고 운동하고 그러면 안 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3: 어느 날 몸이 딱 그래되고 나니까 이거는 아니다. 남한테 민폐도 안 끼쳐야 되겠고 그래서 담배를 가감히 끊었죠. 안 피웠죠.
4: 술과 지나는 그거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일 수도 있으니까 조그만 문제가 있다거나 의심이 들어도 바로 병원 가서 검사 받고 그다음에 그에 적절한 조치 취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1: 가장 좋은 치료는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명의가 당부하는 심장의 경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장의 경고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0: 내가 빨리 뛰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예전에 없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따끔거리고 꽉 조이고 이런 게 이제 협심증. 쉬면은 가라앉고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협심증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꼭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중년이 돼서 나이가 뭐 50대, 60대 됐는데 기본적으로 당뇨가 있고 고혈압, 고지혈증도 있고 남자 같은 경우는 흡연도 해요. 근데 꼭 통증이 아니더라도 아 이게 숨이 더 찬데 아 이게 뭐지 이게 아프진 않은데 가슴이 답답한데 이러면은 반드시 의사한테 물어보거나 이제 근처 내과 가깝게는 이렇게 꼭 찾아서 전문가 의견을 꼭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That's a beautiful shot.
1: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

0: 모아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1: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2: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E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

0: 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 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섬으로 향하던 발길이 사진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1: 삽시도예요. 삽시도 항구. 이거는 바다로 바지락 캐러 가시는 동네 주민들 모습.
2: 삽시도 분들이고 삽시도 풍경이고.
3: 삽시도만 찍으신 거예요?
2: 네, 그렇죠. 제가 삽시도 살고 있으니까 저도 삽시도 주민이에요.
0: 삽시도가 좋아서 도시를 떠나왔답니다.
4: 여기 삽시도세요?
5: 아니에요. 삽시도는 언니 때문에 거의 40년 가까이를 왔다 갔다 거의 매년 했으니까 고향 같은 곳이 되었죠.
0: 언니를 찾아가던 그 바닷길을 따라 집으로 갑니다. 대천항에서 배를 타고 40여 분을 달려 삽시도에 닿았습니다. 해안길을 따라 늘어선 마을에 언니가 살고 있답니다.
5: 보고 싶었지. 그런 애한테 가서 그래 보고 싶었어. 우리 떡실이, 내 동생 우리 막둥이, 우리 막둥이. 언니야 나왔다. 아줌마 뭐해? 이모 안녕.
6: 밥 먹어야지. 고생했다.
5: 아, 열흘 만에 온 것 같다.
6: 쓰겠네. 가, 밥 먹자. 가자.
0: 전시회 일정으로 한동안 못해 나가 있었다죠.
6: 삼계탕 끓여주려고요. 요즘 저게가 제일 맛있을 때예요, 살짝가지고. 밥이를 제대로 먹었겠어요?
0: 4남매 맞이인 언니는 막둥이 동생이 밥은 먹고 다니는지 여전히 걱정이랍니다.
5: 우리 언니 음식이 맛있어요.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하면 다 해줘요.
0: 섬에 온 후

0: 삼시세끼 거르는 법 없게 매끼 따뜻한 밥을 지어준다죠.
1: 야, 언니 밥 얼마 만에 먹나? 와, 살이 최고로 올라있다.
2: 제일 살찔게. 제일 살찔게.
1: 많다. 시원하다. 오, 국물이 지난번보다 더 진하다.
2: 살이 더 쪄가지고. 두둥했어.
3: 작은데도 완전 꽉 차있다.
2: 뭘 먹어?
4: 많이 먹어? 먹고 더 먹어? 만들어야지.
1: 완전 엄마 밥상이죠, 이건. 육지에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언니 밥상에는.
5: 언니 40도에 그 사신 지 얼마나 됐어요?
2: 저는 한 40년 됐어요. 뭔지. 딸이 41이야? 딸이 41살이야?
6: 그런데 바람 불어서 시원하다, 그래도. 나 못해지만은 밥값은 해야지.
0: 득실이까지 출동. 어딜 가는 걸까요?
6: 오, 우리 바다요. 바지락해로.
7: 요 시기만 연거로요,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살 빠져요, 살려나면은.
0: 가장 맛이 좋을 때 부지런히 채취해 보관해 둬야 한답니다.
6: 득실이 바다 오는 거 너무 좋아해요. 바닷물에 수영도 해요, 혼자서.
0: 이런 순간은 놓칠 수 없죠.
6: 사진 찍을까? 오래기. 우와, 구름 이쁘다, 오래기. 안녕하세요. 네. 많이 탔어? 우리 보자. 워낙 또 바쁘고 하다 보니까 카메라를 또 못 들고 다닐 때는 또 폰으로 또 대부분 찍고 그래요.
0: 중요한 것은 카메라가 아니라 카메라 뒤에 있는 사람의 눈이라고 하죠. 그렇게 담아낸 찰나의 순간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4: 여기 이렇게 왜 여기 넣냐, 여기.
3: 오, 진짜다.
4: 여기 나오잖아. 깨끗하게 했어야지.
6: 맨날 땅만 파고 있어가지고. 아니, 너무 재밌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4: 힘들지. 땅을 파는데.
0: 삽시도 바지락은 씨알 굵고 맛이 좋아 예전에는 전량 일본으로 수출됐답니다. 섬의 주요 수입원으로 허리 펼 사이 없이 갯벌을 누볐답니다.
6: 역시 아버님은 잘해서.
0: 섬 안 하게 된 지도 40년.
4: 저 친구 따라 놀러 왔었어요, 여기. 그런데 저 친구가 시루가 된 거죠.
2: 여기서 선수가 첫눈에 반한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진주의 철리길을 2박 3일을 걸려서 언니 절로 온 거지.
0: 그렇게 22살에 섬으로 시집을 왔고 태연 씨는 어렵게 한 번씩 언니를 보러 왔다죠. 그러다 22년 전 갑작스럽게 형부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4: 나가갖고 한 1년 그러니까 진영 쪽에 가가지고 있다가 그냥 불편한 것도 없었는데 거기가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다시 또 여기로 왔어요. 여기가 좋아요, 그냥. 마음 편하잖아요.
0: 돌아온 삽시도에서 바다가 내어준 것들을 부지런히 거두어들이며 자식들 건사하기 위해 식당 겸 민박집도 시작을 했답니다. 타고난 손맛 덕에 먹고 살 걱정은 덜었지만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겁던 일. 고생하는 언니를 돕기 위해 태연 씨가 섬으로 왔답니다.
5: 같이 있으니까 어떠세요?
4: 나야 행복하죠. 내가 미안하죠. 그리고 또 뒤에서 또 항상 그 또 도와주고 하는 제보가 제일 제보한테 제일 감사하죠.
0: 태연 씨에게 큰 언니는 엄마와 다름없는 존재.
2: 이 언니한테 오면 또 언니하고 더 있고 싶은데 또 시간은 많이 없고.

0: 같고, 가면서 눈물도 매우 많이 흘렸어요. 배 정말 멀리 보면서 끝까지 언니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면서 손 흔들고 울기도 엄청 많이 울었어요. 편지도 매일매일 썼어요.
1: 매달 섬으로 가다 4년 전 아예 삽시도에 눌러 앉았답니다. 언니 곁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동네 할머니들이 바지락을 잡아왔답니다.
2: 어땠어?
3: 아유, 시댁이 맑혔구만.
2: 아이, 얼마 안 돼.
4: 할머님들이 다 가져오시는 거예요?
2: 여기 있다 몇 분 갖고 오셔야
3: 또 올 거예요.
2: 갖고 먹고 공짜로 주간.
1: 육지보다 값도 더 쳐드린다죠.
3: 언니 거.
2: 어, 할배가 많겠네.
3: 난 못 켰어.
2: 왜?
3: 이거,
2: 아이, 박수 드릴게요.
3: 엄마, 이모, 이리만 있으면 어떡해.
2: 어? 언니 아들이 놀래겠는데.
3: 오, 대박. 이모 1등이네, 1등.
2: 밥 먹게, 밥 먹고 가세요. 밥 먹고 가, 이모.
0: 에어컨 틀어놨어. 거기다 끓이고 있어. 고생했다. 우리 엄마 오늘 1등 했네, 그래? 기분 좋지? 1등 하니까. 이모는 지금 꼴찌에서 기분 안 좋대.
3: 열받아 죽겠다.
0: 열받아
1: 죽겠다. 고생하신 할머니들 위해 올 때마다 식사를 대접해드린답니다.
2: 도와주려고 하시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게 밥밖에 없으니까 식사하고 가세요. 그게 내가 하는 할 수 있는 유일한 인사.
0: 이모 바지 입을래. 벗어. 이모 바지 벗을래. 입을래. 빨리 얘기해놔. 벗겨줄까? 아이, 엉덩이만 묻었다고.
2: 여가 앉으니까 흙 묻어서. 흙 묻으니까. 흙 묻으니까 이 흙 묻을 거 아니야.
0: 꽃게탕도 드세요.
1: 그때그때 나는 제철 재료로 매번 메뉴도 다르다네요.
5: 이거 엄청 맛있다.
6: 어른들은 다 밥 먹으라니까 여기 와서 맨날 하고.
2: 그때는 장사 이런 것도 안 올 때예요. 밥 먹고 가라고 팍 붙들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0: 맛있게 드셨어요?
2: 네, 맛있습니다.
1: 이보다 따뜻한 밥상이 또 있을까요?
2: 그냥 같이 먹으면 다 좋잖아요. 행복하죠, 뭐.
6: 인정이 많아.
0: 정이 넘쳐요, 우리 어머니들. 진짜 내 엄마 같고 그래요. 맨날 엄마, 엄마 그러잖아, 엄마, 엄마.
1: 사람 사는 맛이 나더랍니다.
3: 싫어, 가자. 가자, 자전거 타러 가자. 가자. 준비됐어. 물 좀 마시지.
4: 응? 카메라 메고 가세요?
3: 네, 우리 자전거 타고 동네 한 바퀴 돌까 했어요. 가자! 신났어! 신났어!
1: 인적 드문 조용한 섬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어디서든 아름다운 비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삽시도라죠.

0: 들어가요.
1: 득실이가 물놀이를 하는 동안 태연 씨가 무언가를 줍습니다.
2: 여기 진짜 오면 이쁜 조개 껍질이랑 우리 호박들이 너무 이쁜 게 많아요. 어, 이쁘죠. 소주병이 깨지면서 모래와 돌에 달아서 이렇게 예뻐요.

사람이 그 작은 섬에 뭐 찍을 게 있어 이러는데 하루하루 정말 그 빛과 바다 빛이 만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른 느낌을 주거든요.

0: 아이고, 고생했어요, 대필이. 고생했어요.
1: 선생님, 네. 여기는 어디예요?
0: 저희 집이에요. 삽시도에 살기 위해서 비어있는 집을, 지금 13년 된 집을 고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 덕실이랑 둘이서. 창고도 유목으로 다 이거 붙여서, 네, 만든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런데. 울타리도 다 이거 바다에서 주운 쓰레기, 나무들로 그래 만들었어요.
2: 오늘 주워온 것들도 다 쓸모가 있답니다.
0: 이제 세상에 하나뿐인 액자를 만드는 거예요.
2: 여기가 작업실인데요.
0: 보여드릴게요. 자, 구명 튜브, 튜브죠? 구명 튜브. 근데 얘를 사진을 넣고 작품을 만들었어요. 김살이었다더라고요. 김털을 만드는 이런 것도. 이거 오징어 상자예요. 저희 언니거든요.
2: 사진은 물론 삽시도의 모든 것이 작품의 소재죠.
0: 근데 섬이 주는 선물이죠. 어떻게 보면 쓰레기로 남는 것들을 제가 이제 재활용을 해서 작품으로 좀 승화시켜 본 거죠. 아, 잘 됐습니까? 끝났습니다.
2: 삽시도는 작가 김태연에게 영감의 샘터 그 자체랍니다.
0: 남들이 다 찾아가는 그런 명소 이런 사진들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달라졌죠. 저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진들, 삽시도의 어떤 삶의 그런 모습들, 흘러가는 시간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요.
3: 이 꽃 좀 봐라.
0: 덕실아, 이쁘다. 와, 노을이 예뻐. 매일매일 예쁘지만 오늘도 예뻐.
2: 언니 찾아온 삽시도에서 매일매일 처음에 반하는 중이랍니다.
4: 덕실이가 나보다 덩치 더 크다. 좋죠. 확실히 틀려요.
1: 그 동생이 오고서 좀 이렇게 생활이 변한 면이 있어요?
4: 아우, 많이, 많이 변했죠. 내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많이 행복하죠.
0: 의지할 데 없으면 맨날 울겠죠.
2: 둘이 함께 같은 풍경을 바라볼 수 있어 더없이 아름다운 날들입니다.
3: 예쁜 색깔에 그냥 안 하는 거죠. 남들 안 할 때 내가 먼저 시작했다는 거.
5: 굉장히 복잡하고 짙고 오묘하고.

0: 여보, 당신은 그 파라군으로 나와서 행복했어?
1: 아니.
0: 그럼 우리 태천으로 간다.
2: 16년 전 아이들을 위해 지은 놀이터 같은 집.
0: 숨바꼭질 잡기 놀이 할 때 진짜 못 잡았어요. 빼글빼글 놀더라고.
1: 첫째, 둘째, 셋째 나무. 16년 만에 이렇게 숲이 됐어요.
2: 아이들이 자란 만큼 집도 함께 나이 들었죠.
0: 첫째, 둘째가 절대 이 집은 팔면 안 된다. 큰딸은 결혼식을 이 마당에서 할 거다.
2: 아이들이 둥지를 떠난 뒤 새롭게 그려가는 집의 두 번째 시간.
1: 앞으로는 이 공장에서는 어떠한 행복이 만들어질까?
2: 그러게요. 나도 궁금하고 기대되는 거려.
3: 집 전체가 놀이터였던 기분?
2: 30년이 지나 집안이 여전히 동심이 음악처럼 흘러넘치는 집.
4: 살면서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영원한 게 하나 있다.
2: 세월 따라 집이 낡아가도 영원히 바르지 않을 추억을 이어가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먼저 광릉 수목원을 품고 있는 동네 포천시 소흘읍에 왔습니다.
5: 아, 여기가 광릉 수목원 인근이라 옛날에는 생태 보존 지역이라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점점 근생이나 도로도 새로 생기고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2: 오늘 탐구할 집은 근방이 허허벌판일 때 동네 처음으로 지어진 집이라는데요.
5: 아, 이 집이네. 아, 이 동네에 터줏대감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오래된 것 같네요. 단층으로 주변에 이게 조경이 확 둘러싸여 있는 거 보니까.
2: 지붕 위를 훌쩍 뛰어넘은 나무들을 보니 정말 세월이 느껴집니다.
6: 계세요.
7: 소장님, 돌담길 따라 쭉 올라오세요.
2: 돌담이 어딨나 했더니 울창한 나무들에 가려져 있었군요.
5: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예.
8: 반갑습니다.
5: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목소리가 성우시네요.
8: 목소리 망겨졌습니다.
2: 아까 위에서 내려다

0: 볼 때는 서양식 주택인가 했는데 이렇게 보니 한옥 구조의 집이었네요. 고풍스러운 기품이 느껴지는 집, 어떤 사연을 품고 있을까요?
1: 와, 이 집이 정말 오래된 집 같이 딱 느껴져요. 색깔의 모습도 너무 좋은데.
2: 이게 지금 31년 전에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집을 지었어요.
1: 그러면 몇 년도에 집을 지으신 거예요?
2: 95년도에 지었죠.
1: 와, 95년도.
2: 여름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
3: 그럼 그때 한 30대?
2: 예, 30대 아마.
4: 37, 33. 어렸다.
1: 그때 몇 살이셨어요?
4: 저는 그때 5살.
5: 네 살.
6: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1년 전에 어린애들을 자연스러운 환경에 키우려고 서울에서 여기 이사와서 집을 지은 이정태라고 합니다.
6: 아이들이 잘 자라준 둥지 같은 집에서 여전히 잘 살고 있는 아내 정현옥입니다.
2: 그 당시 아마 규제가 심했어요. 수목원하고 강릉 때문에. 그래서 깡촌 중에 깡촌인데.
6: 밤에는 정말 반딧불이가 창가에 와서 앉았고, 저희 집에서 한 봉선사 앞 산까지 전부 다 논이었어요.
2: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6: 저희 집을 위해서 그때 전봇대가 생겼으니까 처음으로.
0: 논 200평을 사서 땅을 메워 지은 집. 젊지 젊은 부부의 선택에 철없다, 물정 모른다 한마디씩 했다죠.
6: 저희 시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크게 꾸짖으셨어요. 남들은 시골 논 팔아가지고 서울에 집 사는데 너는 왜 서울 아파트 팔아서 그 깡촌에 가느냐. 너 나중에 후회한다. 조금 살다가 팔고 나가라.
1: 한옥 방식의 중목 구조 방식의 그다음에 약간 유럽 스타일의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집인데
2: 제가 되게 한국을 좋아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되게 서양적인 어떤 그런 것도 많이 수용을 하고 섞어서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한옥을 똑같이 짓는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식으로 한번 해보자. 섞어찌개로.
1: 섞어찌개로.
0: 그냥 대충 섞어찌개가 아니라 김포공항 팔각정을 지은 장인들에게 의뢰해 제대로 단단하게 지어올렸고요. 스페니시 기와인가 싶었던 지붕은 붉은 진흙을 빚어서 구운 명품 오지기와랍니다.
1: 저 집안도 너무 궁금한데
6: 네,
1: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6: 네. 예, 예.
1: 우와.
7: 안녕하세요.
1: 야, 이 진짜 크다.
0: 서양식 거실이 아닐까 했는데, 한옥 대청마루처럼 소파도 따로 없는 널찍한 좌식 거실이었군요.
1: 이 정도 크기의 거실이면, 정말 크거든요.
2: 그렇죠.
1: 최근에 지은 한옥도 이렇게 큰 공간 안 나와요. 네, 그렇죠. 그때 당시 이렇게 큰 거실을 만드시려고 했던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2: 제가 군함매라 가지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부모님 오시면은 또 형제들도 모이고 하면은 이러다 보니까 집이 좀 커졌어요.
4: 여기가 어렸을 때는 정말 넓게 느껴졌어요. 저희 집이 손님이 되게 많이 오는 집이었는데 여기 오면 항상 막 20명, 막 30명 이렇게 앉아 있었던 그 풍경? 네. 네, 그게 아직도 눈앞에 선하고. 네.
1: 이 마루는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이건 새로 하신?
6: 네, 네 이건 네, 새로 했어요.
1: 아 이거 비싼 거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따님이 돈도 대줬습니까?
6: 아니요.
4: 고르기만 제가 골랐어요.
6: 다른 고르고 네. 네. 공사하는데 감리를 했지요.
0: 얼마 전 낡은 마룻바닥을 뜯어내고 세단장을 했다는데요. 복도만큼은 30년 전 마룻장 그대로 남겨두었답니다.
1: 근데 이런 창이나 이런 거는 진짜 이거 우리 고향집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이거 요거.

0: 이건 거의 유물급 아닌가요? 유리창도 30년 전 그대로. 아우, 정말 귀하네요. 이 집 삼남매의 유년 시절을 따뜻하게 품어준 집. 스냅사진처럼 아련한 추억이 가득이랍니다.
1: 애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여름이면 여기에 돗자리 피고 앉아서 밥 먹어요. 밥 먹으면 이제 큰딸이 일어나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노래 소리가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집 안에서 듣는 거하고 마당에 나와서 밥 먹으면서 아이들이 노래를 하고 깔깔 웃고 여기 유성이 떨어지는 날 별 보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죠.
2: 이 집에서 자란 걸 인생의 최고의 행운으로 생각하는 첫째 이윤지입니다.
3: 둘째 여빈입니다.
4: 막내 이옥규입니다.
2: 수국나무가 그 한쪽 면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 바람이 불면 수국나무 그 꽃이 막 흩날리는 거예요. 가장 이른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이뻤던 자연 환경.
5: 이 인근에서 저희가 제일 넓은 집 살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저희 집 오는 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되게 지긋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었죠. 다른 집에서 겪을 수 없는 길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애들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그리고 약간 그 순환이 되는 구조거든요.
4: 제가 진짜
5: 많이 뛰어다니고 싱싱이 타고 다니고
4: 나무바닥을 뛰는 그런 느낌? 아래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뛸 때 꽁꽁꽁꽁 끽끽끽 하면서 이제 뛰는데 그 소리가 아직도 좀 생생해요.
0: 이 사랑스런 꼬마 아가씨는 누군가 했더니 이댁 맏손녀래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살고 있는 첫째 윤지 씨는 휴가 때마다 한국에 온답니다.
6: 아이다, 30년 넘은 앵도다.
2: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제가 살았던 이 공간을 같이 공유해서 얘도 이 공간을 알고 그러면 제가 늙었을 때 제가 제 나이가 됐을 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한국에.
7: Sehr schönes Gebäude, das noch in sehr gutem Zustand ist und in noch sehr viel Leben herrscht, das noch bewohnt wird.
0: 같은 추억을 대물림할 수 있다는 것. 인생의 큰 축복이라 여긴답니다. 이번에는 주방으로 가볼까요? 한옥구조의 집이지만 주방은 아파트 못지않게 모던하네요. 식탁 옆으로 통창도 큼직하게 냈고요.
8: 진짜 깔끔한 좀 새로 지은 집 같아요. 요건 리모델링도 조금 많이 하셨나 봐요, 그죠?
1: 네, 여기가 네. 제일 많이 고친 부분이에요. 원래 여기 벽체가 있었는데 털어내고 기둥만 남겼어요.
0: 예전 모습 보니까 어우 정말 잘하셨네. 기둥만 남긴 것도 멋스럽고요. 그런데 주방은 왜 이렇게 손을 많이 보셨대요?
5: 집이 30년쯤 되니까 또 나무 목조 구조의 집이다 보니까 너무 낡은 데가 많아서 기둥이 많이 썩고 있었고 이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의 이런 니즈가 있었고 저도 흔쾌히 고치자.
0: 특히 바닥이 많이 썩어 있었죠. 이 집에서 노후를 보낼 부모님을 위해 둘째 여빈 씨가 주도해 세단장을 진행한 거랍니다.
5: 원래는 이 보도 없애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남겨놓자 집의 흔적이니까
8: 폭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물건 올리는 용으로도 쓰고 여기는 또 앉아 있으면 음식 이렇게 건네주는
1: 네. 거. 네. 옛날 정지문 같이.
0: 기둥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 아일랜드 서랍도 옛 기둥에 딱 맞춰 주문 제작했답니다. 중정을 감싸는 디귿자 구조의 집. 길게 이어진 복도가 집안에

0: 동선을 연결해 줍니다.
1: 자, 우리 집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 복도거든요. 한번 걸어보시죠.
2: 진짜 걸어보고 싶었어요.
1: 예.
2: 와, 이 감성, 이 비극거림. 와, 좋다.
0: 그 옛날 다 같이 양초 칠하던 학교 복도, 딱그 감성이네요.
3: 복도만 있고 좌우로 다 이렇게 외부로 열려 있네요. 요즘 아파트나 이런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복도는 버려지는 공간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복도는 가장 추억이 많이 쌓이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추억 많으시죠?
4: 많죠. 애들도 여름 되면 여기다가 욕 깔고 여기서 누워서 자고.
1: 네. 차 마시기 제일 좋은
4: 예.
1: 공간이죠. 여기 앉아가지고
4: 비 오는
1: 차
4: 날,
1: 마시기. 네,
4: 예. 밖을 내다볼 수도 있고.
5: 남동생은 그 싱싱이를 타고 복도 끝에서부터 저 복도 끝까지를 한 30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3: 근데 리모델링 하실 때 보통 이런 게좀 추우니까 이런 거좀 시스템 창으로나 이렇게 좀 바꾸자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4: 예,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0: 얇은 옛날 유리창이잖아요. 게다가 혼문이라 겨울에 외풍이 심할 텐데.
5: 창문을 되게 바꿔주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추운 집이니까 또 에너지 효율도 막 난방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창으로 굉장히 바꿔주고 싶어 했는데 처음에는 샤시 전문점에도 막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이 집에 맞는 창호가 없었어요.
4: 창호를 고치면 지금 현대식 창호 갖다 붙이면 저희 집 분위기가 다
1: 완전히
4: 달라지는
1: 다르죠.
4: 거예요. 원래 우리가 원했던 집의 분위기하고 너무 딴 분위기가 되니까 못 고치겠더라고요. 겨울철 한 철만
1: 겨울에 한철
4: 고생하면
1: 노래.
4: 봄, 여름, 가을은 실크 원피스를 입은 것 같이 그렇게 부드럽고 좋아요. 저
1: 그렇죠.
4: 창이.
0: 요즘 세상 기준으로는 유통기한이 이미 한참 전에 끝났을 집이지만 이곳에서 계속되는 가족의 계절들은 여전히 싱그러운 거요.

0: 여기 들어오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풀세트 자개농.
1: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이제 형제분들이 너무 어머님의 그 유품이니까.
2: 다른 형제들도 이거 놓을 데도 없고 또 아파트 사는 입장에서는 또 이게 분위기도 안 맞고 하니까 제가 다 가져왔죠. 우리 집에 너무 잘 맞아가지고.
0: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2: 60년 몇 년도에 어머니가 그 대구 그 가구 거리 가가지고 아주 좋은 그 골라가 사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너무 고맙죠.
0: 집은 30몇 년 됐는데 가구는 또 60년이 넘었네요. 가족의 박물관을 만드시겠다는 열정이 느껴지네요.
3: 오래된 것일수록 더 귀한 대접을 받는지 가족의 역사를 소중하게 이어간답니다.

0: 이 공간에도 역시 가족의 지난 시간들이 고스란히 진열되어 있네요.
1: 여기가 서재네요. 네, 사랑방 역할도 하고.
2: 애들이 여기서 책도 네. 읽고 그림도 그리고 저희 집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 이 공간에서 정말 많이 아, 예, 같이 예. 책 읽고.
1: 이 벽지는 지금 30년 전 거 그대로. 그대로.
2: 네. 처음 지었을 때 이 벽지 했는데 이건 그냥 기념으로 네. 뒀어요.
1: 실제 나뭇잎으로 만든 것 같은 나뭇잎이죠. 이렇게 네. 지금 막 나뭇잎이 떨어진 것도 있고 하네요.
0: 요즘 세상에 이런 벽지 정말 귀하다. 구석구석 30년 세월이 스며 있네요.
2: 저는 꼭 어느 부분은 내가 집 지었을 때

0: 있었던 그 상태로 남기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실 천장 그 위에 있는 닭지도 제가 손을 안 댔어요. 그 30년 된 종이거든요. 60년 되면 어떨까? 궁금하잖아요. 60년 저 한지가 견딜까? 그 우리 애들이 팔지 말라고 나한테 얘기했어요. 팔지 말라고. 엄마 그 집 팔지 말고 나중에 우리 달라고.
1: 해외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향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한국이 소중하고 살면서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이거 하나 있어준다면 저희가 얼마나 든든하고 제가 행복하겠어요. 아, 한국에 가면 영원한 게 하나 있다.
2: 어렸을 때부터 워낙 많은 사람들과 옹기종기 이 집에서 많이 지냈고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커넥션에 대한 중요성을 어렸을 때부터 좀 자연스럽게 깨달은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비롯됐기 때문에 제 자녀들도 여기를 경험시켜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라도 돌아올 것 같아요.
3: 저는 죽어서도 여기 나무에 앞에 여기 앞에 나무에 심기고 싶거든요. 아, 진짜로? 그냥 그러고 싶어요. 그냥 그래야 될 것만 같고. 뭐, 올해 결혼하는데 결혼식도 사실 여기서 하고 싶었고. 저는 저를 만든 것의 8알이 이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영혼이 자란 곳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집을. 그러니까 약간 이 문지방을 넘나들면서 영혼이 자랐다. 그런 형태가 만들어낸 내용들이 내 영혼을 자라게 했다.
4: 5명 둘러앉던 식탁에 새 식구가 하나 둘 늘어가고 있다는데요.
5: 저 왔습니다.
3: 아, 왔어요.
6: 안녕하세요.
4: 올 가을에 정식으로 이 집 식구가 되는 예비 둘째 사위랍니다.
3: 혜성이가 와.
6: 꽃사촌 하나 달래.
7: 아니.
3: 봄에 와가지고. 텃밭도 읽어주고 같이 오일 스텐 다 바르고
6: 오일 이거 뭐 다 발랐어?
8: 혜성이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3: 해봤대? 처음 해봤죠?
8: 팥을 만들고
9: 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지금 시작이 좀 빡시다.
10: 나름 도시에서 살아서 뭐 모종 심고 이렇게 밭 가꾸는 거 해본 적은 사실 없는데 네, 여기 오면서 새로운 거 많이 해본 것 같아요.
9: 앞으로 일감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6: 근데 우리 아빠는 여기서 살았는데 그거 해봤나
10: 보다. 같이 했었는데.
4: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 집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소감 어때요?
10: 저는 어렸을 때 사실 계속 한 곳에 있었다기보다는 이사를 좀 다녔었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는 요만큼, 이 동네에서는 저만큼 약간 구분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예 이제 변하지 않고 계속 나의 노스텔지아와 함께하는 공간이 있다라는 부분은 이미 자라오셨던 가족분들도 그렇고 새로운 저도 그렇고 앞으로 태어날 저희 미래의 가족들까지 되게 네, 좋게 다가오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4: 아이들을 키워낸 둥지에서 또다시 이어갈 찬란한 이야기들. 사랑이라는 푹신한 지푸를 깔아두고 언제 돌아와도 품어줄 준비되어 있답니다.
0: 저는 항상 이 집을 고맙다고 생각해요. 이 집의 존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우리 가족만의 성장사하고 다 우리를 지켜봤잖아요. 또다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니까 저는 이 집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요. 속으로.
4: 앞으로의 30년, 그 너머의 시간까지 기대되는지 그때는 이 퇴마루에 누가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으려나요? 유통기한이 끝나지 않을 두 번째 집을 만나러 경기도 광주로 갑니다.
11: 태촌에 왔습니다. 여기 10여 년 전에 대안학교가 생기면서 이 마을이 조성됐는데 그 마을 그 집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양평에 내려가서 사는 이유가 자녀 교육 때문이고 왠지 저랑 소통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4: 마을 초입에 저 집인가 보네요.
12: 야, 이 대리석에 이거 징크인데 이거 지붕재로 안 쓰고 외벽재로 엄청 강렬한 색에 진짜 개성 있어 보이는 집인데

0: 이 집 주인장 예술가라는데 500원.
1: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아이고, 멀리까지 오셨나요?
2: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1: 아, 예. 네, 아니, 여기 마을 입구에 올라오는데 주택 디자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강렬해요. 사선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뭐 물고기가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3: 네, 사실은 제가 설계했어요.
1: 아, 요, 우리, 같은 계통.
3: 네, 그래, 아, 건축사입니다.
1: 아, 이거, 아, 우리. 네.
3: 이 집을 지을 때, 이제, 예. 땅이, 이제, 이 경사가 이렇게 졌잖아요. 예, 예. 어떤 형태로 지을까, 어떤 우리 컨셉, 개념을 예. 잡을까 하다가, 지렁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왔어요. 예. 지렁이라는 것이, 이제, 땅 속만 헤집고 다니면서 기름지게 만들잖아요.
1: 육하게 하죠.
3: 근데 우리 건축가들이 예. 보통 예. 땅을 막 파헤치고, 어떻게 생채기를 내잖아요. 예. 그 가운데 내에서 지렁이와 같은 그 긍정적인 예. 부분을 한번 담아볼 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다음에 그 지렁이가 한자로 토룡, 그렇죠. 예, 토룡. 예, 예, 그래서 예. 보면은 그 여기 용의 그 뭐야?
1: 아, 용빈으로 요 있네요.
3: 다 있습니다. 예, 예, 예.
0: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었구만요. 그나저나 건축가도 예술가 맞죠?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네, 16년 전에 그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이 태촌에 와서 아주 재미나고 유머러스한 행복을 담는 집을 만들었고요. 이제 16년이 흘러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집과 함께 저희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남자 건축주 김원기입니다.
4: 네, 한금옥입니다.
5: 경기도 광주 오시기 전엔 어디 살고 계셨어요?
4: 네, 분당에 살고 있었어요. 분당에 학군이 아주 좋죠. 근데 제가 그때 교사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공부만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만 하는 게 정말 삶에서 행복을 줄까?
5: 그래도 남하고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는 그런 걱정 있잖아요. 이사 가는 게 맞을까?
4: 남편이 어릴 때 안동에서 그 파라군 힘은 중고를 다니기 위해서 강남으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물었어요. 여보, 당신은 그 파라군 힘은고를 나와서 행복했어? 그 말 한마디를 제가 물었어요.
6: 아니?
4: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태촌으로 간다.
1: 하나 제일 궁금한 거. 네. 대문이 없는 집. 그다음에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왠지 들어오라고 만든 대문. 이건 처음 봤어요.
3: 아이들이 가는 동선, 아이들이 집에 오는 동선을 최대한 담고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저는 어렸을 적에 이렇게 담장을 막 스치면서 작대기가 드르르 하면 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1: 네.
3: 그래서 그 집이 주는 그 촉감을 한번 살려보고 싶었어요.
0: 담장의 형태부터 재료까지 모두 아이들의 눈높이와 경험이 기준이었군요.
1: 16년 동안 어떻게 이게 뭐 아이들의 추억이 있는지 또 네. 얼마나 재미있는지 집이 네. 한번 너무 궁금해요. 한번 구경시켜 주시겠어요?
4: 네.
0: 또 어떤 기발한 공간이 펼쳐질지 정말 기대되는 거려.
1: 와, 야, 이게 현관 들어오자마자 완전 입체적으로 꺾여 있고 올라가고 이쪽으로는 엄청 개방적으로 돼 있고. 아, 여기 바로 주방이 나오네요. 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네요. 야, 주방도 아니 오래된 집인데
3: 반갑구만.
1: 아니 이거 네. 애들 숨바꼭질을 어릴 때 엄청 좋아했겠어요.
0: 맞아요. 이제 겨우 현관 한 발짝 들어섰는데 뻔하지 않은 순환식 구조에 어머, 집이 벌써부터 재밌는데요.
4: 숨바꼭질 할 때 진짜 숨바꼭질 잡기 놀이 할 때 진짜 못 잡았어요. 빼글빼글 돌더라고. 이런 공간에서 자라면 애들이 입체감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면서 집에 대해서 좀 달라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 아, 내가 건축가의 첫 번째 집인데 이렇게 한번 멋지게 해봐야지라는 거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었죠. 야, 그래서 건축적으로 재미있는 집이 나올 수 있겠다. 아까 얘기했듯이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는 집.
1: 여기 아일랜드는 또 저쪽 마당 뷰하고 저 자연 뷰하고 그다음 거실 쪽 저기도 미술관 같은 느낌도 나고.
3: 근데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방 여기 있고 네. 거실하고 붙어 있잖아요.
2: 그렇죠. 한 통.
3: 그렇죠. 그러니까 뭐 프라이버시도 그렇고 네. 음식 가는 소리도 나고.

0: 그래서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설계를 했는데, 집 사람은, 여보, 이러면 불편하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1: 집 이사
0: 근데,
1: 와가지고 청소할 때요. 저 계단이 있어가지고 청소기 몇번 바꿨죠. 엄청 저는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0: 그거
1: 투덜댔어요.
0: 아니지.
1: 두 번째 기단은 그 계단이 너무 높아서 어린아이가 떨어질까 봐그 걱정이 많이 됐어요.
0: 세상은 도전이고, 여기에 보면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집 밖을 나갈 때 아이들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모험, 그 다음에 운동, 그런 것들을 집에서 체험한다는 것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주방에서 몇 계단을 오르는 거실인데요. 거실 부분을 땅에서 띄워서 지은 덕분에 전망대처럼 시원한 풍경을 누린답니다.
3: 지금은 여기가 그 남편 건축주분의 어떤 취미 공간과 서재 겸 이렇게 활용하고 계시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1: 막내가 출산하고 5개월 후에 왔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위한 공간으로 여기를 다
3: 그렇죠.
1: 채워놨었어요. 장난감하고 뭐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걸 딱 붙여가 여기를 파티 공간으로 만들어요.
2: 동네 아이들 모두의 키즈 카페 같던 공간. 매일매일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었다네요.
0: 기둥이, 동그란 기둥이 저기 있잖아요.
3: 예.
0: 저기에 보면은 애들이 요만했을 때부터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와가지고 키를
3: 낙서한 것도
0: 줬죠.
3: 다 있고 다
0: 예.
3: 있네요.
0: 그래서 저걸 이제 나중에 계속 이제 유지시켜야겠죠.
2: 이 기둥에 낙서를 들여다볼 때면은 아이들 복장이던 그 시절이 눈앞에 선해지면서 코끝이 시큰해지곤 한답니다. 놀이터 같은 집에서 마음껏 뛰놀며 콩나물처럼 쑥쑥 자란 삼남매. 이 집이 아이들을 키워낸 거죠.
3: 지금은 아이들이 다 커서
0: 아빠의 놀이터로 바뀌어
3: 이제
0: 버렸어요.
3: 컨셉은 유지하고 있네요. 예, 계속 독립된 놀이터였는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아빠의 놀이터로.
1: 불만이 있었죠. 얘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전얘 들어온 지한 5년쯤 됐을 텐데 아직 얘 작동법을 몰라요. 내 마음속에 얘한테
0: 사랑을 뺏기더만요.
1: 줬다.
3: 아, 얘한테 줬다.
1: 어느 날 저기에 왜 출입금지라는 그거 있잖아요. 붙이는 거. 둘이 부부싸움을 하면 이 커튼을 촥 치죠.
3: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
1: 그리고 얘 음악이 그냥 막 빵빵빵빵.
2: 혼자 있고 싶을 때 일부러 싸움 거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아이들 장난감 치운 자리에 아빠의 비싼 장난감을 풀 세팅하고 여유롭게 누리는 음악 감상 타임.

0: 이거 누구 노래예요?
1: 딸내미. 첫째 딸내미 노래예요.
2: 첫째 딸은요, 한국 대중음악상 신인상까지 수상한 실력 있는 뮤지션이랍니다.
1: 저는 주택에서 살았던 것이 아무래도 걔들한테는 굉장한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가정 중에 큰 비중,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0: 따님의 뮤지션은 정말 지분이 상당히 있으신 거네요.
1: 딸이 인정은 안 해주지만 저는 그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2: 어릴 때부터 자연을 즐겨 그리던 둘째 딸은 화가로 성장을 했대요. 이 특별한 집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준 거겠죠.
3: 안녕하세요. 이 집을 팔지 말자고 결사 반대하고 있는 둘째 김나현입니다.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천장도 높고, 그러니까 이게 보던 시야에서 더 넓어지니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천장이 저렇게 높은 곳에서 뭐가 달리면 어떨까? 엄청 긴 종이로 복도로 이렇게 굴려가지고 그림 그리면 어떨까 이런 것도 너무 상상이 되고.
4: 지금 이곳에서 자라지 않고 여전히 도심지에서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3: 너무 다른 인생이 펼쳐졌을 것 같아요.
5: 하, 이게 십몇 년간의 이 시간이 이 마루에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2: 세월의 덮개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네요.
5: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주방하고 거실하고 이제 공적 공간이고 여기부터는 이제 사적 공간이네요.
6: 그렇죠. 방에 애들 방이 이제 위에 있는 거죠. 아.

0: 야, 여기가 진짜 이 공간이 진짜 핵심이네요.
1: 중정 이렇게 바라보이고 거실에 누가 있는지 손님이 누가 왔는지 이렇게 바라보고 올라가는 겁니다.
2: 2층은 당시 사춘기 절정이던 두 딸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첫째가 독립을 한 후 각 방의 주인이 한 차례 바뀌었대요.
0: 다른 집하고 가장 다른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아이들 방을 가장 독립적이게 양끝으로 배치하고 복도를 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 아, 맞아요.
0: 의도가 있으셨죠.
1: 아이들 네. 사이에도 네. 간격을 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이 네. 들었죠. 네. 각자의 방에 각자의 테라스가 이제 하나씩 있습니다.
2: 널찍한 각자의 테라스는 자녀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한 건축가 아빠의 깊은 마음이랍니다. 아이들이 예술가로 자란 데는 아빠의 지분이 큰 게 확실한 거려.
3: 뭐 좀 물어볼게요. 팔지 말라고 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4: 이것보다 저희 가족에게, 저에게 더 맞는 집은 없을 것 같아서요. 왜냐면 아빠가 설계하셨고 직접 삶의 일부였고 제가 나누는 공간이었고 친구들과 사람들과 그 모든 추억들이 쌓였고 서사가 있잖아요. 그 서사를 빼놓고 집을 말할 순 없죠. 아무리 더 좋은 집이더라도
1: 쭉 보면 복도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복도들에서 이 복도를 다 어떻게 할까라고 처음에 계획을 냈냐면, 아, 갤러리처럼 꾸몄으면 좋겠다.
2: 계단도 복도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족의 이야기가 머무는 공간이길 바랐답니다.
5: 막내가 태어나면서 저는 막내랑 침대 없이 이불만 그렇죠, 펴놓고 그렇죠. 뒹굴 수 있게. 그럼 여기다 낮잠을 재우면 네. 아이가 엄마 하고 부르면서 여기를 아장아장아장 여기까지 걸어와요. 부엌에 있는 네. 저를. 저기서 아이가 걸어오면 안아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0: 그러니까 이 여기가 추억이 많아요.
5: 네, 요 공간이 네, 아이를 보면서 제가 활짝 웃고 네. 아이는 엄마를 한 게 다예요.
0: 한번 들어가 볼게. 아, 안방은 그냥 뭐 널찍하게 뭐 돼 있는데, 근데 안방이 이게 다가 아니고 저쪽으로 아, 네.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게 있네요.
2: 네. 응? 안쪽에 지하 공간이 있었네요. 아니 집의 컨셉이 지렁이라더니, 그래서 이렇게 구불구불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건가요? 아, 이 집 볼수록 참 재밌고 매력적이다.
0: 진짜 처음에는 이 공간이 있는지 몰랐어요. 밖에서 봤을 때는. 근데 안방 들어와 보니까 안방을 통해서 깊숙이 지하로 내려와서 이런 공간이 있네요.
1: 아, 깊숙하진 않지. 얼마 내려오면 딱 1200이 내려오거든요. 네. 1200이면은 한 7계단 정도 딱 내려와가지고 이제 3분의 1이 잠긴 거예요. 네. 딱 이렇게 있으면은 아침에 햇빛을 보면서 이 꽃이 보이잖아. 어? 꽃이 딱 보이고 여기 보면은 이 시선이 달라지는 거잖아. 여기 사람의 생각도 달라지고 명상에도 좀 도움이 되고.
5: 그냥 아침에 딱 예, 일어나면 고요하게 그냥 생각을 딱 정리하기 딱 좋아요.
2: 아이들만 생각한 집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었군요. 명상과 독서를 좋아하는 아내가 혼자 고요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고심해서 만든 공간이랍니다.
1: 빛을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그래서 저는 남쪽으로 창을 열면 꽃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화단이.
2: 창문 너머.

0: 눈높이에 딱 들어오는 꽃 한 송이까지도 남편의 마음이 담긴 치밀한 설계인 거죠. 아내의 취미방을 지하로 낮추고 그 위로 오두막을 얹었는데요. 거실과 다리로 연결을 했답니다.
1: 와, 여기가 사실 이 집 하이라이트잖아요.
2: 집 안에 다리가 있어요. 오작교처럼. 이게 보면 지금 비가 오지만은 이게 보는 이 촉감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주택에서 별로 없잖아요. 저는 보통 양말 벗고 다니는.
3: 벗을까요?
2: 벗어.
0: 맨발로 자연을 딛는 공간. 투박한 나무의 촉감이 전해져 오네요.
1: 집이 디귿자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큰 나무가 있으니까 이 나무가 원래 여기 있던 건가요? 아니면 심으신 건가요?
2: 여기 우리 집에 네. 다 짓고 난 다음에 조경수로 손목만한 왕벚나무를 네.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심었어요. 네. 첫째, 둘째, 셋째 나무. 16년 만에 이렇게 숲이 됐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은 벚꽃이 완전 그 솜사탕처럼 완전 하얗게 덮어요.
0: 와, 만개한 벚나무처럼 아이들도 이 터에서 꿈을 꽃 피웠겠죠.
2: 아주 작은 나무, 어마한 나무, 이렇게 손목만큼 가늘게 나무를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심었어요. 집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나무가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그때는 작았지만 나무는 이제 집보다 더 높게 올라가고 그리고 집과 함께 커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흔적들이 같이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들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죠.
1: 혹시 여기는 마당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저 바깥 마당인데 저기도 하나가 더 있네요. 필로티 밑에.
0: 구석구석이 재미있는 공간이 화수분 같은 집. 여기는 또 뭘까요?
2: 그러니까 마을의 초입에 있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공공성이라는 부분들을 주택에서 과연 실험이 가능할까? 이게 먹힐까라는 좀 궁금증이 있었고, 근데 거실이 위에 떠 있잖아요. 그죠? 레벨이 높아서. 그래서 밑에 공간이 필로티가 공간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 공간을 그러한 공간으로 한번.
0: 학교를 중심으로 조성된 마을인 만큼, 이 앞으로 오가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도 작은 쉼터를 내주고 싶었답니다. 그러니까 느티나무 아래 마을 정자 같은 공간이로군요.
2: 풍수의 제1조건은 자연이 아니라 사람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사람 중에서 아이들의 목소리와 기운은 가장 아침을 즐겁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아침에 보면 애들이 제잘거리고 학교 올라가고 그다음에 젊은 학부모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아이를 바라보는 모습, 줄줄이 가는 모습을 보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교양학보다도 아이들의 목소리가 우리한테 이렇게 기운을 막 순정시켜주는 그런 도움을 많이 받죠.
0: 오두막으로 건너가 봐야죠. 오, 아늑하다. 숲속 트리하우스 같네요. 이 집에서 가장 쟁탈전이 치열했던 공간이라는데요. 지금은 부부의 다정한 데이트 장소로 쓰인답니다.
4: 이 집만의 독특함. 처음에는 이 집이 공동체라서 다른 집하고 안 닮았다고 사실 동네에서 약간 눈총을 줬는데 이 사람이 개성대로 지은 거에 대해서 저는 밀어줬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집을 통해서 이곳에서 만든 추억들이 제 인생의 지금까지 중에 가장 값지구나.
1: 굉장히 파격적인 주택이거든요. 진짜 아이들 공간을 저렇게 독립적으로 배치하고 이렇게 구성한 집들은 보기 쉽지 않은데 굉장히 개성 있으면서도 독특하게 지었어요. 아까 아내 건축주부 말씀에 자식들이 와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옛날의 모든 서사와 행복이 다 공기방울에 녹아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런 표현. 그런 표현과 감성이 있는 저 아빠 엄마 밑에서 이런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진짜 밑거름이 탄탄.

0: 감성과 이런 걸 느끼면서 성장했을 것 같고 아이들이 이 집을 이어받아서 또 10년 뒤에는 어떻게 바뀔까 너무 궁금하고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에 살게 되면 가족들의 서사는 탄탄해지는 것 같아요. 가족의 추억을 제대로 쌓을 수 있는 공간 구성,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간 구성,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재밌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1: 지난 16년 동화 같은 시간을 선물해 준 집. 천일야화처럼 끝없는 장면들을 오늘도 그려봅니다.
2: 10년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또 아이가 생기겠죠. 야, 니네 엄마가, 니네 아빠가 여기서 이렇게 놀았고 빨가벗고 이렇게 골프도 치고 뭐 목욕도 하고 여기서 막 기어오르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줄 것 같아요. 돌아보면은 그 추억들이 제가 어렸을 적에 경험했던 그 경험을 근데 그 아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 공간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세상 값진 그 축복의 토대를 손수 쌓으셨으니 얼마나 뿌듯하실까. 이 집에서 가족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한 그 축복의 유통기한도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박소연입니다.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아는 분께서 이대로 월급만 받아서는 살기 힘들 것 같다라면서 한 지방의 대학교 앞 원룸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자취하는 학생들에게 임대를 해서 월세를 받을 건데 계산을 해보니까 투자 수익률이 무려 9%나 된다라면서 저한테 같이 투자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저는 여유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쉽게 됐지만 저는 같이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요새 그 원룸 투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건너 건너 들었습니다. 최근 대학생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비어있는 방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전등도 갈아줘야 되고 수도랑 파이프도 고쳐줘야 되고 건물 보수도 계속 해줘야 하다 보니까 투자 수익률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지 않는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은 고민 끝에 건물을 팔려고 내놨는데요. 그마저도 팔리지 않아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유는 인구 변화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경영 전문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 변화를 중요한 의사판단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 이 피터 드러커는 미래를 전망할 때 인구 통계학적인 접근을 자주 사용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인구 통계는 미래와 관련된 것 가운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이다. 사람의 수명은 90년 정도이고 한 번 태어나면 90년을 쭉 그대로 살게 되죠. 한 번 태어난 사람의 숫자가 약 100년간 크게 바뀔 수가 없고 100년간 내내 모든 것이 고루고루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인구 변화가 미래 예측에서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이유는 인구 절벽 현상이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4년 현재 만 1세 인구는 24만 5,710명인 반면 만 60세 인구는 그 3배에 가까운 74만 4,28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가 줄어들고 노인이 많아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다들 예측을 하긴 했지만 모두가 이처럼 급격하게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이대로라면 아이들과 관련된 물건을 팔고 있는 업종은 당연히 쇠퇴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반면 노인들을 상대로 물건을 만들고 파는 업종은 상승세를 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분유를 만들던 회사들이 노인식 전문 회사로 빠르게 업종 전환에 나서고 있고 기저귀를 생산하던 업체들은 노인용 패드 생산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투자자들도 현재의 40대, 50대가 늙어감에 따라서 각광받을 분야가 과연 어디인지를 찾기 바쁜데요. 실버 관련 산업, 건강 관련 산업, 제약과 치과 관련 산업 등이 뜨고 있는 데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숨어 있는 거죠. 한편 인구는 줄어드는데 결혼은 갈수록 안 하고 혼자 사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39만 8천 가구였던 1인 가구, 2022년 기준에는 얼마가 됐을까요? 전체 가구의 34.5%인 750만 2천 가구라고 합니다. 6년 새 200만 가구가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 수많은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1인 가구를 상대로 한 상품 개발에 힘쓰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주식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주식시장에서 편의점의 주가가 매우 큰 폭으로 상승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애널리스트들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레토르트 식품이나 밀키트를 찾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반면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멀리 떨어진 대형마트나 보통 지하에 위치해서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가는 것이 힘들어질 것이다. 1층에 위치한 편의점이 슈퍼마켓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라면서 편의점 주가가 대대적으로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런 시대가 펼쳐졌던 거죠.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던 시대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로의 변화는 의외로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알던 사회의 모습, 사회의 규칙 이런 것들이 미래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누구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감소는 어떻게 보면 정해진 미래에 가까워서 인구 변화를 공부한다면 우리가 엉뚱한 곳에 투자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미래의 부가 어디에 있을지도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인구가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사실 인구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비단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 인구론 측면에서 두 가지 큰 변곡점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첫째, 60년 만에 중국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일시적으로 앞질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세계은행의 추계에 따르면 향후 5년에서 10년간 중국 인구는 매년 40만에서 150만 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78년도부터 중국 정부가 계획 생육 정책이라는 산하 제한을 굉장히 오랫동안 실시했었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이 한 자녀 정책이 완화됐고요. 두 자녀 이상 낳는 것을 장려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는 당장 국가가 어찌 해볼 수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중국은 늘 인구 보너스가 가능한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인구 오너스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인구 보너스라는 거는요,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15세에서

60세 인구의 비중입니다. 그런데 이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반대인 인구 오너스 시기는 15세부터 60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무슨 정책을 내놓아도 경제 성장률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현상을 막기가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 인구 문제에서 우리가 직면한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인도의 인구가 중국의 인구를 처음으로 앞질렀다라는 부분입니다. 세계은행 추계 기준으로 2023년 인도의 인구는 14억 2,862만 명으로 중국 인구 14억 1,216만 명을 아주 근소하게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과연 인도만일까요? 인구가 감소하는 중국과 달리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 이런 지역들은 인구가 여전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 있었던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여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분산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중국의 성장 지체에 대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중국의 고성장 국면 종료로 양적 성장은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죠.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조업과 수출 중심으로 높은 성장률을 구가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럴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앞으로 산업과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가 될 겁니다. 반도체, 첨단 기술,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해외로부터의 기술 의존도를 낮추는 거죠. 이것은 중국의 부품이나 소재 같은 중간재 수출을 해서 쌓아왔었던 우리나라의 대중무역 구도가 큰 변곡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나 유럽과 달리 중국의 고령화는 하나의 큰 문제가 있는데요.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령화가 시작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중국은 부자가 되지 못한 상태로 노인이 돼버렸다. 중국은 명실상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 국가가 됐지만 1인당 GDP로만 보면 아직 1만 불대에 머무르는 중진국에 가깝습니다. 유럽과 일본이 고령화가 시작되었을 때가 1인당 GDP 4만 불대였는데요. 이것이 중국의 고령화가 다른 나라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수출에서 내수로, 투자에서 소비로의 전환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성장 수혜를 가장 많이 누렸던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던 만큼 다각도로 방향성 전환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인도, 동남아시아, 중동과 같은 생산 가능 인구가 증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노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중국을 대신해서 기술과 노동력을 공급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그리고 기업에 우리가 앞으로는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라는 거죠. 전문가들이 앞으로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을 새로운 뉴 마켓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 가능 인구도 증가 추세지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카스트 제도상 최하층민 출신이 정치적으로 최고위직에 오르는 변화가 나타난 국가이기도 하죠. 몇년전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에게도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을 했고요. 이렇게 대내외 규제가 완화되면서 사회적인 변화도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의 잠재력이 발휘가 되고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인구가 줄어들면 사람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오랫동안 우리가 걱정하지 않았던 인플레이션, 이것이 고착화되고 있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 로봇,

AI 같은 자동화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도 노동 가능 인구의 비중이 고점을 찍고 이미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노령화의 속도만 다를 뿐 신흥국이나 선진국이나 방향성은 어찌 보면 같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로봇과 AI 같이 노동을 대체하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투자는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기계에 대한 투자도 늘어난다라는 보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은 높은 임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제약바이오 시장의 명과 암입니다. 보통 노령화는 제약바이오 시장의 호재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죠. 하지만 먼저 노령화를 경험했던 일본의 케이스를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본은 80년대 후반부터 노령화로 의료비 그리고 약제비가 어마어마하게 급증했는데 이로 인해서 일본 정부는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돈, 즉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제약사에게 약가를 인하하라라는 압력을 강하게 넣게 됩니다. 비싼 약은 건강보험을 적용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회사 간 경쟁을 시키고요. 90년대 일본의 수많은 제약사들이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가 인하를 위해서 성분이 비슷해서 같은 효능을 내는 복제약, 이 복제약을 생산하라는 압력도 커졌고요. 이것은 비단 일본의 일만은 아닙니다. 한국도 2006년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에 등재를 허용하겠다라면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라는 것을 시행했었습니다. 2022년 발표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도 약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결국 일본에선 대형화에 성공했거나 적극적인 투자와 M&A를 통해서 신약 개발과 파이프라인 확장에 올인을 했거나 해외 수출로 활로를 개척한 제약사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결국 향후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재현된다면 노령화가 제약바이오 산업의 반드시 호재다라는 말을 쉽게 하기는 어렵겠죠. 결국 업종 내 이러한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한 회사와 그러지 못한 회사 간의 빈익빈 부익부는 더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은 인구 문제 그리고 경제가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려 봤습니다. 인구 통계는 미래와 관련된 것 가운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이다라는 피터 드러커의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은 소양강 상류 꽃골에 가봅니다. 웃음이 맑은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산골짜기를 누비는 화전민의 후손도 만나보시죠.
1: 이쪽에 내려와서 이제 아버님이 사냥도 다니고 그러면 쫓아다니고.
2: 여기 내가 계속 사는 자리니까 어디 부담도 부럽지 않은 자리죠.
3: 19살 먹던 봄이에요.
4: 미스 코리아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무 이뻤었어요.
0: 춘천 시내가 보이는 이곳은 소양강 상류. 철원에서 춘천을 지나 양양으로 가는 56번 국도. 이 길을 구불구불 따라오면 산글리에 닿습니다. 산이 하도 깊어서 의병들이 숨어 살았다는 곳이죠. 산글리를 흘러가는 이 개울은 품안천. 계속 따라가면 소양강에 닿죠. 품안천 개울 소리가 들리는 자리에 오래된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사실까 궁금해서 가까이 가봤는데요.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드디어 집주인 어른을 만났습니다. 쇠사랑 들고 어딜 가시나 했더니 집 앞 텃밭. 봄 농사 앞두고 밭갈이를 한답니다. 근데 여긴 뭐 심으실 거예요?
5: 감자도 심고 뭐 옥수수도 좀 심고 좀 여러 가지 심는 거죠.
0: 1년 반찬이 여기서 나온단 말씀. 그런데 자꾸 뭔가를 골라내시는데요.
6: 어르신 거 따로 챙기시는 거예요?
5: 나생이.
6: 네?
5: 나생이.
6: 그건 뭐 따로...
5: 들어봤죠? 나생이?
0: 아, 예, 저 압니다. 알아요. 냉이의 강원도 사투리죠. 나생이. 이때 다가오는 사람, 일하고 돌아온 아내입니다. 아내를 보자마자 냉이 인수인계.
6: 어머니 아버님이 되게 가정적인

0: 이 강아지는 복남이 누가 버리고 간 걸 거뒀답니다. 근데 이 집에선 얼마나 사셨어요?
1: 저쪽에 있었는데 여기 온 지가 45년? 45년, 여기서 45년 살았어요, 이 집에서.
2: 야, 고기 땀이란다. 다 좋네, 이제.
1: 이거는 또 붙여줘야지.
3: 옆으로 싹 앉으시네요?
1: 예?
3: 옆으로 싹 앉으셔요.
1: 더 이렇게?
3: 아니, 그 옆으로 싹 앉으신다고.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1: 예. 예.
0: 다정한 노부부입니다.
1: 딸이 사형제, 아들 형제, 육남매예요.
3: 육남매?
1: 예. 그땐 많이 낳지요.
3: 그러면 여기 자제분들이 막 뛰어놀던 곳이겠네요, 마당 여기가?
1: 그럼요. 겨울에면 이제 봄에 이제 이 지붕에서 이제 눈이 얼어서 오면은 물이 얼어서 녹아서 물이 내려서 여기 얼면 여기서 썰매도 타고 그랬어요.
3: 마당에서?
1: 예. 아빠가 해줘서 쓸개토 해줘가지고.
0: 온 식구의 기쁨과 웃음이 쌓여있는 마당입니다.
2: 증조부님이 우리 원래 양양 출신, 양양 사시다가 고기 잡아먹고 먹으려다가 아유 못해먹겠다고 이러다가 보따리 싸가지고 이사를 온 게 일로 오신 거예요. 아직까지 여기 들어붙어 살아. 네. 여기 처음 올 때 아마 집이 몇 집 안 됐었을 거예요. 우리가 정조부 들으실 때만 해도 뭐 완전 숲속이죠. 뭐 완전 숲속에 와 들어왔었지.
0: 봄 햇살이 마당을 기웃거릴 때쯤 헛간에서 쌀이 빗자루와 삽을 꺼낸 어머니. 바쁜 걸음으로 뒷산을 타기 시작합니다.
3: 어디 가세요?
1: 예, 우물 청소하러 가요.
3: 우물이 있어요?
1: 예, 여기 우물 물 많고 좋아요. 맛있고. 와 보실래요?
3: 어디가 우물이에요, 어머니?
1: 여기네요. 물이 많아요, 여기 이렇게.
0: 우와, 말로만 듣던 깊은 산속 옹달샘인데요.
1: 옛날부터 여기 있었는데, 옛날에는 요만큼 있었어요, 물이. 요만큼. 짓기가 요만하고. 그런 거를 우리 아저씨가 파고서는 조금 더 뒤를 파고서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엎어놨어요.
0: 아직도 수도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매일 이 물을 쓰고 있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 했더니 바로 두 분이셨군요. 그런데 이 호수는 뭔가요?
1: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 아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호수를 빨면은 일로 물이 이 군영으로 내려가요. 이 군영으로.
0: 예? 정말요? 이 호수로요? 이게 집까지 간다고요?
1: 아유, 이거 저 산삼 썩은 물이에요, 이거. 예? 삼 썩은 물이라고.
3: 그 진짜요?
1: 예.
3: 여기 삼이 많아요?
1: 예.
3: 아닌 것 같은데요. 농담하시는 거죠?
1: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대요.
3: 그만큼 물이 좋다는 거예요?
1: 예.
0: 일단 어머니 따라서, 아니 이 호수를 따라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0: 거기 물 나오는 거 물 나오게 하느라고.
1: 오! 나오네. 우와.
0: 이렇게 40년을 했어요. 뭐 들고 오진 못하고. 옛날에는 동이라는 거 있었어요. 요만한 거. 그런 걸로 다 그걸로 물 한 동이씩 담아가지고 이렇게 이고 왔지. 이게 잘 엎어지면 둘러맺혀서 깨지고. 그러다가 또 물 밖에서 또 들고 다니다가 그것도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이거 호술 돼가지고서 이렇게 하니까 편해요.
2: 이건 누가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셨어요?
0: 저 아저씨가.
2: 아버님이?
0: 예.
3: 분명히 봤는데도 다시 보게 되네요. 웬만큼 찼다 싶으면 우물에서 얼른 호수를 빼고요. 우물에서 끓어온 물은 나무를 떼는 부엌에서 데웁니다.
2: 어디 가세요?
0: 개울에요. 빨래하러.
1: 에? 빨래하러? 개울에요? 어머니, 같이 가요.
3: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전기야 들어오지만 세탁기를 돌릴 물이 없잖아요.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라 반갑긴 한데. 어머니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같이 좀 해드릴까요?
2: 아, 이거 여기에서 항상 빨래를 하시는 거예요?
0: 예. 겨울이라, 겨울에도 하고, 여름에도 하고.
2: 겨울에도?
0: 예.
2: 여기서 하면 뭐가 좋아요?
0: 땜물이 쭉쭉 빠지니까. 이렇게 마대를 헹구고. 그러니까 좋지요, 이렇게.
3: 어머니는 이게 마음 편하다고 하시지만 아버지는 자식들 성화에 새 집을 지을 계획이 있답니다. 물론 산 권리에 말이죠.

0: 어찌 보면 불편해도 이렇게 불편할 수 없는 환경인데 노부부는 이만큼 편하고 좋은 것도 없다고 세상 평화로운 얼굴로 얘기합니다.
1: 모두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지 뭐 어떻게 뭐야. 뭐 그만큼 믿으니까 그렇겠지, 믿으니까.
2: 뭘 믿으시는 거예요?
1: 아니 뭐 이거 사람도 그렇고 뭐 다 뭐 공기도 다 믿을 거니까 다 믿으니까 좋은 거지. 아 타동에 가면 뭐 믿어볼 게 있어? 사람 자체를 못 믿는데 여기 이웃 사람도 다 믿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좋은 거지.
0: 상골리에서 만난 두 번째 사람. 지게를 지고 산비탈을 오르는 박문수 씨입니다. 등에 커다란 나무 토막이 엎여 있는데요.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자꾸 눈길이 갔습니다. 이건 벌통이랍니다. 문수 씨는 토종벌을 치는 분이었죠.
3: 예, 이렇게 바위 밑에 이제 바람이 안 부는 곳, 아늑한 곳. 이제 이쪽 침입으로 부터 좀 안전한 곳.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벌 자리가 좋은 데를 황소자리라 그랬어요. 황소자리.
2: 황소자리요?
3: 네, 황소자리. 이 벌이 하나 들면은 이게 옛날에는 고가잖아. 그러니까 황소 한 마리하고 이런 자리를 바꿨다고 해갖고 황소자리라 그랬어요. 이거. 눈썹처럼 툭비자 나오고 뒤도 안 맞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은 앞으로 가지만 여기는 바람이 안 채리잖아. 그러니까 명당으로다가 명당자리라 그런다고.
0: 문수 씨는 이 자리를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답니다. 황소 한 마리를 받은 셈이죠. 이 벌통을 만들고 3년을 묵혔는데요. 벌들이 새 집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3: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놓는데 옛날에는 진흙에다가 소똥을 넣어가지고 볏짚 쓸어가지고

0: 그게 몇살 때예요?
1: 아, 그게 뭐, 한, 일곱, 여덟 살? 저쪽에 저 화전민터에 살다가 이제 이쪽에 내려와서 이제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뭐. 이제 아버님이 탄양도 다니고 그러면 쫓아다니고.
2: 그에겐 고향의 모든 것이 매 순간 힘이 됩니다.

0: 가서 애인들도 만나고.
1: 네. 저희 여기 곡골교를 지나갈 건데요. 곡골이라 그러니까 되게 무섭지 않으세요?
2: 그러니까 곡골.
1: 저는 처음에 곡골이라 해서 너무 무서웠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마을 골짜기 이름이 꽃골이래요. 근데 어른들이 꽃골 발음이 어려운 거라 그래서 꽃골이 곡골이 됐어요. 그래서 무서운 골짜기가 아니고요. 예쁜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서 한번 가볼게요.
3: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에 그 꽃골이네요. 은실씨는 이곳의 이장입니다.
4: 안녕하세요.
5: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1: 어머님 매니큐러 가요.
5: 그래요.
1: 어떻게 이렇게 꽃을 이쁘게 갖다 심으셨어요? 우리 동네 1억 꽃이야, 1억 꽃.
7: 소 먹이 주는 먹이통이에요.
5: 여기다가 소 먹이를 뱃집 썰어가지고요. 예. 그리고 콩깍지 그런 거. 그런 걸 여기다가 다 주면 이제 소들이 먹고 그거 먹고 난 다음에 물도 주고.
3: 세상 둘도 없는 화분이네요.
1: 아버님 제가 냉이랑 꼬드빼기랑 많이 키우겠습니다.
7: 해가지고
1: 네.
3: 여기는 참깨밭인데요. 겨우내 쉬던 자리에 냉이가 지천이랍니다.
1: 냉이 냄새가 나요. 오, 향 안 맡아도 향이 그냥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5: 이 토종냉이에요. 기름기가 길면서 좀 이렇게 잔뿌리가 적고 그래야지 좋은 거예요. 그리고 큰 놈 캐야 돼.
1: 어떤 놈이 큰 놈인가.
5: 이쪽으로 와서 이런 데 캐야지. 저 그쪽에 자라.
1: 어머니 이거 꼬들빼기죠?
5: 네.
1: 그거 봐요. 이게 8년이면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6: 어머니 꼬들빼기 맞긴 맞는 거예요?
5: 맞긴 맞는 거예요.
3: 그 왜 의심하고 그러세요?
5: 금방 아시네.
1: 어머!
5: 이게 다 달래요.
3: 그런데 우리 이장님 신바다를 외칩니다.
1: 어머! 이야!
3: 그야말로 탄성연발. 달래가 그렇게 반가우세요?
1: 야!
5: 이게. 달래예요.
1: 아니, 어디에 달래가 그렇게 있었어요, 형님?
5: 여기 있잖아.
1: 난 못 봤는데. 어?
5: 많이도 나왔지. 이걸 씻어가지고, 씻을 때, 이런 걸, 씻을 때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런 걸 도로 갖다 묻어놔. 그러면 도로 또 엄청 나와, 이렇게.
1: 아, 이런 새끼들을?
5: 여기다 심어놓으면 내년 봄에 도로 나와요.
3: 달래를 캐다가도 작은 알뿌리를 다시 심어 내년 봄을 준비하는 마음. 이게 꽃골의 마음이죠. 항상 살피고 돌아보고 배려하고 고향에선 그렇습니다. 오, 어르신 도끼질 정말 잘하시는데요.
7: 잘하긴 뭘 잘해요.
6: 도끼질 경력이 얼마나 되시는데요?
7: 경력이 한 60년 넘지요.
6: 60년이요?
7: 예.
6: 아, 그럼 몇 살 때부터 도끼질 하신 거예요?
7: 10대 6살부터 했지요.
6: 여기 엄청 산골이에요.
7: 그럼요, 산골이지요. 72년도부터 72년도에 이 도로가 났거든요. 이게 그 먼저는 계속 산을 다 걸어 다녔어요. 춘천 갈래면
6: 얼마나 걸렸어요?
7: 한 3시간씩 걸렸죠. 아들은 아침에 와서 어두워서 갔다가 집에 오면 도로 어두워요. 하루 온종일 춘천 갔다 온 게 이렇게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0: 오늘은 아주 여기 아주 오지었었어요.
1: 이 동네 오래 사셨어요?
0: 내가 여기 사는 지가 지금 74년째 살아요. 근데... 여기다 화전님들 살던 데지요 뭐.
1: 그럼 아버님도 화전민 하셨어요?
0: 그럼요. 밤에 가서 산에 가서 산 태워가지고 나무 깎아내고 거기다 고기 심어 먹고 그랬었어요. 지금 요 잣나무 심은 게 다 화전해 먹은 거예요.
1: 요 뒤에가 그럼 다 그런데요?
0: 그래요. 저로 저 잣나무 심은 건 다 저 화전해 먹은 거예요. 여기가 75년도에 화전이 끝났어요. 조림이 끝났어요.
2: 아니 그런데 이 봄에 웬 장장인가 했더니 이거 다 올겨울에 쓸 거랍니다. 바짝 말려둬야 겨울에 쓸 수 있다네요. 도시가스가 없으니 화목 보일러를 떼시거든요.
0: 이대로 오세요.
2: 집안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아, 차주 한잔 타줘요.
3: 네.
1: 가족이 엄청 많네요.
0: 요건 우리 딸들. 요게 우리 아들 하나. 요게 우리 며느리. 요거 우리 손주딸, 큰 손주딸.
1: 저기 다 모이면 지금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0: 아, 34명. 우리 두뇌 거지 34명.
2: 이야, 34명 이름 헷갈리진 않으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재밌는 거 보라고 부르셨습니다.
1: 어머니 뭘 보라고요? 뭐 보여주신다고?
3: 예, 우리 옛날 사진 저거.
0: 우리 옛날 약혼 사진이라는 거예요. 우리 19살 때 찍은 사진이에요.
1: 누가 19이에요?
0: 우리 19살 때.
1: 동갑이세요?
0: 네.
1: 야.
0: 우리 19살에 찍은 사진이에요.
3: 결혼식 사진 없어요.
1: 결혼?
3: 결혼할 때 사진을 안 찍었어요.
0: 결혼식 때 사진이라고는 이것뿐이 없어요.
1: 근데 어머니는 그대로신데요?
3: 제가요?
1: 저 얼굴 그대로인데요 지금?
3: 아니에요.
2: 아이고 예뻐라.
0: 19살 먹던 봄이에요. 봄 음력으로 3월달 좋았죠 뭐. 그때 뭔지도 몰랐죠 뭐.
3: 근데 이 동네에서 미스코리아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네, 다 그 이 동네 먼저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러지 먼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진짜 내가 너무 이뻤었어요 그때.
1: 19살 때 시집 오셨어요?
3: 네.
1: 아무것도 모르셨을 텐데.
3: 아무것도 몰랐지. 근데 뭐든지 뭐 못하는 거 없이 잘했어요.
1: 그래요?
3: 네, 시부모님 모시고 그래가지고 고생 말도 못하겠죠. 소 키우고 벌하고 네. 또 누에 놓고 그래가지고 세 가지를 해서 그 팔년매를 다 가리켜서 씻던 게.
1: 야.
2: 그러다 보니 60년이 훌쩍 흘렀네요.
3: 여기서 지금 거기 들어가서 거기 3배탈 되는 밭을 다 그런 데 가서 곡식 심고 김 메고 다 했죠.
0: 애를 가난쟁이를 돌도 안 낸 걸 가서 김에면 밭고랑에다 뉘어놓고 김 메고 그랬는데.
3: 내가 한번 굴러간 적 있어요 밭에서.
0: 뒤척 대다가 굴러갔는데 비탈밭이니까 굴러가려니까.
2: 네, 누구에게나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시절이 있지요.
3: 꽃밭을
0: 매야지요. 매야지, 매, 과하기. 목련이 금년 잘 필 것 같아?
3: 네, 잘 필 것 같은데요.
0: 꽃농은 많은데,
3: 네.
0: 잘 폈으면 좋겠구만. 이것도 방향을 타서 저 북쪽은 꽃몽어리가 적잖아. 이 남쪽으로 다 꽃몽어리가 많고 꽃도 늦게 펴 북쪽이.
2: 목련나무와 함께 50년을 이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부부의 세월을 꽃골의 나무들이 다 지켜왔지요.
4: 바람이 참 좋다.
0: 여기 내가 계속 사는 자리니까

0: 아주 먹을 사람이 없어.
1: 이제는 나도 여기가 고향이야. 똑같이잖아요. 살이면 세월을 살아가는데.

시설물 등등. 급격히 쌓인 눈이 각종 피해를 일으키는 자연재난 대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내 집, 내 점포 앞 보행로와 지붕에 쌓인 눈을 수시로 치워주세요. 둘째,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꼭 외출을 해야 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셋째, 외출할 때는 굽이 낮고 바닥면이 넓은 신발을 신고 넘어질 때 대비해 장갑을 착용하세요. 넷째, 어쩔 수 없이 개인 차량을 이용할 때는 스노치, 염화칼슘, 삽 등 비상용품을 챙겨 눈길 운전에 대비하세요. 여기서 잠깐! 눈길에 차량이 고립되었을 때 바람직한 대피 방법은 1번, 차 문을 꽁꽁 잠그고 대피한다. 2번, 열쇠를 꽂아두고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차량을 벗어날 때는 유사시 차량을 옮길 수 있도록 열쇠를 꽂아두고 대피합니다. 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 설! 설레는 겨울을 안전하게 보내자고요. 팽팽!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술모란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말이 왔구나.
1: 네.
0: 쌤 지금 연습 중이야. 후후 말이도 해봐.
1: 오늘은 혹시 후 불어서 그려야?
0: 딩동댕 이제 시작해볼까?
1: 네.
2: 마리아 우산부터 쓰자. 물감 톡톡 떨어뜨리고 이제 빨대로 불어볼게.

0: 어때? 하늘에서 내리는 비.
1: 우와! 후후 보니까 빗줄기가 주르르 떨어지네요. 아, 이래서 우산이 필요했구나.
0: 한 번 더.
1: 우와.

0: 우와, 신기하다.
1: 주룩주룩 내리는 비.
0: 우와, 빗줄기가 쭉 생겼다.

0: 말이 우산에 보라색 비가 내리네. 쌤이 비 더 많이 내리게 해줄까?
1: 네. 알록달록 비 더 많이 보고 싶어요. 근데 어떡해요? 빨대를 많이 쓰나?
0: 짜잔. 이걸 쓰면 되지?
1: 어? 이건 헤어드라이기? 이걸로는 말이 머리만 말려봤는데요.
0: 바람만 나오면 뭐든지 쓸 수 있어.
1: 아.
0: 자, 찬바람 나오게 온도 맞추고요. 이제 시작해볼까?
1: 네.
0: 자, 갑니다. 어때, 말이야?
1: 와, 쭉쭉쭉 엄청 빨리 퍼져요.
0: 이번엔 분홍색으로 다시 또 한 번. 빨간색 비는 어떻게 내릴까?

0: 그래? 첨벙첨벙 재미있겠는데? 숟가락 들고 빗속으로 붕덩. 여기도 첨벙. 이쪽도 첨벙. 첨벙. 첨벙.
1: 물이 엄청 튀었어요. 마리가 펄짝 뛰니까 빗물이 첨벙 첨벙. 린다 쌤, 오늘도 쌤 덕분에 아주 신나게 놀았어요.
0: 신났으면 성공. 친구들도 후후 불고 첨벙첨벙 튀기면서 재미있게 그려요.
1: 네. 주룩주룩 내리는 비라. 내리는 비. 내려가는 비. 내려가는 뭐뭐.

0: 태아야, 뭐해?
1: 우리 얼굴 그리고 있어.
0: 누구 얼굴이야?
1: 네 얼굴.
0: 그렇구나. 이건 옷이야?
1: 응.
0: 옷도 아주아주 예뻐. 몽그리도 입고 싶다. 이제 어떻게 그릴 거야?
1: 호호 불어서.
0: 불어서 그린다니. 그럼 먼저 뭘 해야 할까?
1: 물감을 짜내야 돼.
0: 그럼 물감을 툭 떨어뜨려보자. 와. 빨대로 한번. 우와, 멋있다. 우와, 커진다, 커져. 이번에도 물감을 더 가고. 후, 우와, 또 머리카락 길어졌어. 우와, 멋있다, 멋있어.
1: 이번엔 보라색깔로.
0: 우리 머리카락 많이, 많이, 많이 그렸죠. 멋지다, 보라색 머리카락. 몽그리도 우, 와, 멋있어, 멋있어. 멋진 머리다. 세아야, 우리 예쁘게 티셔츠를 꾸며볼까?
1: 좋아.
0: 옷 꾸며주자.
1: 노란색으로.
0: 노란색으로. 멋있어졌어. 티셔츠가 멋지다. 파란색으로 길게 불어줘. 길게. 우, 우와, 멋있어졌어. 여러 가지 물감을 해줄래?
1: 좋아. 레인보우로 해볼.
0: 응, 레인보우 좋다. 무지개 너무 좋아. 빨강. 노랑 귀여워. 내가 원하는 색으로 다 해보자.
1: 파랑.
0: 아, 이제 후후 불어볼까?
1: 좋아.
0: 후, 길게 길게 불어줘. 우와, 우와, 멋있어지고 있어. 길게 후. 우와, 색깔이 섞이니까 더 멋지게 되고 있어. 후. 내가 본 티셔츠 중에 가장 멋있어. 우와, 세아야,

0: 안녕하세요, 최다은입니다. 비 오는 날 치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행동된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멋지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식물엔
1: 달콤한 맛.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12: 순한 기질.
11: 줄무랑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제조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큰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100.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포기함.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홍수. 여보세요? 119 안전신고센터입니다. 와! 물에 떠내려간다고? 그렇다면 홍수가 발생한 게 분명해. 홍수는 큰 물 또는 하천의 물이 넘쳐흐르는 자연현상으로 수의 일종이지. 자, 침착하세요. 지금부터 이 펭수대원이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홍수가 발생했다면 높은 곳이나 대피소로 빨리 피해야 합니다. 산, 비탈길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가로등이나 신호등 같이

장기가 흐르는군. 불사리센 화수도 맨홀에 가지 않습니다. 또한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 운전은 절대 금물.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은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변화를 알아둡시다. 홍수가 예상될 때에는 전기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급시다. 또한 홍수가 지나가면 수돗물이나 저장되어 있던 식수가 오염됐는지 반드시 주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홍수, 올바른 대처법으로 당황하지 말고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0: 빨간 반영해. 여긴 뽀로로방.
1: 안녕.
0: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고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식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드디어 완성이야. 루티카를 위한 신형 모터. 어디 한번 실험해볼까?
1: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피, 괜찮아?
0: 그게 전압이 갑자기 높아져서 터진 것 같아. 어? 다행이다. 이건 멀쩡하네. 역시 강도 높게 잘 만들었다니까.
2: 이 상황에 웃음이 나와? 상황 시 전체가 날아갈 뻔했다, 핑!
0: 내가 어떤 걸 개발 중인지 들으면 깜짝 놀랄걸? 상황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1: 뭐? 너 때문에 데이터가 다 망가질 수도 있었어. 네가 얼마나 위험한 짓을 벌인 건지 알아?
0: 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연구였는데.
1: 그리피! 변명 그만해!
3: 목표 희귀종 출현. 목표 희귀종 출현. 위치는 냉대기후 대륙 내 초원. 희귀종의 이름은 털코뿔소입니다.
2: 털코뿔소? 오래전에 멸종된 동물이잖아.
0: 최근 소수의 개체가 모습을 드러낸 것 같네. 근데 문제는 이 지역에 엄청난 태풍이 지나갔다는 거야.
4: 동물들이 괜찮아야 할 텐데.
1: 슈퍼탐사대 X, 출동하자!
2: 털코뿔소를 초원에서 어떻게 찾아야 하냐, 핑!
5: 워낙 거대해서 찾기는 쉬울 거야.
2: 이상하다. 지도상 이 근처에 커다란 연못이 있어야 하는데.
6: 태풍이 연못도 다 날아간 게 아니냐, 핑?
2: 연못이?
1: 뭐지? 성동인가?
6: 산이 떨어진 거 아니냐, 핑?
1: 어, 저기 좀 봐. 커다란 바위가 흔들리고 있어. 가까이 가보자.
2: 어? 저건 털코뿔소?
1: 저기서 뭐 하는 거지?
6: 저기 왜 이러는 거냐,
1: 핑! 우리 많이 상했어. 멈추지 않으면 상처가 더 커질 거야.
6: 멈춰라, 핑!
1: 제발 진정해. 우리가 널 도와주러 왔어. 너무 흥분한 상태라 대화가 안 통해.
0: 그렇다면 힘으로 막을 수밖에. 하트핑 도와줘.
6: 알았다, 핑.
0: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면. 와, 얘들아, 내가 방금 신형 모터 개발에 성공했어. 바로 크리피 익스트림 제로. 얘들아, 여보세요?
1: 털코뿔소, 진정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우릴 믿어봐! 안 그럼 네가 더 크게 잡혀! 안 돼! 못해!
5: 하트피!
2: 너희 괜찮아?
1: 털코뿔소 힘이 어마어마하네. 이런. 다들 탈수 증상이 심각한데. 연못이 말라서 다들 물을 못 마셨대.
2: 연못이 말랐다고? 역시 그곳에 연못이 있었던 거야.
1: 그럼 바위는 태풍 때문에 굴러 떨어져서
6: 물이 솟는 구멍을 막은 거였냐, 핑?
1: 그래서 털코뿔소가 바위를 부수려 했구나. 그런 것 같아. 얘들아!
0: 왜 다들 내 연락을 안 받지?
2: 이 상황에 웃음이 나와? 상황 시 전체가 날아갈 뻔했다, 핑!
1: 그리피! 변명 그만해!
0: 내가 누굴 위해 이걸 만들었는데.
3: 현재 로티, 하트핑의 체력이 50%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0: 뭐 알아서 하겠지.
3: 그리피의 발명품으로 대원들을 도와주면 어떨까요?
0: 걔넨 내가 뭐라든 관심도 없을걸?
3: 하지만 발명품을 개발하는 동안 그리피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냈습니다.
0: 어?
3: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친구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0: 그래, 어쩔 수 없지. AI 그린, 탐지기에 감지된 친구들을 보여줘. 어? 얘들아!
1: 넌 이 바위를 치워 다른 동물들을 돕고 싶은 거지? 이제 우리에게 맡겨. 슈퍼탐사대 X, 바위를 밀자! 하나, 둘, 셋!
6: 이렇게 도 안 해!
0: 펄코 불쏘!
1: 슈퍼탐사대 X!
4: 움직였어!
1: 이게 뭐야? 거의 다 됐는데! 대체 넌 누구야?
7: 나? 바로 매드 쿼카님이시지! 이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위대하신 마스터 그레이님의 오른팔! 잠깐!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었잖아!
1: 어? 언제? 너희 들은 적 있어?
2: 아니. 여기서 어떻게 나갔냐, 핑!
7: 위대한 매드 코카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다니!
4: 터치 너무 단단해!
7: 아무도 내 터치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다! 너는 또 뭐야?
0: 나? 나는 그리피, 슈퍼탐사대 X지.
8: 그리피!
7: 감히 이 몸의 위대한 업적을 방해하다니!
1: 업적? 우리를 잡아가려 하다니 용서 못해!
2: 빙!
7: 탈출 버튼! 이놈 혼자 힘으로는 얼마 못 버틸걸?
0: 혼자 아닌데?
7: 내 조종기!
1: 지금이야! 안녕! 그리피, 여긴 어떻게 온 거야?
0: AI 그린이 알려줬어. 너희들 상태가 좋지 않다고.
4: 그래서 이렇게 직접 온 거야?
0: 그래, 맞아. 내가 너희를 잘 도와줘야 했는데 이렇게 위급한 상황인 줄도 모르고 발명에 정신이 팔려서.
2: 그리피의 발명품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 피!
1: 고마워, 그리피!
9: 그럼 바위를 다시 옮겨볼까?
4: 근데 펄코풀소가 많이 지친 것 같다.
0: 드디어 나의 신형 모터를 선보일 때군. 그리피 익스트림 채널! 이걸 로티카에 장착하면 지금보다 더 큰 힘을 낼 수 있어. 물론 이 바위도 충분히 옮길 수 있고.
4: 역시 그리피야!
2: 최고다, 피!
0: 모터 장착 완료!
1: 가자, 로티카! 출력을 최대로! 이야!
4: 모두 기운을 되찾은 것 같다.
2: 어? 펄코풀쏘!
9: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0: 어떻게 캔디콜 신호가 끊겼어?
1: 이런 캔디콜! 슈퍼탐사대 X 다음 이야기 사막에서의 하룻밤.
2: 괜찮아, 조금만 버티면 내 친구들이.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모험.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한 긴긴,
8: 중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사막에서의 하룻밤.
1: 새로운 환경은 언제나 큰 도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조사가 필요하다. 우와, 내 생각이랑 완전 똑같잖아.
2: 여기가 좋겠지.
0: 어? 이게 얼마만의 휴식이야.
2: 보자.
3: 근데 캔디콘은 어디 갔지?
0: 어? 어디서 책이라도 읽고 있겠지.
2: 아무튼 캔디콘도 참 쉬지를 모른다니까.
0: 정말 맨날 그래.
1: 쉴 줄 몰라서 미안하네.

0: 어디 보자. 암석 사막은 어때? 바위와 자갈로 이루어진 사막이야.
1: 좋아, 거기로 할게.
0: 어? 다른 애들은? 같이 조사하러 안 가?
1: 아, 다들 쉬느라 바빠 보여서 말이야.
0: 그래, 알았어. 암석 사막은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니까 주의해. 그리고 모래폭풍도.
1: 걱정 마. 한번 돌아보기만 하고 올 테니까.

0: 부드러운 회갈색 털에 하얀 배. 역시 아프간 여우야. 이러다 놓치겠어.
1: 그래서 캔디코 혼자 나간 거구나.
0: 내가 말 실수를 해서 그렇다.
2: 아니야, 우리가 다 잘못했지.
3: 목표 희귀종 발견. 목표 희귀종 발견. 위치는 암석 사막 지역입니다. 희귀종의 이름은 아프간 여우입니다.
1: 암석 사막이면 캔디코가 있는 곳인데.
4: 뭐? 캔디코가 거기 왜 있어?
1: 안 가본 것을 조사해본다고 나갔어.
4: 이런.
0: 대장, 여기 캔디코가 보인다. 빙.
4: 진짜 캔디코잖아.
3: 현재 암석 사막에 강력한 모래폭풍 발생.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0: 이 발톱 자국 생긴 지 얼마 안 됐어. 그렇다면

0: 괜찮니? 혈수 증상인 것 같은데. 일어났구나. 다행이다. 따라오라고? 우와, 여기라면 모래바람을 피할 수 있겠어. 고마워. 조금만 참아. 곧 우리를 찾으러 올 거야. 얘들아.
1: 캔디코! 캔디코!
0: 캔디코, 다행이다.
2: 다행히 이상은 없는 것 같아. 캔디코가 얼른 일어나야.

0: 할 텐데.
1: 이대가 못 일어나면 어떡하냐, 핑!
2: 캔디콘!
0: 무사해서 다행이야.
1: 걱정했냐, 핑!
2: 캔디콘, 몸은 좀 괜찮아?
3: 얘들아. 어? 간지러워. 아, 모래폭풍은?
4: 네가 쓰러져 있을 때 지나갔어.
0: 시간이 너무 늦어서 여기 텐트를 쳤고.
3: 아. 나는 어떻게 찾은 거야?
4: 탐지기에 네가 아프간 여우를 따라가는 사진이 찍혀서 여우가 숨을 만한 곳을 찾았지.
1: 정말 미안했다, 핑.
2: 우린 그냥 너랑 같이 놀고 싶어서. 그래도 미안해.
3: 아니야, 나도 뭐...
0: 우리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춥고,
5: 배고프고,
0: 바위 조성이라 막 넘어지고.
1: 자!
0: 그러다가 간신히 널 찾았는데 저 녀석까지 방해하고.
1: 여기야!
3: 어? 아프간 여우가?
0: 우리가 너한테 가려고 하니까 애가 앞을 딱 막고 못 오게 하더라고.
1: 그래서 대장이 우린 친구를 도우러 온 거야. 믿어줘라, 핑! 하고 눈물이 뚝뚝 흘렸다, 핑!
0: 잠깐! 내가 언제 울었어?
1: 내가 다 봤다, 핑!
0: 아니, 그건 눈에 모래가 들어가서.
1: 거짓말 마라, 핑!
3: 그랬구나. 모두들 고마워.
0: 뭘, 당연한 걸 가지고.
3: 어? 그리고 나도.
1: 혹시 몰라 챙겨뒀지.
2: 역시 캔디코야.
0: 그럼 오늘 저녁은 사막에서 캠핑이다. 하트핀, 너 혼자 네 개나 먹는 게 어딨어? 빨리 내놔.
3: 이렇게 가장 중요한 준비물을 빼놓고 오다니.
1: 응? 그게 뭐냐, 핑?
3: 응, 친구들, 너희와 함께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바보같이 깜빡했지 뭐야.
0: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디든 우리랑 함께 가야 한다고.
4: 자, 여기.
3: 고마워.
0: 고마워? 잡잡이 너 아까부터.
2: 진정해. 아직 먹을 게 많아.
3: 너의 DNA 코인을 수집해도 될까? 어? 아, 아직 다 안 나왔구나.
1: 자, 응?

0: 이게 대체 무슨...
1: 로티, 이건...
2: 자자?
1: 너한테 할 말이 있어.

0: 아프간 여우 DNA 코인 저장 완료. 다들 고생 많았어.
1: 졸리다 빙.
0: 우리도 얼른 가서 자자. 찹찹아
1: 자자.
0: 응?

0: 로티, 저기 좀 봐.
1: 조금만 버텨. 우리가 빨리 구해줄게.
0: 슈퍼탐사대 X 다음 이야기. 사라진 흰머리 남구르.
2: 이번에야말로 끝장을 내주마.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법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0: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순물엔
1: 덕분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옥스포드 상.
5: 해보고.
7: 주유소 상 발사.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8: 탑승하세요.
7: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킬링,
1: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위험에 빠진 신디.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신디, 같이 하자뇨.
1: 그걸로 친다고?
0: 무시하는 거냐? 이래봬도 내가 주비주 체육대회 1등이다뇨.
1: 알았어, 간다. 옐로비즈. 이리 와 신디. 얼른 여기 눕혀. 고마워 주주.
2: 어쩌다 이런 거냐, 뀨?
1: 내 테니스 공에 맞았어. 괜찮겠지?
2: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뮤.
1: 자는 거였어?
3: 참나. 벌써 다 나은 것 같은데.
4: 푹 자고 나면 괜찮겠어.
1: 그런데 신디, 아침부터 웬 테니스야?
4: 곧 대회가 열려서 연습 중이었거든.
1: 대회라고? 진작 말하지. 당장 연습하러 가자. 내가 도와줄게.
2: 주주, 넌 테니스 칠 줄도 모르잖냐, 뀨.
1: 알거든. 내 실력 보고 놀라지나 말라고. 러블리 파워 서브 나가신다. 얍!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그만. 신디, 너부터 해.
4: 알았어.
1: 캐티 하트 파워로. 얍!
2: 정말 놀랍다, 큐.
1: 쉽지 않네. 하지만 이번엔 자신 있어. 치링치링 매직 서브. 어때?
4: 조심해. 괜찮아, 주주?
2: 주주, 테니스 칠 줄 안다며, 뀨.
1: 책으로 배웠더니 잘 안 되네. 도와주고 싶었는데 좋은 방법 없을까?
2: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다, 뀨.
1: 뭔데, 뭔데? 처음부터 이럴 걸 그랬어. 각오해, 신디. 레인보우 스케치. 너무 쉬운 것 같은데? 헥헥 레인보우 스윙! 잘한다, 신디 뉴! 너희들 언제 왔어?
4: 방금 왔어. 옐로비즈가 하도 졸라서 말이야.
1: 이제 괜찮은 거야?
0: 응, 신디, 너 실력이 확 좋아졌다. 대회 나가면 1등 하겠다뇨.
1: 그게 다 이 주주님 덕분이라고.
2: 뭐래? 신디가 1등하면 다 내 덕인 줄 알아요.
4: 둘 다 정말 고마워.
5: 테니스 대회라 심심했는데 잘 됐네.
6: 이곳은 선샤인빌 테니스 경기장.

0: 경기를 앞둔 선수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는데요.
1: 리포터 아저씨, 오랜만이다, 케어.
0: 멋쟁이 리포터님. 선수들과 잠시 인터뷰를 해볼까요? 아, 저, 출전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2: 네? 아, 전 이번이 첫 출전이라 무조건 열심히 하려고요.
0: 기대할게요. 인터뷰 좀 할까요?
3: 저리 비켜. 귀찮게 하지 말라고.
4: 아니요.
1: 이겨라, 신디!
5: 주주!
1: 미안.

0: 헤딩샷! 이건 축구가 아니라 테니스였지.
1: 어머, 신디가 또 이겼다, 큐!
2: 너희는 날 이길 수 없어.
1: 드디어 결승이네. 신디가 이기겠지? 당연하지.
3: 잠시 후 첫 출전에도 연승을 기록한 신디 선수와 미스터리한 린 선수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2: 실력을 좀 볼까?

0: 이름?
1: 잘했어, 실리!
0: 제법이네. 놀아주는 건 여기까지야.
1: 어? 저거 봐라, 뾰! 어둠의 기운이다, 뾰!
2: 뭐라고?
3: 이게 뭐야?
4: 무서워! 어떡해!
0: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
5: 델마녀야! 사람들이 위험해! 우리가 나서야겠어!
1: 지링지링지링!

0: 시크릿 매직 페이슨.
1: 날 이상한 곳에 데려왔네?
0: 선샤인 비를 망치게 될 순 없으니까.
1: 난 그저 민트 비주의 친구를 찾으러 온 것뿐인데.
2: 주비즈들아, 이리 와.
3: 민트 비주부터 돌려줘라뇨.
2: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민트 비주,
3: 차.
4: 자, 뭐야? 지저분하게.
3: 제가 깨끗이 청소하겠습니다, 뮤. 뮤.

0: 바람 뮤. 나와라 자이언트 몬스터. 레인보우 스케치. 됐어. 아, 아니야. 즈비즈를 데려와. 일이 재밌어졌네? 민트비즈? 우리도 가자! 자!
1: 아무것도 안 보여!
0: 친구를 구하고 싶으면 날 찾아와! 찾을 수 있다면 말이지?

0: 얼른 신기를 찾아야 하는데.
1: 아, 어디 가서 찾냐?
2: 나 때문에 신디가
0: 그만 울어, 옐로비쥬.
1: 신디는 괜찮을 거다, 뾰. 언니들, 무슨 일 있어?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3: 어? 아니야, 아니야. 울긴 누가 울어.
1: 이상하네. 신디 언니는 어디 갔어?
2: 신디?
1: 이 소리 안 들려? 누가 울잖아.
4: 미아야, 엄마 심부름 좀 해줄래?
1: 네, 엄마.
0: 신디가 어디 있는지 타로한테 물어봐야겠어.
5: 지금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걸어주세요.
1: 뭐야, 안 받아.
0: 주주, 카이 요정님한테 가보면 어떨까?
6: 아, 그래. 요정님은 뭔가 아실지도 몰라.
7: 오늘도 반짝반짝 닦아줄게. 오늘 날씨 무슨 일이야?
0: 카이 요정님.
7: 주주? 아, 아침부터 여긴 웬일인가요? 네?
0: 그렇게 신디가 사라졌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3: 요정님을 찾아온 거예요.
8: 그러니까 뭔가 알면 빨리 말해.
7: 나의 프레셔스 신디.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을 텐데.
8: 어릴 적 내 사진이잖아.
7: 뭐라고요? 이건 내 여동생 사진인데?
9: 지금 둘이 남매라는 거냐, 뀨?
6: 카이 요정님의 잃어버린 동생이 루시였어?
7: 루시, 내 동생아.
8: 카이, 오빠. 말도 안 돼. 멍청한 요정이 내 오빠라니.
7: 귀여웠던 내 동생은 어디 간 거야?
0: 그러고 보니 많이 닮았는데?
9: 그러게? 왜 몰랐을까?
6: 어? 저 빛은 뭐지?
7: 제가 찾던 게 바로 이겁니다.
9: 그거 좀 위험한 물건 아니에요?
7: 신디님을 위해 사라면 위험도 무릅써야죠. 자, 당장 신디님 있는 곳을 알려줘.

0: 동화나라 같은데?
1: 그렇군요. 눈과 얼음 때문에 엉망이 됐지만 동화나라네요.
2: 근데 이상한 탑이 있다뼈.
3: 신디!
4: 당장 저기로 가자.
2: 하이 오빠, 머리가... 갑자기 왜?
1: 어둠의 마법을 쓴 대가로군요.
2: 어떡해.
1: 난 괜찮다, 동생아. 넌 신디님부터 구해.
4: 레드비주, 가자.
5: 예, 알겠습니다, 뮤.
2: 같이 가, 루시.
0: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카이 요정님.
1: 나 어떡해.
4: 준비됐지?
2: 응.
4: 시작하자, 레드비주.
5: 갑니다, 뮤.
3: 조금만 기다려, 신디.
5: 얼른 가자, 뉴.
2: 잠깐! 더 빨리 가려면 이게 필요해. 레인보우 스케치!
4: 얼음탑으로 출발!
0: 얼른 여기서 나가야 하는데. 여긴 너무 높아.
6: 넌 절대 못 나간다.
0: 너는...
6: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
5: 넌 영원히 갇혔다, 치아!
0: 아니야, 친구들이 날 구하러 올 거야.
6: 주비주가 제발로 온다면 나야 좋지? 그럼 그때 보자.
0: 너무 추워. 주주...

0: 윈! 모두 고마워. 대마녀가 오기 전에 빨리 돌아가는 게 좋겠어.
1: 그럼 절 따라오십시오, 뷰. 예, 그렇게는 안 된다.
0: 레드비즈!
2: 드디어 주비주가 내 손에 들어왔네. 넌 이제 내 부하가 되는 거야.
0: 안 돼! 레인보우 립스틱! 레인보우 스틱! 이리 와!
2: 감히 날 방해해?
0: 주주, 레드비주를 부탁해! 루시!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2: 나와라, 자이언트 몬스터!
0: 레인보우

0: 조심해. 가서 주비주를 데려와.
1: 알았다, 자. 귀엽다, 이놈. 너도 노래를 불러줘라.
0: 나 무서워서 노래가 안 나올 것 같아.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해보는

0: 정신 차려, 인터비즈! 뮤직 슬라이드! 어서 타고
1: 봅니다, 뮤!
0: 어딜 가려고? 가만두지 않겠다! 야! 주비즈는 내 거야!
2: 위험해! 클링클링 미라클!
1: 주주, 출발!
3: 알았어!
0: 이대로는 못 간다!
1: 이제 됐습니다, 뮤!
3: 저 구름은 뭐지?
2: 따라왔어.
0: 각오해라. 미어시.
2: 이런. 너는
1: 꽉 잡아. 간다.
2: 아이린.
0: 기다려라. 곧 찾아갈 테니!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질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치사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옥스포드 탕.
1: 해보고.
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눈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앤 홈 사이언스.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0: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아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6: 안녕.
7: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9: 빙글빙글 쌩쌩
10: 장면 버스 별지간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1: 내일 떠나자.
12: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3: 점심에
12: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3: 저녁에
12: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4: 지금.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하게
0: 줄무랑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내 커다란 친구 곰을 소개해줄게.

0: 하니까 훨씬 더 신나는데?
1: 대신 걱정은 사라지고
0: 더 빨리 돌리면 어떻게 될까? 그럼 훨씬 더 신나겠지? 곰이 왜 화가 났는지 알아? 내가 실수로 쭈금기를 망가뜨렸거든. 그래, 곰의 기분을 풀어주는 거야. 근데 음악이 없으니 어떡하지?

기분이 나는.

0: 얼굴은 어디 있는데?
1: 아,

0: 어디 어떤 괴물이 나타난 건지 한번 알아볼까?
1: 그만
0: 진정해. 나야 나.

0: 어디에 있었어? 얘 좀 봐. 얘가 바로 우리가 찾은 괴물이라고. 얼굴이 지저분한 괴물.
1: 알립니다. 북극곰이 사라졌어요.
0: 사라진 게 아니라 여기 찾은걸요?
1: 북극곰을 집으로 보내주세요. 북극으로요.
0: 근데 거기가 어디야?

아지트 죽이야? 봐, 이렇게 덩어리져 있잖아. 이건 아니라고.

아이들 영양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런 죽이나 주고 말이야. 확인 좀 해봐야겠어. 다른 친구들은 분명 집에서 항상 맛있는 걸 먹을 테니까. 맛있지도 않네. 달콤하지도 않고 완전 별로야. 여기엔 먹을 게 하나.

우리 아빠는 대체 어디로 간 거지? 어딨니?

아이가 맛있는 걸 어디다 숨겨놓고 있다는 걸. 그럼 어디? 한번 찾아볼까?

0: 배고프거든. 그게 뭐야?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조개잖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덤덤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2: 뚝.
3: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0: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요기 보네.
2: 아.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3: 그럼 모두 안녕.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옥스포드 탕.
5: 해보고.
4: 주유소 사용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6: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10: 안녕. 수학 공부 착착.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얼굴엔
4: 순한 킬링,
1: 줄무랑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커피 구조대 치타를 막아라.
7: 알았어, 간다. 아우, 미안,